삼성전자 지부가 호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건설 등 대규모 투자 계획과 관련해 정부와 회사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초기업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라며 조급함보다는 긴 호흡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차근차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것의 근본에는 사람이 있다며 조합원이 앞으로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 안전, 주거 환경,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고 그에 맞는 처우가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해 2023년 12월 3.2%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유가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24.7% 상승한 가운데 휘발유는 23.1%, 경유는 33.7%가 뛰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5월 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농축수산물은 3.2% 올랐는데 국산 쇠고기는 7.5%, 쌀은 11.7% 상승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관련 반도체 종목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03% 내린 52,305.2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포스 500 지수는 0.22% 내린 7,483.2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66% 내린 26,040.0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하반기 첫날을 맞아 기관 투자자들과 펀드들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10.57% 급락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 속에도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졌다고 진단하자 원달러 환율이 상승분을 반납하며 1,550원대 초반으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1.8원 오른 1,551.2원에 마감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가 워시 의장의 발언으로 상승폭을 크게 반납하자 원달러 환율도 1,560원 선을 앞두고 내려왔습니다. 워시 의장은 유럽 중앙은행이 개최한 연내 포럼에서 물가는 여전히 높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졌다며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유가가 안정을 찾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케빈 워시 의장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졌으나 물가가 여전히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유럽중앙은행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낮아졌다면서도 미국의 물가 안정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물가 안정 업무는 중앙은행들 모두의 할 일이라며 전술이나 전략 등 나머지는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과 생산성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이 형성됐지만 물가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2,300명까지 늘어나자 베네수엘라 정부가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진 사망자가 2,295명으로 증가했고 부상자는 11,0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지진으로 희생된 이들을 기리기 위해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 연구진은 유럽 우주국의 센티넬 1 위성이 촬영한 고해상도 레이더 영상을 분석한 결과 약 58,870채의 건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멕시코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 진출과 함께 140만 인파가 길거리 행사장으로 몰리며

0: 되면서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일 수도 멕시코시티 도심에서 열린 16강 진출 축하 행사에서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100만 인파가 축하를 위해 모였던 독립의 천사 동상 인근 거리에서 여성 2명과 남성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기상청은 전체 전선이 남쪽 해상으로 물러나고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전국에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기가 불안정해 내륙 곳곳에서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정체 전선은 주 후반부터 다시 북상하겠고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당분간 무더위와 소나기만 반복하다 다음 주 월요일쯤 정체 전선의 영향권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3.4도, 습도는 79%입니다.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조태연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나스닥의 오름폭이 꽤 컸는데요. 이번엔 기술주, 특히 반도체 종목들이 대폭 조정을 받으면서 나스닥이 0.66%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거침없이 오르나 싶었던 국내 시장도 여러모로 주춤합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에서 최근 성적표가 썩 좋지 않은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강세장의 마무리 국면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안 좋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코스피 5% 넘게 급락을 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뭐 이제는 일상이 돼버린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어찌됐건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도 우리를 포함한 신흥시장의 투자 의견을 기존의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워낙 집중되다 보니까 슬슬 위험해 보인다는 설명인데요. 여러 지표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이런 시장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매주 목요일 주식 투자의 영재들의 비법을 전해드리는 시간, 주식 영재반 시간인데요. 오늘은 7월을 맞아서 상반기 코스피 결산 그리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장초반 부디가 너무 안 좋아서 속보부터 다시 나와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0: 장초반 8,200.

0: 해지고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매도 네.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가 5.68%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6.7%, 하이닉스 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장 초반에.
1: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도 30만 원을 하회하고 있는 상태고요. SK하이닉스도 230만 원대까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국내 증시의 변화, 이것이 7월 들어서 색깔, 물론 이제 6월 들어서 6월 말부터 이제 변화가 나타났던 부분들인데, 뉴욕 증시도 7월 1일이 되면서부터 일부 헤지 펀드들의 물량 축소 이런 네. 것들이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좀 키워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지금 이제 격앙된 분위기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게 지금 사이드카도 걸렸고 뭐 서킷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0: 아, 갈지도 모르겠어요.
1: 예,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사이드카가 걸리고 나면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예, 예. 살짝 걸리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계속해서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사자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불안한 거죠.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100층까지 건물 올라가는데 50층 정도에서 바람이 세게 불면 별로 그렇게 뭐 심각하게 느껴지진 않죠. 근데 90층에서 바람이 세게 불으면 건물이 흘렁거리면
0: 이거 안 되나?
1: 안 되나? 이러네.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위험한 현기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고소공포증을 느끼고 내려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한두 명 내려가기 시작하면 야, 100층 뭐 야경 뭐 100층에서 보나 90층에서 보나 야경 똑같아. 내려가자. 뭐 이런 뭐 심리가 되고 더 이상 힘들어서 네. 못 올라간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지금은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지금 이제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네. 아니겠나 싶습니다.
0: 낙폭이 말씀드리는 순간 조금 더 커져서요. 7,800선까지 일단 무너졌습니다. 7,900선은 어떤 심리적인 저항선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 깨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2: 아, 그렇죠. 이제 저희가 6월 초에 이제 코스피가 고점이 9,200이었었나요? 9,300이었나요?
0: 넘었죠.
2: 그 정도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때 이제 그 23일 날 코스피가 9.99% 네. 떨어지는 날 거의 이제 8천 초반대까지 한번 밀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점 대비해서 딱 10%인데 보통 이렇게 그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도 늘 한 15%에서 한 20% 정도는 센 조정이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요.
0: 아,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도 그런 조정은 네. 있다. 아, 네. 예, 예.
2: 그러니까 10% 조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8천선 초반대인 거고 네. 이제 8천선이 깨졌다라는 거는 이제 한 15% 정도. 그러니까 한 7,800까지도 좀 밀릴 수 있다라는 네. 것들을 좀 반영을 좀 하고 있는데
0: 네, 7,800도 깨졌어요 조금 전에.
2: 네, 그러니까 좀 조정이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좀 그 3월 말 이후에 이제 이란 전쟁 이후에 전쟁 내내 할 때는 주가가 그렇게 오르더니 전쟁 끝난다고 하니까 더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좀 허탈한 느낌도 좀 있는데 예. 어쨌든 좀 지금 시장은 약간 좀 평상시보다는 좀 센 조정을 좀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0: 뭐 올라도 너무 올랐으니까 뭐 조정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 조정의 골도 굉장히 깊은 것이 아닌가. 6.4% 정도 빠져서 7,770선까지 계속 낙폭을 조금씩 더 키우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드카 효과가 별로 보이질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간밤에 뉴욕 증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간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메타가 남는 컴퓨팅 용량을 팔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마이크론 주가가 10%, 샌디스크도 10% 넘게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1: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금 이제 막대하게 지었는데 예. 데이터 센터에서 남는 부분들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요청하는 고객사들에게 팔겠다. 여유 있는 공간들을 팔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 메타가 지금 데이터 센터가 남아돌아? 남아돌면 우리가 캐펙스 투자가 조심스러워지는 거 아니야?
0: 너무 과했던 거 아니야?
1: 예. 그리고 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증설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증설을 하든지 간에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과잉 공급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뉴욕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올랐고요. 네. 하드웨어 기업들이 빠졌어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고
0: 아니 막상 메타는 올랐어요.
1: 왜 메타는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그 수익원을 다변화한다라는 거고 그 대신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조정을 좀 받는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결정타라고 보기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0: 펀드가 6월 말부터 매물을 줄여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 일단 지금 수익을 확정하려고 하는 일부 펀드들의 움직임이 보였고 이러한 수급이 공포를 불러일으키면서 매수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펀드멘탈이 훼손돼서 수급이 오느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신중합니다. 저는. 네. 하지만 일단 증시 격언에 수급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1: 뭐 그거야.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심리적으로 수급적으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펀드멘탈이 살아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 기회를 이용해야지라고 한다라면 일단 조금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이지만 아무튼 간에 간밤에 있었던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메타에 어떻게 남은 컴퓨팅 용량이 있을 수가 있지?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닌데 딱 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시장에 반도체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이제 좀 그 논란의 여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AI 투자, AI 투자 뭐 다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아?
1: 그러니까
2: 하니까 되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진짜 거품인가 뭐 싶기도 한 건데요. 근데 이제 뉴스를 이제 메타가 이제 이 잉여 컴퓨팅 파워를 이제 임대를 한다라는 거에 좀 내면을 좀 이렇게 쪼개 보면은 이게 그냥 남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좀 저성능 그러니까 이제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이제 속도도 느리고 열도 많이 나고 그런 약간 저가 칩이 있는 그 라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사용을 해서 계속 돌려야 되냐. 그러니까 요거는 그 H200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칩 받기 전에 조금 이거는 그냥 뭐 좀 지금 당장 너무 급한 뭐 엔트로피나 이런 데들한테 조금 임대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요가 부족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를 계속 짓고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어가는데 지금 약간 옛날 칩과 새로 지금 뭐 베라 루빈이라든지 H200이라든지 이런 신형 고성능 칩 을 약간 바꾸고 이걸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약간 비는 이제 그 컴퓨팅 파워 이제 연산 라인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이제 다른 데 이제 대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당장 비워 가지고 새로운 칩을 심어서 데이터 센터를 하기에는 지금 GPU가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1: 그렇죠. 예예.
2: 근데 지금 그런 거를 하려고 뭐 예를 들어서 AMD 거를 막 칩을 하려고 하니까 엔비디아에서 그러면 우리 안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하니까 이제 메타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럼 뭐 그냥 이거 그냥 빌려주지 뭐 차라리 임대료나 받지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AI 투자가 뭐 줄어든다든지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저희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어제 보면은 전자하이닉스 쉬니까 다른 업종들이 막 올라요.
1: 네네.
2: 코스피 어제 2% 이상 빠졌는데 오히려 상승 종목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또 다른 쪽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또 주가가 생각보다 좀 더 빠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약간 수급이 그동안 너무 이제 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미국에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너무 이제 갔고 그리고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렸는데 D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지금 8배, 9배 올라 있거든요.
1: 뭐 이익률이 80% 많이 됐다면서요.
2: 약간 이게 좀 도둑놈이잖아요.
1: 말도 안 되는 거죠.
2: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기업들이 다들 이제 견제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냥 기울기가 약간 둔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세장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는 짱짱한 새 컴퓨터가 있으니까 예전에 디스크에 돌리던 거 니네가 써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IS라든지 요즘 들어서 이 인공지능 버블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간밤에는 블랙록 쪽에서 이제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 약간 줄여라 이런 식의 어떤 조언 같은 게 나오기도 했단 말이죠.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민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견제가 좀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AI 쪽에 대해서는 조그만 어떤 뭐 이렇게 약간 틈이 보이면 네. 그걸 굉장히 확대 해석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라클이 $900 투자하는데 $400 차입한다 그러니까 소위 오라클 쇼크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주가가 한번 좀 출렁거렸던 그런
1: BIS에서
0: 모습들
1: 보죠. 또 그 지적하기도 네, 했고
0: 뭐 여러 가지 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러한 흐름들 그러니까 그 블랙록

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투자 그런 부분들이니까 자신들의 어떤 뭐 상황들 이런 것도 볼수 있겠고 쏠림 현상들에 대한 또 우려감들도 뭐 없는 것은 아닌 것
1: 예.
0: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펀드멘탈이 훼손됐느냐라는 부분들하고 수급적으로 지금 당이 정도라면 좀 챙기고 봐야 되느냐라는 논리가 좀 충돌하는 것 같아요. 충돌하는 것 같고 또 일부 또 자신들의 어떤 투자 업계에서 나름대로 또 챙기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챙기고 나는데 주가가 올라갔다? 이건 또 고객들은 할말 없거든요. 아직 뭐 그런 부분들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1: 예.
0: 그들이 꼭 무조건 투자자들을 위해서만 100% 본다라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1: 에이,
0: 서로
1: 그럴리가.
0: 간에 뭐 어떤 그 맞고 틀리고가 뭐좀 이해관계도 또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한
1: 예.
0: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쟁을 잠재울 수 있을 때까지 이런 논쟁들은 지속된다고 보는데 그게 7월 중순이니까
1: 예.
0: 얼마 남지는 않았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1: 자, 수급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외국인 이야기들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블록록에서 그런 말까지 나왔고요. 최근에 수급 동향을 쭉 보면요. 오늘 포함해서 10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앞에 6월 19일부터 어제까지의 순매도 금액을 다 합치니까 36조 원이 넘네요. 어마어마한 순매도 매도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여전히 리밸런싱의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2: 그러니까 이제 리밸런싱도 있고요.
1: 네.
2: 근데 이제 또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약간 개별적으로 지금 6월 말이 지났잖아요.
1: 네.
2: 반기가 지났잖아요. 항상
1: 아, 아.
2: 반기가 지나면은 진짜 리밸런싱이 나옵니다.
1: 아, 예.
2: 그냥 말만 같은
1: 예.
2: 리밸런싱이 아니라 진짜
1: 지난달이
2: 도대체
1: 끝이 아닌 겁니까?
2: 예.
1: 예.
2: 그러니까 나오는 그런 물량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제일 더 핵심적인 거는 너무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지금 전자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55% 되는데 그거랑 같이 움직이는 거, SK스퀘어, 삼성물산,
1: 아,
2: 그다음에
1: 그렇죠.
2: 삼성생명
1: 예.
2: 이런 한 4개, 5개 종목이 사실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입니다. 아실 텐데, 다들 아실 텐데 그 정도인데 이제 이게 너무 이 전자닉스에 이제 몰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한국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6월 들어서 장중에 코스피 변동률이 거의 4% 5%였잖아요.
1: 네.
2: 맨날 사이드카 뭐 맨날
1: 아직
2: 나오고.
1: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2: 예.
1: 진행형입니다.
2: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1: 예.
2: 일본도 뭐그 키옥시아도 있고 뭐 도쿄 일렉트론도 있고 이제 반도체 기업들 좀 있는데 일본 시장에 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 또 토픽스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 변동률이 하루에 1에서 1.5%밖에 안 돼요.
1: 그게 정상.
2: 예.
1: 예.
2: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변동성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런
1: 아.
2: AI와 관련돼서 반도체와 관련돼서 IT 산업이 있고 또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다 좋은데 주가 변동성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지금 3배, 4배 되면 그러니까 이익이 아무리 3배, 4배 돼도 변동성이 3배, 4배 되면 그게 그거거든요.
1: 아,
2: 왜냐하면 외국인들
1: 예.
2: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 내가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어떤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다른 시장 대비해서 3배, 4배가 되면 3배, 4배
1: 아,
2: 줄여야죠.
1: 그렇네요. 네.
2: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 시장이 좀 변동성이 많이 줄어야 외국인이 좀덜팔 거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1: 근데 변동성이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전반적인 기업의 어떤 이익 성장률 같은 거 봤을 때 반도체에 그게 다 쏠려 있는데.
2: 맞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본과 저희의 문제 또 저희와 대만의 문제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좁은 범위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대안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1: 그러니까 모든 게다요 반도체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그게 이 변동성을 키웠다. 네.
2: 그러니까 저희가 반도체 이외의 다른 산업을 사실은 지난 한 1, 2년 동안 못 키운 거죠. 이제 정부가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뭐 지금의 어떤 변동성이 때문에 외국인들은 당분간은 좀 팔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뭐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그 시장은 굉장히 깨지기 쉬운 시장이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니까.
0: 그리고 이제 성모님 말씀 좀 덧붙이면 이런 것도 봐야죠. 그 지금 입장에서 보면 성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3, 4배 되면 그만큼 물량을 좀 줄여야 되는 거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블랙록이라든지 헤지펀드들 지금 이제 많은 모익 같은 헤지펀드들이 뭐 미국에서도 지금 물량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고객들하고 거의 1년 단 연간 단위 계약을 맺는데 연간 단위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 하방에 변동성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된다라면 지금 수익을 확정하는 게, 지금 수익을 확정하는 게 낫습니까? 좀 더 지켜보는 게 낫겠습니까?
1: 아, 지금 아무래도 지금 좀 움직여야죠.
0: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여기서 10% 더 먹을래다가 여기서 벌어놓은 거 한 20% 깨져버리면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되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헤지펀드들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이제 뜬금없이 헤지펀드들 얘기들이 거론이 많이 되는 이유가 그들이 이제 큰 손들이 있고 네네. 그들이 이제 거액 자산가들인데
1: 운영하는 운영하는
0: 우리도 네.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죠. 네네. 이런 쪽들에서 매물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거액 자산가들 입장에서 보면 5% 10% 더 버는 건 난 상관없어. 지금 이익을 확정하고 싶어.
1: 네.
0: 여기서 지금 내가 맨날 사이드카 걸리고 심장 벌렁벌렁 거리는 것보다 지금 나는 돈 버는 게 여기서 더 벌어봤자 얼마를 벌겠어. 난 그냥 확정할래.
1: 100% 먹었으면 됐죠. 110% 먹으려고 하겠어요.
0: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심장 벌렁거리고 진짜 내가 건강해질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확정해서 채권 사놓으면 자기 11월 달에 보너스가 얼마인지 확정이 확 되죠. 그럼 나머지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기간 금리 뭐 인상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죠.
1: 네.
0: 편안하죠. 이런 수급들도 현재 지금 겹치면서 변동성을 좀 나타내는 구간이 아니겠나. 더군다나 지수가 이제 9,000, 8,9,000 왔으니까 여기서
1: 부담스럽죠?
0: 지수도 10% 남았는데 네. 내가 굳이 이걸 하겠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이런 상황에서 환율까지 들썩이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원래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던 요소인데 이제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아닐까 싶어요. 74조 매도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매도를 하기도 했는데 국민연금이 미칠 어떤 영향 전망에 대해서 상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근데 뭐 어저께 이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연금의 진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연금이 그 주가가 올라갈 때는 좀 파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고.
1: 그럴 수밖에 예, 없죠.
2: 예, 워낙 예. 큰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에 부담을 주고 또는 주면서까지 리밸런싱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아, 네네.
2: 만약에 정말 연금이 예를 들어서 팔아서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지금 7천, 8천인데 뭐 6천, 5천 갔다. 뭐 어떡하겠어요.
1: 네.
2: 이제 큰일 납니다.
1: 누가 책임질 거야 이러면.
2: 예.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올해 초에 이 리밸런싱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희 코스피 비중, 국내 주식의 비중을 좀 늘렸고 지금 그 기간이 끝난 거잖아요.
1: 선거도 있었고. 네. 예.
2: 그래서 약간 저는 조금 더 완만하게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기회를 상반기에 좀 놓쳤었지 않았나 잠깐.
1: 네.
2: 심하지 않아도.
1: 예. 그러니까
2: 예를 들어서 2월달, 3월부터 차츰 줄였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1: 네.
2: 이제 한 번 넘겼잖아요. 근데 그때 사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분기 동안에 약간의 이제 시차가 시차 동안에 이제 그만큼 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부담이 더 생겼다라는 정도로 보는 거지.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다. 이렇게 되기에는 연금은 그 정도로 이렇게 잔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금은 비교적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나마 자본주의에서 친절한 연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자, 그래서 1부를 마무리하는 질문은 두 분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들은 이제 더 이상 매수할 돈도 없다. 이런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코스피가 예전 전망대로 1만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단기적으로 하방은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나?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단 1만까지 가기 위해서는 좀 이제 매물대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올라갈 때는 쉽게 네.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9천, 8천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 소위 이제 물려버린 거죠.
1: 그렇죠.
0: 그러면 네. 이제 나 원금만 하면 팔아야 되겠든지 차트 보면 아찔하죠. 처음엔 더 갈 것 같던 차트지만 차트가 빠지면 이제 아찔하죠. 올라올 때마다 매물대니까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연말까지 볼 것이나 좀 뒤로 좀 밀어내야 되고.
1: 가긴 간다?
0: 네. 가긴 간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삼전 직수로 가면 먹자가 개인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삼전닉스가 천천히 가면서 다른 것들이 가면 20, 30% 룸이 열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7월 달에 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고 하방은 아직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지금 변동성이 시작됐으니까 일단 8천이 깨진 상태이니까 조금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너무 저점에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조금 빠르게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 그래서 여유 돈으로 하는 게 좋긴 그렇죠. 해요. 네. 예.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을 가긴 갈 것이다. 그 다음에 하방은 어디까지 열어놔야 된다.
2: 일단 하방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상승장에서 예. 일반적으로요. 예. 그 물론 이제 올해 장이 좀 특별한 장이긴 하잖아요. 네. 아, 상반기에만 100%가 넘게 올랐으니까. 근데 어쨌든 과거의 상승장, 뭐 99년과 같은 이런 장 강세장에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올라갔다가 한 번씩 휘청거릴 때 최대 낙폭이 한 20% 정도였었어요. 20에서 예, 예. 22%.
1: 예.
2: 그러니까 지금 뭐 9,200, 9,300 정도에서 만약에 20% 정도 빠진다. 라고 하면은 한 9,300, 9,40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300, 7,400 정도. 그러니까 지금 7,800 정도까지 밀린 것 같은데 약간 뭐 이번 주 정도까지는 조금
1: 좀 더 열어놔라.
2: 하방 여령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전자닉스 실적 발표하고 다시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을 발표할 때쯤이면 조금 이런 가격에 대한 조정은 좀 마무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약간 좀 특이한 국면인 거죠.
1: 네.
2: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올랐던 거는 저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인 건지 처음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1: 당연한 얘기가 굉장히 이상한 네. 그런 느낌.
2: 그런데 네. 보통 시장이 이제 움직일 때는 보통 이제 기대로 막 움직일 때는 사실은 실적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까지 주식시장이 국내 주식시장이 비싸다라는 그런 느낌들은 좀 없어서
1: 네.
2: 저는 조정을 받으면 다시는 올라올 거다. 다만 이게 상반기에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100% 올랐던 그런 기울기를
1: 네.
2: 또 재현하기는 쉽지 않다.
1: 그게 정상이 아니었으니까요.
2: 예. 1포인트라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7,800에서 가면은 사실은 상승률은 상반기에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1: 네네.
2: 그러니까 하반기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상승의 기울기는 좀 기울지 않겠 눕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0: 네.
1: 삼전 실적 계속 언급이 되고 네. 있는데 삼전 실적이 지금 예상보다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0: 그게 안 좋다라는 네. 것이 충당금을 잡았다라는 거거든요.
1: 그 성과가 때문에.
0: 그게 그래 네. 이제 우리가 미래의 이익이 날 것에 대해서는 미리 재무제표에 잡지는 않습니다만 미래에 나타날 비용을 인식하는 순간 보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서 비용을 잡습니다.
1: 네.
0: 그게 충당금인데요. 뭐 소송이 걸려도 잡는 거고요. 그런 것들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 노조의 파업이 상시적인 것처럼
1: 네.
0: 저는 이거는 예상이 된 거고 매출과는 상관없는 거니까
1: 예.
0: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우님 말씀하신 한 가지 덧붙이면 7천이 지켜줘야 됩니다. 7천 깨면 신용 리스크가 또 생깁니다.
1: 그 반대매매 뭐 이런
0: 반대매매 원래가 한 6,500부터 예. 나오니까
1: 예.
0: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섣불리 접근할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또 뭘 더 봐야 되는지 2부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오늘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IT 기업이죠. 메타 플랫폼스가 AI 컴퓨팅의 남은 자원을 팔겠다, 이렇게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겠다 예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AI 컴퓨팅 이 자원이 남는다고? 그러면은 이거 남아 도는 거였어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된 거죠. 이 메타 플랫폼스는 마크 저커버그가 대표로 있는 미국의 종합 IT 기업인데요. 이 회사의 SNS 모태의 이름은 다들 잘 알고 있는 다른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이름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싸이월드, 2번 페이스북. 1번 싸이월드, 2번은 페이스북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 있네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에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기,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 세븐업, 물없이 머리 헹구셔 하는 베리코드 노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싸이월드, 2번은 페이스북이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업입니다. 그리고 7월 6일에 이제부터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YTN 라디오 채널이 아니고요. YTN 경제 라디오 채널에 들어와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YTN 경제 라디오에서 만나겠고요. 다시 0명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2: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단답형으로 두 분께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삼성전자 닉스, 삼전 닉스, 끝물입니까?
5: 아닙니다.
0: 아닙니까? 끝물입니까?
6: 저도 아닌 것 같은데요.
0: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건 이거예요. 간밤에 미국 증시 나스닥 0.66% 빠졌어요. 이게 반도체가 10% 넘게 빠지는데도 이 정도로 버텨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지없이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이거는 체격 차이, 체력 차이가 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6: 네, 맞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너무 반도체에 좀 쏠려 있다라는 게 이제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물론 이제 상반기 때는 그게 오히려 큰 호재였었고, 미국보다도 거의 국장을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좀 강력한 논리였는데, 이게 이제 흔들리니까 완전히 좀 반대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오히려 좀 올해 상반기에 부진했던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에 메타를 비롯해서 좀 올라온 측면들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미국이 지금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가도 떨어지고, 뭐 요즘 뭐 은행주들도 거의 52주 신고가이고요.
0: 네.
6: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은 특히 이제 뭐 그 중남 북중미 월드컵, 갑자기 이제 월드컵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쓰라리긴 한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역별로는 되게 경기가 좋다고 합니다.
0: 아, 예, 예.
6: 특히 그게 확실히 이제 고용 효과라든지 소비 효과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반도체가 조금 흔들려도 미국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어떤 대안들이 저희보다는 좀 많다라는 게 굉장히 좀 강점인 것 같고, 저희는 반면에

0: 반도체에 좀 많이 성장을 너무 좀 의존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래서 다들 은퇴 자금은 미국 주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2부에서는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현대차 주가는 또왜 이래요? 지금 40만 원대까지 추락을 했네요.
2: 좀 안타까운 면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46만 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이잖아요. 자꾸 실적 시즌 얘기하는데, 현대차는 지금 실적과 관련돼서는 강하게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신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차가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개선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좀 조정받는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현대차를 자동차로 보는 게 아니라 로봇주로 이제 봐왔던 것들이죠. 그렇죠. 로봇주들은 이제 기대감이 컸었던 부분들인데 실적 시즌이 오면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주식들은 조금 이제 뒤로 밀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실적이 좋은 주식들을 살 기회가 돌아왔는데,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굳이 로봇을 사? 라는 생각들이 이제 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1: 그럼 단순히 현대차를 떠나서 로봇 자체가 조금 지금은 아니다?
2: 일단 서두를 필요는 더 없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 매수 관점, 매수 관점으로 보면 30만 원이 깨졌다라는 것은 매력적인 가격대로 좀 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질문이 유효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는데, 삼성전자 살래, 현대차 살래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쪽들이 되는 거죠. 물론 현대차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 100% 삼성전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자분들도 선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온 게 그쪽이니까.
2: 실적이 지금은 이제 잘 나오는 거고,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뭐 한 50만 원까지 갔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이다, 그러면 삼성전자 팔아서 현대차 한번 사볼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이 굉장히 유효한 게, 우리가 제가 6월부터 이런 질문들을 하고 다니면, 6월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살래, 코스닥 살래, 그러면 삼성전자였습니다.
1: 100이면 100.
2: 그런데 이게 월요일 같은 경우 이런 질문을 하면 코스닥도 한번 사볼까? 이렇게 좀 미묘하게 변화가 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살래, 소비재 살래, 그러면 소비재도 오늘 좋거든요. 오리온, 뭐 지금 현재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뭐 대한항공, 이런 것 주가들이 좋거든요. 성모님 말씀하신 순환매가 조금씩 틈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도,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도 해보고, 주위에 계시면 그냥 야, 삼성전자 좋대더라, 현대차 좋대더라가 아니라 너는 지금 이렇다면 뭐 살래? 너는 뭐 살래?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는 것도 시장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하나의 어떤 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니, 그때 현대차가 막 가파르게 올라서 허상무님께서는 속이다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별로 안 좋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막 나빠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자동차 기업에서 이제 로봇 기업으로 가는 전환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실적은 여전히 이제 자동차 쪽에 있는데,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다 안 좋아요.
1: 그렇죠.
0: 뭐 하다못해 전기차 많이 파는 중국 업체들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의 소비는 확실히 좀 안 좋은데, 이제 그러니까 본업에서 이게 돈을 잘 못 버는데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로보틱스에서 이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 이제 반짝반짝 이제 뛰는 건데, 그래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좀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해 내년까지는 되게 좋지만, 일단은 좀 주가가 많이 오르고 많이 반영한 측면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현대차나 현대차 그룹,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좀 뒤에 미린 거죠. 최소한 한 3년에서 4년 뒤에는 훨씬 좋아질 텐데, 지금 당장은 이제 좀 가시적인 게 좀 덜 보이는. 그래서 오히려 장기 투자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로보틱스나 현대차 그룹이 조금 더 저희 한국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저가 매수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데, 그렇게 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쪽으로도 순환매 장세가 왔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코스닥이 출범 30년을 맞기도 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가 한번 왕창 급등을 했다가 이후로 쭉 조정을 받는 또 그런 흐름도 보였거든요.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글쎄요, 뭐 이게 지금 뭐 자꾸 실적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 삼성 SDI가 AMPC 보조금 받아가지고 2분기 흑자전환 얘기가 나왔어요. 증권가에서. 원래 4분기에서 3분기, 2분기는 또 보조금 받아서라도 흑자전환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지금 2차 전지가 다시 또 반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에코프로 BM이 이제 유상 증자하는 것 때문에 1.2조 원 에코프로 네. 그룹주들 오늘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뭐 전반적인 투심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알테오젠 같은 경우 기술 이전이 여전히 견조하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성바이오라든지 한미약품 같은 경우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실적이 견조하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동안의 쏠림 현상들에서 이제 눈을 서서히 돌릴 만한 요소들이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조금 틈새 종목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반등세를 나타내긴 하겠는데 더군다나 이제 정부가 코스닥 정책 활성화 대책 이런 것들을 내세우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승급제 물론 이제 그걸 하반기 한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부실 기업들의 퇴출 이렇게 되면 결국 코스닥 ETF로 자금이 몰려들게 되면 코스닥 ETF 자금이 어떤 순으로 들어올까요? 역시 2차 이제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이런 순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1: 뭐 그게 거의 전부잖아요.
2: 그게 이제 패시브 네. 자금에 이제 들어오는 순서이니까 그런 순서에 따라서 현재 지금 선침해성 물량들도 일부 좀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자 그런데 며칠 좀 잘 가나 했더니 오늘 또 여지없이 900이 깨지면서 어제도 깨졌구나. 아무튼 물러난 상태인데요. 지금 상황을 보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한 7% 넘게 빠지고 코오롱 티슈진도 3% 넘게 빠지고 코스닥 계속 봐도 되는 겁니까?
0: 저는 이제 3분기 그러니까 네. 이제 7, 8, 9월이 를 기점으로 해서 4분기에는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좀 좋아질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네. 이제 이란 전쟁 나오고 유가 터지고 뭐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약간 한 분기 정도 이제 밀리는 그런 느낌으로 예. 저는 좀 이해를 좀 하고 있고 이제 코스닥 시장이 되려면 그리고 코스닥 기업들이 사실 글로벌한 기업이 별로 없잖아요.
1: 맞아요.
0: 대부분 네. 뭐 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SDI나 LG 엔솔이나 이런 국내 대기업에 이제 투자를 받아서 그 살아가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국내 안에서 저희가 투자가 좋아져야 투자 수요가 좋아질 때 이제 코스닥이 조금씩 좋아지는데 그래서 뭐 저는 반도체 소부장은 뭐 오늘은 뭐 좀 주가가 안 좋긴 하지만 이번에 정부의 이제 메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분명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좀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2차 전지나 바이오도 물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긴 하지만
1: 네.
0: 7월이나 뭐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저희 한국은행이 미리 올려버리면 차라리 그 다음부터는 좀 부담이 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저는 3분기 한 뭐 여름 이번 여름의 끄트머리 정도부터는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 관심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자 근데 하는 금리도 하는 금리인데 기본적으로는 미국 금리에 더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워시 의장이 간밤에 묘하게 이야기를 했던데 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2: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워시 네. 의장이 저는 이제 변화를 조금 가져오는 독립된 의지. 드디어 이제 매파냐 비둘기가 아니라 예. 이제 나만의 워시 목소리를 좀 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받았어요.
1: 아 임명받을 때는 트럼프파였지만 이제
2: 네, 이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우리가 그동안의 양적 완화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그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유동성의 조절 기능을 금리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1: 네.
2: 벤 버넨키 이후부터 연준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준의 눈치를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연준이 어떤 발표를 하기 전까지 연준의 어떤 그 우리가 그전에는 뭐 찾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아 이렇게 될 거야 연준이 어떻게 할 거야라고 패드워치가 나왔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진 거죠.
1: 네, 네,
2: 그러면
1: 네.
2: 오히려 위상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자신만의 이제 그 칼을 드러냈다. 네. 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1: 장단점이 있어요.
2: 예.
1: 자 순환매까지 이야기를 해보고요. 최근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새롭게 또 주목을 받는 측면들도 있는데 다 좋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 대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연말까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게 또 고민이거든요. 당장 그 한 3분기 때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은 상무님은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0: 그 저는 요즘 세 개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에 대해서 비중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운용 자산 중에서 70, 80% 이상 되면 네. 좀 줄이자. 조금 줄이고 대신에 그거를 3분기, 4분기를 보면서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약간 반도체보다는 확실히 이제 베타가 낮은 은행이나 금융 쪽.
1: 네.
0: 그런 쪽들을 좀 보자. 그리고 이번 국면에서 좀 많이 빠지면 혹시라도 2차 전지 정도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투자 사이클과 함께 가는 산업들 군들 내에서 반도체에 좀 쏠려 있는 것들을 약간 좀 퍼뜨리는 그런 쪽에서 전략들을 하면 그래도 지금 만약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연말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주가가 좀 위에 있지 않나 그렇게 네.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살펴볼까요? 최근에 미래에셋증권 이쪽 주가가 되게 안 좋아요. 오늘도 한 8% 빠지고 있는데

0: 네. 막판, 그러니까 끝물 때 증권주가 빠진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요거는 괜찮은 거예요?
1: 근데 미래세 증권하고 저는 다른 증권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0: 아,
1: 미래세 증권은
0: 네.
1: 스페이스X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아무래도 그 기대감이 좀 올랐었고요. 반면에 다른 증권주들은 저는 오히려 봐야 된다. 지금 이제 신용장고라든지
0: 네네.
1: 아니면 고객예탁금에 대한 이자 수익도 어마무시하고요.
0: 여전히
1: 그
0: 괜찮다.
1: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그 다용종목 레버리지 ETF 해서 정책 당국자가 증권사 배불릴 일만 시켰다라고 했잖아요.
0: 예.
1: 이 수수료 수입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의 이익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다른
0: 네네.
1: 증권주들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확실히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지금 코스피 시장 6% 정도 계속 빠진 채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말씀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린 대로 약간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네,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페이스북이었습니다. 0754번, 2138번, 4462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9번 쓰시는 분, 아침 출근길에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좋은 정보를 더 많이 드리고 또 좋은 소식도 드려야 되는데 요즘은 별로 좋은 소식을 못 드리고 변동성이 크다는 소식만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8494번 쓰시는 분, YTN 대기업에서 0에서 다시 시작한다니 쉽지 않았을 결정 응원합니다. 아, 예, 뭐 제가 결정한 건 아닙니다만 증시도 변동성 겪으면서 0에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잡아가지 않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오름폭이 예전만큼 클 수는 없겠죠. 그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저희가 앞에서 많이 나눴던 대로 당분간은 하방도 많이 열어두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도 이제 새로 시작을 해서요. 라이브도 저희가 그쪽에서 하게 될 텐데요. 7월 6일부터고요. 그때도 많이 와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그쪽에서 더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 중이에요. 자, 오늘 주식시장 여전히 안 좋습니다. 코스피에 한 5.87% 정도 빠지면서 7,800선 정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4.5% 정도 빠져서 900선이 일단 무너진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7%대, SK하이닉스가 9%대 빠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같은 것들은 조금 주의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1: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흐린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장마 시작인데 당분간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서 미리

대비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이어지면서 날은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에서 수서 구간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정체는 탄천 1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가는 길 5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이고 서강대교부터 속도 느려지고 있습니다.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차량 3대 간의 추돌 사고라 시간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방화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연희에서 성산램프 구간 3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홍제램프부터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계약을 흐트렸다 뭐 이런 것인데 그게 과연 통할까요? 법원에서 저는 이 장동윤 대표가 다시 한번 무리수를 두고 있다. 여전히 지금 한동훈 의원이 뭐 이야기하는 뭐 연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계속 연명만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2: 예, 지금 명분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내 투톱인 정점식 원내대표 또한 이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투톱의 엇박제가 계속되면서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까지도 비판에 나섰는데요. 관련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3: 아직까지 예고만 되었을 뿐 실제로
0: 정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3: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중요한 것은 징계와 나경원, 정치가 의원입니다. 친하지 않는 단어들이거든요.
5: 맞아요.
4: 징계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징계의 칼은 최소한 휘둘러야 되지 않느냐. 속도와 시간 또 그다음 폭을 좀 조정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은 무조건 어떤 징계도 안 돼 이런 입장은 또 아닙니다.
6: 연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0: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6: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굳이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라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에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 들어보면은 당내 투톱의 엇박자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7: 원론적인 이야기와 정치적 해석이 붙으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민주당에서도요.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김관영 전북지사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갔잖아요. 무소속 후보를 도우면 안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지도부가 메시지를 냈어요. 국민의힘도 똑같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를 돕는다는 건 동의하냐고 물어보면 동의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럼 과연 그 행위를 했을 때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공방이 있는 것이고 이 시점에 그리고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분들에 대한 이 징계 이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면 또 답변이 달라져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당내 다수의 많은 분들의 의견은 지금 우리가
0: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입니다.
7: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징계 정국을 펼치는 것이 이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 자체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점에도 그렇고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과거에 징계 정국이 펼쳐졌을 때 한동훈 의원이 제명되는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여론 지지율이 굉장히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또다시 펼쳐진다면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면 대여투쟁에 지금 최일선에 서야 하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공소취소를 추진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내부 분열만 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당내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고 이 징계라는 것 자체도 당원 당규에 따라 할 수밖에 없고 윤리위가 조사를 거쳐서 합니다. 저는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막 징계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결국엔 법원의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에서도 그 재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 네. 앞서서 여선웅 대변인께서 장동혁 대표가 무리수를 둔다라고 평을 하셨는데 이런 무리수가 결국에는 나중에 그 지금 보수 재건의 적임자라고 본인이 외치고 있는 한동훈 의원에게 어떤 상황으로 좀 유리하게 흘러갈 것인지 불리하게 흘러갈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7: 이 징계가 앞서 다 말씀 주셨겠지만 징계 추진 자체가 굉장히 내부에서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거취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징계 논의가 활발해짐으로 인해서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공격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어요. 더군다나 그 징계 추진이 또 법원에서 막힐 경우 그리고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지도부의 거취 문제가 또다시 분분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비대위가 들어서거나 다시 또 다른 지도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보수 진영의 개편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징계를 추진한 것이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문제 자체가 신중하게 해야 한다. 결국에는 이 앞으로 다가올 가장 큰 선거는 총선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승리를 향해 통해서 이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지금 110석밖에 안 되고 보수 진영이 점점 뭉쳐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외연 확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수 진영에서조차 뭉치지 못한다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은 당내 기강 문제를 운운하면서 여러 가지 징계 추진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징계 요청서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징계 폭이나 수위가 그렇게 크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2: 예, 주제를 좀 넘겨서요. 지금 정치권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또 배재고 사태가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중에 5.18 민주화운동을 그 희화하는 구호로 물의를 일으켰는데 배재고 야구부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 받았습니다. 이 무조건 잘못했죠. 하지만 징계의 어떤 수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징계 수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1: 일단은요. 지금 이 그 징계에 관해서 정치인들 뭐 한동훈 의원이나 뭐 이렇게 누가 막 계속 말을 보태더라고요. 예. 저는 정치권이 말을 보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정치권이 개입해 가지고 이게 징계 수위나 아니면 다 여러 가지 뭐 처벌 예. 그것들을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맡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치권이 감나라 배나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딱 저 사건을 봤을 때 그냥 이제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만약에 저기 그 위원회에서 일반 스포츠 선수들 있잖아요. 일반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 외적으로 뭐 사생활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음주운전 뭐 도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무리를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품위 유지를 이를 손상시켰다고 하면은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징계 수위가 뭐 정직부터 벌금까지 이렇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한 일반 스포츠 선수들의 적용하는 기준에서 과했냐 적었냐, 그러니까 과했냐 그런 기준으로 조금 따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꼭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6개월의 중징계는 약간은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8: 네, 지금 마침 또 2027 KBO 신인 드래프트 신청이 또 있는 시즌이어서 이거 고3 학생들 에 대한 미래에도 굉장히 지금 장애물이 생겼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앞서 박성원 앵커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잘못했습니다. 실수가 있었고 그런데 이게 조치가 과도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방송인 중에서도 그 예전에 탱크 발언한 방송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한동훈 의원이 짚은 것 같습니다. 과도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한 조치였을까요?
7: 굉장히 과도하죠. 이 부분이야말로 정부가 나서서 좀 바로잡아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어른들이 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5.18을 정치 소재로 삼으면서 그 후과를 우리 아이들이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탱크데이 논란, 그러면 해소된 게 있습니까? 규명된 게 있나요? 스타벅스에서 그 의도가 있었다고 규명이 됐습니까? 경찰 수사도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5.18을 소재로 해서 여러 가지 5.18 전야제 때

0: 어떤 5.18 정신을 폄훼하는 공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5.18 즈음에서 많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5.18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이 아이들에게 이 어른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제고 측에서 이 광주일구 측에 가서 사과하겠다. 이런 문제 우리가 잘못했다. 사과하겠다고 하는데 사과조차 받아 드려주지 않고 있어요. 잘못한 것을 사과를 받아주는 것도 어른들의
1: 예.
0: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서남권에 이어 이번엔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2: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참석해서 세부 투자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1: 네,
2: 글로벌
1: 지금
2: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충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1: 예,
2: 환영합니다.
1: 이재명 대통령, 충남
2: 먼저
1: 아산에서 열린
2: 삼성전자
1: 충청권
2: 이재용
1: 첨단
2: 회장님의
1: 산업 발전
2: 환영사가
1: 비전 국민
2: 있겠습니다.
1: 보고회에
2: 회장님을
1: 참석을
2: 무대 위로
1: 했습니다. 지금
2: 모시겠습니다.
1: 사회자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재용 회장의 인사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이재용 회장이 지금 단상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현장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3: 바쁘신 가운데 귀한 걸음을 해주신 대통령님과 귀빈
4: 이재용
3: 여러분께
4: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3: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취임하신 도지사님들과 시장님들께도 축하 인사드리겠습니다. 30여 년전 이곳 아산은 드넓은 포도밭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단지가 되었습니다. 농과 밭이 대부분이었던 온양 캠퍼스는 범용 반도체 후공정 중심에서 글로벌 최첨단 HBM 팹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세종 캠퍼스 역시 맨땅에서 시작해 일반 기판 생산을 넘어 이제는 최첨단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천안의 삼성 SDI 캠퍼스는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제조 기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꿈이 이곳 충청에서 뿌리내리고 자라고 결실을 보았습니다. 선제적인 투자가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그 성장이 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모범을 충청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의 중심 충청은 앞으로 IT 소재 부품의 글로벌 허브로서 더큰 성장을 이뤄갈 것입니다. AI 시대의 미래 승패는 AI를 구동하는 소재와 부품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삼성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계 경제의 판이 흔들리는 승부의 시간입니다. 저희 삼성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의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향한 뜻깊은 자리에서 환영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재용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충청권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서남권 다음으로 많은
2: 이어서
1: 392조
2: 삼성의
1: 원을
2: 신규 투자 계획
1: 투자하기로 한
2: 발표가
1: 곳입니다. 이재용
2: 있겠습니다.
1: 삼성전자 회장도 국토의 중심 충청에서 IT 소재 부품의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잠시 후에는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에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 네, 말씀 나누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대담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예고와 배재고등학교 응원 관련 논란에 대한 정치권 반응 등 국내 현안에 대해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5: 우리 집 도어락

0: 조화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4: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5: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6: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7: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8: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서울이 29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한낮에는 많이 덥겠습니다. 하늘은 구름이 많이 껴서 흐리겠는데요.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은 소나기 지날 수 있겠습니다. 전주도 30도, 서울 대구 29도입니다. 장마 같은 경우는요, 정체전선이 올라오고 있어서 주말에는 충청 이남에 다시 장맛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제 장마에 대비하실 때가 됐네요. 홍명보 국가대표 축구 감독이 이번 월드컵 결과를 두고 논란이 많았고 본인도 자진 사퇴했습니다.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근로자였다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적 부진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될까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시죠? 오늘 김효신 노무사와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Belmare Lucci.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어제 7월 1일은 틀니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령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틀니 사용인구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틀니의 날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 보철치료, 치아관리 중요성

0: 이기 때문에 제정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고 보니 틀니에도 굉장히 관리가 필요하겠군요. 그래서 의치세정제라는 게 있나 봐요.
1: 네, 맞습니다.
0: 이게 어떤 제품입니까?
1: 의약용품 의치세정제는 부각 및 탈부착해서 사용하는 치아교정기나 틀니의 세정 또는 잘균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인데요. 다시 말해 틀니, 즉 의치에 침착되어 있는 얼룩과 플라그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0: 틀니를 보면 어디에 드라마 같은 데도 나오기도 하고 광고에서도 본것 같아요. 어디에 담가 놓더라고요. 그게 의치세정제인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1: 아, 의치세정제는 식사가 끝난 후에, 그러니까 틀니는 식사가 끝난 후에 물로 세척하고 하루에 한 번은 의치세정제로 틀니를 세정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의치세정제는 액체 형태와 알약 형태가 있고 제품 형태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는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0: 형태가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액체만 있는 게 아니네요.
1: 네. 의치세정제의 제품 형태는 액체와 정제가 있습니다. 우선 거품 형태의 액상 의치세정제는 틀니를 세정용기에 넣은 후 거품을 분사해서 틀니 전체가 덮이도록 충분히 뿌린 후약 5분간 잠시 둡니다. 그리고 알약 형태의 발포제 의치세정제는 세정용기에 틀니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유온수를 채워서 세정제를 넣어 녹인 후이 액에 틀니를 넣습니다. 의치세정제에서 틀니를 꺼낸 후에는 흐르는 물에 부드러운 칫솔로 가볍게 닦고 반드시 깨끗하게 헹구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거품 분사 횟수나 미온수의 양, 방치 시간은 제품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제품의 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제품에 기재된 용법 용량을 확인해서 이에 따라 사용하셔야 됩니다.
0: 근데 우리가 치아는 이렇게 치약으로 닦잖아요. 우리의 치아는. 근데 틀니는 치약으로 닦으면 안 되나 봐요.
1: 안 됩니다. 대한치과부철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틀니 사용자 10명 중 7명이 의치성 구내염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의치성 구내염은 틀니에 번식된 균으로 인해서 입안이 가볍게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출혈, 따끔거리는 증상, 통증 등으로 인해서 구취, 식사 불편, 틀니에 탈부착 어려움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틀니를 치약으로 닦으면 치약의 연마제 성분 때문에 틀니 표면에 흠집이 생겨서 균이 쉽게 번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틀니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용품 의치세정제로 세정하시기 바랍니다. 탈부착 방식의 치약 교정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틀니에 소금물이나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사용할 때 틀니에 변색, 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틀니의 점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0: 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틀니를 치약으로 닦으면 오히려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니는 꼭그 세정제로 그 틀니를 닦는 걸로만 닦으셔야 된다. 의치 세정제를 활용하셔야 된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치 세정제 사용하는데 뭐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1: 네. 의치세정제를 틀니를 낀채 입안에 직접 사용하거나 입안을 헹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또 의치세정제 중에는 과황산 화합물이라는 성분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 제품이 있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 발진, 입술 부어오름, 입 자극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시고 의사 등의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의치세정제 또는 세척액을 만진 후에 눈이나 입을 만지면 안 되시고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사용 중 세척액이 눈으로 들어간 경우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야 됩니다.
0: 네, 의치 세정제 의약 외품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주의사항은 뭔지 알려주셨고요. 구매할 때도 확인해야 될게 있을까요?
1: 의약용품 의치세정제는 누구나 약국, 마트, 온라인 등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신데요. 특히 온라인으로 의약용품을 구매할 때 불법적으로 수입되는 해외 직구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을 구매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치세정제 등 의약용품의 경우에는 그 효과나 안전성 그리고 품질까지 약사법에 따라 관리되는 제품인 것과 다르게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한 제품은 정부가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확인하거나 관리할 수 없어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정식 허가받은 의약용품을 구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약용품은 제품 포장에 의약의품이라는 글자

0: 가 표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송현수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혹시 병원에서 뭉치고 결린 근육이나 아픈 관절을 치료사가 손으로 조물조물 풀어주는 치료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어제 7월 1일부터 이 치료를 받는 방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병원마다 가격도 횟수도 제각각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2번, 1년에 15번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대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 이 치료는 우리 국민이 보험 안 되는 진료 중에 돈을 가장 많이 쓰던 항목이라 과잉 진료다, 아니다 꼭 필요한 치료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손으로 근육과 관절을 직접 풀어주는 물리치료의 한 종류로 어제부터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이 걸린 땡땡 치료.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도둑, 2번 도수, 3번 도자기, 4번 도토리묵. 1번 도둑, 2번 도수, 3번 도자기, 4번 도토리묵.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것이 실손보험에서 다그 보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의 그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으로 많이 지목이 된 항목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관리하겠다. 관리급여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문제를 내드렸고, 잠시 후에 관련해서 좀이 치료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인터뷰도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뭘까요? 물리치료의 한 종류입니다. 손으로 근육과 관절을 직접 풀어주는 치료예요. 보통 우리가 오고 가면서 출퇴근길에 예를 들어 뭐 살짝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난다거나 그러면 아마 이런 것들 많이 받아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좀 몸이 이렇게 굳고 그 사고 순간에 사고가 아무리 경미했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결리고 하니까 이런 치료를 받았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건강보험에서 관리가 들어갑니다. 1번 도둑, 2번 도수. 3번 도자기, 4번 도토리묵.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땡땡 치료입니다. 땡땡. 땡땡이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의견도 한번 보내봐 주세요. 이번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 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점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6679번님이요. 정부 방침도 맞겠지만 또 이게 꼭 필요한 분들은 받아야 하는지 않나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3993번님. 이게 치료 방법에 따라 그러니까 병원마다 그 방법이 차이가 나고요. 비용도 다 다릅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도 있고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7696번님, 저도 어깨 결림 등으로 병원 가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자주 가면 병원비가 부담돼서 힘들더라고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5765번님은요. 실손보험 상승의 주범이었는데 이번에 보험정책 변경돼서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4261번님도 저는 사실 보험이 없어서 예전에 큰돈 들여서 이 치료 받은 적이 있습니다. 10번 정도 받았더니 돈 100만 원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게 많이 비싼 데는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까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어제부터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이 걸렸습니다. 땡땡 치료. 손으로 근육과 관절을 직접 풀어주는 물리치료의 한 종류입니다. 땡땡에 들어갈 말 1번 도둑, 2번 도수, 3번 도자기, 4번 도토리묵.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이용료 들어간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힌트송 나갑니다. 팝콘이라는 곡인데요. 가수가 도경수입니다.

0: 어제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관리급여로 전환됐습니다. 정부는 실손보험을 통한 과잉진료를 막고 의료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반면 의료계는 획일적인 횟수 제한과 낮은 수가로 인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대학병원과 일선병원들에서 도수치료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도수의학회 김경진 회장 전화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대한도수학회장 김경진입니다.
0: 네. 이번에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전환, 그러니까 관리급여로 앞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도수의학회에서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1: 국민 대다수가 이해하시기 쉽게 먼저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0: 네.
1: 급여라함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입니다. 진료비는 국가건강보험공단이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국가가 진료비를 지급하니까 진료 방법과 적용 대상 비용 등을 수가라는 항목으로 결정하여 관리합니다. 반면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진료 항목으로서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데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피부시술, 미용성형수술, 보약, 도수치료 등이 해당 진료비를 환자가 지급하니 국가가 관리하지도 않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없는 관리급이라는 정책을 법령까지 바꿔 강제로 시행한 것입니다. 5%만 급여로 적용하고 본인부담금 95%라는 무늬만 급여인 비급여 정책입니다. 이 5%를 근거로 국가가 관리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동안 국가가 관리할 수 없었던 비급여 진료 중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미용, 피부, 성형보약은 그대로 두고 실손보험 대상인 도수치료가 제일 먼저 적용되었는데요. 치료 횟수, 수가, 부대 조건 등을 정부가 지정한 대로 해야만 한다는 강제적 정책입니다. 이 내용이 국민, 의료계, 심지어 정책 수행자인 국가도 손해를 보고 오로지 손해보험사만 막장 이유를 보게 되는 의문의 정책이고 더불어 세계에 자랑했던 대한민국의 K의료를 포기하고 저질 하향 평준화된 사회주의 의료체계로 향하는 대통령의 철학에도 반하는 정책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이 제도에 지금 이 관리급여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실손보험을 이용해서 과잉진료 때문에 실손보험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항목으로 도수치료가 좀 그동안도 많이 좀 지목이 되어 왔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과잉진료라는 말을 쓰셨는데

0: 보수치료는 비급여 의료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술자의 명망, 숙련도, 치료효과, 환자 만족도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형성되고 환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필요한 진료와 병원을 선택합니다. 그 미용수술, 공약 같은 것이 다양한데 정부가 문제를 삼은 적이 있나요? 보수치료도 가격이 다양한 것은 시장경제 원리인데 그것을 문제 삼으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국가란 말입니까? 그 선택권은 소비자인 국민께서 판단해 결정할 것입니다. 실손보험을 위한 과잉진료라고 하셨는데 의료법령상 과잉진료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인은 불필요한 검사 등 지나친 의료행위 또는 이를 통해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행위는 부적절한 것이나 의료행위와 진단은 의료인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기에 특정 검사를 수행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보건복지부의 2016년 민원 회신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료계를 흑화해서 여론을 호려하는 의도인지는 몰라도 써서는 안 될 과잉 진료라는 용어를 2025년 12월 8일 보도자료나 지난 30일 국회정책토론회에서도 복지부 관리분들이 사용하셨습니다. 관리급여 정책 같은 복지가 밀어붙이는 정책을 시행할 때 이런 의료계를 압박하는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제도 소규모 학술 행사 지원을 막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조금 있으면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문제 부도덕한 일부 의사들 기사도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 네, 회장님. 잠시만.
0: 치료를 무조건 많이 이용했던 게 과잉이라는 인식도 억지입니다. 예? 물론 도덕적 해이로 수많은 비다수 선량한 동료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부 비정상적인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 행태가 큰 원인인 건 사실이고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보수치료가 부적절하게 남용된 가장 큰 원인은 네네. 실손보험사의 부실한 설계로 인한 손해율 악화와 가입자를 한 명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실손보험사 간의 과잉증진으로 앞다투어 비급여 보장을 확대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돼 손해를 본다면 실손보험사가 감내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1: 네, 회장님.
0: 정부가 왜 세금사인 실손보험사를 책임져잖아요. 네.
1: 회장님, 네. 지금 회장님이 네. 어떤 말씀을 하실지 일단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말씀을 쭉 하시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일단 도수치료 네. 같은 경우는 환자가 본인이 혹은 요거를 이제 진단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시장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약간 조금 제한이 걸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신 거고 과잉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수치료 를 일선에서 이제 많이들 봤는데 그거는 보험사 쪽에 일단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회장님 현장의 목소리를 좀 직접 전달해 주시면 청취자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먼저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도수치료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어떤 분들이 이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0: 네, 도수치료는 네. 도수치료 정의를 다시 물어보신 겁니까?
1: 그러니까 도수치료를 보통 어떤 분들한테 필요한 치료입니까?
0: 도수치료는 생각보다 그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여러분이 그 감기 치료 받듯이 쉽게는 평생 그 잘못된 자세와 이걸로 인해서 목이나 허리 다음 들리지 않는 분 중에 평생 한 분이라도 계시나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1: 네네.
0: 그 심각하게는 그 신경계의 치료나 그 마비 증상으로 인해서 관절 강직이나 구축이 왔을 때도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1: 아.
0: 또한 잘 알고 계시는 거북목 증후군이나 같은 이렇게 자세 증상으로 인해서 척추나 근골격계 구축이나 이런 경직이 와서 변형되는 것도 도수치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1: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도수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앞서 자세 교정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뭐 중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 신경계 질환자분들도 뭐 어떤 뭐 관절 수술이나 이런 심각한 수술 받은 분들도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도 굉장히 필수적인 치료라는 말씀이시네요.
0: 네, 맞습니다.
1: 이 치료를 해주시는 분들이 보통 뭐 물리치료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0: 원래 도수치료는 의료행위입니다.
1: 네네.
0: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의사들만이 행할 수 있는데
1: 예.
0: 그 전이나 후에 이 환자에게 심각한 그 위해를 가해지 않으면서도 해당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부분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휘 감독 하에 행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0: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시간 많이 들고 이렇게 간단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물리치료사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1: 그렇죠. 도수치료를 그러면 환자들 몸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오랜 기간 꾸준히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많으시겠네요.
0: 네, 그렇죠. 그 환자 상태나 질환이나 부위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걸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1: 언뜻 보니까 어느 현장에서는 도수치료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수치료를 해주셨던 분들도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고 뭐 이런 일도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0: 예, 그렇죠. 뇌졸중, 사지마비 등 신경질환이나 복잡한 관절수술을 받은 중증 환자
1: 네네.
0: 또는 소아재활 환자 등 심각한 강직이나 구치경 환자들은 어느 정도 이상 관절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하루만 지나도 그 증상이 다시 발합니다. 그때 이제 의사가 행하는 치료로는 크게 충수돌기염 치료 같이 근친적인 큐어라고 하죠, 영어로. 이런 치료가 있는가 하면은 감기나 대부분 퇴행성 근골격질환, 앞서 말한 그 질환들의 치료인 고전적 치료, 영어로는 케어라고 하는데
1: 네.
0: 이 치료를 낳는데 고전적 치료가 90% 넘습니다. 도수치료 때는 대부분 고전적 치료입니다. 근데 이제 30일 국회 정책 소견에서도 아는데 18일에 걸친 무릎 수술 후에 7년 9개월 동안 도수치료를 받아온 환자가 이걸 중단하면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 급여 적용에 대해서 내달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반발하기도 하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이 도수치료에 대해서 제한이 되면서 이제 횟수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횟수가 연간 15회. 또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최대 24회 치료까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관리급여가 되면서. 근데 지금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건 어떤 분은 훨씬 더 오랫동안 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횟수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부 정책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수치료 가격은 많이 내려가게 되잖아요. 관리급여 수가가 30분 기준으로 1회 4만 원대로 정해진다고 하던데 이 수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아주 독소적인 조항이죠. 가령 이 대학병원 교수님들도 도수치료 1회 수가 가격을 43,850원으로 책정했고 더불어서 의사가 30분 이상 하라고 했는데요. 이건 도수치료 시행을 강제로 없애는 것입니다. 대학병원 아시다시피 교수님께서 환자 대개 2분 전으로 진료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런 분들이 43,850원 수가를 가지고 이 진료를 하게 되면 대학병원이 망하게 되는 거죠. 이 도수치료 그 가격에는 이 도수치료 의사의 그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병원 유지비라든가 직원들의 급여, 건물 유지비, 기구의 감가상각비 등 모든 것들, 심지어 세금까지 포함된 것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예 하지 말한 소리만 같은 것이죠. 그와 더불어 그 가격을 받고 하면서 급여이기 때문에 또 건강보험에 간섭을 받습니다. 심사를 받아가지고 삭감당하게 되면 그대로 다 추징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고생도 하고 추징당하고 그럼 어떻게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1: 그래서 지금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뭐 이른바 빅5 병원들도 도수치료센터의 문을 닫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의료수가 때문에, 단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도수치료가 그동안 대표적으로 비급여 항목이었고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컸대요. 근데 원래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게 맞나요? 그 치료 방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 겁니까?
0: 지금 질문하셨지만은, 네. 가령 성형수술은 아주 유명하시고, 잘하시고, 명망이 높으신 선생님은 가령 쌍꺼풀 수술을 500만원, 1000만원에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런데 내가, 가성비 그 정도는 없지만, 가성비로 만족할 수 있고, 한 20, 30만원 정도 해주시는 선생님도 내가 만족한다면 뿌리 갈 수도 있는 거죠.
1: 네.
0: 이 전수치료 단점 중에 하나가 숙련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이 결과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1: 네.
0: 그 내가 소비자가 이 정도면 가성비 만족해 하고 하면 가는 거고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지금 네. 회장님이 이제 자꾸 성형 쪽으로 성형 시술, 성형 수술을 말씀을 하시니까 좀 헷갈리실까 봐 정리를 한다면 아마 성형 수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성형 수술이 이런 거는 비급여입니다. 이거는 보험에서 안 해줘요. 보통 미용으로 보기 때문에 안 해주고 물론 성형도 예를 들어 어떤 치료 목적, 뭐 화상 환자라든가 이런 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형 수술은 비급여 항목인데 그동안 이제 비급여 항목에 얘기하시다 보니까 자꾸 도수치료 관련해서 성형수술을 이제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 도수치료는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뭐 중증 환자라든가 신경계 환자라든가 수술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일 수 있다. 앞서 그 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해드리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정부의 이제 관리급여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부도 많은 이제 분야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혹시 도수치료 전문가들 의견은 안 들었나요? 소통 안 하셨을까요?
0: 저희가 제가 이제 있는 대한 도수학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마 잘 모르실 건데 2015년에 대한민국의 도수학을 연구 교육 전문하는 의사 전문가 단체가 없어서 2015년에 당시 대한의사협회장이었던 추문진 전 대한의사협회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국내에서 도수학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와서 창립한 단체로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제 6대장을 받고 있고 올해 3월 8일 출연했는데요.
1: 네.
0: 아직 이 과정을 처음에 하면서 정부가 이 정책을 수행하면서 이 가장 핵심적인 부회한 도수학회의 저희 단체에 한 번도 직접적인 의견 조회나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1: 아, 그러면 복지부에 뭐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하셨다던가 학회 차원에서 뭐 그런 소통 노력은 해 보셨을까요?
0: 예, 이제 직접적인 접촉을 아예 안 하니까 이제 관련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학과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견 전달하고 그랬지만은 아예 묵살당했습니다.
1: 정부가 하반기에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횟수 제한이라든가 세부 기준을 일부 보완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거든요. 만약에 다시 논의할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좀 요구하실 이 부분은 반드시 손봐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실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당연히 처음에 숙과고요. 두 번째는 의사가 꼭 30분을 해야 된다는 그 규정입니다. 의사들이 하는 도수치료는 다양한데 이 도수치료 어떤 경우는 1시간, 1시간을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10분 내에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1: 네.
0: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의사가 판단할 일이지 책상에 앉아있는 복지부 관리들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전방 그 전쟁터에서 적군하고 교전이 벌어져가지고 미사일 대포 쏟아지는데 그냥 공총만 가지고 싸우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현장의 판단은 현장 지휘관에게 있어야 되듯이 의사의 도수치료나 이런 것들, 의료도 현장에서 임상행각에서 총 담당 의사들의 진찰과 판단을 내려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1: 네. 이번에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하게 된 겁니다. 관리급여로 지정을 했고요. 이번에 결정에 따라서 어제부터입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가 30분 기준 1회 4만 3,850원으로 정해졌고요. 환자들은 약 4만 2천 원 부담하고 건강보험 약 2천 원 부담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 횟수는 치료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 받을 수 있게 되고 다만 의학적으로 필요할 경우 추가 9회까지 인정할 수 있다.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다. 이 내용이 지금 정부가 관리급여를 한다는 내용인데 우리 회장님 도수치료의학회 입장에서는 관리급여는 해도 좋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좀 완화해달라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아니면 정부가 관리할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0: 사실 이제 이건 전에 아까 지금 말씀 영어를 했는데 도수치료도 처음에는 비급여였는데 그걸 관리급여로 바꾼 거죠.
1: 그렇죠.
0: 예, 그런 것들 하는데 근데 이제 하면 정책을 다시 바꾸기도 어려울 거고 그럴 것 같다면은 하다못해 이제 어느 정도

0: 안 좋은 부분을 서로 절충을 해서 이렇게 제도를 발전시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우리 도수 치료하시는 분 전문가분들도 일단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한다면 얼마든지 소통할 용의가 있다. 다만 서로 협의해서 좀 적절한 지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관리급여 지정 관련해서 또 다른 뭐 정부에서 향후 뭐 대책이나 계획이 안 나온다면 그 이후에 뭐 좀 어떤 움직임을 하실 좀 계획도 갖고 계세요?
0: 정부가 1년 뒤 자체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면은 벌써 조수학은 사라집니다. 이미 조수치료 포기하신 병원 종합병원이 다 맞는데요. 1년 뒤에 재검토한다는 것은 더 이상 조수치료를 하지 말라는 소리고 이는 조수학 학문의 말살 마치 진시황의 분석예명 같은 학문 말살 정책입니다. 조수학이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이제 실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혹시 살려주실 것은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많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지금까지 김경진 대한도수의학회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모든 인쇄 가능한
6: 성원 에드피아.
5: 온라인 주문 간편한
6: 성원 에드피아.
5: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6: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요란한 비가 내릴 거란 예상을 뒤로하고 비구름은 잠시 물러갔습니다. 다만 일시적이라서 오후에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충청 이남 지역은 강한 장마가 찾아올 텐데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더위는 계속되면서 후텁지근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김제 졸음쉼터 내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강남권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영동대교 위로 강남 방향 2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 중이고요. 마포대교부터 밀립니다.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연희에서 성산램프 가는 길 3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서남권에 이어 이번엔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충청에는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면서 여기에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정부의 견고한 의지가 더해진다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중심을 넘어 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의 충청권 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중동전쟁 장기화 상황과 관련해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 물가 관리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중동정세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결코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고유가와 고환율 상황에 더해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는 상황이라 정부의 밀착 대응이 필요하다며 민생 밀접 품목 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맞춤형 수급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3.2% 오른 것으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서 석유 최고 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물가 상승률은 3.6%에 달했을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해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른 영향으로 석유류의 가격이 24.7% 상승한 가운데 휘발유는 23.1%, 경유는 33.7% 뛰었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개인 물품들이 수사 초기 압수수색 이후 가족에 의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 50대 A경감이 아들의 원룸에 들어가 훼손된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죄를 새로 적용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형법상 친족 간 특례를 들어서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내륙의 한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안팎을 보이며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29도, 전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거나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기습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주말에는 충청 이남에 다시 장맛비가 오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구름이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수도권에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94.5 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시 지금 2부로 넘어왔고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YTN 라디오 개편을 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간이 조금 바뀝니다. 여러분, 내일까지는 10시 15분에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0시 반 10시 30분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시까지 90분 동안 진행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7월 6일 월요일부터 10시 30분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0시 반에 찾아와 주시고요. 내일까지는 10시 15분에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로 넘어왔습니다. SAT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앞서 1부에서 치료하는 그 학회 회장님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 이 치료가 정부에서 관리급여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동안은 비급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연간 횟수도 좀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입장마다 많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이 실손보험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받느라고 실손보험에서 이제 받으니까 이게 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안 되니까 대부분 갖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이거를 이제 보장 혜택을 많이 받으셨던 거죠. 근데 문제는 정말 이게 필요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거를 좀 받았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에 굉장히 큰 요인으로 이것이 그동안도 늘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건 고스란히 우리 소비자들의 몫으로 그 부담이 돌아오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관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적용이 되니까 낮아지죠. 환자 입장에서는 여기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는 돈은 낮아지지만 그러니까 1회당 4만 원대가 되는 거예요. 보험 적용이 되고요. 근데 또 문제는 지금 뭐 병원마다 이거 치료하는 센터들이 문을 닫고 있다. 왜? 수가가 안 맞아서. 의료 수가가 안 맞아서 아무리 이 치료를 해봤자 그분들에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문 닫는 것도 생기고 일 그만두는 분도 생기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치료 뭘까요?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 의견 보내주세요. 어제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지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땡땡 치료 1번 도둑, 2번 도수, 3번 도자기, 4번 도토리묵,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보내주세요. 6635번님은요. 제가 재작년에 교통사고가 났어서 한방병원을 갔는데요.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치료를 권했고

이 치료를 받으셨대요. 근데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봤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좀 이번에 대해서 요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3049번님은 뭐 치료 방법, 이것의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이니, 하지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것으로 좀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8683번님, 이번 정부 정책으로 좀 의료보험 좀덜 손해 나겠습니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5160번님도 이 치료를 받고 나니까 바로 안내 문자가 오더라고요. 7월부터 의료급여 체계 바뀐다, 이런 문자를 받으셨대요. 또 한편으로 8683번님은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아, 문 닫는 통증 의학과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서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수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의료 수가가 안 맞아서 지금 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것도 일선에서 지금 생기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8282번님은요, 저 이거 3개월 1회 사용했는데 부담되겠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아까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고 했거든요. 비급여일 때. 2949번님은요, 제 경험상 비싸기만 하지 큰 도움은 저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저는 정부 정책에 동의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5275번님도 저도 여기저기 받고 싶은데 비싸고 해서 못 받았다. 근데 이게 보험 적용되면 어떨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0707번님은 물리치료사 분이 지인 중에 계신데요. 그래서 뭐 국민청원도 올리고 그러신다고. 그분들은 또 일선에 계신 실제 이 치료를 하는 분들은 또이 정책에 반대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0707번님도 저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좀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좀이 입장 저 입장 다 한번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어제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땡땡 치료, 손으로 근육과 관절을 직접 풀어주는 물리치료의 한 종류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도둑, 2번 도수, 3번 도자기, 4번 도토리묵.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월드컵 조기 탈락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를 둘러싸고 여전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알돈노에서는요. 이 축구 이번 이슈를 통해서 노동법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성과를 이유로 감독 해고를 한다는 것. 이것을 한번 짚어보고 해고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걸 반려하고 혹시 징계 해고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그리고 또 하나 한편에서 경기력을 향한 온라인 비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닌지 집단 괴롭힘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짚어보죠.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0: 네. 오늘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노무사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좀 화가 안 풀린 국민들도 많은 것 같긴 해요. 아니 너무 기대를 하셨는데
1: 맞습니다.
0: 너무 조기 탈락하니까 저도 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짚어볼게요.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 이거 일단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까?
1: 근로자로 보면 안 되죠, 사실. 감독님의 그 추정 연봉액, 물론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아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연봉의 계약의 내용이라는 연봉인데, 근데 추정 연봉이 20억 원이거든요. 연봉이. 네, 그렇다면 사실 이제 위임 계약이나 뭐 용역 계약 이런 것을 맺었을 거기 때문에요. 감독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 같은 감독이더라도 예, 명칭만 감독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똑같은 감독이야.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감독은 정말 자기의 재량을 한껏 발휘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감독 위에 또 누군가가 있어서 거기에 지시를 받아가면서 다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항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홍명보 감독님은 사실 근로자라서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대표도 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도 저희가 항상 이제 이런 노동 이슈를 하면서 내가 당하지 않으면 잘 인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이슈에 대입해서 조금 풀어 해설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1: 네.
0: 그리고
1: 네,
0: 나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 네, 네.
0: 월드컵 조기 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부진입니다.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던 거잖아요. 이럴 경우 회사 사측에서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되겠죠? 감독을 징계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1: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조별 탈락은 예전 치면 지역 예선 탈락이라고 해요. 월드컵에도 못 올라간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또 이 홍명보 감독이 예전에 한번 하셨고 두 번째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적 공분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에 따라서 성적 부진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고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해고, 아, 저 사람은 장기간 업무 능력이 부족했어. 그다음에 개선 여지조차 없다. 그러면 더 이상 근무 업무 능력의 결여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고할 수 있는 상태를 통상 해고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징계 해고는요. 지금 우리가 국가대표 그때 선수들의 굉장히 우수한 자원이더라고 하더라고요. 뭐 다시 오지 않을 그런 베스트 멤버라고 하던데 그 우수 자원을 낭비한 잘못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략 수립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냥 똑같은 전략만 쓰는 그런 우를 보면 잘못을 했고요. 이런 요소들은 업무 태만적인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걸 크게 보는 거에 따라서 징계 해고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징계 해고로 가면 이 절차들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소명 기회를 줘야 되고 이 양정 결국에 이 비위 사유가 징계 해고에 이럴 만큼의 중대한 핵이냐라는 이제 그런 것들로 거쳐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정적 부진이라는 이 단일 사유로만 봐서는 징계 해고까지 이럴 만큼은 조금 과하다. 라는 입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제 그 감독 선임 과정에서 뭔가 그 비리 같은 것들, 그러니까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무려 8건이나 고발이 접수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채용이 제대로 됐냐, 채용이 공정하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마침 그 감독 선임 과정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도 짚어보면 만약에 그 감독 선임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채용비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채용비리가 있었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그 당시 채용했다는 것이 뭐 취소되거나 곧바로 뭐 해고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미 지금 본인이 지금 나간 상태이긴 한데.
1: 네, 뭐 자진 퇴사했긴 했지만은 뭐 잘잘못을 가려야 되기는 하겠죠. 이게 채용 과정에서 이제 비리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 근로관계로 들어오면 채용 비리,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처벌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채용 비리라는 걸로 해서 소급해서 어떤 채용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채용의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채용이 됐다고 하면 그간에 받은 월급들은 다시 반납해야 되는 수도 생기는 겁니다. 민사상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그 채용 비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뭔가 간접 관여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 제3자들이 그냥 그 모의를 해서 이제 채용해왔다는 거는 별도로 이 사람한테는 다시 책임을 묻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저기 강원도에서 2013년도에 채용 비리가 아주 크게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채용 비리로 채용된 우리 직원분들이 본인은 채용 비리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 채용 취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0: 네네.
1: 네, 그래서 그 소송에서 법원에서 인정 이제 판시한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부정한 행위가 채용에서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때 이게 그 직접 부정 행위 그러니까 채용자가 직접 부정한 행위를 한 것 플러스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유용해서 부정 행위를 했고 그 지원자가 그거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거기에 대한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0: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3차전에서는 정말 막판에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다 총동원 공격으로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와중에도 오히려 수비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죠. 아마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이걸 회사로 비유해 보면 회사에서 외부 환경이 바뀌고 그때그때 관리자가,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방식을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바꿔가면서 업무 효율도를 높여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1: 맞습니다.
0: 사람이 그걸 안 해요. 예를 들어. 성과를 낮게 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해. 그대로 해. 그러면 이럴 경우, 이제 사측에서, 뭔가 그러지 말아라. 빨리 바꿔라. 뭔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1: 당연히 할수 있죠. 사실 이게 그 근로관계가 아닌 업무 도급 관계에 있어서도 이 업무 도급을 이제 받은 사람이 전적으로 그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업무 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떤 굉장히 잘못된 행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그 바꿔줄 것, 변경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하물며 근로관계로 돌아오면요, 그 사용자는 우리 근로계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용지휘권, 인사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책에 반하는 행동, 회사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당연히 급여를 줌으로써 해야 되는 그 성실 의무를 위반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수 있죠. 물론 징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절차들이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인사권을 발휘해서 서면 경고, 그다음에 업무 수행 계획의 수정 지시,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그냥 단순하게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서 하는 직위 해제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인사 조치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당한 인사 지시에 대한 불응인 거니까 이 별도의 징계 사유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홍명보 감독의 사례를 저희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적 시각에서 지금 노동자 그 법에 따라서 우리 노무사님이 일반 회사라면 이럴 경우는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그거를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거를 회사에서 볼 때, 아니 이 사람을 그냥 사직서만 받고 이렇게 깔끔하게 끝낸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사직서 안 받고, 이 사람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할 경우 가능해요?
1: 사실 이제 민간에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경우가 있죠. 결국에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커다란 잘못을 한 사람이 사직서만 내고 그냥 도망가는 걸못 보내준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징계 해고를 할수 있는 그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근로자는 그 사직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직하고 싶을 때 사직에 할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사직서를 반려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간은 회사에는 30일 정도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러죠. 그 해고를 할 때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되듯이 이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노동법에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직서를 냈을 때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 그 사직서의 퇴직은 언제 할수 있냐 해서 30일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30일 내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소명 절차를 거치고 징계 해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사들이 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징계 해고로 가는 경우에는 이 법적 분쟁 비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가기 전에 당신 전 잘못했으니까 오히려 사직서를 받아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경우 해고당하면 월급도 깎이고 퇴직금도 깎이는 거 아니냐라는 건 민간에서는 통하지 않고요. 그 공무원들은 우리 공무원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해임이냐 파면이냐에 따라서 그 퇴직금에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게 법에 정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사실상 민간에서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해고를 당하는 건 그냥 우리가 직장에서 관둔다는, 일방적으로 관두게 만드는 거지 다른 퇴직금이나 뭐 연차 수당을 받아야 되는 거나 이런 거에서는 사실상 영향이 없습니다.
0: 네. 홍명보 감독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론과 어떤 정치권의 압박 속에 어쩔 수 없이 사직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1: 맞아요.
0: 이럴 경우, 이 사직을 노동법적 시각에서 뭐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까?
1: 사실 우리가 이제 일상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0: 왜냐하면 내가 나는 회사 그만둘 마음도 없었는데 나 회의실로 부르더니만 둘이서 면담 계속하면서 내 잘못을 계속하면서 사직서를 안 쓰게 계속 막 협박하고 강압하더라.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사직서에 사인했을 뿐이다 라면서 해고를 주장하는 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직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그건 거의 유효하게 판단받습니다. 근데 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할 때이 사직서 제출이 그럼에도 해고로 판단될 때는 판단하는 그 저기 경위들 그 판단 요소들을 살펴보면 이 사용자의 종용 정도 그러니까 이 강압이나 협박의 정도를 보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강압이나 협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예, 그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사직서 제출을 회사가 얘기할 때한 발짝 떨어져라.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빨리 떨어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 네.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이후에 어떤 특정 선수의 경기력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비난이 많이 쏟아졌잖아요. 그런 경우도
0: 네.
1: 실제 뭐 종종 있고 이번 월드컵이 아니더라도
0: 네.
1: 그러면 그 선수를 우리가 근로자로 봤을 때,
0: 네.
1: 가정했을 때, 그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뭐, 이렇게 볼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0: 근데 사실 이제 다 근로자로 봐서 이제 한다고 하면 이게 그 직장 내 괴롭히면 그 사용자한테 종속 그 같은 근로 계약을 맺고 있는 이제 직장 동료들 상사 그다음에 이런 경우를 가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 사업주를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같은 경우에는 제3자인 고객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제3자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한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으로는 포섭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고요. 다른 뭐 법률에 그 민법이나 뭐 형사법에서 고소나 이런 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노동법으로 안 되고요.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제3자에 의해서 근로자가 어떤 그 괴롭힘 위에 당했을 경우에 근무에 대한 위협을 당했을 경우에는요. 사용자 업무적 일시적 중단 조치를 해주거나 아니면 배치 전환이나 심리 상담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개 이런 일들은 우리 고객 상담하는 콜센터 직원분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거든요. 이제
1: 네.
0: 그때는 요구하면 업무를 중단해서 떨어져서 좀 휴식이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직무로 배치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제3자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노동법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조금 없다라는 겁니다.
1: 네.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만약에 계약서의 조항 중에
0: 네.
1: 감독이 퇴임 후 지금 하고 있던 일에서 그만두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뭐
0: 네.
1: 다른 국가대표팀이나 뭐 경쟁 구단이나 이런 데 가서 감독으로 하면 안돼 일정 기간 동안 만약에 이런 겸업 금지 뭐 예를 들어 그런 조항을 두었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돼요?
0: 사실 그렇죠. 뭐 우리의 그 국가대표 이제 이런 거나 회사의 영업 비밀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뭐 연봉도 많이 받으셨을 경우에는 이 경업 금지 약정이 유효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 이제 경업 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이게 판단 요소들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은 우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사용자가 이 자기의 영업 비밀을 얼마나 유지해야 되냐. 이게 누출됐을 때그 피해들 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 해당자의 퇴직경의 직이나 직책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어서 그 비밀을 많이 알고 있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업이 제한되는 기간과 지역, 그다음에 또 직종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고 만약에 이런 영업 비밀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 나가시는 분한테 얼마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급됐는지도 그 판단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회사를 나가면서 돈한 푼, 위로금 한푼안 주면서 나갔는데 경업 금지, 반경 뭐 5km 안에 우려랑 똑같이 하지 못하. 그거는 직업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안 된다. 대신에 어떤 일정 부분의 금원까지 지급해가면서 제한을 합리적으로 걸어둔다면 그건 유효하다는 거. 그러니까 과도하게 기간이 길어서도 안 되고요.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1: 네. 사실 오늘은 알돈노에서 이번에 워낙 이슈가 되기도 했고 여전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진짜 궁금한 사항도 많아서 홍명보 이제 감독의 그 이슈를 갖고 와서 한번 근로자법 그 위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근데 들으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끝으로 예 이번 사안을 이렇게 오늘 준비해 주신 좀 핵심적인 네. 내용 짧게 부탁드려요. 한 20초 있습니다.
0: 아, 네. 그 홍명보 감독은 사실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퇴사하고 나서 그냥 계약에 따라서 그 처리를 하면 될 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 우리가 감독이 지지가 떠나서 어떤 부장급이나 임원급의 직원들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떠났을 때 그다음에 회사에서 성과 부진을 일으켰을 때 그 성과 부진만의 이유로 바로 해고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대신에 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저성과자에 뭔가 그 개선 기회를 줘야 된다는 등 이런 조금 네. 그 하셔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 깊게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SAT 정답 도수였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지금 시각은 11시 33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코스피가 미국 기술주의 약세 마감에 영향을 받아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오전 10시 반 기준 3% 넘게 내린 8천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4.46% 하락한 7,933으로 출발해 장중 8,000선을 내줬고 낙폭을 키워 한때 7,723까지도 밀렸습니다. 이런 폭락세에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올해로 15번째로 발동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는 5% 급락해 29만 원대로 밀려났고 SK하이닉스도 6% 떨어진 239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67% 내린 904로 시작해 오전 10시 반 기준 3.7% 내린 894를 기록하며 장중 900선을 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52.3원으로 거래를 시작했고 오전 10시 반 기준 1554.5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해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른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24.7% 상승한 가운데 휘발유는 23.1%, 경유는 33.7% 뛰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5월 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농축수산물은 3.2% 올랐는데 국산 쇠고기는 7.5%, 쌀은 11.7% 상승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중동전쟁 장기화 상황과 관련해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 물가 관리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중동정세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결코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고유가와 고환율 상황에 더해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는 상황이라 정부의 밀착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으며 민생 밀접 품목 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맞춤형 수급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7차 석유 최고 가격 시행 뒤에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26.5원으로 어제보다 7.2원 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경유값 역시 8.5원 떨어진 리터당 1901.15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48.1원, 경유는 1931.8원으로 비슷한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인공지능 관련 쏠림 현상을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블랙록 투자연구소는 2026년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신흥시장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타이완 TSMC처럼 신흥국 증시가 소수 AI 관련 대형주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리스크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기술주 비중이 높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며 AI 관련 투자 기회는 여전히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AI 인프라 투자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미국 장기 국채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아왔다며 이런 차별적 대우는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현지 시간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법사위는 한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 경제적으로 차별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요건,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쿠팡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규제 당국을 통해 부당한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중단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아 첫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특위 위원들은 6.3 지방선거 당시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상황을 점검하고 개표소로 사용된 뒤 한 달 가까이 투표함과 투표용지가 그대로 보관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특위는 오는 7일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14일과 22일에 청문회를 진행한 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기로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이 비율을 축소할 땐 중앙이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의 비상 상황을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추가 인쇄 근거 규정과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는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투표관리 종합 시스템을 구축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비상 상황 사례별 대응 지침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기획개장을 초안합니다. 합수본은 오늘 기획개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A개장은 선거 당일 송파구 측과 상황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고 내부 대응이나 보고 업무를 직접 맡았던 인물입니다. 합수본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 2명도 불러 투표용지 50% 인쇄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고 강남구, 광진구 선관위 관계자를 각각 한 명씩 소환해 선거 날 상황을 따져물을 예정입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기간 해외 출장의 배우자를 동반한 것과 관련해 출장비 등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어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위원장의 질의에 정확한 출장비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선관위원장 임무와 연관성이 있느냐는 질의엔 국민 눈높이에서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고 도덕적, 정치적으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 일구 선수들을 혐오성 짙은 스타벅스 응원으로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대회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는 2일 청룡기 대회 2회 전부터 즉각 적용되고 배재고의 성적은 몰수패로 기록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9도, 습도는 70%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결혼 15년 차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학원 강사이고 남편은 건설회사 현장 관리직이라서 평소 출장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둘 다 일에 치여 바쁘게 살았지만 부부 사이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주말 부부처럼 지내다 보니 서로 애틋함이 더 컸죠. 게다가 언제부턴가 남편이 아이들을 유난히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갑자기 다

0: 다정한 아빠로 변한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 좀 놀라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회사에서 예정보다 일찍 진급한 덕에 여유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느낀 그 행복은 완벽한 거짓이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슬픔에 빠져있던 어느 날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뜯어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보낸 상간 손해배상 청구소장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기가 막힌데 그걸 남편이 죽은 뒤에 이런 식으로 알게 되다니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충격과 배신감을 추스를 새도 없이 더 기막힌 현실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사망을 했으니 상속인인 제가 이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은 남편의 불륜 소송을 제가 대신 치러야 한다니 모욕감과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한편으로는 저 역시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슬픔도 추스르기 전인데요. 상간소장을 피고로서 받으셨어요. 사연자분 느끼셨을 배신감 엄청 크셨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남편분 사망으로 힘드셨을 텐데 외도 사실까지 알게 돼서 고통이 정말 크셨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남편은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상간녀의 남편이 남편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편은 사망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연자분이 사망한 남편의 피고 자리를 이어받아서 이거 재판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1: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일반 네. 민사사건입니다.
0: 네.
1: 민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인 남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녀의 남편이 사연자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연자는 사망한 남편을 상속인으로서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상속인이니까 사망한 남편의 소송상의 지위도 수계를 한다는 거죠. 네.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외도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남편이 사망한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혼인관계가 사망으로 종료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사연자분도 상간녀 상대로 뭔가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이거 가능할까요?
1: 네. 이혼을 하지 않아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혼인관계가 남편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0: 네.
1: 따라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3년 이내에 제기하면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0: 네, 네.
1: 사연자는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에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0: 네. 근데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지금 사연자분은 상간녀가 누구인지 뭐 어떤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세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요?
1: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피고를 특정할 수 없어 소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0: 네.
1: 다만 이 경우에도 남편 휴대전화의 SNS 기록이라든지 이메일, 문자 기록, 상간녀와의 연락처 또는 상간녀에게 송금한 계좌 번호 등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 통신사, 금융기관 등의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뭐 게다가 지금 소장을 받으셨으니까 그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부인이 상간녀일 테니까 이제 그 소장 통해서 어쨌거나 인적 사항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적 사항 만약에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상간자의 인적 사항 찾는 것도 그렇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하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만약에 이제 남편이 소장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어떤 방법으로 수집해야 할까요?
1: 네, 남편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 그다음 저장된 사진, SNS 게시물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남편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숙박업소 등을 이용을 했다면 그러한 네.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혹시나 관련 뭐 수사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그럼 만약에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하게 된다면 사연자분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1: 실무상 상간소송에서 인용되는 위자료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본 사안에서는 혼인기간이 15년으로 장기간이고 자녀가 2명이고 남편의 사망 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네. 법원이 이를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남편이 사망했다고 해서 상간소송이 바로 끝나는 거는 아닙니다. 남편의 상속인들이 피고의 지위를 이어받아서 소송이 계속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인 아내분이 남편의 소송을 수기해서 사건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연자분 입장에서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건 가능하신데요. 다만 이제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아셔야 되고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남편의 휴대전화나 뭐 SNS 금융 내역 등을 통해서 이제 파악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간소송 위자료 보통 혼인기간 부정행위 정도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는데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종이 위에 숫자 0 하나를 잘못 적었다가 하루아침에 1억 5천만 원을 날렸다면 어떨까요? 최근 한 아파트 법원 경매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17억 원을 적으려다가 실수로 0 하나를 더 붙여 172억 원을 써낸 건데요. 감정가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무려 172억 원에 사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최고가로 낙찰은 됐지만 이 낙찰자는 속이 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낙찰자는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진짜 172억 원에 살 수는 없으니 당연히 매수를 포기하고 싶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낙찰자는 법원에 미리 낸 입찰 보증금 약 1억 5천만 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입니다. 법원에 실수였으니 경매를 물려달라며 탄원서까지 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리 법 규정상 단순한 숫자 기재 실수는 경매를 취소해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파트 매수를 포기해야 하고 보증금은 그대로 법원에 몰수되는 거죠. 사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경매 시장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법원의 아날로그식 경매 시스템을 꼽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숫자를 입력하기 때문에 경고창이 뜨지만 법원 경매는 여전히 현장에 가서 종이 입찰표에 볼펜으로 직접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긴장한 상태에서 단위를 헷갈리거나 칸을 잘못 맞추는 대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안전한 전자입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결국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경매장에 가신다면 내가 적은 숫자의 칸이 맞는

있는지, 0이 하나 더 붙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디오의 팝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장마 소식이 있어서 이번 주는 실내 활동 계획해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꽤 많은 양이고 시간당 20-30mm가량 쏟아지는 곳도 있어서 계신 지역의 강수량 확인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밤까지 내륙에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고요.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 북동 산지에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동대문과 강남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중랑교에서 장안교 구간 1차로입니다. 현재 처리하고 있고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영동대교 위로 강북방향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1시간 넘게 진행 중인데 앞으로도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쪽은 동작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중인데요. 나머지 차로에서 서행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포대교부터 정체입니다. 일산방향도 용산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투표용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에 나섭니다. 다만 특위의 일정과 맞물려 집회 참가자들이 결집을 하면서 진입은 다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3: 네, 저는 서울 올림픽공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국조특위 위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건가요?
3: 네,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들 애초에 오전 10시 45분에 개표소로 쓰였던 이곳 올림픽공원 현장을 찾는 일정이었는데 다소 늦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현장에는 특위위원 도착과 맞물려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특위위원이 찾을 곳으로 알려진 이곳 입구 앞에는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참가자들도 모여서 진입이 다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30대 참가자의 진입을 막으려는 이유를 직접 한번 물어보 보니 영장이 없어서 개방이 어렵다. 법적인 요건만 갖춰지면 개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국민 동의 없는 국정조사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도 보여 있어서 진입 자체는 다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체육단체 진입을 막았던 이른바 올다르크 또 황교안 자유혁신 대표가 입구 앞에서 대치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재선거와 부정선거 그리고 윤어게인 등 목소리가 어지럽게 섞여 있습니다. 구호 내용 등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참가자들 간의 고성설전이 벌어진 현장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119 대원과 함께 이송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현장에는 대화경찰을 비롯한 경찰력을 대규모로 증원해 충돌 등에도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곳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 개표소에는 투표용지 247만 장 정도가 보관돼 있습니다. 국조특위가 이곳 현장을 찾는 가장 큰 목적은 이 투표용지 등 보관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요. 다만 지금처럼 사실상 봉쇄 집회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특위 측은 어제 여야 합의로 경찰에 공문을 보내 안전 확보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여러 특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진입 자체가 목표인 건 맞지만 현장을 보면서 유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특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전국에서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를 먼저 찾았습니다. 현재도 질의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문서로만 확인했던 용지 부족 사태와 대응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듣는 차원입니다. 특위는 오늘 1차 현장 조사에 이어 오는 7일에는 중앙선관위와 또 서울시 선관위를 찾는 2차 현장 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청문회 등을 거쳐 오는 22일에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올림픽공원 현장에서 YTN 박기재입니다.
1: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잠실 올림픽공원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국조특위 위원들은 아직 현장에 도착을 안 한 상황이고요. 현장 검증에 이제 오늘 나설 예정인 겁니다. 그런데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 현장 검증을 수용해야 한다, 안 된다. 지금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를 허용해야 한다와 출입 불가라는 의견이 지금 대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장에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특위 위원들이 막상 또 도착을 하면 더 큰 혼란이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성조기 여성 그러니까 뭐 올다르크다 이렇게도 불렸었죠. 성조기 여성도 개표소 앞 시위에 지금 참가한 상황이고요. 일부 시위 참가자는 이제 고성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고요. 경찰이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추가 속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여러 차례 시위 중에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0: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죠.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들이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피의자들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1: 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근무를 마치고 시위 현장을 떠나려던 송파경찰서 피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지방선거 당일 이송되지 못했던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옮겨진 당일입니다. 피해 경찰관이 근무복을 입고 있었고 반복적으로 신분을 밝혔는데도 이들은 선관위 직원이 위장한 거라며 막아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모두 3명이지만 경찰은 그중 가담 정도가 중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린 20대 여성도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0: 개표소 시위와 관련해서는 이번이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죠?
1: 네, 그렇습니다. 앞서 현장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이 먼저 구속돼 사건 6일 만인 지난달 29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오늘 예정된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늦은 오후 나올 전망입니다. 봉쇄시위 현장 불법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인원은 벌써 100명이 넘었습니다. 체육단체 업무방해와 유소년 핸드볼 선수 수색시도 취재기자 폭행 및 감금 사건도 포함되는데 해당 사건 수사 대상자들은 이미 대부분 신원이 특정돼 일부 소환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시위 현장의 명백한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필요시 구속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0: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홍명보 전 감독이 경찰에 추가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해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자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시민단체가 오늘 홍명보 전 감독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요?
2: 네, 서민민생위원회는 오늘 서울경찰청에 홍명보 전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에선 지난 2024년 정 회장과 이전 이사가 축구협회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한 채홍전 감독을 선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2년 전에도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정 회장과 이전 이사를 고발했습니다. 당시 홍전 감독은 고발 대상에서 빠졌는데 홍전 감독이 이 과정에서 함께 모의했다고 보고 이번에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또 경찰이 2년 넘게 수사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0: 네,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수사에 탄력이 좀 붙겠죠?
2: 네, 그렇습니다. 늑장 수사 비판을 서울경찰청에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애초 사건을 맡았던 서울 종로경찰청은 정 회장을 포함해 주요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2년 넘게 수사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 회장 등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단순히 축구협회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에 넘어 위력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지시를 내렸는지 고의성과 강제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해 이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했는지 또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과 홍 감독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월드컵 성적 부진에 대한 홍전 감독의 책임론이 이어지며 국민적 관심이 다시 커진 사안인 만큼 지지부진했던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0: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개인 물품들이 수사 초기 압수수색 이후 가족에 의해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 50대 A 경감이 아들의 원룸에 들어가 훼손된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성인용품인 리얼돌은 장윤기의 구속 이튿날인 지난 8일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죄를 새로 적용

0: 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형법상 친족 간 특례를 들어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지만 친족 간 특례로 처벌을 할수 없었다며 정성호 장관이 특례 개선 의견을 냈습니다. 정 장관은 자신의 SNS에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을 검찰 보안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정 장관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친족 특례에 개선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고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 미 반도체주 급락의 출발부터 하락한 코스피 7,700까지 떨어져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하락폭을 줄이며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김세우 기자, 연결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2: 네, 코스피가 어제보다 4.46% 급락한 7,933으로 출발해 한때 7,7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어느 정도 조금씩 상승세를 회복하면서 10시 20분을 넘어 간신히 8,100선까지도 회복했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 급락세에 오전 9시 7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외국인은 순매도를, 기관과 개인은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대표주자인 삼성전자는 낙폭을 줄이며 30만 원 초반대, SK하이닉스는 5% 이상 떨어진 240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간밤엔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10% 이상 떨어지는 등미 반도체주의 급락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가격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효율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시장에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67% 내린 904.53으로 장을 시작해 지금은 900선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6원 내린 1552.3원으로 출발해 현재도 1550원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 이란 간 회담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는 기대감으로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1.9% 내린 배럴당 71.5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8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1.3% 떨어진 68.58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1: 6월 소비자 물가가 3.2% 상승해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석유 가격은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3: 네, 국가 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2% 상승해 2013년 12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5월 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며 석유류 가격이 24.7%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전체 소비자 물가를 0.93%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석유류 가격 상승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인 2022년 7월 이후 거의 4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휘발유는 전월에 이어 23.1% 올랐고 경유는 33.7%, 등유도 23.1%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3.2% 오르며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밀어 올렸습니다. 파가 37.1%, 쌀은 11.7%, 국산 쇠고기는 7.5% 상승했습니다. 달걀은 10.3%, 조기는 12%가 올랐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2.6% 상승한 가운데 국제 항공료는 28.2%, 해외단체 여행비는 24.3%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는 3.4%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이영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물가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데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종전 이후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고 가격을 내리면서 최근 5일 동안 휘발유와 경유 소매가가 리터당 72원에서 73원씩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한국은행이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과 정부 물가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이번 달보다 다소 낮아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지호 한국은행 부채증제부는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6월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폭도 커지면서 5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재부는 특히 생활물가 상승률도 이 3% 중반에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하방 압력을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 확대가 상쇄하면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기지 조성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야당 등의 비판을 거듭 반박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왜 안 나눠주느냐는 식으로 접근해 화를 낸다며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지만 정치인들이 여기에 부하 내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홍 기자,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어디에서 나왔죠?
4: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발전비전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개최된 산업권 보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충청 지역을 찾은 건데요.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야당 등의 반발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가능하면 가장 좋은 입지에 특히 기업 입장에서 효율이 높은 곳에 관련 산업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선물 나눠주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왜 우리 동네는 안 나눠주느냐는 식으로 접근하고 화를 낸다며 야당 등 일부 정치권을 겨냥했습니다.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지만 정치인들이 여기에 부화 내동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정이나 역량을 투입하는 노력을 계속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지역 투자를 끌어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압력 넣는다고 옮겨오는 기업이 어디 있느냐며 그렇게 하면 기업 경영은 물론 세계적인 투자 유치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압력을 넣어서 강제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라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만큼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충청권 보고회에선 392조 원 규모의 첨단 산업 투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삼성은 최첨단 소재와 부품 산업, SK는 낸드와 첨단 패키징 투자, 셀트리온은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단계별 공장 증설 투자 구상을 각각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강준호입니다.
1: 단체로 상대 학교의 지역을 비하하는 조롱성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남겨놨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5: 지역 비하와 조롱이 담긴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가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출전하고 있는 청룡의 주말리그 왕중왕전부터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이틀 만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연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사회적인 파장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31조 3항, 경기장 질서문란을 우선 적용했습니다.
6: 이 조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7: 이준성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 홍보위원입니다.
6: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 스포츠 공정위 징계 규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증거로만 판단하기 어려워 다시 회의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팀의 감독과 당일 주심을 불러 진술을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했던 배재고 감독은 다시 고개를 숙였고
8: 무조건 죄송합니다.
7: 권호영 배재고 야구부 감독입니다.
8: 다 반성하고 그냥 자숙하고 있습니다.
5: 광주일구 감독

0: YTN 이경재입니다.
1: 폭발 사고로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해 화약을 보관해왔다는 내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사고 이후에 내려진 작업 중지 명령으로 완제품 반출이 막히면서 생산된 탄약 재고도 계속 쌓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지난달 1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장 내 여러 공실에서 허용 기준인 정체량을 초과해 화약을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체량은 로켓 추진제를 제조하는 공실에 보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최대 허용량을 말합니다. 보관 가능한 용량이 정해져 있지만 이를 초과한 화약을 야외에 쌓아두는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3: 원래 한 공실에 이제 몇 개
4: 사업자 내부 관계자입니다.
3: 이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데 탄약구에서 하나하나씩 빼면서 하기에는 막 힘이 힘들고 불편하니까 밖에다가 이제 막 그걸 이제 적시를 하고 있는 거죠.
2: 사고 이후에도 사업장 부지를 함께 쓰고 있는 협력업체는 여전히 탄약 생산 공정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화 에어로 측에 내려진 작업 중지 명령으로 완제품 반출에 필요한 물류 작업이 중단되면서 탄약 재고량만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3: 수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수량들이 있는데
4: 사업자 내부 관계자입니다.
3: 수출을 못하면 지체포 상금 같은 게 나오니까 어떻게든 간에 빨리 뽑아내려고 한화 쪽에 집중을 해가지고 작업을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2: 이 같은 증언들은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혹시라도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더욱더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위험한 상황 자체를 개선한다는 말만 할 뿐이지 전혀 개선되는 게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2: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특별감독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고 직후에도 특별감독을 벌여 500건이 넘는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0: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여야 의원 두 분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강원 원주시 갑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청와대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오찬이 있었죠?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강조됐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2: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녹지원에 도착하자 야외에서 기다리던 이재명 대통령이 허리 숙여 인사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3: 근데 건강은 좀 있어요. 아니,
4: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5: 특히 청와대 의전 쪽에서
4: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현직 대통령이 상석에 앉거든요.
6: 예.
5: 근데 상석을 문 전 대통령에게 양보할 수. 카메라 없다.
7: 괜찮아요?
5: 다른 기회도 통상 대통령 일정이면 무조건 대통령이 먼저 말씀을 하셔야 정상이거든요.
6: 예.
5: 근데 어제는 문 전 대통령에게 먼저 발언 기회를 줬어요.
8: 우리 대통령님께서 후배한테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5: 왜 탈을 안 하셨어요? 라고 어제 여쭤봤더니 그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아니 편하게 봅시다 우리. 청와대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8: 당내 의식 하나.
4: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8: 그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탄압. 민주개혁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단합을 이루어내야 또 국민들의 마음을 이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9: 내부의 단합은 매우 중요하다.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는 근데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말로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비빔밥 오찬 저희가 어제 현장에서 들어온 화면 생생하게 전해드렸는데 전현직 대통령이 손을 잡고 통합의 키워드를 강조했습니다.

0: 민주당의 뭐 내부가 전당대회 때문에 좀 가열됐었는데 당분간은 좀 쿨다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큰 어른들이 만나신 거죠. 전직 대통령도 현지 대통령이 만났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강조했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다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0: 비빔밥을
1: 가운데
0: 먹는다는 것 자체가 분열은 인정한 겁니까?
1: 현재 우리가 현실 진단을 할때 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우리 지지자들이 갈등과 분열 양상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경쟁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전쟁 수준까지 있고, 저도 예를 들면 어떤 얘기하고 나면 막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고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데, 저는 이게 정치를 할때 이제 흥분과 차분이 있거든요. 이제 경쟁을 할 때는 막 흥분하면서도 지금은 좀 차분하면서
2: 박성준
1: 한번
2: 더불어민주당
1: 냉정의
2: 의원입니다.
1: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단합을 강조하고 그 가운데에서 또 다른 외력 확장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에 있는 당내의 전반적인 기류를 한번 보고 한번 왜 우리가 단합해야 되는 건지, 함께 해야 되는 것인지, 당정청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의 기회를 좀 주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것이 바로 단합과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당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매우 상징적인 자리라고 봅니다.
0: 언론에서는 원래 특성상 비교 분석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제 전현직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긴 했지만 문전 대통령은 내부 통합 먼저라는 걸 강조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외연 확장에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 미묘한 차이는 좀 있다고 보십니까?
3: 미묘하지 않고 많은 차이가 있는
0: 큰
3: 거죠. 그러니까
0: 차이입니까?
3: 두 분이 겉으로는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좋은 모습 보여줬고 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서로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 박정화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1년이 넘었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왜두 분이 이제 만나야 되는지, 이제 와서 만나야 되는지, 지금 그렇게 만났어야 되는지. 그러면 저는 뭐 내부, 민주당 내부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그만큼 무언가가 잘안 맞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인사들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내 단합이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조적인 확장이라고 그랬나요? 구조적인 다수? 뭐 이런 것 얘기하면서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그 전당대회 앞두고 많은 갈등이 그 안에 있고 두 분이 만나야 할 만큼 그 갈등의 깊이나 그 상처가 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메뉴도 하필 왜두 분이 만나는데 비빔밥 먹어야 돼요? 그건 여야 만날 때 보통 비빔밥 많이 쓰지 않아요? 그만큼
0: 비빔밥 아니면 탕평채 먹죠.
3: 뭐 그런 거 먹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라는 생각을 곱씹어 보면 아, 민주당이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고 친구 주류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을 어제 오히려 보여주신 것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0: 내부 사정 잘하는 분이 여기 계시니까 박성준 의원님, 하필 왜 지금 성사된 거예요? 임기 초부터 추진했다고 하던데.
1: 아니,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함께 뵀고요. 또 틈틈이 이제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타이밍, 정치는 또 타이밍이라고 봐요. 지금 시점에서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당내 여러 현안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민주당이 자체 한번 점검할 시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우리 저 박정화 의원께서 너무 상당히 좀 시니컬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대표 시절에 그때도 뭐 친문 갈등이다 뭐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시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대선 과정에서요. 근데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방문해서 그 하나의 메시지를 제가 대변인으로서 전달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명문정당이었습니다.
0: 그렇죠.
1: 이재명의 명, 문재인의 문재인 그렇게 해서
0: 언론의 헤드라인을
1: 제가
0: 장식했던.
1: 헤드라인 장식할 수 있는 이제 워딩을 하나 만들어서 민주당은 명문정당이다. 단합과 통합을 통해서 추후에 있어야 할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민주정부의 개성을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명문정당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제가 대변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문명정당도 좋은 것 같아요. 문명정당, 문재인의 전 대통령의 문, 이재명 현직 대통령의 명. 이건 무슨 얘기냐면 AI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0: 문명사적 대전환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새로운 세계사적 도약을 할수 있는 대도약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해야 될 일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국내 문제 아니면 당내 문제만 너무나 눈이 가려져 있다고 하면은
1: 예.
0: 세계의 이런 문명사적 전환의 대전환 시기에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3대 대도약이라고 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측면에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명문정당을 넘어서 이 세계의 대전환 시점에서 문명정당으로서 가는데 이두 분의 어제의 만남이 비빔밥도 드시고 손도 잡고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이제 문명으로 바꿨을까요?
0: 아니, 그냥 제가 대변인이라면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전 세계 이 변화가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그 변화에 맞춰서 누가 합니까? 정치권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선도적 역할은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의 당원들이 그러한 의식과 변화를 통해서 전당대회도 준비하자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1: AI 프로젝트까지 홍보해 주셨네요.
2: 박 의원님 워낙 그 명대변인 출신이시니까 이렇게 문명, 명문, 정당 이런 거 조어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상징적인 용어로 정의를 하려고 하는 집은 꼭 안에 내부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워서 그렇게 이렇게 거치장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취임 1년 차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느냐? 갑자기 뭐 외부에 있는 유시민 작가가 등장을 하고 뭐 멸칭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1년 동안 안 만나셨던 두분 대통령께서 만나서 저런 그 세레모니를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여당이 잘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이 잘 뭉쳐가지고 좋은 경험을 나누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전개되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셨는데 녹록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는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표를 굳이 두번할 필요가 있나? 리더십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러자 친청으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를 하다가 굳이 당대표까지 할 필요 있냐?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0: 아니, 리더십 교체 시기 아니겠어요? 저는 정청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1기 당대표 체제로서 내란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선봉장 역할, 검찰개혁이었던 기치를 들면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역할은 그 역할인 거고 2기 지도체제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AI 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드는 리더십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당정청 원팀을 만들어내고 원내 화합도 일어나면서 개혁 작업을 순조롭게 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느냐에 대한 측면에서 볼때 저는 지략가형의 리더십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지장, 용장, 덕장 얘기 많이 하는데 지장의 시대가 2기 체제에 맞다고 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당내에 봤을 때 이런 불협화음의 근본적 원인이 어딨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김민석 전 총리가 됐든 이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선택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1: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를 굳이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는 한 번을 제대로 한게 아니니까 두 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2: 양쪽 진영이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써 꼭두 번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정청래 전 대표.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한번 보면은 그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위험 수위를 넘는 발언들이 많았잖아요. 최근에도 대통령이 G20 순방 가 있을 때도 당내에서 굉장히 험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 대통령 순방 결과를 묻어버릴 만한 그런 갈등들이 많은데 왜 저렇게 꼭 대표직을 또다시 연임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저희 당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왜 대통령이 여당의 전당대회까지 저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참전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다 오해하게끔 해야 하나. 저렇게 생사 결단하듯이 저렇게 싸워야 되나라는 걱정들을 좀 해요. 그래서 저는 양 진영이 다 조금 이상하다, 이해하기 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 전현직 대통령 회동과 관련해서 이제 멸칭 쓰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런 조롱과 혐오 멸칭이 난무하는 갈등을 키워온 일부 세력에게 울림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으로 시작하는 그 멸칭 최근에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그 조어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상대 측을 좀 공격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전당대회에서의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권력의 용어로 볼 때 당권 투쟁이 권력 투쟁 아니겠습니까? 예. 그 필수적으로 정당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권력 투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권력 투쟁의 문제는 뭐냐면 당내 분으로 가속화시킨다고 하면 그 권력 투쟁이 실패하는 거고 이거를 승화시켜서 보다 나은 싸움으로 가는 거죠. 당의 미래를 가야 되는 건데 그 가운데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과거에 너는 뭐 했냐, 어떻게 됐느냐 이런 문제로 치닫다 보면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멸칭이 됐든 비하가 됐든 조롱이 됐든 이런 싸움으로 가게 되는 건데 네. 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이 당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상품을 내놓는 그런 시점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당대표 후보들이 좀 절제의 언어를 써야 된다. 그 분기점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을 통해서 예. 보여줘야 되는 것이다. 선의에 정말 경쟁을 할 수 있는 민주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개혁 과제가 어떻게 됐든 예. 당정청 원팀이 됐든 이런 AI 시대에서 우리가 산업적 기반을 어떻게 하겠다는 예. 거. 이런 미래지향적인 정책들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저는 당내 예. 호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과거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네가티브성으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그것이 전당대회가 좀 더 내분을 가속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분기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뭐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국조특위 위원들이 도착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 화면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국조특위 위원들이 현장 검증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고를 해드렸고 앞선 상황에서는 국조특위 위원들이 도착하지 않았던 상황인데 지금은 현장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윤상현 위원장이 경찰 브리핑을 듣고 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곳곳에 지금 시위대들이 집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대들이 지금 집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이 개표소 내부를 진입하는 것을 시도할지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 현장에 이제 경찰 경력이 좀 보이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국조특위에서 여야 위원들하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곳을 이제 들여다보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된 거고요. 국조특위 위원들이 그래서 지금 현장은 갔는데 시위대들이 지금 집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으로 들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추가 상황이 들어오면 이 부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박성준 의원도 지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대통령이 호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이렇게 되면서 일종의 좀 정청래 전 대표 포위 작전이 된 거 아니냐. 정청래 카드가 앞으로 뭐가 있겠냐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2: 아니라고 얘기들은 하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여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간접적으로나마 굉장히 여당 전당대회에 많이 참전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첫째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겨야 될 때를 이기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예. 그렇다면은 좀 더 민주당의 공고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 대한 뭔가 열의를 좀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이 상태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당청 갈등이 계속되고 대통령의 행보를 가리는 그 당에서의 모습들이 예. 계속된다면 1년, 2년 차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에 저렇게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정청래 대표의 지지층을 좀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좀 더 같이 일하기 편한 뭐 김민석 전 총리 같은 사람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거는 그 말씀.

0: 드린 것처럼 지방선거의 결과, 그다음에 향후 뭐 특히나 이 공소 취소 같은 것들,
1: 예.
0: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문제일 테니까 이런 저런 포석이 다 깔려
1: 네.
0: 있는 행보라고 저는 봅니다.
1: 네, 어쨌든 외연 확장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오늘 한 언론 보도에 야권의 중진 의원들에게 같이 좀 골프 한번 치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됐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중진들 모시고 쓴소리를 들어보려 한다며 골프 한번 치시죠 이런 제안이 갔다는 겁니다. 신성범 의원 측에서는 본인은 골프를 치지 않아서 거절은 했지만 다른 야당 의원들과 만나서 공소취소 논란에 반대하는 논거도 들어보시라고 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야당 중진 의원들하고 현직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거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2: 아니,
1: 겁니까?
2: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게
1: 예.
2: 이제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또 어떤 맥락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진위 여부를 파악을 못해서
1: 예.
2: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골프라고 하는 어떤 표현도 표현이겠지만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중도 실용주의라고 하는 노선을 좀 갖고 있지
1: 예.
2: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10대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지금 시점에서의 여야의 어떤 대치 국면도 있지만 여야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비쟁점에 대한 개혁 작업들이 있고 산업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1: 예.
2: 측면에서 야당의 협조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1: 예.
2: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그 핵심은 뭔지는 제가 잘 몰라서
1: 예.
2: 그 청와대 관계자가 어떤 관계자인지
1: 예.
2: 또그 맥락은 무엇인지는 제가 진입학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만약에 이제 뭐 치게 되면 라운딩이 시간이 기니까 긴 시간 동안 좀 허심탄회한 대화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3: 저는 받아보지 않았는데요.
4: 예. 나경원
3: 저는 이거
4: 국민의힘
3: 되게
4: 의원입니다.
3: 의심스러운 게
4: 왜요?
3: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기승전 트럼프가 골프 치자 그랬다 이걸로 지금 가져가는데요. 청와대나 저희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트럼프의 회동 제안 이전에 이미 대통령께서 골프를 쳤다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예전에 우리 정권 때 골프 친거 같고 엄청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그 시기가 언젠다, 시간이 언제다, 뭐그 골프를 쳤을 때뭐 앞뒤로 뭐 어떻게 됐다, 누구랑 쳤다 여러 가지 제보가 있는데 뭐 그거 물 타려고 우리 여당 중진들한테도 골프 치자고 한 건지 좀 굉장히 궁금하네요.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실 일도 많을 거고 우리 이야기 조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원장이라도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네, 뭐 대통령 골프 관련해서 제보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추후에 나경원 의원이 추가 내용을 뭐 어떤 내용을 밝히는지는 좀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중진 의원들에게 만약에 골프 회동 제안이 간게 정말 사실이라면 신성범 의원 측은 받았다고 하니까요. 중진
0: 뭐
1: 의원들이 응할
0: 지금은
1: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0: 저는 일부 뭐 응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1: 예.
0: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렇게 볼수 있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역대 대통령이 너무 바빴어요. 사실은 대통령이 공백을 좀 갖고
1: 예.
0: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너무 일들을 많이 매몰돼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좀더 많은 생각들을 못하고 생각을 정리 못하는데 때로는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좀 갖고 뭐 때로는 여러 수행원들 없이 좀
1: 예.
0: 쉬는 시간도 갖고 저는 뭐 저게 골프라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아니면 뭐 사전에 이미 대통령이 치고 난 다음에 저걸 물타기 하려고 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주저주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해서
1: 만약에
0: 시간을
1: 박정우
0: 갖고
1: 의원한테 제안이 오면 나가실 겁니까, 라운드?
0: 아니 저는 일단 당내에서 이게 주류가 아니고 맨날 쓴소리만 딴소리만
1: 물어주세요.
0: 해서 무슨 의미가
1: 주류시죠.
0: 없고 골프 뭐 이렇게 잘 치는 편이 아니라서 저는 하긴 어렵고 차라리 뭐 식사나 한번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텐데 대통령이 여야 의원 특히 뭐 야당 중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거기서 뭔가 차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좀 전에 나경원 의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주장만 하지 말고 그 견제해야 된다는 법사위원장은 좀 양보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밀어붙이기식 정부 정책 추진하지 말고 하면 저는 다 상승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1: 골프 얘기 나오면 좀 다들 뭐 경직되고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대통령하고 야당 의원들 라운딩하는 모습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면 또 국민들이
2: 좋은
1: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2: 외교적 상상력이고 또 공간의 영역을 넓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왔다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나경원 의원이 5선이잖아요. 꼭 5선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좀 품넓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1: 아니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프를 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제 골프 실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외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 골프 연습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2: 저는 이제 골프 연습 이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 박정화 의원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대통령도 여유와 여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대변인 하면서 이렇게 정당 내에서 한 4년 오셨는데 사실 워크홀릭이세요. 일 중심으로 가시고 일 생각하고 그것을 업적과 성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대통령에서 또 여유도 찾고 건강도 더 만들어내야 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운동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여야의 어떤 협치의 공간으로서 만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자리죠. 그런 눈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바라본다고 하면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맥락인지는 잘 몰라서 얘기를 뭐 섣불리 못하겠는데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는 차원은 저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0: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하면서 저희 당한테 좀 양보를 하고 난 다음에 저런 기사가 났으면 박수 받으셨을 텐데 그거 전후가 바뀌다 보니까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도 법사위 현장은 양보할 리는 없는 거죠?
2: 이미 끝난 이슈고요. 저는 일할 때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한 방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우리 박정화 의원님이 있지만 그 국민의힘에 있는 상임위원장들이 일을 안 했어요. 상임위도 안 열고.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일을 해서 비쟁점 법안이나 개혁 법안들 같은 경우 처리해주면서 좀 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국민의힘도 저 박수 받죠.
0: 얼마 전에 어떤 보도 보니까 상반기 인전 여당 위원장 상임위, 야당 위원장 상임위 이렇게 비교한 거 봤는데 큰 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상임위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법사위를 야당에 준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법사위.
4: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취임 첫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했지만 이와 달리 당대표 신경전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권을 둘러싼 여당 내 계파 갈등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0: 안전화.
1: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0: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0: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3: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이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3: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5: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의 장맛비는 소강상태에 들었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서울 29도, 광주와 대구 30도, 청주 31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높은 기온의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체정선이 다시 북상해 오후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까지 비가 확대 되겠습니다. 목요일 낮 시간 한강 교량 영동대교 북단에서 남단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근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작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1차로 차단하고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 하남 쪽으로는 여의 상류 나들목에서 동작대교, 반포대교 지나 동호대교 일대까지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도 교통량이 아직은 많은 모습인데요. 수서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는 차량들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네, 100년 전 전파가 많은 대중들에게, 한 명이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 방송하던 온 에어에서 저희가 알만 떼서 온 AI 라디오로 만들었죠. 온 에어. 생각의 창과 함께하는 시리즈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번 주는 특별히 저희가 아주 보너스처럼 월요일도 만나셨잖아요. 네.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았던 퓨어사 AI 백준호 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도 대단한 분 모셔서 생각의 창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왜, 이 질문들은요, 사물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층위를 다르게 합니다. 왜 단계까지 가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AI도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너 요새 무슨 AI 쓰니? 에서 어떻게 쓰니? AI를 왜 쓰는 거야? 라는 질문까지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고도화되고 있는 건데,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AI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 또 생각할 부분은 무엇일지를 직접 몸소 뚫고 나가며, 또 업체도 세워보시고 여러 일도 하면서 고민하신 분이 있습니다. 유호현 토블 AI 대표인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거든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2026년 7월 2일 목요일 YTN 라디오 온 AI 라디오 온에어 시작합니다.

0: 네, 최고가 최고를 만납니다. 가장 오래된 미디어인 라디오지만 또 가장 뛰어난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사람 간의 관계를 만나는 시간. 생각의 창 AI를 열다 아홉 번째고요. 미리 예고 드립니다. 열 번째가 끝인데 열 번째는 제가 유튜브 버전으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유호연 토블 AI 대표 만나겠다고 했는데 이분 이력이 독특합니다. 저도 문과생이었거든요. 근데 문송합니다라는 말 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니 인간의 마음과 역사와 생각을 탐구하는 일인데 어쨌든 이분은 문과생이었습니다. 영문학 전공했는데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 트위터 대단하죠. 에어비앤비 지금도 쓰시는 분들 많죠. 여기서 엔지니어가 돼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못 따라가겠네요. 저는 사회과학 정도로 넘어왔는데 자 거기서 또 10년 넘게 일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요. 정치와 사람들이 만나는 방식도 고민하셨고 지금은 AI로 일하는 방식 그 자체를 통째로 짜고 있습니다. 오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실 단어가 바로 본질이거든요. 어떤 얘기할지 직접 모셔서 얘기 들어보죠. 토블 AI 유호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유호연입니다.
0: 너무 오래전인데 네. 문과 출신 이런 말 하면 약간 좀 식상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1: 아, 아닙니다. 그 문과 출신이라는 게 평생 저의 이제 본질이죠. 아이덴티티이고. 네. 그게 근데 이제는 진짜로 문과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저도 아이들한테 소설책, 국문학, 뭐 언어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코딩을 할 줄 알았어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야 최신 기술 분야에 일하기 좋았는데 지금 AI한테 말로 해야 됩니다. 언어로. 네. 문과처럼. 예.
1: 제가 뭐 코딩을 한 20년 넘게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할 줄 아는 코딩 언어도 굉장히 많았고 우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는 그런
0: 충격이죠.
1: 네. 그 AI가 대체하는 직업 첫 번째. 네. 그게 바로 저희 직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0: 맞습니다. 그럼 뭐 저희가 여러 번 전문가들 인터뷰 통해서 보내드렸지만 뭐 미국에서 MS부터 시작해서 막 대거 인력 감축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뭔지, 그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도 저희가 앞서 소개를 했지만 조금 더 청취자분들께 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좀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저는 원래 영문과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원래부터 컴퓨터를 좋아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수학을 못해서 네. 이과를 갈 수가 없었어요.
0: 다 똑같네요.
1: 네. 그런데 평생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숙제는 기술과 인문학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를 와.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자연 언어처리, 언어처리를 하고 네. 싶어서 그래서 자연 언어처리를 공부를 했고 예. 그리고 영문과에서도 언어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0: 아, 네.
1: 그래서 실리콘밸리로 가기 전에

0: 이제 텍사스 대학교에서
1: 네.
0: 예, 정보학 공부를 했었는데요.
1: 예.
0: 그 과정에서 갑자기 트위터에서 연락이 와서
1: 네.
0: 자연언어 처리 엔지니어를 찾고 있는데
1: 와.
0: 한국어를 잘하는 자연언어 처리 엔지니어를 찾고 있다.
1: 네.
0: 그래서 저 한국어는 진짜 자신 있어요. 그리고
1: 영문과 나왔는데요. 네.
0: 그래서 가서 면접을 받습니다.
1: 예.
0: 근데 그 트위터 입장에서는 자연어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은데
1: 네.
0: 한국어를 할줄 알면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1: 맞아요.
0: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게 예. 트위터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언어학, 특히 인문학을 이제 기술과 접목시킬 수
1: 예.
0: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그 이후로 뭐 검색팀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1: 예.
0: 결제팀에도 있었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는. 예. 그러다가 이제 정치랑 기술을 접목시키면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서
1: 예.
0: 예, 정치 스타트업도 했었습니다.
1: 맞습니다. 정치 스타트업 얘기는 제가 좀 뒤에 이제 저희가 쉬어갈 때 이분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잘 알지? 그 질문에서 드릴 거고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NLP라고도 하는데요. 자연어 처리입니다. 과거에는 안녕하세요는 안을 의미하는 컴퓨터 부호와 기호와 설명 언어들이 있었다면 이걸 그대로 그냥 인간의 언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언어학은 이제 음소를 나누기도 하고요. 음운을 나누기도 하고 소리 나누기도 포네틱스. 저도 사실 그쪽 전공이어서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0: 네.
1: 그걸 통해서 언어의 구조, 어떻게 말하고 표현하는지를 더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두 가지를 가져서 실리콘밸리를 휘저으시다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원래부터 그걸 좋아했었고 뭐 수학 때문에 문과를 수학을 잘하셨으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좀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는 평생 직장 같지 않아요. 이번에도
0: 네.
1: 지금 AI 때문에 MS 엔지니어들 막 대거 잘리는 거
0: 네.
1: 보면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굉장히 이쪽에서는 변화가 많나 봐요. 왜냐면 구글에도 한국인 분이 일하시다가
0: 네.
1: 중역으로 일하시다가 갑자기 마트에서 막 물건 정리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0: 아, 뭐 그랬죠.
1: 최근에. 예.
0: 예.
1: 어떤 경우인가요, 이건?
0: 아, 그게 실리콘밸리에서는 4년 이상 일을 하면
1: 네.
0: 이상한 일이 됩니다.
1: 오히려요?
0: 예.
1: 와.
0: 왜 이상해지냐면요. 처음에 들어갈 때 주식을,
1: 네.
0: 그러니까 연봉이 굉장히 높은데
1: 네.
0: 연봉의 반은 주식이고 반은 돈이에요.
1: 아, 네.
0: 그 주식이 4년 동안, 그러니까 베스팅이라 그러는데 4년
1: 예.
0: 동안 주어져요.
1: 네.
0: 4년에 나눠서 줘요.
1: 네.
0: 근데 4년이 끝나고 나면
1: 네.
0: 그 리프레시먼트라 그래서 새로 더 조금 더 주든가 안 주든가 해요.
1: 네. 네.
0: 그럼 연봉이 갑자기 반으로 주는
1: 줄어드는
0: 거예요.
1: 거죠.
0: 연봉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1: 네.
0: 어차피 그 계속 거기서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1: 예.
0: 현금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고.
1: 그러네요.
0: 예. 그러면 그 주식으로 해야 되는데 주식을 안 주니까 다른
1: 네.
0: 회사에 또 가면 그만큼 주식을 또
1: 몸값을
0: 주잖아요.
1: 키워서 다른 데더 가. 이게 자연스러운 문화네요.
0: 그렇죠.
1: 네.
0: 예, 그래서 한 4, 5년 있으면 그 우리 팀원들이 물어봐요. 이 회사의 역사를 다 아는 느낌이 어떠세요? 뭐 그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나 4년밖에 안
1: 네. 그만큼
0: 됐는데.
1: 어떻게 보면 혁신, 즉 계속 새롭게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서 막 돌리기 위한 실리콘밸리의 문화 같아요.
0: 그래서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1: 네.
0: 이쪽에 있었던 최고의 엔지니어가 이쪽에 이제 저희가 이제 검색팀이었는데
1: 네.
0: 검색 기술은 굉장히 그때 고급 기술이었잖아요.
1: 예.
0: 근데 야후에서 검색을 하던 사람들이
1: 네.
0: 야후에서 다 나와서 빙으로 가서 마이크로소프트
1: 와.
0: 검색 엔진을
1: 네.
0: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트위터로 온 거예요.
1: 야.
0: 그러니까 이게 수혈되듯이
1: 네.
0: 적재적소에 딱딱딱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 굉장히 뭐랄까요? 강제적 혁신이 될 정도로
0: 네.
1: 전혀 다른 방식과 지향점과 워크 플로우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0: 네.
1: 새롭게 해보자 이렇게 되니까
0: 네.
1: 부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피곤해서 못 살겠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0: 그리고 또 그래서 좋은 거는 계속 사람들이 바뀌니까 업무가 다 표준화가 돼요.
1: 예.
0: 그래서 엔지니어는 어느 회사 가도 바로 엔지니어로 일을 할수 있고, 네,
1: 네.
0: 매니저는 어느 회사 가도 바로 매니저로 일을 할수 있고.
1: 야, 이게 와, 유호연 토블 AI 대표분이 정말 실리콘밸리에서 다이내믹한 경험을 한 해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분이 AI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얘기가 여기에 비슷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먼저 가볼게요. AI를 가지고 일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요거
0: 네.
1: 먼저 좀 화두를 풀어놓고 뒷 얘기를 설명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0: 네.
1: 어떤 의미인가요?
0: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1: 네.
0: 일을 할줄 아느냐였어요.
1: 맞아요.
0: 스킬. 코딩 할줄 알아?
1: 네.
0: 그렇죠. 뭐너글잘 써?
1: 벽돌 쌓을 줄 알아? 뭐 이런
0: 네.
1: 거였죠.
0: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코딩은 다 AI가 해줘요.
1: 네.
0: 글도 AI가 써줘요.
1: 네.
0: 뭐 생각도 AI가 해줘요.
1: 네.
0: 다 해주는데 그럼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냐? 그 문제는 사람에게 남아 있는 거죠.
1: 예.
0: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어요.
1: 네.
0: 저는 세계적으로 코드를 엄청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전혀 필요가 없는 일이 됐어요.
1: 와.
0: 코드는 사람이 안 해요.
1: 하루아침에.
0: 네. 네. 그럼 제 직업이 없어진 거잖아요.
1: 네.
0: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기회더라고요.
1: 와.
0: 제 직업이 AI로 인해서 대체된다는 게 엄청난 기회인 게 왜 그러냐면 AI가 대체를 해서 AI가 엄청 빨리 하잖아요.
1: 네.
0: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제일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전 거예요.
1: 네.
0: 예, 원래 제가 하던 일이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코드를 열심히 타이핑을 해서 뭐 한 달 동안 하나의 뭐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었다면 지금은 뭐 하루에 다섯 개씩도 만들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분야별 경험을 설명했는데 여러분의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우량화 선발대회 하고 천하장사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중요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벽돌 잘 쌓는 사람 막 20장씩 30장씩 갖고 쌓았어요. 갑자기 로봇이 나타났네. 더 잘 쌓는 거예요. 이제 아저씨는 밥도 많이 드시고 월급도 줘야 되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되는 상황은 1차원적으로 본 겁니다. 똑같은 일을 n분의 1로 나눈 거고 이제는 벽돌 쌓는 일은 로봇들한테 시키시고요. 어떻게 하면 예쁜 집을 만들지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짓는데 돈을 적게 들이고 지을 수 있는지를 설계하세요. 이걸로 바뀌었다는 얘기인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정말 완전 새로운 집을 지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1: 맞습니다.
0: 지금까지는 그 제가 저희 딸이 네네. 저한테 바이브 코딩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1: 네.
0: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1: 네. 저희 한번 다뤘습니다.
0: 네. 그래서 바이브 코딩 그 이제 코딩을 막 해서 네. 홈페이지 만드는 건데
1: 네.
0: 야 이거는 어려운 거야.
1: 네.
0: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고 너는 컴퓨터를 만져본 적도 없고 키보드도 만져본 적 없고
1: 네.
0: 마우스도 만져본 적 없어.
1: 아버지가 세계적인 실리콘 밸리인데 애가 키보드도 이거 이상하네요.
0: 그 친구는 아이패드만 가지고 놀았죠 지금까지.
1: 네. 네.
0: 근데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1: 네.
0: 아이패드에다가 래플릿이라는 앱을 깔아줬어요.
1: 그 네.
0: 코딩하는 앱을 네네. 깔아줬어요. 그리고 음성 모드를 켜줬어요.
1: 네.
0: 그랬더니 이 친구 자기 동화책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1: 와.
0: 동화책을 계속 만들고 거기다가 자기가 구구단 외우는 게임도 넣고
1: 예.
0: 뭐 막 옛날 같으면은 한 10억 들었을 일을
1: 그러니까요.
0: 초등학생이 혼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0: 네.
1: 이 정도면 따님 자랑이 너무 수제 아닌가요?
0: 아니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어서 정말
1: 맞아요.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다뤘는데 제가 이제 변호사들이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이제 의뢰인을 위한 혹은 뭐 법률 서비스를 위한 앱들을 막 만드시더라고요.
0: 네.
1: 인터뷰하려면 저도 해봐야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저희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0: 네.
1: 영어 학습 앱과 게임으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네. 1, 2, 3단계에서 네.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했더니 코드를 물론 클로드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이 친구가 AI가
0: 네.
1: 이런 보상을 이렇게 넣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라고 제안을 해요.
0: 네.
1: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럼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해서 뚝딱 나왔습니다.
0: 네.
1: 깜짝 놀랐어요. 저는
0: 네.
1: 아주 골수 문과였는데 컴퓨터를 1도 모르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러면 이제 컴퓨터공학과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의 방식이 바뀌었고
0: 네.
1: 내가 해야 될 일은 즉 내가 똑같은 일 나눠하던 팀원처럼 일하지 말고
0: 네.
1: 좀 팀장처럼 일하라, 사장처럼 일하라.
0: 그렇죠.
1: 이 얘기신 거잖아요.
0: 네,
1: 네. 네.
0: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저는 시키는 일을 잘했었단 말이에요.
1: 네.
0: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일을 시키지도 않고 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일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1: 네.
0: AI한테 제가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1: 네.
0: 일을 시키려면 그 필요한 매니저의 스킬 있잖아요.
1: 네.
0: 매니저는 위에서 일을 받으면
1: 네.
0: 이 일을 재구성해서
1: 네.
0: 각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1: 맞아요.
0: 일로 바꿔야 되잖아요.
1: 네.
0: 그리고 각 사람 일을 해오면 피드백을 줘야 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거 잘했다, 못했다, 이 부분 바꾸자.
1: 네.
0: 이거를 안 해본 거예요, 그 전에.
1: 맞아요. 사실 이걸 잘 안 하고
0: 네.
1: 분야만 잘하면 되는 걸로 자꾸 키워요, 아이들을.
0: 네.
1: 저희도 그렇게 자라왔고.
0: 네. 원래는 그냥 딱 코딩해와. 그러면 코딩 네. 다다다다 해가지고 딱 갖다 주면 되는 건데.
1: 오류가 없네, 이거였는데.
0: 네. 네. 네. 근데 코딩해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1: 네.
0: 이걸 AI한테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되지?
1: 야.
0: 그래서 이걸 전환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생각보다.
1: 예.
0: 예. 그래서 이걸 그나마 저는 이제 그전부터 사업을 좀 했으니까
1: 네.
0: 됐는데 저희 팀원들을 AI 전환을 시키려고 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1: 네.
0: 여러분도 매니저 역할을 하셔야 돼요.
1: 그러니까요.
0: 라고 하면 일단 매니저 역할이 뭔지를 모르고
1: 팀원인데 팀장 하라 이러면
0: 그쵸?
1: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네. 되는 거죠.
0: 그리고 월급은 안 바뀌었는데
1: 네.
0: 왜 나한테 팀장 역할 하라 그러냐.
1: 아, 처우 중요하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그래서 아니 사람을 밑에 두는 게 아니고 AI를 밑에 두는 팀장이다.
1: 맞아요.
0: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고 그러려면 일의 본질이 뭔지도 이해를 해야 되고.
1: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벽돌 잘 쌓으면 되지가 아니라 문제는요 좋은 집을 싸게 만족할 수 있게 짓는 거거든요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0: 그렇죠.
1: 벽돌 잘 쌓으면 되나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꾸 네. 우리 직업이 대체되나요 이런 질문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대체 다 되고도 남죠. 이제는 네. 그들을 어떻게 부릴지 그들이 네. 누구냐고 AI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슈퍼워크라는 방법도 직접 만들었어요.
0: 네.
1: 직접 또 경험해 보시고 네. 있고요. 매번 네. 사용하시고 있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0: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AI를 돌려서 엄청 많은 일을 했어요.
1: 네.
0: 하루에 코딩도 많이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겸임 교수가 됐어요.
1: 네.
0: 그래서 강의록도 만들고
1: 네.
0: 예, 뭐 학생들한테 피드백도 만들어주고.
1: 그런 비밀을 말씀하시면 저도 여기저기 강의를 하는데 많이 활용합니다.
0: 네.
1: 정말 시간 절약이 돼요.
0: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뭐 저희 가족끼리 뭐 부부간의 문제가 있으면 네. AI랑 같이 상담도 하고.
1: 아, 돼요? 안 되던데. 네. 죄송합니다.
0: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 키우는 것도
1: 맞아요. 네.
0: 자녀의 그런 앞으로의 어느 학교를 보낼지 어느 학원을 보낼지 뭐 그런 것도 다 같이
1: 네.
0: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예, 하게 되더라고요.
1: 예.
0: 근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AI는 일을 잘하는데 제가 한계가 오는 거예요.
1: 어, 예.
0: 예. 제가 자려고 딱 누우면 아까 내가 이메일을 쓰라고 AI 시켰는데 그걸 내가 보냈던가?
1: 아...
0: 내가 코드를 쓰라 그랬는데 보냈던가? 우리 딸에 대해서 질문을 뭘 했었는데 그걸 내가 안 본 것 같은데?
1: 직원을 믿지 못하는 사장님 상태.
0: 네,
1: 아,
0: 맞습니다.
1: 하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에이전트들, 내 비서들이 많으면
0: 네.
1: 확인 안 될 수도 있잖아요.
0: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뭐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1: 네.
0: 그 뭐 7, 8명의 직원이 있는데
1: 맞습니다.
0: 이 친구들이 원래 사람들한테 할 때는 한 명한테 주면은 뭐 한 3일 후에 갖고 올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AI들은 3분 후에 갖고 온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7개의 그 에이전트가 3분마다 질문을 하니까
1: 네.
0: 머리가 너무 아픈 거죠.
1: 아.
0: 그래서 어떻게 그럼 협업으로 이어갈까 이걸. 저 혼자는 예. 못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찾을 수 있지? 어떻게 뽑을 수 있지? 근데 뽑아도 문제가 이 사람한테 일을 설명하는 시간보다
1: 네.
0: AI한테 설명하는 게 훨씬 난 거예요.
1: 아,
0: 사람한테 설명하면 해봤자 이 사람이 또 AI 돌려서 갖고 오면은 더 오래 걸리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같이 설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1: 여러분 이거 원래 토블 AI에 돈 내고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이 공익성이 있는 저희 라디오 YTN 라디오에서 특별히 유호연 대표에게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거의 차이를 이해하고 캐치한 사람은 AI로 전환돼서
0: 네.
1: AI를 마음껏 부리는 뛰어난 사람 1인 기업도 차릴 수 있는 거고요. 막말로.
0: 네. 1인 기업이면 다행인 것 같아요.
1: 네.
0: 1인 기업이 아니라 혼자서 3, 4개의 기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1: 회장님이 되는 거네요. 네. 와, 이렇게 해도 결국은 그 AI의 어떤 피드백을 다 이해하면서 어떤 인간이 최종적으로 그 일을 책임 있게 끌고 가거나 이해하려면 뭔가 좀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도 같고요. 대표님도 뭐 특정 요일은 어떤 날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나누시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네. 저도 이제 직업이 여러 개가 생기다 보니까 시간도 잘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이 AI랑 같이 일을 하면은. 3분에 한 번씩 계속 답이 오잖아요.
1: 네.
0: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해서 일을 같이 한 3분에 한 번씩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1: 네.
0: 뻗어요. 너무 힘들어요.
1: 힘들어요.
0: 네. 그래서 하루 정도 또 쉬어줘야 돼요.
1: 네.
0: 그래서 저희는 월수금은 AI랑 같이 일한 날.
1: 네. AI 워크를 집중적으로 하는 날.
0: 하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그냥 쉬면서 뭐 책도 읽고 자기 생각하는 날.
1: 와. 혹시 전화 안 필요한가요? 아니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게
0: 네.
1: AI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0: 네.
1: 아까 3분 만에 피드백을 준다고 했지만 이 영감과 휴식과
0: 네.
1: 시야 확장이 없어요.
0: 네.
1: 추론과 데이터와 지식이 뛰어나지만 줘야
0: 네.
1: 준 거에 대한 답을 주는 친구들이고 인간은
0: 그렇죠.
1: 쉬면 갑자기 아니 우리가 모빌리티 쪽으로 해볼까?
0: 네. 네.
1: 킥보드는
0: 네.
1: 안전 문제 때문에 요새 막혀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풀어볼까? 이런 게 생겨나잖아요.
0: 네.
1: 쉬면.
0: 네.
1: 그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해내신 그 빈틈들을.
0: 네. 근데 죽을 것 같아서.
1: 아 이게 대단한 인사이트가 아니라 아 이렇게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아 근데
0: 너무 중요하죠. 힘들어서. 그리고
1: 네.
0: 저 혼자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팀원들이 다 너무 힘들어서.
1: 네, 네. 맞습니다. 인재가 떠나면 저희 철학을 전공한 담당 PD 도망가면 안 됩니다. AI한테 이제 알겠습니다. 주어진 걸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시킬 수 있고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또 관리하면서 나를 지치지 않게 하는 것까지는 오늘 잘 말씀해 주셨고 조금 더 비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I한테 일을 시켜보면 아직도 뭐 프롬프팅부터 시작해서 AI한테 언어로 뭔가 미션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AI가 어떤 롤을 하도록 설계하는 것까지 아직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네,

0: 정확하지 않은 답을 가져오죠.
1: 맞아요.
0: 그게 옛날에 문제였는데 이제 AI가 점점 똑똑해지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브 코딩을 하는데
1: 네.
0: 클로드가 이렇게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라고 제안을 해주셨다
1: 맞아요.
0: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는 AI한테 물어볼 때 정확하게 안 물어봐요.
1: 예.
0: 지금 여기에 이런 글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1: 네.
0: 어떻게 생각해?
1: 네.
0: 라고 물어봐요.
1: 딥띵킹 모드로. 예.
0: 네, 그래서 이걸 넣어줘라고 하면은 제 머리의 한계에 갇히는 거잖아요, AI가.
1: 네.
0: 근데 AI는 저보다 똑똑하잖아요, 이제.
1: 네.
0: 그래서 AI야,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1: 와, 이것도 새롭네요.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여러분.
0: 그렇게 하다 보면은 슈퍼 휴먼이 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1: 그쵸.
0: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저는 디자인은 할줄 모르잖아요.
1: 네.
0: 마케팅도 할줄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디자인 어떻게 하면 좋겠어?
1: 아니, 너무 잘 만들어내요. 그 이미지 시안 같은 것들을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만들어내더라고요.
0: 그렇죠. 그거를 제 감각으로, 야, 여기는 빨갛게 하고, 여기는 까만 글씨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되게 안 예쁜 게 나오죠.
1: 딱 시킨 만큼인데
0: 제 수준으로
1: 너무 네, 그렇게
0: 나오죠.
1: 나오죠. 야, 내 수준으로 나오죠. 그걸 뛰어넘는 AI의 경험과 데이터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더 활용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가 처음에는 아, 정확한 프롬프팅은 이렇게 해야 되고 꺽쇠를 쓰시고 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AI한테 한번 내 바람과 목적과 원하는 성과를 대략적으로 말하면서 오히려 내가 모를 수 있는 것도 한번 가져와 봐라고. 이건 저희가 아마 아, 이거 토벌 AI에 돈 드리고 배워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알려주신 거 대단합니다. 결국은 AI가 더 인간 같아졌네요. 약간 여백을 주게 되네요.
0: 그래서 그 점에서 어떤 역할을 주느냐가
1: 네.
0: 굉장히 중요해지더라고요.
1: 일종의 페르소나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저희 팀이 원래 4명이 있고
1: 네.
0: 이 친구를 인턴, 너는 인턴이야 라고
1: 네.
0: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인턴한테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를 줄 테니까 이걸 모아서 전체적인 보고서를 만들어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열심히 저희 얘기들을 듣고서는 엄청 큰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1: 네.
0: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의 이제 시행착오 끝에 야, 너 팀장 해.
1: 네.
0: 너 인턴 하지 마. 넌 이제부터 편집장이야.
1: 오.
0: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네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그거에 맞는 의견만 갖다 쓰고 나머진 버려.
1: 이야.
0: 그랬더니 AI가 너무 좋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자기가 팀장 역할을 주니까 저희보다 똑똑한 친구를 인턴으로 쓰다가
1: 와,
0: 팀장으로 모시니까
1: 예.
0: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1: 아, 이것도 여러분, 이제 저희가 어떤 롤을 줄지 AI한테 그냥 AI야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요. 이런 입장에서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말해줘라는 게 필요한데 그걸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어쨌건 일종의 약간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그거를 인턴이 아닌 것 같은데 팀장인 것 같은데라고 했더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협업하고 연결하는 능력이잖아요. 리더 있는
0: 그렇죠.
1: 자리가. 그걸 굉장히 잘해낸다. 그걸 발견해서 그 일을 주는 것도 대단하세요. 보통은 어디 사람이 아닌데 팀장을 좀 이럴 수 있는데 대표님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0: 저희도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죠.
1: 자존심 상하죠.
0: 근데 AI한테 자존심이 상해봤자 뭐 하겠어요. 이
1: 네.
0: 친구가 우리 무시할 것도 아니고. 이
1: 그러니까요.
0: 친구 저희는 팀장 역할을 하지만 저희는 이
1: 네.
0: 친구한테 반말하는데 이 친구는 저희한테 존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AI한테 팀장 역할을 준다고 해서
1: 네.
0: 기분 나빠할 일은 또 아니더라고요.
1: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편견,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는 일도 됩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으로 넘어옵니다. 현실 세계에서, 아유, 그럴 거면 판사 AI로 바꿔라. 아유, 그럴 거면 저 국회의원 AI로 바꿔라.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능력들을 확인할수록 더 그렇거든요. 옥소 폴리틱스를 만들어서 이때는 물론 AI가 본격화되기는 전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 디지털 혹은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 인간의 의사결정, 더 나은 미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실험을 많이 해보셨어요. 뭔가요?
0: 아, AI가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1: 네.
0: 이 친구가 감정이 없지 않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뭐 감정이 있다고 하기는 아직 좀
1: 데이터
0: 무리일 수
1: 자체가
0: 있지만
1: 편향되면 편향된 답을 하죠.
0: 데이터 편향도 그렇지만 질문이 편향되면 편향이 나올
1: 맞아요.
0: 수밖에 없어요.
1: 네.
0: 같은 사안을 두고 뭐 진보적인 입장에서 판단해봐,
1: 네.
0: 보수적인 입장에서 판결해봐, 그럼 완전
1: 그렇죠.
0: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판결해봐라는 말 자체가
1: 네.
0: AI한테 이렇게 먹힐 수가 없는 거죠, 사실.
1: 네.
0: 인간 세상에서도
1: 네.
0: 그렇듯이. 근데 이 친구는 인간의 언어를 하는 존재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언어처럼 뭐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0: 그것도 이거는 인간의 프롬프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1: 네.
0: 입력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옥소폴리틱스 2.0으로 코쿤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1: 네.
0: 콜라보레이티브 카운서스라고 해서
1: 네.
0: 코쿤이라는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데 협력 의회.
1: 협력의회.
0: 예.
1: 와, 이름 멋있네요.
0: 네. 예. 네. 이게 무슨 뜻이 뭘 하고 있냐? 어차피 AI가 공평하게 다 판단해 주는 건 말이 안 돼.
1: 네.
0: 얘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할 거야.
1: 예.
0: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각자의 생각을 다 대변할 수 있게
1: 네.
0: 한 사람의 하나씩 AI가 나를 대변하게 하자.
1: 네.
0: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국회의원을 주는 거예요.
1: 예.
0: 지금은 국회의원 3만 명, 300명이
1: 네.
0: 5천만 명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1: 직접 정치네요. 직접
0: 예.
1: 민주주의네요.
0: 근데 5천만 명의 AI 에이전트가
1: 네.
0: 각자 자기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 자기 주인의 뭐 이해관계나
1: 네.
0: 예, 뭐 정치적 신념이나 그런 거를 판단을 해서 이 친구들이 정치를 하는 거죠.
1: 야, 본인의 정치 에이전트를 하나 만드는 거네요.
0: 네.
1: 이를테면 나는 증세에는 반대. 이 사람 그럼 약간 보수 자유주의적 성향인가?
0: 네.
1: 하지만 복지 확대는 원해 이러면, 이건 진보인데, 그럼 이분은 중도적 성향에서 이런 쪽으로.
0: 네.
1: 그 AI가 그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
0: 그렇죠. 그래서
1: 와.
0: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국회의원을 갖는 거죠.
1: 메타버스에 전 국민, 만민 공동 의회 하나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0: 네.
1: 메타버스는 지금 좀 뜸해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0: 네.
1: AI 힘이면 지금
0: 네.
1: 데이터. 그럼 물론 이제 보안의 문제, 왜곡의 문제 있지만 그거는 또 인간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상상과 생각을 하시는 거는 사실 아버님이 또 정치인이시죠. 어릴 때부터 유치원
0: 네.
1: 때부터 최루탄 연기를 맡으셨다고요.
0: 아, 네.
1: 예.
0: 제가 연세대학교 캠퍼스 주변에서 유치원을 다녔는데
1: 네.
0: 그때가 1986년이어서
1: 네, 아주 영화로도 많이 나왔던
0: 네,
1: 그
0: 예.
1: 시기였죠.
0: 그래서 예, 유치원에 갔는데 항상 창문 닫고 뭐
1: 네.
0: 최루탄 연기 들어오고 뭐 그랬었어요. 예.
1: 네. 뭐그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도 그런 어떤 정치나 민주주의 이런 당시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을 관여를 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런 거
0: 네.
1: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아, 유호연 대표, 터블 AI 대표와 함께 하고 있는데 정치 영역까지 여러분 AI가 나중에는 그들의 합을 또 만들어내는 그죠?
0: 네.
1: 일종의 국회의원이나
0: 네.
1: 국회격의 무언가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0: 네.
1: 가능성이 무한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존 사람이 하는 정치에서는 에이 그러면 내가 공천 못 주고 안돼 이런 반대도
0: 네.
1: 있을 수 있겠지만
0: 네.
1: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답답한데 괜찮겠네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뭐 현실 정치를 바로 바꿔버릴 수는 없잖아요.
1: 예.
0: 그 대신에 평행우주처럼
1: 네.
0: 우리 시민들이 AI랑 같이 만든 법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아하.
0: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만든 법들은 이렇게 돼 있네.
1: 네.
0: 그러면 이 차이는
1: 네.
0: 뭐 원래 우리가 뭐 사람을 때리면 우리 시민들이 만든 법에서는 징역 3년인데
1: 네.
0: 뭐 국회에서 만든 법에서는 징역 1년이다. 예를 들어서.
1: 네.
0: 그럼 이 차이는 왜 발생하며?
1: 그게 하나의 큰 숙제가
0: 네.
1: 되겠네요.
0: 어떻게 이 차이를 메워갈 것이냐.
1: 네.
0: 예. 네.
1: 개헌에서 대통령 중임제로 언제 바꿉시다라고 했는데 내 AI 정치 에이전트들이 모여 있는 지금 토블 AI의 요현 대표가 구상하는 거기서는 지금 개헌합시다. 누구부터 합시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0: 네.
1: 현실 정치는 말도 안 되는 난리
0: 그렇지.
1: 나잖아요. 서로
0: 네.
1: 싸우고 이 차이를 현실 정치인들이 보시라 이건 거죠. 풀어내고
0: 네.
1: 또 국민 꿀잼인데요. 저희 와이텐 라디오에 특화된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앞서도 말씀했지만은 이 모든 얘기들은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향유하고 누리실 수 있는 기술적 기반입니다. 아직까지는.
0: 네.
1: 돈더 내고 덜 내고의 차이가 미묘하긴 하지만 누구든 할수 있어요. 결국은 인간과 AI의 관계,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능력,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새로운 꿈꿔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돼? 소설가를 꿈꾸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0: 네.
1: 어떻게 AI와 관계를 맺고 이 AI를 어떻게 일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기 쉽게 마무리 정리 멘트로 또 한번 탁 요약해 주시죠.
0: 네. AI를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 층위가 있어요.
1: 네.
0: 일단 AI를 검색 엔진처럼 쓸 수도 있고 AI에게 그림 만들어봐 할
1: 네.
0: 수도 있고 2단계로 3단계로는 AI를 이용해서 업무 자동화를 할수 있는데
1: 협업도 시킬 수 있고요.
0: 네. 4단계부터는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1: 네.
0: 그냥 아무거나 다 시킬 수 있어요. 4단계부터는 훨씬 쉬워져요.
1: 에이전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에이전트는 그냥 지금은 AI한테 말 시키면 말만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친구가 직접 행동도 하는 거예요.
1: 네.
0: 이 친구한테 피자 시켜와 그럼 피자 갖고 오고 일기 써놔 그럼 일기도 쓰고
1: 네.
0: 네, 아침마다 뉴스 모아와 하면 뉴스도 모아오고 그 에이전트가 지금 나왔어요 이미.
1: 네. 네,
0: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고 대중적인 서비스로는 지금 아마 이번 가을부터 열릴 거예요.
1: 네.
0: 근데 진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5단계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에이전트를 가지고 협업을 하기 시작하면
1: 와.
0: 엄청난 효과가 나옵니다.
1: 지금 저기 더블 AI 팀장님 AI 네. 느낌이에요.
0: 제가 지금 다른 회사랑 네. 뭐 조인트 벤처 같은 걸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분은 수학학원 원장님이세요.
1: 네.
0: 뭐 프로그램을 만들 줄 모르죠.
1: 네.
0: 저는 엔지니어링을 잘해요.
1: 네.
0: 그럼 그분이 수학학원에서 나온 그 인사이트, 그 지식들을
1: 네.
0: AI 에이전트한테 주고 제가 엔지니어링 인사이트를 주면 합쳐져서 엄청난 플랫폼이 나와요.
1: 그거를 하는 에이전트, AI가 있다는 말이죠. AI 비서가.
0: 그렇죠. 와. AI 비서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
1: 비서인지 신인지 모르겠습니다.
0: 그래서 저희 지난 학기의 수업 시간에는
1: 네.
0: 예, 학생들한테 조모임을 시키고
1: 네.
0: 조모임 단톡방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AI 에이전트를 넣어줬어요.
1: 네.
0: 그래서 녹음을 해서 에이전트한테 녹음을 하면 바로 에이전트한테 가거든요.
1: 그렇죠.
0: 그럼 에이전트가 그걸 다 듣고 그걸 다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앱을 만들어서
1: 네.
0: 링크를 딱 줘요.
1: 와,
0: 그게 저 과제였어요.
1: 이야, 결과는 어떻던가요?
0: 결과는 뭐 너무 재밌죠. 자기네들이 항상 생각만 해왔던 거를
1: 예.
0: 예, 문과생들인데. 예.
1: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내향적인 분들과 외향적인 분들을 모아놓고 그 접점을 만들어주는 에이전트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소통할 수 있다, 우린. 네, 그것도 해보고 싶고요.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인간과 비슷하고 인간을 뛰어넘는 면도 있지만 거기서도 인간이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도 있으신 거네요.
0: 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AI가 돼야죠.
1: 맞습니다.
0: 네. 계속 사람이 중심일 수밖에 없고 사람이 중심이어야 하고 근데 사람이 AI가 하려는 일을 AI가 네.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1: 네.
0: 그건 사실 굉장히 사람 중심 그러니까 옛날에 인력거꾼이 있었잖아요.
1: 네.
0: 인력거꾼에게 다리에다가 뭐 근육 강화 AI 기계를 채워가지고 빨리 달리게 하는 게 인간적인 인간 중심적인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직업이 없어지고 택시
1: 사유주행차가 생기면 되죠.
0: 네, 사유주행차가 되거나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게 더 인간 중심적이잖아요.
1: 그렇죠. 이제 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AI와 인간, 인간이 AI와 대체하느냐는 적대적 관계 안에서만 보지 마시고요. 넘어서서. AI를 딛고서서 내가 정말 슈퍼한 인간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AI 여러 분야 기술 또 산업적 토대 뭐 프로그램 많은 것 뭐 심리 인문학까지 다뤘지만 AI랑 실제 어떻게 일할지에 대한 아이디어 오늘 많이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생각의 창 AI를 열다 오늘 아홉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유호연 토블 AI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네,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손때가 묻은 물건은 또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닌데요. 공장에서 한 땀 한 땀 조립한 것들은 이제 좀 사라지고 그건 로봇이 대체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뭔가를 잘하는 기능장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지를 생각하는 설계자가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돼요. 실패한다고 뭘 할 사람 없잖아요. 네, 오늘 방송 내용을 저희가 늘 AI를 통해서 AI 음악 에이전트를 통해서 3분짜리 노래로 만드는데 오늘 노래 제목이 짓는 사람이거든요. 이 짓다라는 말은 집에도 들어가고요. 글에도 들어가고요. 많은 표현에 쓰이는 말입니다. 뭔가를 인간이 노력해서 만드는 걸 짓다라고 하죠. 짓는 사람 들어보시고요. 생각의 창 AI를 열다 아홉 분의 구루들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었는데 마지막 열 번째는요. 저희가 7월 20일 날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합니다. 다음 주부터 왜 방송 안 나오지?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네, 짓는 사람 들어보시죠.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쩔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3: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4: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0: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 출동해 케이스넥이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2: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5: 택배입니다. 과일 배달하신 거 갖고 왔어요.
4: 과일이요? 내가 시킨 게 있었나? 아들이 시켰나?
6: 과일 배달이란 말에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A씨는 큰 의심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던 남성은 택배기사가 아니었죠.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까지 이용했고 과일 배달을 온 택배기사인 것처럼 꾸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죠.
4: 왜 이러세요? 누구세요 도대체?
5: 당신 아들이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4: 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5: 야, 이 가만두지 않겠어!
6: 남성은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피해자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뒤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죠. 범행 이유는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달랐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가해자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믿음, 이른바 망상에서 비롯된 범죄였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건을 하나의 예외적 케이스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7: 도대체 왜 그런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5: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옆집에서 저에게 살을 날린 거였어요. 그놈의 부적. 제가 이사를 갔음에도 계속 괴롭히고.
6: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 하지만 가해자에겐 너무나 확신에 찬 현실이었고 그 확신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망상이 범행의 이유가 됐을 때 법은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사건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6: 오프닝에서 짚어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살짝 각색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가해자가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던 사건인데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8: 네, 참 끔찍한 일인데요. A씨는 올해 1월경에 B씨가 살고 있던 어떤 아파트에 찾아갑니다. 당시에 B씨는 없었고 B씨의 어머니만 있었어요. 그래서 A씨는 그대로 B씨의 어머니를 폭행, 협박, 감금하면서 B씨를 기다렸고 귀가하던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죄 동기를 그 B가 내 가족을 성폭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었습니다.
6: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흥신소가 동원됐어요. 네. 그리고 결국 그 정보로 살인사건이 발생한 건데 이런 경우 흥신소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8: 네, 요즘 흥신소, 탐정 뭐 이런 업종이 합법화됐다라는 이야기랑 섞여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합법적인 범위의 탐정이 합법인 거고 불법 행위를 하는 탐정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지금 행동도 불법이고요. 실제로 송파에서요.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업자가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불법이냐, A씨와 같은 살인의 공범이냐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보통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도로 이제 처벌이 됩니다.
6: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 충격적인 건 범행 이유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해서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면서요.

0: 네, 아까 제가 앞에서 이제 A씨는 범죄 동기를 B가 내 가족을 성폭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이게 허위였던 것으로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A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라고 판단하면서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다만 또 이제 이게 A씨의 범행 동기가 허위냐라고 하면은 그건 맞는데 A씨가 작정하고서 거짓말을 했었다라고 봐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A씨는 B씨를 살해한 직후 경찰에 자수했고요.
1: 네.
0: 모든 범죄 행위도 전부 다 인정했었습니다. 즉, 망상을 진심으로 믿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1: 네.
0: 재판부에서도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해당한다. 즉,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인정했거든요.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A씨의 형을 깎아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1: 비슷한 사건들이 최근에도 여러 건 있었는데요. 원주의 한 식당에서 이웃을 살해한 사건. 이 사건은 징역 12년과 치료감호가 선고됐더라고요. 앞선 사건은 징역 30년이었는데 이 사건은 망상으로 똑같이 살해했음에도 12년이 나왔거든요. 어떤 사건이었고 형량 차이는 어디서 나왔다고 보면 될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0: 네, 사건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라고 망상을 해서 살해를 했던 사건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형량이겠죠. 앞에 A씨는 성격장애, 정신질환이 있기는 한데 변별력이나 뭐 행동 통제력 이런 것들은 가능했다. 정신질환이 문제를 일으킬 수준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감형을 전혀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다고 형이 다 감면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아를 잃을 정도로 자신이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일 때 형을 이제 깎아주는 건데요. 그게 자아를 가지고 확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보다는 비난의 정도가 조금 약하다라는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이 원주식당 사건에서는 실제로 이제 피고인이요. 죽여라고 하는 환청이 들렸었다. 나는 그 환청에 따라서 죽였을 뿐이다. 라고 실제로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됐다라고 하는 점이 어느 정도 참작이 돼서 통제력이 A씨보다는 조금 더 떨어졌던 것이다. 라고 짐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치료 감호가 같이 붙었고요.
1: 네, 좀 이게 어려우니까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저 뭐 물체가 악마인 줄 알고 내가 처단을 했다. 라고 하면은 악마를 처단하는 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했으면 당연히 가만히 돼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상대방이 어떤 나에게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복수한 거다라는 거는 그렇게 알았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그런 범법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감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감시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면식도 없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 사건 역시 징역 4년 그리고 치료감호가 선고가 됐거든요. 이런 사건들에서 치료감호가 함께 나오는 이유가 뭐고 치료감호는 또 뭔지 징역형이랑 같은 건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0: 네, 사실 크게 보면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치료감호가 선고되면 그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치료감호라는 게 이제 꼭 유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제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징역형 기간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무죄인 피고인한테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굳이 따지면은 정신병원 강제 입원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 그 자체는 아닌 거죠.
1: 치료감호를 받다 보면 정신과적 약물치료가 들어갈 거고 그런데 본인이 이 약물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 약 안 먹겠다 거부할 수 있습니까?
0: 네, 있습니다. 환자가 뭐 치료를 안 받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치료감호는 징역형처럼 뭐 몇 년을 살아야 된다 이런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최대 기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간 내에서 치료 감호 중에 종료 심사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런데 치료를 거부하게 되면은 당연히 치료가 종료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해기는 한데 이제 거부를 할 수 있기는 하다. 이론적으로는 징역 3년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을 넘겨서 치료 감호 기간에서 한 10년 정도 있을 수도 있냐.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1: 정신질환이나 망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고 재판부는 왜 그런 결정 내렸던 건지 비교 한번 해주시죠.
0: 네,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A씨 사례를 일단 들 수 있겠죠. 정신질환은 인정했지만 형을 줄이지는 않았다라는 선고가 있었고요. 다른 사례들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 모 주택가에서 이웃이 평소 자신을 욕한다라고 이제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자폐증,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이런 진단서들을 제출했고 정신질환은 인정이 됐어요. 근데도 대학교도 잘 다니고 있었고 군대도 현역 제대를 했었고 지능 지수도 평균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력에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네, 또 경남에서 자신에게 저주부지 나시겠습니다. 네, 또 경남에서는 이제 나에게 저주 부적을 붙였다. 그리고 무속의 저주의 일인 무속의 저주인 살을 날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을 날렸다고 생각되는 이웃을 살해한 살인범 재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재판부는 여기서도 조현병과 같은 망상적 사고를 인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서 감형을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경우에서는 이제 심신미약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정신과 진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정신질환으로 범행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황까지 같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범행 자체는 체계적으로 이제 저지르게 되니까요. 계획을 하게 되고 실행을 하게 되고 끝나고 사건을 수습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흥신소에서 주소를 확보하고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그러다가 범행 당시에만 갑자기 자아가 망가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믿기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심신미약 주장도 이런 식이고요. 대부분 다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1: 네. 네. 지금 말씀 주신 사례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이제 정신질환이 범행 동기에만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참작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또 있는데요. 망상 때문에 그랬다. 죄송하다. 그래서 심지어 뭐 감형되거나 무죄돼가지고 나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무죄가 돼서 나온 케이스 이거 몇 번 있죠?
0: 네, 2017년 이야기인데요.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딸의 사체를 훼손하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리고 무죄를 받았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머니에게 왜 딸을 살해했냐라고 했을 때 자신이 먼저 죽였던 애완견의 악귀가 자신의 딸에게 옮아갔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1: 네,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했던 사례죠.
0: 네, 맞습니다. 네. 정신감정의와 임상심리 전문가의 감정에서도 인정이 됐고요. 정신질환도 있고 통제력도 없었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악마를 처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지력이었다는 점도 충분히 증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기는 한데요. 치료 감호, 정신병원 감금이 같이 선고됐었습니다.
1: 네. 네,
0: 반대로 어머니를 살해했던 아들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LSD라고 하는 이제 코카인이나 필로폰의 100배쯤 강력한 마약물질이 있어요. 그걸 흡입한 상태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죽이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을 해서 존속살해, 살인,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다만 이제 LSD를 먹었으니까요. 마약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해서 징역 2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신질환 때문에 치료 감호가 선고됐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실무적인 실무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망상범죄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법과 제도의 정비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결국은 말씀하신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들에 대한 국가 단위의 통제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가? 그래야 이런 불행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심신미약자들을 강제로 수용하고 격리해야 된다까지 나가는 것은 너무 지나칠 것이고요. 이제 비슷한 이 비유로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심신미약의 판정, 정신질환이 생겼다고 했을 때 격리 수용소에 유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상상해 보면은요, 그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만요. 모든 사람들한테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것처럼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해서 정신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런 심신미약자들에게 당하는 피해자들도 마음 한켠으로는 알거든요. 가해자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분노가 정확히 그 가해자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그때 누가 잘못했는가라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사건 엑스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넣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발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1: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안시버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부터 장마철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장마비가 쉬어가지만 내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다시 장마비가 시작돼 토요일은 전국에 확대되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 남해안은 최대 80mm 등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여전히 덥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과 광주 29도, 대전 30도, 청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8.5km 지점 2차선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 이후 이 뒤로는 차량들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한강 교량 영동대교 북단에서 남단 구간 2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셔야겠습니다. 분당 수수로 도심 쪽도 교통량이 많은데요. 복정 나들목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탄천 1교에서 청담대교 남단 구간 3차로 점유하고 안전 점검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변북 구리 방향 성산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는 정체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걸 두고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네, 국민의힘은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남은 상임위원회 7곳을 가져올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3: 네, 국회입니다.
2: 네, 여야 간 원구성 대치 상황.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죠?
3: 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민주당이 먼저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갔고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서용교 의원이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통화했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4: 서용교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을
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 야당에게 맡겨야 합니다.
3: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자판기로 만들기 위해 법사위를 장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잠시 뒤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투쟁 수위를 논의할 방침인데요. 민주당이 선임하지 않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할지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는 것으로 전해져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상황과 무관하게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11개 상임위원회만이라도 출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5: 멈춰서 있는 7개 상임위를
0: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5: 국민의힘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3: 민주당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검찰개혁과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는데 법사위는 오늘 오후 바로 첫 회의를 잡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간사 선임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내 갈등 상황은 쉽게 진화되진 않는 모양새죠?
3: 네,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는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요. 총리직을 내려놓고 당으로 돌아온 김민석 의원은 오늘 첫날부터 광폭 행보를 이어갑니다. 온종일 충청권에서 시장 상인들을 만나고 기업체도 방문하는데 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충남 아산에서 충청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어제는 당권 주자들이 모처럼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을 계기로 당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한 목소리로 냈는데요. 다만 전당대회 룰 세팅을 놓고 벌써부터 삿바 싸움이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전국 순회 경선을 어느 지역부터 하느냐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가 있다는 반발이 나온 건데 조금 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일단 기존 결정대로 추진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다툼도 만만찮은데요. 지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검토된다는 소식에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당내 투톱인 정점식 원내대표까지 나서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견제구를 날리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열릴 의원총회에서는 징계 국면을 놓고도 의원들 간의 격론이 벌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3선 신성범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19일과 그제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만나 쓴소리를 들어보겠다는 건데 골프를 치지 않아 거절하면서도 공소 취소 등에 대한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야당과도 자주 소통하라고 조언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은 회동을 제안받지 못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도 나눠주지 않으면서 골프를 치면 뭐하고 만나서 밥을 먹으면 뭐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홍명보 전 감독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2: 시민단체는 홍 전 감독이 전술과 전략 없이 선수에게는 고통을 또 국민에게는 모욕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시민단체가 오늘 홍명보 전 감독을 추가로 고발했죠?
6: 네, 서민민생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에 홍명보 전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를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0: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24년 정 회장과 이전 이사가 축구협회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한 채 홍정 감독을 선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2년 전에도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정 회장과 이전 이사를 고발했습니다. 당시 홍정 감독은 고발 대상에서 빠졌는데 시민단체는 홍정 감독도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번에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정 감독이 전술과 전략 없이 선수들에게는 강요와 협박을 동반한 고통을, 국민에게는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1: 네, 이번에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0: 네, 늦장 수사 비판에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애초 사건을 맡았던 서울종로경찰서는 정 회장을 포함해 주요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2년 넘게 수사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 회장 등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단순히 축구협회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을 넘어 위력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지시를 내렸는지 고의성과 강제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해 이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몽규와 홍명보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월드컵 성적 부진에 대한 홍정 감독의 책임론이 이어지며 국민적 관심이 다시 커진 사안인 만큼 지지부진했던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졸전을 펼쳤던 남아공전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홍명보 감독의 선수 기용은 주장 손흥민과 베테랑 이재성의 선발 제외입니다.
2: 네, 손흥민에 이어 이재성도 상상도 못한 결말이라 정말 죄송하다는 첫 심경을 밝힌 가운데 팀 내 불화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3: 홍명보 감독보다 하루 늦게 동갑내기인 주장 손흥민과 함께 귀국한 이재성.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첫 심경을 전했습니다. 먼저 승리의 기쁨이 아닌 패배의 아픔을 전하게 돼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결말이라 그 어느 때보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표팀 베테랑 이재성은 체코, 멕시코와의 1, 2차전에 선발 출전했지만 마지막 남아공전엔 아예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습니다. 전방 압박을 위해선 손흥민과 함께 선발 기용이 필수적인데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중 이재성 투입을 재촉하는 이강인의 말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팀 내 불화설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은 선수들 인터뷰를 둘러싸고 감독과 일부 선수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홍명보 감독은 멕시코 현지에서 이미 내부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4: 전혀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홍명보 감독입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선수들과의 관계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3: 축구협회도 인터뷰 문제로 손흥민과 이재성이 선발에서 제외되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1: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국정조사특위가 조금 전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마련된 개표소에 봉쇄 27일 만에 어렵게 진입을 했고 그리고 현장 검증을 마치고 다시 나왔습니다.
2: 네, 그리고 역대급 졸전으로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축구 국가대표팀이 귀국했지만 파장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소통 부족과 불협 화음이 의심되는 장면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자, 국조특위가 개표소 진입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이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내부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 검증을 마치고 조금 전에 나왔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한 30분 조금 넘게 내부를 둘러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봤을까요?
5: 네, 일단 현장에는 다수의 투표 용지나 투표함이나 투표 관련한 문건들이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런 문건이나 용품들이 실제 이런 어떤 부정선거라든가 부실한 어떤 선거관리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증거자료라고 한다면 직접 눈으로 보고 보관 상태라든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는 검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 손정혜
5: 중요한
6: 변호사입니다.
5: 중요한 증거 용품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장까지 찾아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현장 검증 같은 경우는 즉시 실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수의 시위대가 여전히 시위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늦게 한 달 가까이나 지나서 방문을 한 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진입을 했다라는 것은 경찰이 그나마 질서 유지를 통해서 시위대와 큰 충돌 없이 이 공적인 업무로서의 공적인 어떤 현장 검증 업무를 하도록 협조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현장의 취재 기자 통해서 들은 것처럼 현장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여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현장 검증을 위해서 안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시위대 내부에서, 그러니까 시위대와 시위대끼리 또 충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건 좀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7: 네, 아무래도 추측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위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나온 시위대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한 명의 생각처럼 다 동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 현장 검증에 대해 이 국조특위가 출입한 것 관련
6: 김성수
7: 의견이
6: 변호사입니다.
7: 다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추측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시위대가 지금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이제 그 국조특위가 내부로 진입하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동안에 그 뭐 국조특위가 구성되기 전에도 국회의원들도 찾아왔었고 여러 번 이제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번번이 시위대에 막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던 시위대들이 그동안에 이제 뭐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막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업무방해 혐의로 뭐 고발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음 주에 이제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어떤 혐의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5: 네, 다수의 피의자들이 특정이 됐습니다. 일단 이 문제의 시초는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이 투표용지와 관련한 굉장히 엄격한 어떤 관리를 못하고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킨 점이 촉발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시위자들이 경찰에 대해서 폭행을 하거나 모욕을 한 여러 가지 피의자들이 존재를 하고요. 특히 이 성조기를 치마로 하고 예. 관련해서 출입을 봉쇄했던 한 여성이 특정이 되어 네네. 있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장시간 출입문을 통제하고 봉쇄해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나아가서는 이 체육회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금지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건조물 침입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 건조물 침입죄도 일부 인원들 같은 경우 직접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실제 모욕죄 각가지 제명으로 지금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위의 정당성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람,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람, 공무집행방해의 어떤 연결고리로서 단체 행동을 한 것인지 여부가 조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 진입 방해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촘촘하게 확인하겠다 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2: 예, 일단은 내부에 투표용지 247만 장이 보관돼 있었다고 하고 오늘 특위위원들이 현장 검증을 저희가 이제 예상으로는 한 1시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30분, 40분도 채 안 돼서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7: 예, 아무래도 오늘 지금 이제 이 국정조사 특위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에서 강제 해산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던 만큼 이 들어가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만에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현재 오늘의 이 현장 검증 자체는 지금 뭐 투표함이라든지 투표지 이런 것들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를 보는 그런 절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이 7일에 2차 조사를 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2차 조사를 대비해서 오늘은 이 가볍게 현장의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2차 조사 때 어떤 것들을 검증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짜서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예. 됩니다.
1: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국조특위 위원들이 가운데 있고 주변을 경찰이 에워싸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국조특위가 주변에 이제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공문을 보내서 출입로 확보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고 하거든요. 사전에. 사실 그 이전에도 경찰이 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이런 또 의문들도 많이 제기 얘기가 됐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좀 적극적으로 경찰이 좀 뭔가 협조를 해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7: 예, 오늘도 강제 해산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일부 이제 해산 절차에 있어서 경찰력이 이제 조금 집행이

0: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찰력의 집행에 관해서 경찰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 집행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 결국에는 이 시위대들이 내가 비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비키게 하려면 물리적인 어떠한 행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과정에서 또 어떠한 뭐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좀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국조특위에서 형장 검증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 국회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득이 해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물리력이 행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1차 현장 검증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또 나왔는지 국조특위를 통해서 또 발표되는 내용이 전해지면 저희가 속보로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월드컵 32강 탈락 여파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사실 마지막 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죠. 남아공전의 경기력에 대해서 여러 그런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선수단 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2: 네, 결과가 굉장히 실망스럽다 보니까 왜 이런 결과가 도출되느냐라는 원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남아공전을 앞두고 대표팀 내에 불협화음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그리고 선수단 간에 또는 선수와 감독 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불일치됐고 갈등이 있었다라는 주장인데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주장이긴 합니다. 일단은 인터뷰를 해야 된다. 인터뷰 보이 것을 풀어야 된다라는 감독과 선수 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나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보이콧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감독은 이제는 인터뷰해라 이런 지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행하나 안 하냐 의견이 달랐고, 그 과정에서 의견이 다르다 보면 서로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내재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경기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되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예, 뭐 결과가 아쉽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제 그 경기 도중에 이강인 선수가 뭔가 좀 다급하게 그 코치진들에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그 입모양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추정하기로는 재성이 형이 지금 들어와야 된다, 이재성 선수를 가리키면서 나중에 들어오면 늦다라고 다급하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을 좀 팬들이 추측을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0: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이해가 많이 되는 것이 이 남아공전입니다. 이 남아공전 같은 경우에 이 패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남아공전에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하지 않고 후반에 이제 거의 다 돼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A매치 경력이 많은 핵심 미드필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재성 선수는 결국엔 남아공전에서 끝까지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이재성 선수를 이강인 선수가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해서 이번 월드컵 때는 이 전반과 후반 각각 중간 정도에 한번더 이렇게 선수들이 물을 마시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급박하게 이 코치진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재성 선수가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 자, 지금 우리 축구팀의 그 경기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홍명보 전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또 추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2: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이 해당 선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이 선수가 더잘 뛰게 도와줬다라는 평가가 있었다면 이런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전폭적인 믿음과 신뢰와는 또 반대되는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경기에 선발을 좀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연 그 선택이 적절했는지라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서 홍병모 전 감독이 과거에 얘기했던 좀 의구심이 난다, 평가를 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평가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좀잘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소극적으로 평가하기도 해서 이게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감독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일치화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3: 자, 지금 말씀 듣는 도중에 저희가 좀 청와대로 잠시 다녀와야 될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청년 정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4: 네. 현재 세계는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직면

0: 예를 들면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 입국의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습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미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령의 정비 또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이어질 투자 계획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축구대표팀과 관련된 내용 짚어볼 텐데요.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 12년 만에 이제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냈던 벤투 감독이 이번 우리 축구대표팀에 대해서 언급한 그 부분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1에서부터 10까지 원정에서 재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말 총체적인 문제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2: 예, 맞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번 월드컵, 바로 직전의 월드컵인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 16강에 이제 12년 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안겨줬던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 한두 명의 책임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의 책임만 가지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0부터 10까지 다시 되돌아보면서 재건을 해야 된다. 어떤 부분이 뭐 비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축구라는 것 자체가 약팀에게 강팀이 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이 그렇게 진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실패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이 사례 자체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한번 한국 축구를 이 다듬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자, 속보가 들어와서 또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국회 국조특위위원들이 개표소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개표소에 들어가서 현장 검증을 마친 결과 247만 장의 투표지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국조특위위원장이 투표함이 현장에 보존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네, 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해당 투표지에 대한 재검 투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윤상현 위원장이 주장을 했고요. 앞서서 이제 경찰의 협조로 국조특위가 개표소 내부로 진입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 올림픽공원 현장에도 상당히 그 집회 참가자들이 급격히 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곳곳에 태극기 그리고 현수막을 통해서 부정선거와 재선거 구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윤상현 국조특위위원장이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247만 투표지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관련돼서 추가로 내용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국조특위위원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인지 끝나고 나오는 모습인지
3: 나오는 모습인 것 네. 같습니다.
1: 현장 예. 검증을 마치고 예. 나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시 45분 그 정도쯤에 이제 국조특위위원들이 모두 내부 현장 검증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247만 장의 투표지가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또 재검표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관련해서 소식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3: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대표팀과 관련해서 지금 고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래 종로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맡기로 했다라는

0: 한다는 거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경찰이 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좀 봐야 할까요?
1: 그런 면도 있고요. 종로경찰서가 적시에 수사의 결론을 이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판이 일고 있거든요. 그 점도 가만히 된것 같습니다. 2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아직까지 경찰 단계에 있다라는 것은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더 규모가 큰 서울청에서 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서 이 수사의 결론을 빨리 내겠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관심사임을 고려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은 도대체 왜 권한 없는 기술 이사가 이 감독 선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절차나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가, 그 고의성이 있었는가, 누군가는 직권을 남용했는가, 또는 이런 모종의 절차를 위반한데 불순한 의도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0: 예.
1: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나 관련된 문건에 대한 보고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조기에 결론을 내려야지 이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확인이 돼야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인데 너무나 늦은 수사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 점을 지적을 받아 이 서울청에서 이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예. 오늘 또한 시민단체가 홍명보 전 감독, 그리고 정몽규 회장, 또 이임생 전 이사, 기술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는데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보라고 고발을 한 걸까요?
3: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고발 혐의 자체가 강요, 협박,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 네.
3: 그렇다면 아마 이 축구협회에 대해서 업무방해를 했다라고 지금 전제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든지 축구협회 직원들이라든지 이렇게 강요했다든지 또이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다른 사람의 일을 봐주는 사람이 이에 대해서 배임을 한 경우에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추가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세 사람이 이 과정에 있어서 뭐 특정 역할을 했다든지 아니면 공모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서울 경찰청에서 아마 이 부분 기존 사건들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네,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다른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범행 증거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폐기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4: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5: 죄송합니다.
6: 스토킹이어서 왜 찾아갔습니까?
7: 장윤기입니다.
4: 범행 동기는 뭡니까? 반성하고
6: 범죄
4: 있나요?
6: 아닙니까?
4: 뉘우치고 있나요?
6: 할말 있습니까?
8: 하고 싶어요. 주세요.
0: 자, 이게 참 황당하고도 너무 빗나간 부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장윤기의 범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없앤 사람이 장윤기의 아버지였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면서요.
1: 네, 경찰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증거를 은폐하고 폐기하는 것이 과연 경찰관의 직분에 타당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다만 경찰관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아들과 부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이 범인 은닉이라든가 증거인멸죄와 관련해서 친족 간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즉, 어떤 나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나의 가족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형법상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입건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경찰관 직분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 조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경찰 수사 인력이 자신의 가족을 적극적으로 이제 그 범한 죄를 좀 은닉해주거나 증거 인멸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사회적인 의문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성호 장관도 개선할 부분 없는지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가 경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또더 증거 인멸을 할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1: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이 처음에 살인죄만 적용이 되다가 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강간 살인죄로 제명이 변경이 됐는데요. 살인죄와 강간살인죄는 법정형과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걸 누구보다 부친인 경찰관 신분인 자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주거지에 있는 리얼도를 폐기하고 갖다 버리고 또 과거에 썼던 휴대전화도 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은 아들이

0: 만 살인의 목적을 이미 알고 있고 불리한 정황으로 볼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1: 네.
0: 현재 이 장윤기의 아버지는 중간 간부급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사건이 휴직 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인 사람과 모종의 결탁을 통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이 사건은 이 부자 관계라는 게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또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발 방지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애초에 이 친족 간 특례라는 제도가 왜 있게 됐는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찰이 그러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이 핵심 증거를 왜 확보하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도 좀 있어요.
3: 예, 우선 이 친족 간 특례부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 형법이라는 것이 이 우리나라의 뭐 관념의 국민들이 느끼는 관념을 법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는 이 친족 간의 이 범죄에 대해서 뭐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이런 범인 도피라든지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 법의식과 이것이 맞느냐가 이제 이야기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이 재산죄에 대한 친족 간의 이 상도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2: 예.
3: 없어진 상황인데 이번에 이런 부분이 또다시 이제 쟁점이 되면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1: 예.
3: 그리고 이 경찰 초동 수사 과정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집에 이 사람 형태를 한 리얼돌이 있었고 이게 훼손이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 사람이 일반 살인의 목적이 아니라 이 어떤 성범죄의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당시 경찰이 사진이랑 영상만 찍어두고 이게 부피가 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쟁점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확보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폐기가 됐던 사안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이 차량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 직전에 차량을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블랙박스를 통해서 동선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차량을 반환을 해주면서 가족들에게 이 블랙박스를 확보 안 했던 겁니다. SD카드를. 그래서 나중에 검찰에서 이 부분도 확보를 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 증거로 사용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초동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왜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매뉴얼이 조금 더 이 법제화가 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예.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계속 수사 상황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야구 대회에서 스타벅스 응원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 문제가 됐었는데 전국 대회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4: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서 출전 정지
5: 이준성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홍보위원입니다.
4: 배재고가 출전한 예전부터 당장 적용됩니다.
1: 예, 출전 정지 6개월. 뭐 일부에서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사안이 스포츠 정신에 위배가 되고 그리고 경기장 질서를 혼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엄격하게 그 판단이 된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징계 사유로 볼 만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이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역사 상처를 알면서도 이렇게 조롱과 비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인권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행위는 엄벌에 처하고 또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경각심을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또 배재고를 다니는 미성년자라는 점에 좀 착안을 하면 미성년자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항상 강한 처벌과 징계만이 능사는 아니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적절하게 지도 감독하고 다시는 이런 부적절한 응원이든 상대방에 대한 비하이든 조롱이 없도록 스포츠에 관련한 인권 교육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런데 당장 이렇게 6개월의 징계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제 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반론도 만만치 않은 시점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징계라는 것은 항상 불복과 이의 절차들이 있고 특히 그 당시에 일부 인원만 이 행위를 했고 일부 인원들은 하지 않았다면 결국 행위 책임이라서 잘못을 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단체로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게 또 법률상 타당하냐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어서 6개월의 어떤 출전 금지는 아직 확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걸고요. 예. 왜 이런 행동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누가 주도했고 주된 책임자가 누구이고 이걸 누군가는 예방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지

0: 인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사하고 나은 다음에 징계를 해야 옳지 않을까 합니다.
1: 네. 이번 사안을 두고 감독의 책임을 언급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각팀 감독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 무조건 죄송합니다.
3: 권호영 배재구 야구부
4: 어떤
3: 감독입니다.
4: 상황이에요? 얘기를 조금 나눠보셨을까요?
2: 예,
4: 학교 차원에서.
2: 다 반성하고 그냥 자숙하고 있습니다.
5: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끝나고
3: 조윤채,
5: 나서도 애들한테
3: 광주 제1고 야구부 감독입니다.
5: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너희들 잘 참았고 경기 잘 마무리해서 너무 고맙다고 애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1: 자, 지금 뭐 팀 징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6개월 출전 정지, 이 징계와는 별도로 지도자와 선수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6: 네, 맞습니다. 지금 이 6개월 출전 정지는 결국엔 이 학교 팀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1: 예.
6: 그렇다 보니 이 행위자인 선수들이라든지 이 지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이 행위가 어떠한 경위로 이렇게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 스포츠 공정위에서 추가적인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일단 이 징계를 위해서는 사실 조사를 하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사실 조사를 이제 확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 이후에 이 각 선수들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징계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7: 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대구의 여름 축제 대구 치맥 페스티벌 무대에서 불꽃이 관객에게 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예. 지금 행사에 참석했던 그 시민들이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불꽃이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 예.
7: 이 불꽃이 지금 날아가는 방향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객들에게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놀래서 관객들이 막 피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6: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이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서 있었던 영상입니다. 이 어제 이제 첫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페스티벌 첫날 굉장히 이제 무대를 화려하게 꾸몄고 멋지게 꾸미는 이 과정에서 이 폭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한 개의 화염 같은 것이 이 잔디밭, 관객들이 있는 잔디밭으로 떨어지면서 이 불이 발생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7: 이게 다만, 오작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6: 예, 맞습니다. 오작동으로 했고, 다만 다행히 바로 좀 불이 꺼졌고 이 경미한 화상을 두 분이 입은 그 정도 상황으로 그쳤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일단 주최 측에서는 이 해당 이런 뭐 불꽃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 현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꽃을 다루는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은 항상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0: 그렇습니다. 아마도 주최 측에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 이렇게 불꽃 놀이를 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불꽃이나
1: 네.
0: 이런 것들을 해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전 장치를 하는데, 아마 그 장소의 어떤 한계 때문에 떨어지면 사람에게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미리 경고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이
1: 예.
0: 들고요. 그럼 예견됐던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정한 배상을 하는 것은 온당한 조치이고, 가장 좋은 것은 예견되는 이 피해가 없도록 장소적인 어떤 그 변경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안전 예방을 위한 계획이 제대로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일부 아주 가벼운 화상을 입은 피해가 발견이 됐는데
7: 네.
0: 만약에 치명적인 인명 피해가 있었다라면
1: 네.
0: 이 축제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1: 그렇죠.
0: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이런 행사할 때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7: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다른 사고 하나 더 짚어볼 텐데요. 지난달 인천 송도의 한 펫 카페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8살 아이가 강아지도 아니고 돼지에 물려서 다치는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0: 네, 펫 카페라서 아마 돼지도 그 펫 안에 포함되는 것 같고요. 뭐 먹이를 주는 이제 체험을 하다가 저렇게 어린아이의 물림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1: 물리는 장면이
0: 네, 아이가 이 펫, 그러니까 돼지를 뭐 자극하거나 공격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카페의 주인은 마땅히 손님에 대한 보호 배려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영업을 위해서 한 펫이 공격을 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배상을 해주고 사과라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피해 학생이 부모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자 좀 막말한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막말 수위가 굉장히

0: 굉장히 좀 지나치고 모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아이를 팔아서 뭐 빌딩 사려 하냐 이런 취지로 막말했다는 건 도저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를 상대로 이 펫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식 자체, 우리 카페에서 누군가 인명피해나 다치면 당연히 그걸 관리감독하고 책임지는 업주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좀 결여되어 있던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요즘에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강아지 카페도 있고, 고양이 카페도 있고, 이런 여러 동물이 있는 펫카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그 소비자 입장에서 뭔가 이런 카페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2: 예, 법상으로는 이제 민법에서 이런 동물에 대해서 동물을 점유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누군가가 다치게 하는 이런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될 수가 있고 또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업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형법적으로도 처벌이 되는 것이고 형법적 처벌이 된다라고 한다면 민법상의 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에 대해서 이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치료비라든지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 김청수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앞서 국조특위가 잠실 개표소 현장 검증을 마치고 나왔고 그 내부 상황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현장 화면이 추가로 들어와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조특위가 앞서 개표소 현장에 들어가서 투표함이 든 보관 상자를 사진을 찍고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표소 내부에는 송파구 전역에 투표함 약 380개, 그리고 이 안에는 투표지 248만 장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지금 화면에 확인해 보시는 것처럼 국조특위들이 위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이 상자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는 점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투표록과 개표록 등이 그동안 반출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풍납 1동이라고 쓰여져 있고 잠실 6동이라고 쓰여져 있는 상자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송파구 전역에 투표함이 여기 와서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앞서 국조특위 위원들이 이 개표소 진입을 위해서 시위대들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약간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내부로 진입을 했고 380개, 투표함 380개, 그 안에는 투표용지가 247만 장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투표용지가 그대로 확인이 되는 모습.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해당 투표지를 재검표해야 된다. 이 재검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의 주장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 투표함을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또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투표용지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오늘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봉쇄 시위 27일 만에 개표소 진입에 성공을 한 건데요. 40분 동안 현장 검증을 하면서 특위는 앞서 보신 것처럼 투표용지 보관돼 있는 상태 등을 확인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1: 네, 저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저희가 화면으로도 먼저 보여드렸는데 국조특위가 현장 검증 무사히 마치고 나왔죠?
1: 네, 그렇습니다. 여야 선관위 국조특위

0: 차기 위원들이 조금 전인 낮 1시 40분쯤 개표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개표소 건물이고요. 건물에서 조금 옆에 있는 2-2 게이트를 통해서 위원들이 들어갔다가 진입했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40분 정도 현장 검증을 진행한 건데요. 경찰 인력의 협조를 받아서 진입로를 만들어서 건물 밖으로 나온 특위 위원들은 조금 전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내부에서 윤상현 국조특위위원장은 투표함이 있는 현장을 확인했고 247만 장 투표지 그대로 보존된 거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를 향해 해당 투표지들을 재검표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도 말했고요. 현장에 있던 한 특위위원도 YTN과의 통화에서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 측에 직접 투표함이 보관된 장소에 문을 열고 닫는 과정까지 지켜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위는 개표소 봉쇄 시위 27일 만에 이곳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특위위원들 도착과 맞물려 집회 참가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었는데요. 진입에 앞서 서울 송파 경찰서장 브리핑을 받은 뒤 입구 안전 확보 상황을 주시하고 내부 진입 방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현장에는 지금도 재선거, 부정선거 그리고 윤어게인 등 목소리가 어지럽게 섞여 있습니다. 특위 방문 전에는 구호 내용 등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참가자들 간의 고성 설전이 벌어진 현장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119 대원의 조치를 받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1: 네, 앞서 국조특위에서 송파구 선관위도 방문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조특위는 오전 10시쯤 투표지 부족 사태가 전국에서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를 먼저 찾았습니다. 문서로만 확인했던 용지 부족 사태와 대응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듣는 차원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들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을 향해 투표용지 인쇄를 축소한 결정과 투표함 보관을 부실하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투표지 부족은 단순한 행정착오 가 아니라 민주주의 배임 행위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의원은 일선에서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예견된 상황이었는데 왜 이 판단이 전달되지 않았느냐를 따져 물었습니다. 특위는 오늘 1차 현장 조사에 이어 오는 7일에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를 찾는 2차 현장 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청문회 과정 등을 거쳐 오는 22일에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현장에서 YTN 박기재입니다.
1: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조금 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조금 전이었죠. 2시 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두 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근무를 마치고 시위 현장을 떠나려던 송파경찰서 직원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미는 등 가지 못하게 맞고 또 피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주변에서 취재진들이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피해 경찰관이 근무복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신분을 밝혔는데도 이들은 선관위 직원이 위장한 거라면서 막아세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잠깐 기자들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2: 치상 혐의에 대해서 좀 혐의 같은 여지 있는 것 같은데 인정하시면
3: 죄송합니다. 법정에서 진술하겠습니다.
1: 네,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지만 당사자는 피의자는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고 옆에 변호인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면서 폭행 피의자들이 지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조금 전의 모습 보여드렸고요. 지금 앞서서 2시 30분부터 현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5: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은 지연 중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1: 교통안전 1분 터.
12: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13: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가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1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7: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정부가 지난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투자 규모만 4,700조 원이 넘는 역대급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보죠. 메가 프로젝트는 AI 중심의 산업 재편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민관 합동 프로젝트입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이렇게 세 축으로 한국형 AI 생태계를 지역별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남권에는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충청권은 반도체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키우고, 동남권은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다만 전력과 용수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정부는 기존 원전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농업 용수를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반도체 공정이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서남권에 있는 기존 인프라만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동남권에 대한 계획은 신규 투자 계획이 사실상 빠져 있어 특정 지역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관련 산업은 전력과 용수, 토지가 중요한 요소인데 마침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어서 이런 결정이 가능했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전국이 고른 성장 기회를 누리도록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15: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1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의 장맛비는 소강상태에 들었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서울 29도, 광주와 대구 30도, 청주 31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높은 기온에 내륙 곳곳에 우려는 소나기도 지나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체선이 다시 북상해 오후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양산 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일대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 부근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셔야겠습니다.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 2km 구간 다시 밀리고 있고 양재 나들목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5km 구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계양부터 송내 나들목까지 7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이제 장수부터 송내 나들목까지 3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예.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와이튼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세척기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세척 도구와 배관 부품 등 17점을 확보해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경찰 수사 상황 정리해 주시죠.
2: 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세척기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현장 책임자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압 세척기 내부 탱크에 가라앉아 있는 화약 찌꺼기를 세척 도구 등을 활용해 제거하다가 마찰이나 정전기 등으로 폭발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척 도구 중 일부는 전기가 흐르는 소재로 만들어졌고 긴 막대와 짧은 호미 등 다양한 형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곳은 배관과 밸브, 장비에 묻은 화

0: 화약 찌꺼기를 씻어내던 세척 공간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비 등을 수조에 담갔다가 고압 세척기를 사용해 추가로 화약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세척기와 연결된 배관의 경우 외부 업체가 청소했지만 세척기 내부 청소는 회사 직원들이 맡아왔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세 번에 걸친 합동 감식을 통해 세척 도구와 배관 부품 등 17점을 확보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 서류와 전자정보 등 5,700여 점을 압수해 분석하고 현장 관계자 등 3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재웅 대전 사업장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가재웅 사업장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재일 대표이사를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1: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23살 장윤기의 범행 증거들을 그의 가족이 조직적으로 폐기하거나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거를 없앤 장 씨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행법상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어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5월 5일 광주 도심에서 길 가던 17살 여고생을 납치해 살해한 23살 장윤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장 씨가 성폭행 의도로 범행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가 아닌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3: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4: 죄송합니다.
2: 광주지방검찰청은 보안수사를 통해 장 씨가 갖고 있던 성인용품이 심하게 훼손된 점과 지인들과의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 씨의 부친 A 경감이 아들이 구속된 이튿날 원룸에 들어가 핵심 증거들을 버리거나 불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장 씨의 아버지가 성인용 인형을 해체한 뒤 여러 장소에 폐기했고 장 씨의 과거 휴대전화도 훼손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 재판에서 장 씨의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용 인형 실물은 결국 경찰이 촬영한 영상 등 자료만 재판의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경찰은 인형에서 채취한 장 씨의 유전자 정보와 감식 보고서, 훼손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물을 압수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5: 촬영을 다 남겨놨어요. 네, 남겨놓고
6: 경찰 관계자입니다.
5: 혹시 DNA 이런 부분도 확인 차원 유전자 감식 다 했어요. 그래서 굳이 뉴얼돌 자체에 대해서 압수할 필요성이.
2: 검찰은 장윤기의 부모에 대해 친족이 저지른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조항을 고려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YT의 노선입니다.
1: 지난 5월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 이후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경찰이 위급 상황에서 버튼만 누르면 강한 경보음과 함께 불빛이 뿜어져 나오는 전자호루라기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7: 지난 5월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 23살 장윤기는 늦은 밤 귀가하던 일면식 없는 17살 여고생을 살해했고 도우러 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건 이후 학생과 학부모 불안이 커졌습니다. 경찰이 교육당국 자치단체와 손잡고 안전한 등하교길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건 다름 아닌 LED 전자호루라기. 가방이나 교복에 휴대할 수 있고 버튼만 누르면 강한 경보음과 함께 LED 조명이 작동됩니다.
8: 네, 다양하게 있으니까.
9: 박재선 춘천 경찰서장입니다.
8: 가방에 넣고 다니면 든든할 거야.
7: 학생들 반응도 만족스럽습니다.
10: 가로등 없는 곳에서는 확실히 무서우니까 그럴 땐 괜찮을 것 같아요.
7: 위급 상황에서 주변에 자신의 위치를 신속하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사람도 없고 어두운 골목 지나가면은.
7: 춘천경찰서가 이번에 학생들에게 배부한 전자호루라기는 모두 190개. 교육당국은 만족도 조사를 거쳐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12: 소리가 나고 불빛이 나니까
9: 강사명 강원교육감입니다.
12: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좀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 경찰은 전자호루라기 보급과 함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0: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6개월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전 장현은 오늘 아침 8시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서울역 방면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 장현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에서 해고된 400명의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전 장현은 지난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위를 중단한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섰습니다.
1: 미 반도체주 급락으로 인해 코스피가 8,000선까지 내주며 좀처럼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직격탄을 맞았는데 급락세로 인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증시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2: 네, 코스피가 어제보다 4.46% 급락한 7,933으로 출발해 7,700선까지 한때 떨어졌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 급락세에 오전 9시 7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후 조금씩 상승세를 되찾으며 오전 10시 20분을 넘어 8,100선까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또다시 8,000 아래로 내려가면서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7,800선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4조 원대의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개인은 합쳐서 4조 원대의 순매수로 지수를 받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는 7% 이상 떨어진 29만 원대, SK하이닉스는 9% 가까이 폭락한 233만 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의 이 같은 급락세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의 급락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57%, 인텔은 9.03%, AMD는 6.89% 급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6.27%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메모리 가격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효율화 우려 등의 목소리가 시장에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800선을 기록하며 900선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12시 47분 코스피에 이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6원 내린 1552.3원으로 출발해 지금도 1550원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1: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해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른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24.7% 상승한 가운데 휘발유는 23.1%, 경유는 33.7% 뛰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5월 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농축수산물은 3.2% 올랐는데 국산 쇠고기는 7.5%, 쌀은 11.7% 상승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한국이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한다는 내용의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압으로 누명을 썼다는 쿠팡의 주장이 그대로 담겼는데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로비의 결과로 보입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3: 중국에 있는 강에서 잠수부가 노트북을 건져올립니다. 지난해 말 쿠팡이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 잠수부 투입 작전이 한국 국정원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는 쿠팡 주장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국정원이 CCTV가 없는 곳에서 증거물을 넘기라고 요구했고 230차례에 걸쳐 국정원 직원과 통화했다는 기록도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정원의 증거 회수 작전을 보고받았다며 국정원의 협조 요청 공문을 쿠팡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덮기 위해 무리한 비밀 작전을 벌였다는 한국 정부의 비판이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강압에 따른 피해로 재탄생한 겁니다.
4: 정부 기관이 저에게 지시를 주었고 전 지시를 따랐습니다.
3: 보고서는 한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 공세는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 언론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한국 정부가 기괴하고 위험한 작전을 강요했다며 반미 성향의 규제가 폭주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기사를 퍼나르며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 자금 지출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려왔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습도 높은 더위가 나타나는 가운데 밤까지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린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윤수빈 캐스터.
5: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늘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다고요?
5: 네, 낮 동안 기온 자체는 크게 치솟진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도 정도로 평년 수준을 다소 밑돌고 있는데요. 다만 장마가 시작하면서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소 후텁지근하게 느껴집니다. 또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도 예상되는 만큼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작은 우산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일 낮 더위가 이어지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중부와 경북 북동부에는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또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 제주도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1도, 부산은 2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대구 모두 30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해 북상함에 따라 주말인 모레는 충청 이남까지 비구름이 확대하겠고 휴일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도 첫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 사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겠습니다. 호우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고된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1: 미국 뉴욕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올라 대형 현수막을 내걸며 청혼 퍼포먼스를 벌인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러시아의 유명 스턴트 커플인 이들은 현지 시간 1일 낮 뉴욕 맨해튼에 있는 약 450m 높이 첨탑에 올라가 대형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안테나 구조물 아래쪽 플랫폼으로 내려온 뒤 한 사람이 한쪽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게 청혼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번 일이 발생한 직후 건물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대응에 나서 낮 1시쯤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0: 손흥민의 옛 동료 해리 케인이 동점골과 역전골을 책임지며 잉글랜드를 구해냈습니다.
1: 네, 케인은 이번 대회에 5골을 넣으며 메시와 음바페, 홀란드와 함께 유례 없는 득점왕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잉글랜드는 전반 7분 만에 콩고민주공화국 시펜가에게 골을 내줬습니다. 잉글랜드는 바상 공세를 펼쳤지만 콩고민주공화국 골키퍼의 놀라운 선방이 따라 나오며 끌려갔습니다. 후반전 주장 해리 케인이 잉글랜드를 구해냈습니다. 후반 30분 공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주는 헤더로 동점골을 넣더니 후반 41분에는 총알 같은 슈팅으로 원도골을 넣으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대회 5골을 기록한 케인은 혼란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6골을 넣은 메시, 은바페와는 한 골 차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들이 이름값을 하며 치열한 득점왕 경쟁을 이어가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잉글랜드는 멕시코와 16강전을 치릅니다.
7: 하나, 둘, 셋, 넷, 축구가 다시 집으로 돌고 있어요. 토마스 투엘 감독과 함께죠.
6: 벨기에도 세네갈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2대0으로 끌려가던 벨기에는 교체로 들어간 루카쿠가 후반 41분에 한 골을 따라갔고 후반 44분에는 텔레만스가 헤더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텔레만스는 연장 후반 추가 시간에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역전승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은 보스니아를 2대0으로 꺾고 16강에 진출해 벨기에와 격돌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0: 멕시코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 진출과 함께 140만 인파가 길거리 행사장으로 몰리면서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일 수도 멕시코 시티 도심에서 열린 16강 진출 축하 행사에서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100만 인파가 축하를 위해 모였던 독립의 천사 동상 인근 거리에서 여성 2명과 남성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는 전날 32강전

에서 에콰도르에 2대 0으로 이겨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무려 40년 만에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0: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의 안타까움이 아직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1: 네, 축구협회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소식 최동우 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세요.
0: 자, 지금 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다 보니까 저희도 연일 축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경기력이 너무 저하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의 전 감독의 얘기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3: 글쎄요, 뭐 선수단
4: 홍명보 감독입니다.
3: 내부적으로는 멕시코전 경기 조금 뭐 어수선한 거는 조금 있었지만은 그 선수단 내에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었다라고 저는 뭐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0: 들으신 것처럼 홍 전 감독은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은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2: 예. 진종호 의원이 이제 비리 신고 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0: 예.
2: 제보가 들어온 것을 근거로 해서 뭐 나름 검증을 했겠지만 뭐 최종적으로 뭐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근데 중요한 단서가 좀 있죠. 앞선 인터뷰에서 홍명보 감독이 어수선한 면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멕시코는.
0: 예.
2: 그 어수선한 면이 뭐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아, 그게 이제 바로 선수단과 기자단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를 하냐 못하냐 였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왜 불거지냐 하면은 많이 보도가 돼서 이제 알려졌죠. 이 러닝을 할 때 손흥민 선수 군대 안 갔다 오고 무슨 소대장이냐 이런 뒷담화를 하는 이 기자들의 얘기가 방송이 되면서 그 후에 선수단과 기자단의 분위기가 냉랭해졌고요. 선수들이 인터뷰 못하겠다.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보이콧 한 거죠.
0: 네.
2: 자, 그런데 이 보이콧 선언은 이재성과 동갑내기 동료죠.
1: 예.
2: 손흥민 선수 둘이서 이제 주도를 했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는 인터뷰를 좀 해도 되는 거 아니냐.
1: 예.
2: 월드컵인데 우리 좀 인터뷰를 해야 된다라고
0: 네네.
2: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재성, 손흥민 선수가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이제 홍명보 감독이 나선 거죠. 그래서 인터뷰하자라고 권유했는데 거부당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 지시를 했는데 거부당했으니까 항명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멕시코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게 상황인데
0: 네.
2: 이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있었던 일입니다.
0: 네.
2: 진종호 의원이 제보하던 사실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까지는 다 확인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 남아공전에 홍명보 감독이 이재성과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출전 시키지 않았고 손흥민 선수는 후반에 교체 투입했고 이재성 선수는 끝내 뛰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 네. 예. 그런데 그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경기 예를 들면 선발 출전의 문제라든가 이 문제까지 이어지는 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조치를 해야 했을까? 왜냐하면 이 경기는 모든 국민이 다 보는 그런 기대하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좀 보세요?
2: 그렇죠. 이게 홍명보 감독이 저는 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재성 선수는 이제 측면 왼쪽에서 이제 공격을 맡고 있었었는데 제외돼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공전에서 황희찬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왔는데 되게 보면 황희찬 선수는 후반에 교체 투입되는 조커의 역할을 맡았었고 이재성 선수가 선발로 뛰지 않은 것이 의문이었다는 것은 뭐 축구를 보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이고요.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일단 이것은 이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항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1: 예,
2: 봐요.
1: 예.
2: 항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제 감독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은 경기에 영향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예.
2: 두 번째는 만약에 항명으로 받아들여서 감독의 권위,

0: 네. 특히 이강인 선수가 하이드레이션 타임에 이재성 선수를 언급하는 그런 영상이 포착이 되면서 상당히
1: 예.
0: 또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1: 이것도 진정호 의원이 제보받은 사실을 공개하기 이전에 논란이 됐던
0: 인터넷에서
1: 거였거든요.
0: 많이 회자가 되고
1: 그러니까 예,
0: 있더라고요. 예.
1: 나름대로 지금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재성과 관련된 또 이재성 이강인 선수의 관련된 얘기는 이강인 선수가 경기 도중에 남아공에게 지금 압박을 당해서 계속 우리가 밀리고 있으니까 이재성이
2: 예.
1: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 벤치에다가 주문을 하고 요구를
0: 네네.
1: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서 이강인 선수는 뭐 그라운드에서 뛰는 플레이어이고 벤치에서 그 경기를 지켜보는 뭐 코칭 스태프가 모를 리는 없겠죠.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재성 선수는 투입이 안 됐었거든요. 이것으로 보더라도 3차전 남아공전에서 분명히 이재성 선수가 필요했다라는 것은 이제 증명이 되는 거고요. 왜 제외했냐라고 하면 딱 하나 제외가 될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부상입니다. 근데 부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어요.
0: 예.
1: 그러니까 결국 의문으로 남는 거죠.
2: 그러니까 벤치를 지키지 말았어야 할 선수들이 벤치를 지켰던 그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축구 팬들이 좀 궁금해 할것 같고, 속 시원히 이 부분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그 축구협회 행정 전반에 대해서 문체부 차원의 진상규명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될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축협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1: 자, 일단은 뭐 지난해 그 축구협회와 관련돼 가지고 경찰에 고소고발된 건이 모두 8건이었었거든요.
2: 예.
1: 그런데 혐의 대상자는 정봉규 회장 그리고 이임생 기술 총괄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홍명보 감독이 추가로 고소가 됐어요. 그 혐의는 이 감독 선임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 또 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법리적으로 이제 수사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 과연 이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절차가 이용이 되었는지 등등에 있어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스포츠적으로 축구 팬들이 가장 하고 있는 점들. 축구 팬들이 밝히고 싶어 하는 점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 항상 축구협회와 관련돼 가지고 비리의 온상이라고 지탄을 받을 때그 핵심이 정몽규 회장이 있었거든요.
2: 예.
1: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이 홍명보 대표팀 감독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지시를 했느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강화위원회가 감독 후보를 추천했을 때 애초에 1순위 후보로 알려지지 않았던 홍명보 감독이 왜그 이사회에 1순위로 올라갔느냐. 그 과정이 바뀐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수사를 통해서 또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동안 많은 팬들이 지적하고 비판했던 축구협회의 밀실 행정, 개파, 특정 학교 인맥 이런
2: 예.
1: 등등이 이번 수사를 통해서 좀 사실 여부를 좀 정확하게 가려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이 축구협회의 비난에 대한 어떤 그좀 종말을 짓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좀 출발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자, 지금 뭐 오늘 시민단체가 또 홍명보 전 감독 그리고 정몽규 축구협회장 이임생 기술 이사를 추가로 이제 또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1: 예.
0: 고발을 했는데 홍전 감독이 자신의 감독 선임에 대해서 뭔가 무의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좀 밝혀질 수 있을까요?
1: 일단은 뭐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겠지만
0: 예.
1: 저는 그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에 선임되어지는 그 과정을 봤을 때 홍명보 감독도 뭐 이임생 기술 총괄 이사나 정몽규 회장과 만나가지고 공모했다고까지는 뭐 상상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0: 네네.
1: 왜냐하면은 애초에 울산연대 감독으로 있을 때 팬들한테는 가지
2: 네, 안 한다고 했죠.
1: 않겠다라고
2: 예.
1: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면서 홍명보 감독이 항상 얘기했던 거는 2014년을 얘기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참패를 당하고 난 뒤에 본인에게 쏟아진 비난과 비판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두번 다시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도 후에 얘기하기를 설득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설득했다는 얘기는 처음에 나서지 않는 거를 대표팀 감독을 맡아달라고 이제 설득한 건데 이런
0: 네.
1: 과정을 보면은 처음서부터 홍명보 감독이 공모해서 자신이 대표팀 감독에 앉았다고는 좀 상상하기 힘들죠.
2: 예. 자, 지금 뭐 우리 대표팀도 상당히 지금 뭐 32강 탈락의 충격으로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축구 강국인 독일도

0: 상당히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축구협회가 비리에 연루돼서 수사받는 처지에 놓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 뭐 독일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아요.
1: 독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1: 예, 왜냐하면 파라과이와 1대1 무승부에 승부차기에서 패였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번에 16강에 못 올라갔는데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네. 16강 못 올라갔고요. 그 2018년에는 올라갔는데 예. 2018년 월드컵에서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회 연속 16강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뭐 독일 축구 팬들이 굉장히 좀 화가 났겠죠. 아, 그리고 파라과이에서 32강전에서 패할 때 1대1로 비기다가 승부차기 가서 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노가 들끓었는데 독일 총리가 좀 뭐 위로를 하려고 SNS에 대가 대단한 경기였는데 패했다라고 표현을 해서 대단한 경기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순식간에 11,000여 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면서 정치도 모르고 축구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으라 뭐 이런 비난을 받을 정도였었고요. 예. 그리고 우리도 지금 수사가 들어갔지만 독일 축구협회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혐의 내용은 2024 유로, 그러니까 2023년에 열렸던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독일 축구협회가 유럽 축구연맹과 독일 축구연맹이 유럽 축구연맹과 동시에 그 자회사를 설립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자회사가 개최 도시의 공무원들에게 티켓과 호텔 숙박권을 로비로 사용했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돼가지고 그게 지금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2: 예.
1: 그래서 이 독일에서도 이 축구협회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거든요. 돌아가는 상황이 압수수색까지 할 정도면은 심각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2: 우리나 독일이나 정말 축구 때문에 참 많은 팬들이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뭐 우리는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월드컵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정상을 향해서 이제 각 팀들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1: 예.
2: 지금 손흥민 선수와 영혼의 단짝으로 불리던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 오늘 아주 뭐 엄청난 활약을 펼쳤잖아요.
1: 해리 케인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는 좀 부진해가지고 좀 질타를 받았는데 예. 그 뒤로 그냥 확 살아났습니다.
0: 예.
1: 잉글랜드가 콩고민주공화국을 2대1로 이기고 16강에 올라갔는데 선제골 허용했거든요.
2: 네.
1: 어려운 경기였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 있던 잉글랜드를 역시 이제 해리케인이 구해냈습니다. 동점골, 결승골까지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골을 오늘 멀티골 기록하면서 득점 공동 순위에서도 공동 3위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공동 1위가 음바페하고 메시인데 한 골 차이입니다.
0: 네.
1: 근데 우리가 이 대회 개막하면서부터 개막하기 전서부터 관심 있게 봐왔던 메시, 음바페, 해리케인, 홀란 모두 이제 득점 뭐 톱4 안에 들어가가지고 마지막까지 득점할 경쟁을 벌일 것 같은데 좀 재밌게 됐죠.
0: 예.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뭐 음바페, 홀란, 메시 전부 다 지금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관건은 그건 것 같아요. 어느 팀이 결승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득점왕의 향배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득점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가지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스 골을 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팀이 결승까지 올라가야지 한 경기라도 더 하니까
0: 그쵸.
1: 더 그렇죠.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예. 있는 거고 팀 입장에서 보면은 이 홀란과 해리케인, 메시, 음바페가 있는 이 팀 입장에서 보면은 날카로운 창 그러니까 골을 넣어주는 선수가 있으니까
2: 네.
1: 더 올라간다는 얘기이죠.
0: 예.
1: 이 때문에 이 지금 뭐 경기력을 본다면 가장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은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이고요.
0: 예.
1: 그리고 이 프랑스에서는 음바페 이외에도 좀 골을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 좀 있습니다.
0: 네.
1: 때문에 지금 가능성으로만 보면은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음바페가 득점왕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2: 네, 예. 그렇군요. 뭐 정말 또 어쨌든 월드컵은 흥미진진하게 이뤄지고 있으니까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야구 경기에서 응원을 할 때 조롱과 지역 비하 이런 구호들을 외친 배재고가 지금 상당히 이제 좀 곤경스러운 상황인데 전국 대회 나올 수 없게 됐는데 이게 6개월 출전 정지가 내려졌더라고요.
1: 예.
2: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이제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배재고와 광주제일구의 경기에서 배재고 고등학교 선수들이 더그아웃에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 네.
1: 해서는 안 될 내용을 담았죠. 광주의 역사와 관련된 5.18과 관련된 앞서서 그 스타벅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스타벅스 사건을 인용해서 응원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2: 네.
1: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6개월 출전 정지, 배재고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졌는데 비교적 야구 스포츠협회가 이

0: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보도가 되고 난 뒤에 이틀 뒤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팀에게는 징계를 준 거거든요. 네. 뭐 심각하게 이 사안을 바라봤기 때문에 비교적 발빠르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자, 그러면은 배재고등학교는 6개월 대회 못 나오는데 그럼 그 감독은 뭐냐? 그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제재하지도 않았는데 감독은 별도의 또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예. 일단은 야구 스포츠들 협회가 팀 징계를 내려놓고 좀 더 명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책임질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추후에라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지금 고교 야구 선수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미래, 그러니까 프로 진출이나 또 입시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0: 생길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는 선수들은 과거와 다르게 우선 프로입니다. 프로는 본인이 지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드래프트에서 예. 지명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드래프트 할 때 그 스카우터들에게 내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회 나가가지고 잘 때리고 잘 던져야 된다 하는데 그 기회를 잃은 거고요.
1: 예.
0: 그 프로로 가기 어려워지는 학생들이 되게 이제 대학에 올라가는데 대학은 이 평가를 할 때 전국 대회 성적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거든요.
2: 네.
0: 때문에 6개월 출전 정기라고 한다면은. 좀 뭐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 때문에 이 징계 때문에 뭐 어린 학생들의 꿈을 꺾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 이런 얘기들은 주로 그 배재고와 관련된 학부형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2: 네.
0: 그런데 이렇게 차별이나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하는 내용을 조롱하는 듯이 응원 문구로 응원 구호를 사용해서 징계를 받는 건데. 6개월 정지가 뭐 꿈을 꺾는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징계니까 달게 받고 그다음에 깨우침을 얻으면 더 크게 성장하는 건데
1: 예.
0: 6개월 출전 정지 받더라도 완전 뭐 야구 선수로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2: 네네.
0: 그리고 혹시라도 프로야구 지명을 받지 못해서 뭐 연천 미라클이나 그 밖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때문에 6개월 징계 받았다고 좌절할 일도 아니고 다시 한번 기회가 또 주어질 테니까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절대 꿈이 꺾일 만큼의 그런 어려움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 이게 이제 징계가 지금 확정이 아니고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후에 또 어떻게 또 변화가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이 학생들이 이왕이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역사에 대해서도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응원 문화를 할 때, 응원을 할 때 뭐 상대 국가라든지 이런 좀 비하, 조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요즘엔 좀 제재를 가는 편이잖아요.
0: 엄격하죠. 그러니까 응원할 때 우리 팀 선수들한테 잘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2: 네.
0: 상대팀 선수들한테 니네 못해. 야유할 수도 있죠. 근데 야유하는데 선이 있잖아요. 그 엄격한 선에서 터부시 되는 게 바로 인종차별,
2: 그렇죠.
0: 차별, 혐오, 민족, 그리고 종교와 관련돼가지고 이거를 혐오적인 발언을 하면은 예. 징계를 받게 되는데 선수들은 당연하고요.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도 박지성과 우리 그 손흥민 선수가 이 동양인을 비하하는 듯한 제스처를 한 선수 관중들에게 예. 차별적인 행위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2: 네.
0: 이때 어떻게 됐냐면은 TV 중계는 물론이고요. 경기장 안에 카메라가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 카메라를 검색해가지고 누구였는지 신분을 특정하기 위해서 다 돌려봤습니다. 다 돌려봐도 신분이 특정이 되면 우리 구장 오지 말아요.
2: 아. 예.
0: 죽을 때까지
1: 예.
0: 영구 관람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정도로 미국과 유럽 사회에서는 이 차별적인 발언, 특히 인종, 종교, 민족 간의 이 차별적인 혐오 표현은 굉장히 엄하게 중징계를 받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앞서 저희가 국조특위위원들이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들어가서 현장 검증을 마친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새로운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화면은 송파구 선관위 내부였고요. 지금 이 화면이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부의 모습입니다. 선수 대기실이라고 써 있는 이 문을 지금 직원이 열쇠로 열고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지금 이쪽은 샤워장이라고 써 있는데 이 샤워장 안쪽에 흰색 투표지 박스가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있고요. 247만 개의 투표지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라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1: 국조특위위원들이 내부 샤워실 안에 투표용지를 보관하고 있었고 들어가 보니 투표함도 그대로 있더라. 지금 화면으로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모두 420여 상자로 오늘 모두 확인을 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확인을 할 예정이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잠금 장치가 맞는지 확인하고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는 봉인을 훼손한 부분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0: 투표용지 보관 장소에 참고로 CCTV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외부 통로는 설치가 되어 있었다라는 국조특위 위원들의 이야기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1: 예.
0: 자, 국조특위가 앞서 그 경찰의 협조로 개표소 내부를 또 진입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잠실 개표소 내부에서 이렇게 확인한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신데 관련해서 추가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결혼 15년 차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학원 강사이고 남편은 건설회사 현장 관리직이라서 평소 출장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둘 다 일에 치여 바쁘게 살았지만 부부 사이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주말 부부처럼 지내다 보니 서로 애틋함이 더 컸죠. 게다가 언제부턴가 남편이 아이들을 유난히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갑자기 다정한 아빠로 변한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 좀 놀라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회사에서 예정보다 일찍 진급한 덕에 여유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느낀 그 행복은 완벽한 거짓이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슬픔에 빠져있던 어느 날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뜯어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보낸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기가 막힌데 그걸 남편이 죽은 뒤에 이런 식으로 알게 되다니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충격과 배신감을 추스를 새도 없이 더 기막힌 현실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사망을 했으니 상속인인 제가 이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은 남편의 불륜 소송을 제가 대신 치러야 한다니 모욕감과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한편으로는 저 역시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슬픔도 추스르기 전인데요. 상간소장을 피고로서 받으셨어요. 사연자분 느끼셨을 배신감 엄청 크셨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남편분 사망으로 힘드셨을 텐데 외도 사실까지 알게 돼서 고통이 정말 크셨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남편은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상간녀의 남편이 남편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편은 사망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연자분이 사망한 남편의 피고 자리를 이어받아서 이거 재판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1: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일반 네. 민사사건입니다. 네. 민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인 남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녀의 남편이 사연자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연자는 사망한 남편을 상속인으로서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상속인이니까 사망한 남편의 소송상의 지위도 수계를 한다는 거죠. 네,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외도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남편이 사망한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혼인관계가 사망으로 종료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사연자분도 상간녀 상대로 뭔가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이거 가능할까요?

0: 가요?
1: 네, 이혼을 하지 않아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0: 네.
1: 혼인관계가 남편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0: 네.
1: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3년 이내에 제기하면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0: 네.
1: 사연자는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에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0: 네. 근데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지금 사연자분은 상간녀가 누구인지 뭐 어떤 이적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세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요?
1: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피고를 특정할 수 없어 소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0: 네.
1: 다만 이 경우에도 남편 휴대전화의 SNS 기록이라든지 이메일 문자기록, 상간녀와의 연락처 또는 상간녀에게 송금한 계좌 번호 등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 통신사, 금융기관 등의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인적 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뭐 게다가 지금 소장을 받으셨으니까 그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부인이 상간녀일 테니까 이제 그 소장 통해서 어쨌거나 인적 사항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적 사항 만약에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상간자의 인적 사항 찾는 것도 그렇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하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만약에 이제 남편이 소장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어떤 방법으로 수집해야 할까요?
1: 네, 남편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 그다음 저장된 사진, SNS 게시물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0: 네.
1: 남편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숙박업소 등을 이용을 했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혹시나 관련 뭐 수사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그럼 만약에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하게 된다면 사연자분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1: 실무상 상간소송에서 인용되는 위자료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본 사안에서는 혼인 기간이 15년으로 장기간이고 자녀가 2명이고 남편의 사망 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0: 네.
1: 법원이 이를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사망했다고 해서 상간 소송이 바로 끝나는 거는 아닙니다. 남편의 상속인들이 피고의 지위를 이어받아서 소송이 계속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인 아내분이 남편의 소송을 수기해서 사건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연자분 입장에서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건 가능하신데요. 다만 이제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아셔야 되고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남편의 휴대전화나 뭐 SNS 금융 내역 등을 통해서 이제 파악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간소송 위자료 보통 혼인기간 부정행위 정도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는데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종이 위에 숫자 0 하나를 잘못 적었다가 하루아침에 1억 5천만 원을 날렸다면 어떨까요? 최근 한 아파트 법원 경매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17억 원을 적으려다가 실수로 0 하나를 더 붙여 172억 원을 써낸 건데요. 감정가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무려 172억 원에 사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최고가로 낙찰은 됐지만 이 낙찰자는 속이 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낙찰자는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진짜 172억 원에 살 수는 없으니 당연히 매수를 포기하고 싶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낙찰자는 법원에 미리 낸 입찰 보증금 약 1억 5천만 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입니다. 법원에 실수였으니 경매를 물려달라며 탄원서까지 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리 법 규정상 단순한 숫자 기재 실수는 경매를 취소해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파트 매수를 포기해야 하고 보증금은 그대로 법원에 몰수되는 거죠. 사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경매 시장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법원의 아날로그식 경매 시스템을 꼽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숫자를 입력하기 때문에 경고창이 뜨지만 법원 경매는 여전히 현장에 가서 종이 입찰표에 볼펜으로 직접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긴장한 상태에서 단위를 헷갈리거나 칸을 잘못 맞추는 대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안전한 전자입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결국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경매장에 가신다면 내가 적은 숫자의 칸이 맞는지 0이 하나 더 붙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디오의 팝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0: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봅시다.
1: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2: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한여름에 접어드는 7월입니다. 오늘 장마비 영향을 받지 않은 중부 내륙은 후텁지근합니다. 폭염주의보는 해제됐지만 한낮의 기온이 서울 29도, 대전 30도, 홍천 31도까지 오르면서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합니다. 한편 더위 속에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됩니다. 오늘 밤까지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꼭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제주를 시작으로 비가 시작돼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당진 분기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일대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부근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금 하남 방향 산국 분기점 1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고 여파로 산국 분기점에서 동서울 요금소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77km 안팎입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계양 나들목부터 송내 나들목까지는 이제 7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목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4: 먼저 조금 전 마감한 증시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이틀째 약세를 보이면서 7,600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7.89% 내린 7,648.09의 장을 마쳤고요. 자세히 보면 삼성전자가 9.06% 떨어지면서 28만 6천 원에 SK하이닉스가 14.57% 급락하면서 218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5: 네, 코스닥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6.74% 떨어진 866.72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어제보다 0.9원 오른 1555.8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4: 투표용지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40분 동안 투표용지 보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5: 여야 위원들은 현장 검증을 마친 뒤 투표함이 봉인된 채로 보존된 걸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일부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6: 네, 저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국조특위 현장 검증 조금 전에 마쳤죠?
6: 아, 네, 그렇습니다. 여야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들이 오늘 낮 1시쯤 이곳 개표소 내부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4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경찰 협조를 받아 진입로를 만들어 건물 밖으로 나온 특위 위원들은 낮 1시 40분쯤 현장을 떠났습니다. 내부에서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투표함이 있는 현장을 확인을 했고 247만 장의 투표지가 그대로 보존된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를 향해 해당 투표지들을 재검표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내부 위원들마다 현장 평가는 다소 엇갈립니다. 한 특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이 직접 투표함이 보관된 장소에 문을 열고 닫는 과정까지 지켜봤다며 비교적 보관하기에 적합한 장소 같아 보였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또 다른 한 특위 위원은 투표지가 있는 장소가 샤워실로 보였고 내부에 CCTV가 없었던 거로 보인다며 보안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특위는 개표소 봉쇄 시위 27일 만에 이곳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특위위원들 도착과 맞물려 시위 참가자들이 전날과 비교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진입에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장 브리핑을 받은 뒤 입구 안전 확보 상황을 주시한 뒤 내부 진입 방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현장에는 지금도 재선거와 부정선거 그리고 윤허게임 등 목소리가 어지럽게 섞여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위 방문 전에는 구호 내용 등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참가자들 간의 고성 설전이 벌어진 곳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119 대원의 조치를 받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5: 앞서 국조 특위에서 송파구 선관위도 방문했었죠?
6: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조특위는 오전 10시쯤 투표지 부족 사태가 전국에서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를 먼저 찾았습니다. 문서로만 확인했던 용지 부족 사태와 대응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듣는 차원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들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을 향해 투표용지 인쇄를 축소한 결정과 투표함 보관을 부실하게 한 점을 질타했습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투표지 부족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민주주의 배임 행위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의원은 일선에서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예견된 상황이었는데 왜 판단이 전달되지 않았느냐 따졌습니다. 특위는 오늘 1차 현장 조사에 이어 오는 7일에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를 찾는 2차 현장 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청문회 과정 등을 거쳐 오는 22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현장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4: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들이 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5: 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피해자들이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7: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조금 전인 오후 2시 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취재진 질문에 대부분 아무 답도 하지 않았는데 변호인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8: 경찰관 폭행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9: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10: 해당 경찰이 신분 밝혔는데
9: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10: 막아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11: 신분 밝혔는데 계속 경찰관 이렇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12: 혐의 인정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7: 이들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진 지난달 5일 근무를 마치고 현장을 떠나려던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미는 등 가지 못하게 막고 피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경찰관이 근무복을 입고 있었고 반복적으로 신분을 밝혔는데도 이들은 선관위 직원이 위장한 거라고 의심하며 막아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모두 3명이지만 경찰은 그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린 20대 여성도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4: 네, 경찰이 개표소 시위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두 번째죠?
7: 네, 그렇습니다. 앞서 현장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이 구속돼 사건 발생 6일 만인 지난달 29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오늘 이뤄진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입니다. 봉쇄 시위 현장 불법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인원은 벌써 100명이 넘었습니다. 체육단체 업무 방해와 유소년 핸드볼 선수 수색 시도, 취재기자 폭행 감금 사건도 포함되는데 해당 사건 수사 대상자들은 이미 대부분 신원이 특정돼 일부 소환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시위 현장의 명백한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필요 시 구속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4: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찰청에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5: 네, 장윤기의 아버지는 현재 경찰로서 50대 경감인데요. 이 장윤기의 원룸에 들어가서 훼손된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폐기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성인용품의 리얼도를 장윤기의 구속 이튿날인 지난 8일 여러 조각으로 잘라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 예, 검찰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의 살인죄를 새로 적용했지만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형법상 친족 간의 특례를 들어서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한 감찰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리고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기지 조성 등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야당들의 반발과 관련해 지역 투자를 분열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5: 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진홍 기자,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 어디서 나온 겁니까?
13: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충남 아산시에서 개최된 충청권 첨단산업발전비전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보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충청 지역을 찾은 건데요.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일부 지자체와 야당 등의 비판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지역 투자를 분열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가능하면 좋은 입지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물 나눠주는 게 아닌데도 왜 우리 동네엔 안 주느냐는 식으로 화를 낸다며 정치권을 겨냥했습니다.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지만 정치인들이 여기에 부화내동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지역 투자를 끌어낸 거란 일각의 기업 팔비틀기 주장에도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이 이재용 회장을 압박해 삼성전자가 그런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가능한 얘기라고 못 박았습니다. 과거 관치행정 시절의 생각으로 압력을 더 강제로 할 수 있겠다고 보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4: 네, 3대 메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는 충청권의 투자 세부 내용도 오늘 공개됐죠.
13: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회에는 이 대통령 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주요 기업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이들 기업의 충청권 투자 계획이 각각 베일을 벗었습니다. 삼성은 최첨단 소재와 부품 산업, SK는 랜드와 첨단 패키징, 셀트리온은 바이오 산업 공장 증설 투자 구상을 각각 공개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 156조 원, AI 데이터 센터 150조 원,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86조 원 등 총 392조 원 규모입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기업들의 결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4: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당은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곧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5: 네, 그러다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정정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소수 야당을 존중하지 않고 독재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8: 네, 국회입니다.
4: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죠?
8: 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민주당이 먼저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자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 중인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을 존중하지 않는 민주당의 독재적 행태가 문제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의원총회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선임하지 않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할지를 비롯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국회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자판기로 만들기 위해 법사위를 장악했다고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도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통화했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무효표를 방지해달라는 전화가 청탁이냐며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는 검찰개혁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경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상황과 무관하게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11개 상임위원회만이라도 출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조금 전인 오후 3시 국민의힘 없이 법사위 회의를 열고 민주당 간사만 선임하고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 구성도 논의했습니다.
5: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내 갈등 상황은 쉽게 진화되지 않는 모양새죠.
8: 네,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는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요. 당으로 돌아온 김민석 의원은 충청권에서 시장 상인들을 만나고 기업체도 방문하는데 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충남 아산에서 충청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도 호남을 찾았는데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시민들이 만든 단체인 5월 어머니 집을 찾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송영길 전 대표는 목요인 연세대 동문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어제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을 두고 후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통합 메시지를 냈지만 전당대회 룰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견제는 이어졌는데요. 전국 20개 경선을 충청권에서 시작하면 특정 후보에 유리하다는 반발이 나온 건데 전준희는 일단 기존 결정대로 추진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다툼도 만만찮은데요. 지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검토된다는 소식에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당내 투톱인 정점식 원내대표까지 나서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견제구를 날리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 공개회의에서는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심각하게 각을 세우는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후에 열리고 있는 의원총회에서는 징계 국면을 놓고 의원들 간의 격론이 벌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4: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딱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최종심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 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되겠는데요. 앞서 2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오후 2시에 선고가 된다는 속보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9: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4: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6: 건강해.
1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8: 건강기능식품.
19: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23: 110만 용인 특례시에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4: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5: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24: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25: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24: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에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26: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서 흥미로운 사회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이른바 전업 남편의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밖에서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남편이 안에서 살림을 도맡는 가정의 형태가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운 모습이 된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가정의 구조가 달라졌다면 우리 집 가계부를 지키는 재무설계와 보험의 틀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만약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아내 대신에 남편 이름으로만 보장을 채워둔다면 정작 아내에게 공백이 생길 때 가계부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아닌 우리 가족 형태에 딱 맞춘 커스텀 재무 설계가 필요한 시대.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정형화된 정답이 아닌 오직 우리 집만을 위한 맞춤형 재무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전업 남편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2: 와, 네, 부럽네요.
0: 그리고 뭐 요즘은 아빠 휴직, 아빠 네. 육아 휴직 이런 것도 회사에서 많이 권유를 하다
2: 맞아요,
0: 보니까
2: 네.
0: 그렇죠. 오히려 가정의 경제 주체가 아내, 엄마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가정이야말로 진짜 맞춤 재무설계가 꼭 필요하겠어요.
2: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외벌이로 뭐 다들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사망봉금도 있죠.

0: 플랜이 탐난다. 그리고 우리 집도 이렇게 가정의 경제 주체가 향후 바뀔 예정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도 오늘 방송 집중해 주시고 상담 신청을 해 주셔야겠죠.
1: 네.
0: 네, 좋습니다. 오늘도요.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을 위한 문자창 열어놨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들어가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번에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 상담 문자창 열어놓고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게 뭐니 상담소 만나봅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5838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코스피 ETF로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어머니가 넣어주신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이 ETF에 더 돈을 넣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최근에는 주식 변동률이 심한 것 같아서 참아야 하는 건가?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ETF 중에 혹시 더 안전한 ETF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은 말하는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거, 개별 네. 기업을 그냥 사는 거, 우리가 그냥 네. 직접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네. ETF 펀드 투자는 간접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1: 맞아요.
0: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 간접 투자라 하면 그래도 직접 투자에 비해서 안정성이 조금은 더 확보가 된 건데 네네. 청취자님은 한 발 더 나아가. 그럼 네. 그 안에서 그 중에서 더 안전한 상품이 있겠느냐 궁금해하십니다. 요즘 문의가 참 많이 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주식을 해야 하는지 ETF를 사야 하는지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사실 투자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도 그런 게 지금처럼 저는 저도 뭐 투자 공부를 한 20년 넘게 하고 있고 직접 투자도 사실 십몇 년 넘게 하고 있는데 와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적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오늘도 네, 뭐 변동성이 되게 컸죠.
1: 그렇죠.
2: 네, 그 지금 보면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이 있을 때 발동하는 게 있거든요. 이러면은 일정 시간 주식 시장 거래가 중단하는 그런 제도가 서킷 브레이커인데 이게 보통 보면요.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보통 요 정도인데 올해만 벌써 5번이나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변동성이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매수 매도가 네네. 너무 많이 이제 그 코스피 지수 안에서도 움직임이 크다
1: 맞습니다.
0: 보니까
1: 네네.
0: 아니 우스갯소리로요. 놀이동산 장사 안 되겠다. 롤러코스터를 탈 필요가 없다. 막 이런 이야기가
2: 그러니까요.
0: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2: 맞아요.
0: 변동성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3: 네. 차라리 이제 뭐 매수 사이드카가 나오면 좋은데 오늘도 오전에 바로 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돼서 좀 안타까웠는데
2: 네네.
3: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뭐 삼성전자 자와 하이닉스로 좀 쏠림 현상이 정말 정말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 레버리지 ETF까지 나오면서 또 이런 쏠림이 더 과속화가 되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또 계속되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연금을 깨서 섣불리 투자라고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0: 그러면은 벌써 네. 정답이 나온 걸까요?
2: 네네.
0: 우리 두 분 전문가는
2: 네네네.
0: 코스피 ETF를 연금을 깨서까지는 들어가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신 거죠?
2: 네, 맞아요. 일단 뭐 단일 종목보다는 ETF가 조금 더 분산되는 거 맞습니다만 사실 대부분 뭐 ETF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까 질문 말씀하셨잖아요. 질문에서 뭐 ETF 중에서 또 안전한 ETF가 있냐. 근데 사실 투자라는 게 안전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차라리 뭐냐 조금 더 분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 ETF를 한 번 더 묶은 EMP 펀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ETF 펀드를 한 번 더 묶은 EMP 펀드 이거는 뭐죠?
3: 네, 이게 이제 ETF 매니저 포트폴리오의 줄임말인데요.

0: ETF를 펀드처럼 여러 개 담아서 운용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펀드를 이제 분산 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EMP 펀드는 이 펀드를 또 분산 투자를 하니까 초분산 투자라고 이제 이름이 불리워지는 거죠.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이 금리나 이 요즘같이 이제 주식시장 변동성이 좀 심할 때, 높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1: 뭐 그렇다고 EMP 펀드가 무조건 수익을 본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손실을 날 수도 있는 투자 상품이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시고요. 다만 ETF를 고려할 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참고 정도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투자는 절대 안전한 것도 없고요. 본인 판단하에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맞습니다. 이 말이 정말 공감이 되는 게 투자라는 말에는 안전이란 말은
1: 맞아요.
2: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1: 그렇죠.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산은 불려야 하고 안전하게 지켜내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재무설계 전문가가 코칭해주는 이야기들을 잘 정보화시켜서 여러분들 생활에 접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 내 재무 목표에 맞는 투자 그리고 방법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굿모닝 굿나이프에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나도 투자를 해보고 싶고 자산을 불려나가고 싶은데 도무지 우리 집 가게에는 여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상담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현장에서 만나 상담해 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 김현철 팀장님이 직접 사연을 읽어주신다고요?
1: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택시 운전하는 6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제가 병원을 좀 자주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보험 혜택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험을 좀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도 먹어가고 사실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 지금 보험료를 이만큼 내는 게 맞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보험 점검 한번 해서 보험료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상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60대 택시 운전을 하시는 남성 청취자분이시고 네. 병원에 많이 가서 보험 혜택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혜택 많이 보신 분들을 보면요.
2: 보험 좋아하죠, 참.
0: 맞아요. 네, 일단은 맞아요. 보험을 대하는 마음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고
2: 맞아요.
0: 열려 계십니다. 청취자님도 딱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자, 총보험료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내고 계실까요?
3: 네, 먼저 이제 배우자분 보험료를 빼고 이제 청취자님 혼자서만 89만 원을 내고 계셨어요.
0: 와, 진짜 많이 내고
3: 계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배우자분 보험료를 포함하면 거의 한 150만 원 가까이 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0: 그렇군요.
2: 두 분 진짜 많이 내고 있습니다.
0: 그쵸? 이 정도면은 네네. 보험료 자체가 이제는 좀 과하다고 느껴지실 과하죠. 것 네네. 같은데 아까 병원에 자주 다닌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것 때문에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걸까요?
3: 네, 여쭤보니까 먼저 10년 전부터 이제 고지혈증이 있으셔서 그걸로 병원에 꾸준히 가셨던 거고요. 또 이거 말고도 뭐 자잘자잘하게 허리 아파서 아니면 손가락 골절,
0: 어이구.
3: 아니면 또 담 걸리셔서 이렇게 가셨는데 뭐 그렇게 큰일로 이제 가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5년 이내를 보게 되면 딱 한 번 이제 교통사고로 5일을 입원한 적이 있으시고 그 외에는 대장용종 한 번 제거하셨습니다.
0: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네. 1년 이내, 3년 이내,
2: 맞아요.
0: 5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에 병원을 다니거나 질병, 질환을 진단받거나 아니면 뭐 입원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거 항상 묻잖아요.
2: 맞죠.
0: 청취자님은 5년 내에 입원 이력이 있으시고
2: 네.
0: 대장용종 이것도 결국에는 수술에
2: 맞습니다.
0: 해당하는
2: 그렇죠.
0: 거니까 수술 이력까지 있는 상황이십니다.
2: 네네.
0: 그러면요 청취자님 그동안은 이렇게나 보험을 많이 가지고 계셨으니까 네네. 혜택도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2: 일단은 한 번씩 볼게요. 일단 기본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병원 갔던 거는 당연히 다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손가락 골절이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0: 네.
2: 그럼 사실 골절 진단비

0: 받을 수 있겠고요.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으니까 입원일당 뭐 하루에 몇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했으니까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뭐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아마 요 정도 수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용종 제거하고 수술비 해당되거든요. 이러면 보통 수십만 원에서 한 100만 원, 딱그 정도 수준으로만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이거를 제가 어림잡아서 지금 다 더해봤는데
2: 네네.
1: 200만 원이 채안될것 같거든요.
2: 그렇죠. 네.
1: 그러면은 한 달에 청취자님이 89만 원이나 보험료를 매달 내시고 그동안 받은 혜택이 생각보다 일반 사람에 비해 병원을 많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2: 네.
1: 200만 원밖에 안 된다? 엄청 많이 받으신 건또 아니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간혹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고객분이 이제 용종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거고 또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라고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데, 확인을 해보면 기존에 이제 수술비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족한 암이나 이제 혈관 쪽에 위주로 이제 보완을 해준 케이스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없으시고, 기존에 이제 가입하셨던 수술비에서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 뭐 무슨 보험 잘못 가입한 거 아니냐, 오히려 이제 되려 화를 내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는데, 좀 이럴 땐좀 난감합니다.
1: 근데 왜 화를 내시는 걸까요? 부족한 거 보완해 줬으면 잘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0: 맞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지난달, 아니 뭐 지난달도 아니고 어제 있었던 일도 사실 기억이 잘안 나잖아요, 냉정하게. 그러다 보면 상담을 할때 분명 해당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다 같이 얘기를 해서 결정을 내려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가 이래요. 나 누구는 나 용종 제거했는데 100만 원 나왔어. 라고 하면은, 나도 얼마 나오지? 근데 내가 적게 받거나 못 받으면 어때요?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1: 손해 나는 것
0: 네,
1: 같고요.
0: 그래서 저희가 딱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용종 제거할 때 수술비 몇십만 원 받는 거 중요하다. 자, 그런데 그걸 위해서 한 달에 보험료 최소 3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하면 사실 1년이면 36만 원, 2년이면 72만 원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몇십만 원을 받기 위해서 보험 가입하는 것보다는 혹시나 큰 목돈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게 보험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그제서야 아, 이해를 하시고 아,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화를 가라앉히시는 거죠.
1: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라도 오해가 좀 풀릴 수 있으면 참 다행이네요.
2: 맞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보통 치아보험의 경우에는 또잘 계산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치아보험으로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가 나간다라고 한다면 1년이면 60만 원이고 이제 2년이면 120만 원 내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2년이 지나야 임플란트를 받으셨을 때 100%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소한의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2년 이후에 임플란트를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두개 이상은 임플란트를 받아야지만 내가 낸 돈보다는 더 받게 되는 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2년 뒤가 아니라 4년 뒤에 한다? 그러면 240만 원을 내는 거니까 최소 임플란트를 3개 이상은 해야지만 이득인 거예요.
0: 그래서 이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따져야 되는데 사실 안 따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치아보험의 경우에 제 기존 고객분도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물어봐요. 치아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아요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반대로 물어봅니다. 치아 상태가 어떠신데요?를 먼저 물어봐요. 자, 그러면 치아 상태가 지금 임플란트는 몇년 뒤에는 해야 될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찾아서 해드리지만 실제로 나중에 나이가 들면 당연히 치아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임플란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려고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가입하지 마세요라고 오히려 말씀드립니다.
1: 그러면 뭐 치과 치료야 뭐든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만
0: 네네.
1: 치아 보험에 대한 가입을 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는 이게 단순 뭐 충치 치료 이런 게 아니라 임플란트
0: 그렇죠.
1: 정도는 돼야지 가입을 내가 생각해볼지
0: 맞습니다.
1: 말지를 결정하실
0: 그렇습니다.
1: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치아보험은 가성비가 좀
0: 네,
1: 떨어지니까
0: 맞습니다.
1: 정말 필요한 분들 아니고서 그냥 미리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입하는 건 권유하지 않는다
0: 맞습니다.
1: 설명을
0: 맞습니다.
1: 해주셨습니다. 무조건 뭐 좋은 보험이고 보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보험 나도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서 매달 매달 돈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김현철 팀장님, 이규범 팀장님 이사장님 목소리가 흘러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상담을 위한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고민 사연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계속해서 편하게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요. 청취자님 보험 현황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2: 네, 보험료 89만 원의 보험료는 이제 납부 중이신데 보험료 대비 이제 보험 건수만 보면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셨어요. 2세대로 가입한 실손보험부터 또 택시 운전하시니까 운전자 보험이 있으셨고요. 화재보험 두 건, 갱신형 암보험과 건강보험이 각각 한 건씩, 그리고 이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한 간편보험이 네 건에서 총 10건의 보험이 있었습니다.
1: 다른 건 뭐 그냥 다 그렇다 치는데 네네. 왜 화재보험을 두 개나 가지고 계셨을까? 혹시 우리 청취자님이 네. 집이 두 채여서.
0: 그렇죠.
1: 맞아요?
0: 맞아요. 오. 그럼 당연히 화재보험을 두 채니까 가입을 하지 일반적으로 가입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재보험 두 건은 집이 두 채라서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1: 뭐죠?
0: 일단 A로 가입한 곳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과 세를 주고 있는 집 두 개를 묶어서 가입을 했고요. B로 가입한 곳은 세를 주고 있는 곳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러면은 세 네. 주고 있는 그 곳은 그러니까 임대 결국에는. 주고 있는 그 곳은 보험이 두 개 중복가 있겠네요.
0: 두 개 중복으로 가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던 거예요.
1: 아, 모르셨던 거예요?
0: 그렇죠.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당연히 각각 한 개씩 가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가입을 하신 거죠.
1: 근데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이게 비례보상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2: 맞습니다. 이제 비례보상이 이제 되기는 하지만 중복으로는 또 가입이 또 가능해요.
1: 아, 근데 이거는 약간 네. 보험사 측면에서 중복이어서 가입해드리지 않습니다를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2: 맞습니다.
0: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2: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 다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A로 가입한 곳에는 세를 주고 있는 곳에 임대인 배상 책임이 없었고요. 또 B를 세주고 있는 집은 임대인 배상 책임이 가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B의 적립금이 들어가 있기는 했지만 건물이 좀 오래돼서 이제 임대인 배당 책임 특약이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해서 이제 B는 유지를 했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만 화재보험 한 건으로 이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0: 이 임대인 배상 책임을 조금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우리가 임대 말 그대로 내가 세를 주고 있는 집에서 혹시나 아랫집에 누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 그 입주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 뭐 물이 새거나 하는 경우보다는 실제로 노후가 돼가지고 물이 새서 아랫집에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2: 맞습니다.
0: 그런 경우에 이 임대인 배상 특약을 가입을 해놔야 아랫집에 누수가 되는 부분들도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임대인 배상 책임은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가족 일상 배상 그렇죠. 네. 책임 보험 같은 네네. 경우에는 큰 보험료 드리지 않고 이런 골치 아픈 돈 나가는 것들 보험 혜택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었다면 전혀 모를 뻔했을 사실들인데
0: 그렇죠.
1: 유병자 보험인 간편보험을 또 네 건을 갖고 계신다.
0: 네네.
1: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여기에서 가장 큰 보험료 지출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0: 맞아요. 이제 간편보험을 보니까 전부 3, 2, 5로 가입이 되셨는데요. 이게 뭐 자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5년 이내에 암이나 뭐 혈관 쪽 관련된 뭐 중대 질환이 없거나 2, 그러니까 3, 2, 5 중에 5는 5년 이내 중대 질환, 중간에 있는 2는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앞에 3은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5년 이내 입원 수술이 기본이 되는데 청취자님은 교통사고를 아까 전에 입원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입원이 3년과 4년 사이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3, 2, 5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5년을 보는 거잖아요. 5년에 비해서 2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엄청 비싸다라는 게 약간 단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4개로 가입을 했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청취자님이 네. 3, 4년 사이에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청취자님이 선택할 수 있었던 보험은 3, 2, 5 비싼 유병력자 보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제 아무리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라고 해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0: 자,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서 깜짝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처럼 청취자님의 병력에서는 325 간편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당연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당연하다. O인 거죠. 왜냐면은 뭐 어떡해요. 이게 사실인 걸.
0: 사실인 걸?
1: 네.
0: 정답은?
1: 아니에요.
0: 가본데 한번 옆에 잘못 잤는데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1: 그래도 그 실로폰 박스가 튼튼하네요. 네.

0: 주지 않네요.
1: 네, 그래서 이게 네. 네,
2: 이게 이제 회사마다 인수 여건도 다르고 또 청취자님 병력에 따라서 이제 쪼개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0: 그러니까 결국에는 325가 아니어도 더 유리하게 더 저렴한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라는 거네요.
2: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암부터 볼게요. 이제 고지혈증부터 아까 교통사고로 입원, 골절 뭐 이런 거는 이제 암이랑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네, 물론 대장용종은 연관성은 있습니다.
0: 네.
2: 근데 다만 이 대장용종 제거를 한 지가 2, 3년이 이미 지났고 또 어떤 회사는 이 부담보 조건 없이도 인수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비싼 325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할 게 아니라 암 특약은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0: 그러니까 보험은 쪼개서 가입할 수 네. 있으니까 암은 똑대서 네. 건강한 일반체 보험으로
3: 그럼요.
0: 해라. 아, 그렇군요.
3: 325는 정말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사실 325로 하면 심사가 편하니까 쉽게 가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0: 아.
3: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이 담당 뭐 설계사나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렇게 일반 보험으로도 저렴하게 또 가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있겠죠. 아까 절대 안 된다고 했죠.
0: 네.
3: 된다라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네. 역시 다르네요.
3: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암은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고지혈증은 혈관 쪽과 연관성이 있겠죠. 다만 또 몇몇 회사는 고지혈증까지도 일반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회사도 있단 말이에요.
0: 그래요.
3: 네, 그래서 심사를 넣었더니 물론 대장용종 때문에 부담보가 3년은 잡혔는데 어차피 혈관 쪽만 또 요건 할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보 잡히더라도 혈관 쪽을 일반 보험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0: 우리가 어떤 물건 싸게 사고 싶으면 발품 많이 판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보험은 손품을 어떻게 많이 파느냐에 따라서 더 저렴한 상품을 찾을 수 있는데 굿모닝 은혜부 전문가분들이 그 손품을 청취자님 대신해서 팔아주시니까 이렇게 저렴하고 보다 좋은 보장과 보험료 구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 진짜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일단 이제 간편보험이 내 건의 보험료가 64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만 일반 보험으로 변경해줘도 보험료가 30만 원 절반 이상이 줍니다. 네, 그러면 또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럼 보장도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단비도 기존과 비교해도 주지 않았고요. 또 치료비는 오히려 더 늘어났거든요. 물론 수술비 일부가 빠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0: 수술비는 혹시 필요 없으셨을까요?
3: 그렇진 않는데요. 청취자분도 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수술비와 기존에 없던 간병보험도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 두 개는 일반 보험이 아니라 간편보험으로 가입해서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렸던 거죠.
0: 굉장히 길고 꼼꼼하게 네. 청취자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머니 처방전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3: 네, 일단 화재보험에서 2만 5천 원 줄였고요. 아까 간편보험에서도 34만 원 줄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갱신형 보험 두 건을 해제해서 8만 원 줄였고요. 여기 아까 부족한 수술비랑 간병보험까지 더해서 준비를 했더니 최종 89만 원에서 51만 5천 원으로 37만 5천 원 보험료를 줄였습니다. 이거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우리 보통 보험 20년 내야 되잖아요. 20년 기준으로 보면요. 9천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줄인 거죠. 그러니까 매우 처방전이 요원 만큼도 정말 잘 쓰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0: 보험료만 줄인 게 아니라
3: 맞아요.
0: 보장은 개선하면서
3: 없던 간병도 추가됐으니까.
0: 그렇죠. 네. 불필요하게 내고 계셨던 이 돈에 대한 지출을 딱 틀어 막아주신 건데요. 이제 우리 청취자님 이 보험 가지고 아플 때 활용하시고 그리고 남은 이 잉여 자금으로 조금 더 탄탄한 노후 대비까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처방전이 정말 잘 쓰여졌죠. 나도 보험 점검 통해서 중복되는 게 없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또는 보험료 나도 이렇게 과하게 내고 있는데 보장 이 청취자님처럼 부족했던 건 아닌지 점검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지만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4: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5: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현철 팀장님, 이규범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실시간으로 질문 주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3770번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인분께서 보험 일을 하시는데 저축이라고 해서 가입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종신보험이에요. 가입한 지 2년 조금 지나긴 했는데 보니까 이게 7년 납입이더라고요. 5년을 더 내드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거 잘못 오인해서 가입했습니다 하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 전문가 조언 얻고 싶습니다.
3: 일단은 상품이나 뭐 해약 상품 이런 것들을 대부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잠깐 들었을 때 우리 한때 한 2024년 요때쯤 해가지고 23년도 말부터 23년 초까지 해서 그때 단기납 종신이라고 해서 10년 시점에 뭐 130%, 133%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자 주신 게 2년 좀 지났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때 가입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 7년 납 중에 2년 내고 앞으로 5년만 내시고 그다음에 거치를 3년만 하시면 아마 그 정도 환급금은 나오실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그냥 유지해도 될 것 같은데 더 정확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해약 환급금 표가 있거든요. 그 표를 보고 제가 말한 것처럼 10년 시점에 130% 이상 환급률이 나오는지를 보시고 이거를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아이고 네. 우리 김현철 팀장님 답변 주시는 거 보니까 이 추리가 탐정 같아요.
3: 제가 그래도 이쪽에서 일한 지 한 16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어떤 상품을 팔았고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제 머릿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그래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3년 전에 굉장히 핫했던 그 단기납 종신보험.
3: 맞아요.
0: 타이틀은 종신자를 달고 있지만 맞아요. 그거 알고도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3: 맞습니다.
0: 혹시라도 우리 3770번님 가지고 계신 그 상품 확인해보니 단기납 종신보험이 맞다면 굳이 해지해서 많은 손에 떠안지 마시고 10년 이후에 비과세 혜택까지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전문가 조언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만나볼게요. 이거는 꼭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4264번님이요. 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실손보험 제가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2: 네, 먼저 이제 일반 실손보험은 가입이 안 돼요.
0: 안 돼요.
2: 만약에 이제 일반 실손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거라면 약을 끊으시고 5년 정도는 지나봐야 이제 일반 심사를 한번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이제 지금 당장에 가입할 수 있는 건 이제 유병자 실손보험입니다. 근데 이제 유병자 실손보험이 일반 실손보험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단 약 처방은 안 돼요.
3: 맞아요.
0: 약 처방은 받을 수 있지만 그걸 청구할 수 없다는
2: 그렇죠.
0: 거죠.
2: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비급여 MRI나 뭐 도수치료, 뭐 주사치료는 또 안 됩니다.
0: 혜택이 되게 줄어드네요.
3: 맞아요.
2: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이 없다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뭐 가입을 할 게 아니라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기존에 제가 가입을 하고 있는 보험이 어떤 건지를 먼저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이제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단약을 하시고 약을 끊으시고 5년이 지나야지만
3: 맞아요.
0: 우리가 일반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얼른 몸을 잘 회복하셔서
3: 네네.
0: 실손보험도 가입하시고 더 이상의 그런 아픈 곳이 없게끔 우리 청취자분께
3: 맞아요.
0: 저희가 꼭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은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의 맞춤 1:1 재무 상담으로 가능하니까요.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계속해서 상담 신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가정경제주치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6: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8: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9: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8: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9: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보험료 많이 냈으니 보장도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보험은요, 차라리 그 돈 저축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는 상품들도 있는데요. 우린 흔히 이런 보험들을 가성비 떨어지는 보험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은 아닌지,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건지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 상담 통해 무료로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맞춤 재무 상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d M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부터 장마철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하늘은 다소 흐리지만 중부지방은 여전히 덥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29도, 대전 30도, 청주 31도까지 올랐습니다. 높은 기온에 상층과 하층의 기온차가 커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제주를 시작으로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목요일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한남 방향 사고 난 곳이 있는데요.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 잘 살펴서 지나가셔야겠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 김포 쪽으로는 영동대교부터 반포대교 지나 마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 일대까지도 다시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평택 휴게소 부근 주차장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의 차량 속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 일대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채공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후반기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김승원 의원을 선임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주도 원구성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도 빨리 들어와 함께하길 촉구한다며 법사위 열차는 시간에 맞춰 그대로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기초의원 이중기표 방지를 홍보해달라는 민원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당일 국회의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사적 민원을 넣은 것 자체가 몰상식한 처사고 본인 지역구에 복수의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가 출마한 점을 감안하면 청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관위원장과의 통화를 사적 청탁으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통화 내용은 이중기표로 인한 무효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수없이 선관위와 전화하고 통화했다며 스스로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며 각 지방정부에 철저한 선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7월 장마는

이례적인 데다 괴물폭우 같은 극단적 호우도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정부가 많고 임기 초인 만큼 위급 상황 대처에 소홀할 수 있다며 더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글로벌 초격차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과감한 전략으로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 공업 육성, 김대중 정부의 IT 기술 육성에 이어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이 되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655.32포인트 내린 7,648.0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8,000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달 11일 이후 15거래일 만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370.31포인트 하락한 7,933.1로 출발해 장중 15거래일 만에 8,000선을 내준 뒤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62.63포인트 내린 866.72의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4거래일 만에 9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급락장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세 위주로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OECD는 2년마다 펴내는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언했습니다. OECD는 회원국 평균을 보면 부동산 세수의 56%가 보유세지만 한국은 29.4%에 불과하고 대신 거래세가 50.4%를 차지한다며 부동산 과세를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세 위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ECD는 이 같은 조치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더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게 주택시장에 기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OECD는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자체는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버그바운티 프로그램 보상금을 최대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버그바운티는 보안 취약점을 발견한 화이트 해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20여 년 만에 본 궤도에 오릅니다. 서울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라며 기존 정비사업 표준 처리 기한과 비교했을 때 1년가량 단축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업 시행 계획인가로 은마 아파트는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대지 면적 2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29개동 5,850세대 규모로 재탄생합니다. 광주경찰청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인 장모 경감의 핵심 증거 폐기와 관련해 감찰에 돌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보안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 차량 내부에서 블랙박스 영상 저장 장치가 뒤늦게 발견된 경위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 경감은 여고생 살인 사건 사흘 뒤 아들 장윤기의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성인 용품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장마철에 들어섰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다시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또한 차례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오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경북에 지나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최대 40mm가 예상되고 벼락이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0: 비가 오지 않을 때도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도 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수원 29도, 청주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목포 27도, 포항 30도, 울산은 28도 보이겠습니다. 한국일보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2: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3: 충성!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외 봅시다.
4: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5: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국회 닫혀있던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의 문이 오늘 마침내 열렸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봉쇄 27일 만에 개표소 현장 진입에 성공한 것입니다. 진입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입구를 가로막은 시위대와 경찰의 격렬한 대치. 그 속에서 터져나온 고성과 몸싸움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깊은 갈등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민주주의 꽃이어야 할 선거가 도리어 불신과 분열의 도화선이 되어버린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 사태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요? 문은 열렸지만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그동안 쌓인 의혹을 투명하게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묵은 갈등과 서로를 향한 불신을 하루빨리 잠재우고 상식과 신뢰가 작동하는 당당한 민주주의 국가를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2026년 7월 2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이번 한 주 임시 진행을 맡은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정치 아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박원석 전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세변인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서는 요즘 고통이십니까? 아니면 박상수 변호사는 오히려 윤리위에서 뭐 검토되고 있다라는 게 더 잘됐다.
2: 징계 말씀하시는군요.
0: 예, 예, 우리 잘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2: 아, 뭐가 잘될 건 뭐가 있겠어요. 뭐 당내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게 뭐 당 소속 의원, 저 당 소속의 당원으로서는 또 당협위원장으로서

0: 굉장히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이죠. 아이,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말을 살짝 더듬으시는 걸 보니까 힘들다.
0: 아니, 힘들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뤄봐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M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결과인데요. M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의 자체 조사 결과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8%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올라갔고요. 민주당 지지율도 42%로 직전 조사보다는 1%포인트 올라갔는데, 김주호 전 대변인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하락세가 멈추고 이제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2: 그렇죠. 이제 바닥을 치고 네. 올라갈 날만 있다. 아. 올라갈 일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 반도체 클러스터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2: 아니 뭐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도 네.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그리고 뭐 충청, 호남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고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반도체 특수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 돈들이 다 그냥 불로소득 부동산으로 가면은 대한민국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갈 길을 잘 제시하고 있다. 그런 기대감으로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반등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이 케이스탯 요 MBS 조사의 특성상 네. 언론 노출이 많고 공중파 방송이 좀 많으면 또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김종인 전 최근 어떻게 보세요?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또 이런 흐름을 좀 아실 텐데.
0: 아, 이거 뭐 한 번에서 그리고 그 수많은 여론 조사 기관 중에서 한 군데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더 지켜봐야죠. 이게 진짜로 그 김주호 대변인 말 맞다나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건지 그냥 소강 상태인 건지 뭐 알 수 없습니다.
1: 네. 1%포인트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 박전 의원께서는요?
3: 뭐 그렇죠. 이제 요즘 최근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네. 코어 지지층에서 빠진 거다. 그게 아니고 중도나 뭐 수도권 청년층에서 빠진 거다.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고 면접조사하고 또 ARS 조사하고 편차도 좀 있고 지금으로서는 특정한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 충격으로 국정수행 지지율도 또 당 지지율도 좀 빠졌다가 회복이 가능한 모멘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도 그렇고 여당의 그 전당대회 앞둔 갈등이나 내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예. 어제 이제 전현직 두 대통령이 만나서 그걸 수습하고 뭔가 단합을 주문하는 이런 시도를 했잖아요. 그것도 여론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1: 물론 뭐 조사 기간에 이 그 결과까지는 앞으로. 포함이 되기는 됐습니다만 전적으로 포함이 됐다고 할 수는 네. 없겠지만요.
3: 제가 보기에 앞으로.
1: 네. 네. 김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어제 그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박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바로 이른바 명문 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어제죠 그죠?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만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하시는지요?
0: 일단 두 분이 만나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갈등이 굉장히 치열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양쪽 진영에서 모두 하는 얘기가 아, 합의, 그러니까 서로들 생각은 똑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 예. 정말 어떻게든지 이거 봉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톤이 다르잖아요. 한쪽에서는 야, 우리끼리 먼저 단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외연을 넓혀야 우리끼리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는 건 양쪽에서 주장하던 그 주장 그대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겉으로는 다 그런 회담 마치고 난 다음에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라고 발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건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봉합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김의겸 의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양쪽의 보스가 만나서 뭐 했으니까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게 그 사고방식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1: 왜요?
0: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보스지 뭐 집권당에서 보스가 두 명 있습니까? 양쪽 보스가 뭐 보스 1, 보스 2 있습니까? 그리고 뭐 조직폭력배 이런 표현하면 너무 심한 거니까
1: 네.
0: 양쪽 집단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모시는 보스는 따로 있어. 그러니까 우리 보스가 가서 지금 저쪽 현직 보스한테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이잖아요. 그것도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도 또 다른 보스고 우리 보스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1: 자 김철 전 대변인요.
2: 그 민주당이 굉장히 큰 정당이잖아요. 아, 이런 큰 정당에서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 엄청 치열한 경쟁을 동반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이 이상은 하지 말고 좀 경쟁을 하더라도
1: 자제해라.
2: 선의의 경쟁을 해라. 아유 우리가 막 국민의힘처럼 뭐 톡방 들어갔다고 나가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제명시켜버리고 막 겸상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정부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뭐 진영의 단합 외연 확장 얘기하시는데 저는 어제 대화 나누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내가 돕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많은 좀 도움을 달라. 그 앞으로 역할이 좀 커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문 전 대통령의.
1: 예.
2: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8.17 전당대회까지는 갈등, 경쟁 좀 시끄러울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막 전체 판을 깨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좀 시끄러운 것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저 시끄러울 뿐이다.
0: 왜 양해를 해야 돼요, 국민이?
1: 네, 박찬호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른바 봉합 모임이었다라고는 하나 내는 목소리는 더 달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내부 화합을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구조적 다수 또 외연 확장 변해야 된다. 차치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또 달라지니까요.
3: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이제 강조점의 차이기도 하고
1: 예.
3: 전현직 대통령들이기 때문에 가는 차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은 지금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하는 국정을 운영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식구들 챙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식구들 챙기는 메시지를 내신 거고 현직은 어쨌든 국정연합, 통치연합을 더 어떻게 보면 확장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예.
3: 더 과감한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전제로서 든든한 단합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두 개가 약간의 강조점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해석이야 분분하겠죠 그에 대해서. 어찌됐건 그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단합을 주문했기 때문에 표면상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 거예요. 당권 주자들도 뭐 두 전현직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 앞에서 뭐 그건 그거고 우리는 싸우겠다 뭐 이러면 그건 모양새 별로 좋지 않잖아요.
1: 네.
3: 다만 이게 얼마나 갈까? 근데 이런 점은 좀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전당대회 당연히 긴장이 높아지죠. 총선 공천권이 걸렸는데 갈등 수위도 높아질 수 있는데 뭘 가지고 싸우냐가 중요한데 뭐 적통이 어쩌니 뭐 혈통이 어쩌니 이게 족보상 직계니 반계니 이런 건 너무 퇴행적인 얘기잖아요.
1: 예.
3: 좀 미래를 놓고 경쟁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런 전환점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1: 아니 근데 김 전 최고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지만 강력한 이제 전당대회 경쟁자가 될 정청래 전 대표나 김민석 전 총리 입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어제 두 분 만남이 정문일침 따끔한 충고라는 의미입니다.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만남의 의미를 크게 부여한 반면에 김 전 총리는 김민석 전 총리는 지난 1년 대통령의 개인기가 뛰어나 전체를 끌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당대표를 굳이 두 번 해야 되냐 또 이렇게 직격을 했어요.
0: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모임이 있었는데 오늘 두 분이 움직인 거 보면은
1: 네.
0: 그 완전히 저 아 어떻게 만난 게 그냥 별 의미가 없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정청래 대표 얘기는 뭐 전북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요. 아, 전북이 이렇게 소외되더라, 전북은 어쩌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800조를 지금 호남에다가 붓겠다고 했는데 그건 전남에만 가고 전북에는 안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이 강원도나 충청도

0: 대통령이 내려간 곳을 또 오후에 내려갔어요. 오후에 내려가서 이거는 그냥 대통령의 그 후광에 기대겠다라는 그 너무나 명백한 의사 표시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그 김일성 총리는 대통령을 조금 저 지원에 힘입어서 계속 그런 행보를 벌일 것 같고,
1: 예.
0: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보니까 아 이게 그 공격의 화살을 늦추지 않겠구나, 계속 들이받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1: 김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김종혁 전 최고 말씀은 정청래 전 대표가 전북에 가서 대통령을 긁었지 않느냐 이 의미로도 들리는데요.
2: 뭐 이제 저도 발언은 다 들어봤는데
1: 네.
2: 거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서남권 특히 광주 지역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우리 전북에는 이런 대규모 투자가 없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1: 전장케요?
2: 예, 근데
1: 기분도
2: 이제
1: 나쁘지가 않고.
2: 예,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 기자 질의응답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발언을 하면서 뭐 섭섭한 마음 다 안다. 좀 위로를 해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한것 같은데
1: 예.
2: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전재수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오해다. 우리는 부산시는 해양수도로 바람을 잡았고 방향을 잡았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해양수산부도 이전하고 HMM도 이전하고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느냐. 그때 얼마나 많은 광역단체장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질투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부울경에 웃을 뿐이 없다. 어떻게든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 정부 탓만 하면 뭐 하겠느냐. 이런
1: 네.
2: 식으로 정부 여당의 일원에서 좀 세게 나갔거든요. 오늘 김민석 의원님도 충청에 가서 그런 말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님이 뭐 갈등을 일으키려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섭섭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정부 여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좀더 세게 우리가 뭐 새만금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재명 정부에 내가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방향을 잡아내겠다. 여기에 맞는 성격에 맞는 그런 산업을 우리가 집적시키면 된다. 이렇게 좀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었으면 좋을
1: 예.
2: 뻔했습니다.
1: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아니 근데 정청래 대표의 최근의 메시지와 행보를 보면
1: 예.
3: 얼마 전까지 여당의 대표였던 분이 여당 내 야당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금 야당에서 이번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놓고서 이른바 이제 지역 차별론, 지역 특혜론 이런 걸 펼치잖아요. 근데 뭐 지역은 다르긴 하지만 그 비슷한 얘기를 지금 직전 당대표였던 분이 가서 한 겁니다. 근데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그에 관한 오해를 풀도록 하고 전북은 또 전북 특성에 맞는 이제 새만금의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3: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마치 그런 게 있다는 식으로 편승을 했어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직전까지 여당 대표였던 분으로서 별로 적절치 않고 얼마 전에 보안수사권 폐지
1: 예.
3: 총리가 공식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 그랬더니 SNS에다 이거 시간 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했어요. 근데 총리가 발표했다는 건 정부의 정리된 공식 입장입니다. 근데 그걸 두고서 마치 또 시간 끌게 하려는 거 아니냐, 전당대회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도 직전까지 여당 대표였던 분의 그런 뭐랄까 위상에 혹은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반응이어서 아, 이분이 금방 이제 모두 전환이 돼가지고 여당 대표에서 전당대회 후보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뭐 민주당 일각이나 지지층 일각에서는 저런 게 이제 정청래 대표 리더십의 한계 아니냐. 본인이 어쨌든 원팀을 얘기했고 그리고 그 원팀의 대표성을 갖는 분이었다면 그 대표성을 갖는 분답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마치 돌아서 가지고 지금 이 전당대회에 너무 몰두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통령이나 정부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직전까지 당대표였던 분의 언행으로 좀 믿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앞으로도 이게 전당대회 많이 남았잖아요. 8월 1일부터 순회 경선이면은 뭐
0: 그러니까.
3: 한달 넘게 남았어요. 근데 정청래 대표 계속 저런 식의 기조를 이어간다면 글쎄 적의 신뢰를 얻기보다 있던 신뢰를 잃을 것 같은데요. 그게 당 지도부였던 분으로서 그다지 이렇게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아주 그렇게 또센 발언을 하진 않아요. 오히려 더센 발언은 유시민 작가가 더 강력한 발언을 쏟아내.

0: 이기도 하고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김어준 방송인은 또 방송을 통해서 정청래 전 대표를 지원 사격할 법한데, 최근에는 또 프랑스 파리 한 식당에서 포착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좀 미묘한 어떤 동선의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모르겠어요. 굉장한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 진영 자체가. 그리고 그 본질은 이제 주도권 싸움, 권력 싸움이거든요. 그 이른바 뭐 멸칭이라고 얘기했지만 문조털레유라는 분들은 그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만들어주는데 일조한 우리가 없었으면 당신이 될수 있었겠어? 근데 왜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기조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꾸만 그리고 또 사람들도 우리 사람 쓰지 않고 자꾸만 뭐 외연 확장이네 뭐네 해가면서 딴 길로 가려고 하지? 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 쪽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로서는 그렇게 가면 우리 망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AI 투자에서도 얘기하지만 원전 문재인 정부 때 원전 얼마나 탈원전 한다면서 그 건설도 중단시키고 그리고 그 가동도 중단시키고 그랬습니까? 근데 지금 다시 가동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전기 때문에. 그리고 물 부족도 4대강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보도 해산하자 그러고 다 해체하자 그러고. 근데 그거 쑥 들어갔어요, 이제. 물 부족 때문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수많은 정책들이 정말 엉터리들이 많았어요. 문제가 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거 문제가 있다. 그렇게는 못 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분들로서는 옛날 그 정책,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운동권들의 어떤 이상주의적인 정책들, 이거 계속 밀고 가자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충돌이 계속 벌어지고 그걸 대행하고 있는 게 이른바 그 블로거들, 그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 전쟁은 아주 정말 지켜보다 보면 어이구야, 이런 일들이 있었어. 과거에 저 사람들이 저런 일도 했었어. 서로 상대방을 파묘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진짜 무슨 일 벌어질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약간씩 피해가는 것 같기도 해요.
0: 김종인 혹시 반론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많은 것들이 문제였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2: 뭐 야당 입장에서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이번에 서남권 광주에 800조 3전 리스가 투자할 수 있었던 그 근거도 그 호남권의 문재인 정권 시절에 태양광, 풍력 등 수많은 그런 대체 에너지를 투자함으로 인해서 그런 전기적인 수요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 이것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고맙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뭐 공과가 있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계속 정권을 잡고 있는 이 현상을 보면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저희가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이 전당대회 룰도 상당히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이연희 의원은 오늘 결선투표 도입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났나 봅니다. 7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에 의결한다고 했는데 뭐 이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면 될 텐데 결선투표 도입이 되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지금 일단 전당대회 어떤 주자들이 뛰는지 다 알려지진 않지만 대체로 우리가 유력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3: 누구한테 유리할지는 모르겠는데 결선 투표제를 그 정청래 대표는 썩 선호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뭐 본인이 1차에서 그냥 종다수로 하면 과반을 못 얻더라도 다수투표제로 하면은 1차에서 끝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결선을 하게 되면 송영길, 김민석 두분 연합이 실현 가능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1차 투표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점할지 아직 몰라요. 그러나 기존에 어쨌든 당내에 당원 분포나 작년 전당대회 결과 이런 걸 참고하면 여전히 정청래 대표의 경쟁력이 과거에 비해서 줄긴 했지만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면 1차에서는 앞설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이제 결선이 있으면 뒤집히는 건데 결선이 없으면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결선 투표 도입에 가장 민감한 뭐 다른 분들도 다 민감하겠지만 정세현 대표가 좀 민감할 것 같고. 그런데
0: 예.
3: 도입하기로 결정한 거 아니었어요?
2: 아니
3: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 이거는 22년 당대.

0: 대표 선거 때부터 결선 투표가 도입돼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로 이 제도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매번 전당대회 하기 전에 전당대회 룰을 저희가 확 선관위가 되면 확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 일종의 요식행이지 아. 이게 뭐 지금 새로 도입하냐 마냐 이 뭐 어떤 공론화의 뭐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그냥 하는 겁니다. 결선 투표잖아.
1: 아, 그럼 결선 투표를 한다고 볼 때 지금 송영길 의원의 경우에는 이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결선 투표로까지 간다면 본인은 완주해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결선 투표에 누가 올라갈지 결정될 때까지는 미리 중도하차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요.
2: 그렇죠.
1: 그러면 김종혁 전 최고 보시기에는 결선 투표가 박 의원님께서는 김민석 쪽에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의미 부여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 아니 뭐 상식적으로 보면 양자가 붙으면 한 사람이 그 50%를 넘을 거 아닙니까?
1: 예.
2: 그러면 이제 한 반에 끝나버리는데 세 사람이 그 경쟁을 하면 3자 구도에서 50%를 한 사람이 넘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뭐 일단 약간의 그 보험 들어놓는 거 있잖아요.
1: 예.
2: 뭐 지금 현재 그 김민석이나 송영길 두 분은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다 연대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셋이 나오는 게 일단은 독주를 막는데 가능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김민석 김민석과 이 두 분이 만약에 정청래 두 분이 결선에 올라가면 그러면 뭐 송영길 대표가 김민석 총리를 밀 것이고 거꾸로 송영길 뭐 그 정청래가 된다 하더라도 김민석 후보가 송영길 후보를 밀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연합군이 이길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1: 아.
2: 그래서 그 얘기를 아마 대통령과 만났을 때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설득을 했다고 보도가 나온 건 아닙니까?
1: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마냥 경선 룰이 친명 쪽만 유리할 거냐? 그건 아닐 것이다. 김지호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도입되는 1인 1표제 지역별 가중치 적용 방식과 순회 경선 일정인데 순회 경선이 마지막에 이제 호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 전 대표 그래도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전망과 해석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데 1인 1표제 지역별 가중치는 뭡니까? 그리고 이 경선 일정에 따라서 유불리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0: 예. 1인 1표제를 저희가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영남 지역의 당원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영남 지역의 대표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좀 가중치를 둬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지난번 전당대 룰 정할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좀 의논을 할 것 같아요.
1: 확정된 건 아니다.
0: 예예. 예. 지금 논의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예. 좀 룰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서로 유불리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봐야 알고 순회 경선 일정은 사실상 이제 또 충청에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왜요?
0: 이제 충청이 아무래도 정청래 의원님의 고향이다 보니까 거기부터 시작되는 게 조금 편파적이지 않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1: 기선 제압이 될 수도 있다.
0: 예, 그래서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 순회 경선을 시작하느냐 과거에 보면은 뭐 동에서 서, 서에서 동, 뭐 숫자가 적은 데서 많은 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엔 어떤 원칙이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이제 대부분은 이 선거가 지난번 그 대표 선거에 그 내용을 보고 거의 그대로 하거나 바꾸는 건 아마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 룰을 바꾸면 이게 또 그것에 따라서 유불리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또 분쟁이 많이 생기거든요.
1: 알겠습니다. 자, 더 뜨거워지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 이야기 조금 더 해볼 텐데요. 정치 아싸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희 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정치하사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원석 전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쭤볼게요. 김 전 최고위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오찬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가졌는데 별도 면담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입법 전략을 공유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보안수사권을 남겨놓는 듯 이야기한 적이 있었단 말이거든요.
3: 네, 그렇죠.
2: 근데 이걸 일단은 보안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건 김인석 전 총리가 전당대회에서 불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3: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김민석 총리가 먼저 그것을 운을 띄웠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통령이 힘을 좀 실어주는 것 같은 그 모양새니까 당연히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예.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차례 대통령도 그랬고 김민석 총리도 그랬고 이른바 현실주의자들, 실용주의자들은 이렇게 될 경우에 너무나 큰 후유증이 생길 거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왔잖아요. 실제로 법 왜곡죄 같은 경우도 100일 사이에 5,800건이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나중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법원은 그거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이 일반 민사 사건 같은 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게 생길 판이에요. 근데 이와 유사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경찰에 그렇게 막대한 권한을 줬을 때 그 정치검찰이 정치검찰 비판하다가 정치경찰 그보다 더 큰 그 정치검찰을 만들어내는 거는 경찰을 만들어내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통령도 얘기하고 총리도 얘기해왔던 건데 이거를 선거를 앞두고 그냥 슬그머니 발을 빼고 강성 그 지지층들의 그 어떤 요구 목소리 여기에 고개를 숙인다? 이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태도인지
2: 예. 김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론 있어요?
4: 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정부를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2: 예.
4: 진정성이 있느냐, 뭐 시간을 끄느냐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을 의회로 넘겼고 그러니까 원내대표실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정반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처리하겠다. 이러한 대체적인 이야기를 대통령님에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법무부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윤길 그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보면은 그 장윤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집에 있는 리얼도를 아버지인 경찰
5: 간부가
4: 훼손해가지고 이제 증거를 인멸한 사건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경찰들은 밝혀내지 못했는데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의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이고 이례적인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그런 법무부의 입장도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잘 반영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야당의 의견도 저희가 좀 경청해야겠죠.
2: 네, 이건 중요한 이슈라서 박 의원님 보안수사권 폐지 이 여당 내에서는 의견 일치를 보는 듯해서요. 어떻게 보시는지?
6: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그 전당대회의 이슈로 이 중요한 형사사법 체계의 쟁점이죠 말하자면.
2: 예.
6: 이렇게 소비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전당대회 유불리에 따라서 그 이슈를 더 강경한 측면으로 어떻게 보면 부각시키고 그럼으로써 정부의 입장마저도 기존에 조금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접고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기울어가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잖아요. 형사사법 체계 공백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잘못된 수사를 하거나 혹은 뭐 경찰이 공소시효 임박했는데 제대로 사건을 다루지 못했거나 증거 수집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관계가 틀렸거나 법리상의 오인이 있거나 그럼 이런 거를 뭐 어떻게 다루냐? 경찰을 다 믿고 맡길 수 있느냐? 그러면 그에 대한 보안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했을 때 다른 제도적 보안책 예를 들어서 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선별해서 송치하는 게 아니라 전권 송치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 지휘에 해당하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장치 정도를 둔다. 예. 라면은 그나마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거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가 없습니다. 근데 좀 아까 그 소개했듯이 그 이번에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4: 장윤기 사건,
6: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경찰이 놓친 부분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민생 사건이잖아요. 여고생을 그냥 갑자기 묻지마 살인을 한 거였는데 성범죄는 아니라고 봤는데 성범죄 의도가 있었고 성범죄 흔적이 있던 걸 밝혀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증거 인멸된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 단적인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현실을 무시할 거냐? 이 점을 저는 정부가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3: 예.
6: 만약 뭐 보안수사권이 여당 그 지지층에 그런 아주 강경한 요구도 있고 또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총론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폐지된다면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로 인해서 형사사법체계 이 구멍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데 그에 대해서 아직 저는 설득력 있는 얘기를 들어본 바 없고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지지층 일각에서는 그걸 남겨두면 다시 이제 검찰이 별건 수사 통해 가지고 정치 검찰의 시대로 돌아갈 거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3: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더 붙이면요.
0: 말씀해 주시죠.
3: 그 보안 수사권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제가 알기에는 법조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건 말도 안 된다. 변호사들을 비롯해서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대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억울한 피해를 뭐 누구라도 하소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만 믿어야 된단 말이야. 경찰만 믿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검사들, 검찰 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 내부에서도 이거 우리한테 너무 큰 오면 우리도 이렇게 다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런 얘기들, 언론 전부 다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6: 예.
3: 유일하게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누구냐고요. 그거는 지금 그 정청래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민주당에 있는 분들만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했을 때 정치인들에 대한 사건 정치인들만 만세 부르게 생겼어요.
0: 알겠습니다. 자, 이거 김정 대변인이 답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4: 아니 그동안 검찰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해가지고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타켓 삼아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무도한 그런 검찰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보안 수사권을 남겨놨을 때 이제 결국은 수사 조직과 수사관들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또 특수부 검사들의 그 행태를 계속 반복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로만 또 해도 뭐 한 시간 두 시간도 부족할 텐데 오늘 또 다른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 김종욱 전 최고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서영교 의원을 거론했습니다. 이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장이 이제 노태학 선거 전 선관위원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선거 당일 통화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앙 선관위원장과 이번에 이제 법사위원장이 된 서영교 의원이 선거 당일날 6월 3일날 통화를 했다는 건지 뭐 때문에 통화를 했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3: 아, 저 잘 모르겠습니다.
0: 아, 예, 네.
3: 그렇죠. 아실 분이 말씀이시죠.
4: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지방의원, 지방선거다 보니까 지방의원들 숫자가 너무 많고
3: 예.
4: 그래서 잘 인지를 못해서 이중투표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
0: 그러니까 그 같은 투표용지에 기초의원이면 기초의원을 뭐 두 명 이렇게 한다.
4: 그렇죠. 말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이 더 피해가 큰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도 찍고 자유한국당도 찍고 막 그런 피해가 있었나 봐요.
3: 예.
4: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방원 투표할 때 이중 투표를 방지하는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을 선관위원장한테 제기한 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법사위원장 사퇴하라고 하시는지
6: 당연히 법사위원장 사퇴할 거는 저도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3: 네.
6: 왜 이거를 갖다가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한테 전화를 하죠? 지역선관위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역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 이게 이런 문제가 있고
3: 네.
6: 그 어떻게 그 투표소만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큰 틀에서 제도적 보완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왜 그걸 투표 당일날 그 선관위원장 직무대행한테 전화해가지고 오해를 빚냐고요.
0: 뭐 상임위원도 있고 다른 뭐 실무적으로 이야기할 사람도 꽤

0: 있었을 것 같은데.
1: 아니 그러니까요.
0: 뭔가 다른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1: 뭐 그것까지는 아닐 거예요. 네. 뭐 선거 당일날 선관위 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를 좀 부를 필요가 없고 이게 예. 국회의원이 마치 무슨 행세하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0: 네.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내가 사적 청탁을 했다고요? 무효표 막아달라는 지지일 뿐. 이런 억측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했다. 좀 상당히 이게 이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이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야당과의 협치 소통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나 이렇게 좀 당을 대표하는 경로도 있을 텐데 골프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뭘까요?
2: 근데 원론적으로는 그 대통령 제하에서 미국 대통령들도 그러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자기 당이 아닌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술도 먹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정책을 펴 나가려고 할 때 이거 좀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뭐 언론에서 종종 보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협치한다는 측면에서 좀 야당 대표나 야당 대표들과도 만나고 그리고 야당 의원들과도 좀 만나라. 해외 갈 때 같이 좀 나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꼭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원론적으로 하는 얘기고
0: 예.
2: 이번 타임은 타이밍이 굉장히 애매묘하죠. 아주 묘하잖아요. 지금 그 이른바 정청래 문재인 그분들 쪽에서는 아니 왜 우리부터 챙기지 말이야 외연 확장한다고 자꾸 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면담한 다음날 야당 의원들과 골프도 좀 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그널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나는 역시 지금 내가 생각하던 대로 외연 확장을 계속 해나갈 거고 그리고 약간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방향으로도의 그런 어떤 스탠스 입장 이런 것들을 계속 견지해 나가겠다라는 일종의 시그널 내지는 메시지로 보여서 아마 그 반대쪽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김주 대표는 어떤 의미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든 당내 인사들한테 뭐 한병도 원내대표든 골프 한번 칩시다 이럴 수도 있는데 또 국민의힘 야당의 경우에도 당대표는 아니란 말이거든요. 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아니고 신성범 의원에게 연락이 갔다는 것도 좀 묘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일까요?
3: 이게 좀 자세히 보시면은
0: 네.
3: 청와대에서 이 제안을 알린 게 아니고 신성범 의원이 이 제안을 받았고 신성범 의원이 밝힌 거잖아요.
0: 예.
3: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에서 현실을 가지고 뭔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제안들이 신성범 의원 이외에도 다른 의원에게도 갔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야당 중진 의원들과 이런 골프 회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0: 예.
3: 그리고 지난 1년을 보면은 윤재옥 전 원내대표랑 강훈식 비서실장이 야권의 그 사면 인사 관련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메신저로 소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그랬듯이 사실상 여야 대치 상황이 이렇게 첨예한 상황인데 어떤 언론가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대통령의 지론에 따라서 야당 의원들과도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그런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0: 알겠습니다.
3: 그렇게 보입니다.
0: 소통이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건 김전체 의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이 지금 배제고 사태가 좀 떠들썩합니다.
2: 예.
0: 이게 이제 스타벅스 관련돼서 이른바 스포츠의 정치가 침투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한동훈 의원이 6개월 출전 정지가 너무 가혹하다 라면서 매불쇼의 진행자를 또 거론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2: 근데 그 배제고 학생들이 잘못한 건 분명히 맞잖아요.
0: 예.
2: 그건 그런 식으로 그 폄하하거나 그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것들은 잘못인데, 근데 그 학생들이 과연 그 5.18 광주에 대해서 뭘 알고 있을까요? 40몇 년 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열몇 살 된 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그 행동을 한 것은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아니 스타벅스 나 자주 가는데 왜 스타벅스 못 가게 해? 대통령이 왜 장관이 나서서 그런 걸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해? 라는 것들에 대한 반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옳다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스타벅스 사건 처음 발생할 때부터 사실 이것을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너무너무 커져버렸어요.
0: 예.
2: 그리고 이것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에도. 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광주 일고의 그 예를 들면 감독이 그랬듯이 그 피해자들이 그래 이거는 일단 배재고등학교에서 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 그 저 광주제일고나 이런 쪽에서 용서하고 그래 너희들이 알겠습니다. 잘못한 건지만 받아들일게 그 앞으로 그러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게 화합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0: 예.
2: 이거를 자꾸만 학생들 아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6: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날씨와 교통 그리고 뉴스 듣고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9: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8: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9: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1: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2: YTN is FM
1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시작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세차게 쏟아져서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제주에 다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충청 이남 지역에 확대돼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마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1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올림픽대로 따라가는 길 차량 자체도 많이 늘어 있고요. 공항 가는 길 월드컵 대교와 가양 대교 사이 4차로 쪽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구간 뒤쪽으로 발목을 잡히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정체도 많이 심합니다. 영동 대교에서 가양 대교까지 더디게 가고 있고요. 강변북도 일산 들어가는 길 한남 대교에서 가양 대교까지 더디고 가양 대교 다리 위에서도 다리 건너는데 차가 많아서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시속 20km가 채 안 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청담대교 모두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글로벌 초격차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과감한 전략으로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 공업 육성, 김대중 정부의 IT 기술 육성에 이어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이 되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하는 원동력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충북 청주를 찾아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호남 한 지역에 집중된 거란 오해가 있는데 수도권에 편중돼 있던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바꾸는 대전환의 승부수가 시작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충북 청주시 육거리 종합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세계적 격변기에 한국의 명운을 가늠할 국가적 승부수이고 국민주권 정부가 지역균형 국가를 만들어가는 역사적 승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 도전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광주를 찾아 5월 어머니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5월 어머니 집을 방문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족들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갑게 맞이해 주신 한 분 한 분이 5.18의 역사이고 역사에 산 증인이라며 5월 어머니들의 한도 풀어드리고 5월 영령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룡기 전국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배재고 야구부가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논란으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과도하다며 정부 여당이 나서서 아이들 미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극단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분명 잘못이지만 벌이 과하다며 상처를 입은 광주 학생들이나 시민들도 아이들 장래와 꿈이 꺾이길 바라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건의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대법원 결론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1번 출입구 쪽에 폭발물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방치된 여행 가방이 폭발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1시간가량 현장을 통제하고 가방을 살펴본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방 안에 옷이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는데 역사 안에 가방이 버려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광주경찰청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인 장모 경감의 핵심 증거 폐기와 관련해 감찰에 돌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보안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 차량 내부에서 블랙박스 영상 저장 장치가 뒤늦게 발견된 경위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 경감은 여고생 살인 사건 사흘 뒤 아들 장윤기의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업계 호황 등에 힘입어 집값 급등세를 보인 경기도 화성 동탄 아파트 가격이 이번 주엔 1.46% 올라 상승폭이 소폭 둔화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6월 다섯 번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를 보면 이번 주 동탄 집값 상승률은 1.46%로 각각 2.22%와 1.65%였던 6월 셋째 주, 넷째 주보다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다만 이번 주까지 누적된 올해 상반기 동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3%로 전국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 일대에선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직전 주보다 0.05%포인트 낮은 0.3%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로 중부지방에서 다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0도, 광주 21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1도, 광주와 대구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5도, 습도는 64%입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의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

0: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교통안전 1분 터.
3: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3부는 조금 전 법사위를 다녀오신 손솔 진보당 의원 만나보고요. 4부에서는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경제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레기.

0: 알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어제 있었던 전현직 대통령의 회동, 통합, 연대, 확장이라는 3박자 메시지는 나왔지만 통합의 방법론에서는 미묘한 온도 차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군소정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읽었을지 진보당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손설로 의원 국회 법사위 소속입니다. 이 문제 또 현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네. 국회의원 손설입니다.
1: 이름이 일단 호감이 갑니다. 손설.
2: 감사합니다. 좀 약간 네. 리듬감이 생기는 이름이긴 합니다.
1: 예, 호감이 솔솔 이렇게 되더니.
2: 아, 제가 그래서 지역에서 뭐 새바람이 솔솔 뭐 이렇게도 하고 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예, 하여튼 좋은 거니까요.
2: 네.
1: 법사위 소속이시고 오늘 또 법사위를 다녀오셨는데 지금 뭐 법사위를 놓고서 상임위 구성까지 연계돼서 시끌벅적합니다. 어떤 상황이든가요?
2: 오늘 후반기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 네. 저번에 상임위원장 본회의에서 뽑으면서 이제 법사위가 제일 먼저 전체 회의 연 것 같습니다. 오늘 3시 법사위에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다 안 들어오셨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입장을 보시니까 더 강경하게 싸우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했거든요. 할 일이 산더미이고 막혀있는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 상태를 도대체 어떻게 언제까지 가 가져갈 거냐
1: 예.
2: 이런 데서 저는 좀 걱정했고 뭐 국회의 마비, 보이콧 정치 이런 건 이제 좀 정리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손설로 의원의 이름을 불러주시던가요?
2: 네, 오늘은 출석한 위원들 다 자신의 인사를 했습니다.
1: 네.
2: 모든 위원들이 뭐 소개를 더불어서 이제 뭐 법사위에서 어떻게 하고자 한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1: 네. 뭐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아마 서 법사위원장께서 손설 이렇게 아마 불러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당 이야기는 합니다만 워낙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서
2: 네.
1: 집권 여당이 이제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게 뭐 국회 내에서도 감지가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치열합니다. 그렇죠? 친명이다, 친청이다 뭐 등등등. 어떻게 보십니까? 진보당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이 이렇게 치열하게 이 외부에서 보기엔 좀 맞붙는 상황이 되는 점 어떻게 보시나요?
2: 네, 이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 집권 여당의 영향력이 그 당 안에만 머문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 같은 개혁 진보 사당 같이 했던 당들에게도 주시할 만한 일이고 사실 제일 야당 국민의힘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당 대표를 뽑는 과정이 사실 총선에 공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제일 중대한 상황이고 이런 전당대회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큰 소리가 안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당권 경쟁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집권 여당이라는 권한만큼의 좀 책임 있는 태도,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저는 좀 의문입니다. 특히나 여러 뭐 유튜버 뭐 논객 이런 걸 통해서 더 증폭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과정이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이
1: 어떤 의미일까요?
2: 어제는 어떤 선수가 뭐 공을 찾는데요. 뭐 막았습니다. 거의 이런 수준으로 이것이 중계되고 있는 것이 과연 좋을까? 이런 고민이 있고 특히나 뭐 멸칭을 쓴다거나 뭐 가짜뉴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비전 경쟁, 책임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집권 여당으로서는 더 맞지 않나 예. 보는데 뭐 과거 행적 그리고 뭐 적통 이런
1: 파멸하고 하죠. 네.
2: 그러니까 이 과거의 것들을 이제 파묘하면서 지금의 비전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이 집권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에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고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1: 네. 이게 또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어떤 관전 평가를 내리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통합을 주제로 하고 뭐 비빔밥도 또 네. 과일 하체도 나왔고 미어탕도 나왔는데 다 먹고 싶은 음식이네요. 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개혁진영, 피처혁명을 함께했던 세력과 더 큰 단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더 결은 달랐어요.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해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진보당은 어느 쪽에 좀 무게를 싣습니까? 그러니까 단합 쪽에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과의 더 큰 단합 쪽입니까? 아니면 구조적 다수 또 외연 확장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2: 네, 저는 이제 두 분께서 만났던 것이 역설적으로 여권 내에 있었던 분열적인 상황 이런 거를 보여준 장면 중에 하나였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계기로 두 분이 좀 호소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두 분의 메시지가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면서 주고받아지면서 사실 다른 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구조적 다수를 이야기하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을 받으면서 뭐 내부의 단결을 하면서 구조적 다수로 나아가야죠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대화가 결이 다른 지점보다는 단결하고 연합해야 된다, 함께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더 강했다고 봅니다.
1: 네. 근데 뭐 전현직 대통령의 발언은 아니었지만 또 특히 따라서 최근에 나오는 이른바 진영 내에 이 이른바 이 전쟁에서 이른바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쪽에서 한쪽은 증축을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재건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2: 네, 이거는 뭐 어느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실은 그런 언어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단합, 연대에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 선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연대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 비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세력 간의 뭐 합치기? 이런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되는 거는 좀 알맹이 없이 형식적인 것만 좀 이야기되는 거라고 봅니다.
1: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게 골프 활동을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걸 듣노라면 그래 제1야당 중진 의원들 또 일종의 이 소통 또 협치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외연 확장을 이야기했으니까 골프 회동을 통한 외연 확장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진보당의 손설 의원 입장에서는 또 진보당 입장으로서는 우리한테는 왜 연락이 안 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일단 저희한테 골프를 치자고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저도 뭐 골프를 이제 하지는 않고 네. 또 이제 진보당에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전화가 있었다, 전원이다 이렇게 하지만 약간 각 당과 뭐 사람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저희 당 같은 경우에도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주고받고 있고
1: 예. 네.
2: 그래서 뭐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했다고 해서 저는 뭐 섭섭한 마음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골프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1: 네, 더 적극적으로 네. 좀 진보당이든 아니면 기본소득당이든 이른바 범민주연합이라고 해서 힘을 네. 합쳤었던
2: 네.
1: 그 정당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뭐 대통령 쪽에서 접촉 제안이 온다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은 혹여 있으신지요?
2: 저희는 이제 약속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총리실 산하의 이제 사회대 개혁위원회도 있었고 거기에 나온 과제들이 있고 사실 뭐 저희는 뭐 친분 뭐 이런 모임보다는 약속했던 것들 예. 이 정부가 하기로 했던 것들이 잘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이 큰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대화가 조금 더 많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습니다.
1: 예. 그래서일까 지난번 선거 때도. 한 지역에서의 이 당선자 숫자 가지고 이제 진보당에서 좀 의견을 낸 적도 있었죠, 그죠?
2: 당선자 숫자요?
1: 네네. 어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이 뭐 두 명 세 명 이렇게
2: 네.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는
1: 그렇습니다.
2: 거예요.
1: 그렇습니다. 또 이제 교섭단체도 좀 요건을 완화해 달라.
2: 네.
1: 또 뭐 이제
2: 광역단체장.
1: 네. 조국혁신당에서도 계속 광역단체 네. 또 결선투표제 얘기인데 이게 좀 적극적으로. 민주당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2: 네.
1: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떠세요? 서운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8.17 전당대회 이후에는 좀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시는지요?
2: 저희는 이제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대선 시기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과 개혁진보 4당 총 5개의 당이 약속한 거였기 때문에 예. 약속을 지켜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정치개혁으로 정개특위로 돼야 된다. 지방선거 전에 돼야 된다. 그래 약속이 실현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섭섭한 수준을 좀 넘어서 네. 매우 좀 실기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이 지방선거의 전체적인 연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첫 번째 파열음이었다고 봐요. 그때 그걸 했었어야지 전체 민주진보 진영의 뭔가 도모 연대 이런 게 되지 않았겠냐.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의 무언가 말고 이 범민주진보 진영을 전체적으로 아울러 가기 위한 그런 계획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후보도 하고 그런 토론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난 1년 정부가 출범하고 22대 국회가 내란 청산해야 된다, 사회대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왔던 이 1년의 과정에 대해서 네.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끼리 민주당만 이기는 이런 전략이 아니라 어떻게 다 같이 더 구조적인 다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경쟁을 하는 것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 논의들이 이번에 반드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도 좀 있어야 된다.
1: 예. 손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0: 네, 사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재명 문재인 두분 대통령님의 이제 만남을 통해서 그런 좀 소모적인 건 이제 그만하고 그런 비전 경쟁을 보여주길 전좀 기대하고 있고 그런 거를 좀볼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예,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시네요. 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한때 이 합당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0: 네.
1: 진보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소선거구제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지역에 진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진보당 입장에서도 합당 제의의 향후에 뭐 검토를 하거나 의향이 있습니까?
0: 이제 저희는 이제 연대가 있고 연합이 있고 통합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사실 합당이 이제 통합 수준의 논의인데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연대도 지금 잘안 되고 있는 형편인지라 이 연대 과정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사실은 이제 통합이나 합당 같은 경우에는 당의 뭐 방향성 그리고 뭐 정체성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상의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저는 진보당은 독자적인 그런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민주당의 파이만 커지는 것이 한국 정치에 과연 좋은가? 아,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치가 확장 성장해야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 민주당만의 정부가 아니라 같이 이제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정부거든요.
1: 예.
0: 그러면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왼쪽 운동장을 더 넓게 하려면 사실 진보 정치는 더 커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1: 네. 진보당 당론으로는 당 입장으로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폐지 입장이신 거죠?
0: 네, 저희 원칙적 폐지 입장을 계속
1: 예.
0: 했습니다.
1: 손 의원님,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입니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1인 1표제는 여기서 이제 좀 관련될 수 있는 건 보안수사권인데, 과거의 문제, 정당 내부의 문제다. 좀이 해결할 수 있는 민생 쪽으로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면서 약간 속도 조절 논의의 의미도 좀 담고 있는 듯한, 물론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가 또 일치된 의견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뭐 속도 조절이나 또 한때는 또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안수사권의 부분 유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0: 네, 이거는 사실은 시기가 지금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1: 예.
0: 10월 2일에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을 하는데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지금 넘어갈 수가 없는 거고 사실 이미 좀 늦은 측면이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보면은 도대체 민생 법안이라는 건 무엇이지 항상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좀 아니다라고 할때 민생이 이렇게 딱 표진말처럼 붙습니다. 그러면은 이 민생 법안이라는 거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거든요.
1: 네.
0: 검찰개혁의 이 문제는 그럼 민생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무엇은 민생이 무엇은 민생이 아닌가? 오히려 이런 민생 법안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이제 갈라보자? 이런 의미들이 저는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검찰개혁을 하는 부분과 이거는 민생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토론하기 전좀 어려워지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 네.
0: 이 시기에 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고 그것이 좀 치밀하게 여러 의견들을 다 받아 안고 할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 네, 해야 될 것을 미루거나 지연시킬 수는 없다. 손혜인님께서는 이제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활동하셨죠, 그죠?
0: 네,
1: 그때
0: 맞습니다.
1: 하신 그 발언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정치 검사들이 진짜 이렇게까지 꼼꼼하고 악랄하게 조작 기소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말 좀 놀랐다.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런 또 생각이 드셨던지요?
0: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근데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합쳐낸 완벽한 좀그 문서 종합적인 문서가 한동훈 전 장관이 읽었던 체포 동의안입니다. 근데 그 체포 동의안을 지금 와서 보시는 분들 별로 없을 텐데 지금 와서 보시면 그것이 허점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1: 예.
0: 이게 조작 기소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수사의 수사, 위증 협박 그리고 증언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체포동의안을 그 시기에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거는 정확하게 정치적으로 한 정치인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이 분명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0: 대부분 보시면 뭐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체포동의안에 있는 말들이 거짓말들이에요. 뭐 위증을 했던 것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 이런 건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1: 예.
0: 그런 허점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사건으로 엮으려고 했던 그 일련의 시도들이 이제 그 국조특위의 과정에서 한 번도 의혹으로 확인이 된 거고요. 이거는 반드시 수사가 더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1: 예.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한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뭐 그걸 또 다른 입장에서 또 생각하는 판단하는 또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조작 기소, 공소 취소, 특검법 논의가 있습니다.
0: 네.
1: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손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이신지요?
0: 저는 특검 무조건 해야 되고 특검을 안
1: 아,
0: 할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 예.
0: 이게 확인된 의혹들이 너무 많고 관계자들이 많고요. 이제 특검을 하든 말든 사실은 이 공소취소라는 이 프레임은 말입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이건 공소취소하려고 한 거야라고 하셨고, 국정조사를 하고 나서도 새로운 의혹들이 발굴이 되었는데도 이거는 공소취소하려고 한 거야라고 하시고, 서영교 의원님이 위원장님이 된 것도 이거는 공소취소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되는
1: 네.
0: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소취소의 모든 걸 그냥 갖다 붙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1: 프레임으로.
0: 예.
1: 네.
0: 그래서 이게 뭔가 새로운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이거를 같이 보고 있는데도
1: 네.
0: 이 이야기 정말 계속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저는 좀 일면 신기하다 막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 예. 끝으로 손서울 의원님하고 이제 많이 이제 법사위원장께서 호칭을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법사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0: 네, 법사위는 정말 많은 법안을 다루기도 하고 또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특히나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사실 제가 이제 초선의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배워야 할 것도 많은 상황이고 좀 선배 동료 의원님들한테 많이 배우면서 또 진보당만의 시선으로 챙겨야 하는 분명한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 나가는데 좀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1: 네. 자, 지금까지 진보당 손솔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 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1: 요즘 뭐 다른 것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또 경제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요. 자, 이 이야기들 많이들 또 주가에 대해서 또 환율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시원한 설명을 해 주실 분입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 소장님.
3: 네, 반갑습니다.
1: 네. 자, 언제나 또 명쾌한 해석을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자, 오늘 주식시장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게 작동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 오늘 상황 어땠습니까?
3: 예, 일단 상당히 충격적인 하루였다 볼수 있습니다.
1: 예.
3: 변동성도 크지만 결과적으로 하락폭도 상당히 크고요. 코스피 전체적으로 7.89% 떨어졌는데 이 정도 폭이면 뭐 상당히 어떤 발작적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같이 요즘 정말 주목을 끌었던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종목
1: 예.
3: SK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나 떨어지는 그야말로 최악의 하루를 맞았다. 이렇게 종합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최악의 목요일.
3: 예.
1: 블랙 목요일이
3: 네, 블랙
1: 돼버렸는데.
3: 더스트 예.
1: 예.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또 영향을 줬다라는 분.

0: 분석도 나오긴 합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뭘로 봐야 될까요? 이렇게 급락한 이유요.
1: 예, 역시 미국발 쇼크가 우리 증시에 가장 큰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섯
0: 예.
1: 가지 정도를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가 좀 어떤 저 전환점을 돌아서서 그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증폭이 됐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0: 예.
1: 마이크론 회사가 주가가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회사였고, 또이 마이크론이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와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고, 지금 반도체 경기의 슈퍼랠리의 한 중앙에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총사가 있다면, 바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렇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가장 큰 회사고 사실상 유일한 회사거든요.
0: 예.
1: 따라서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랠리가 왔을 때는 마이크론 주가부터 떴는데 이게 갑자기 10%나 아주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이크론이 떨어졌느냐? 여기서 또 메타라는 회사, 지금 우리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메타가 마이크론의 주가 폭락을 부추기겠다. 이런 조금 이중 방정식인데요.
0: 예.
1: 메타라는 회사가 그동안에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사다가 그걸 가지고 그 인공지능 AI 대규모 언어 모델도 개발하고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0: 예.
1: 그동안에 돈을 좀잘못 벌었거든요. 투자는 많이 했는데 돈이 안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야, 이거 물 먹는 하마 아니냐? 언제 돈을 벌 것이냐 해서 올해 메타가 주가가 좀안 좋았습니다.
0: 네.
1: 그러자 메타가 밤사이에 이제 우리 인공지능 투자 안 할래? 그리고 인공지능 투자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사들여놨던 컴퓨터, 그 시설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인터넷 서비스 작업, 장사를 하겠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엔비디아 물건을 메타에 팔수 없게 됐다. 이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졌고요.
0: 예.
1: 그 밖에 많은 반도체 회사들도, 이제 메타가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안 하고 남아 돌아가는 컴퓨터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니까, 이제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는 잘 팔리지 않게 되지 않느냐는 그런 공포. 실제로 그런 일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공포가 엄습을 하면서 전 세계 반도체 주가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고, 특히 뭐 샌디스크 같은 이 메모리 저장하는 회사는 20%가량 떨어지는 그야말로 아주 참사가 일어났고 그것이
0: 예.
1: 한국으로 그대로 전이되면서 우리 SK 하이닉스는 그 마이크론보다 좀더 떨어지는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연동이 돼 있거든요.
0: 예.
1: 자, 이런 국제 요인도 있는가 하면 국내적으로도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또 우리 많은 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이 왜이 마당에 매도 폭탄을 터뜨리느냐. 그동안에 국민연금이 주가 끌어올리는데 1등 공신이었는데 7월 1일부터
0: 예.
1: 리밸런싱이란 이름으로 아니 매도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0: 예. 이게 국민연금이 그동안 주가 상승의 1등 공신이었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리밸런싱이라는 게말 그대로 이제 이 주식 보유량을 재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예. 균형을 맞춘다, 이런 건데,
0: 예.
1: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모든 기관 투자자들은 내부적으로 목표 한도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얼마, 채권은 얼마, 그걸 갖추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보통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기준에 어긋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기준에 맞춘다.
0: 예.
1: 이것을 리밸런싱이라고 그럽니다. 밸런스를 다시 맞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작년 말부터 이 리밸런싱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초과가 됐는데 한도 초과돼도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한다고 해서 그럼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팔면 갑자기나 힘겹게 올린 그 코스피, 코스닥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0: 예.
1: 우리가 좀 참자 해서 약 7개월 정도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식을 좀더 사기도 했어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리밸런싱을 한다. 이렇게 원래 7월부터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0: 과거의 원칙으로 돌아갔는데 그동안 한 8개월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아, 국민연금은 이제 리밸런싱도 안 하고 계속해서 국내 주식 투자액을 늘리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었는데 아, 이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다시 원론대로 돌아가서 리밸런싱 하겠다. 이러니까 시장이 좀 국민연금 넘어져 이렇게 좀 충격을 받는. 그런데 예. 사실 국민연금이 7월 1일, 2일 그렇게 매도 물량을 그렇게 아직 많이 터뜨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좀 그런 방향 전환에 대해서 좀 공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뭐 리밸런싱 자체도 자체지만은 그런 방향 전환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국민연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저 여쭤볼게요, 소장님.
0: 네.
1: 그런데 이제 신영 정권의 시나리오 보고서와 지금 국민연금 공단의 이사장이 김성주 이사장입니다.
0: 네.
1: 설전이 오고 갔다는데 무슨 이야기 때문에 설전이 한 정권사의 이 보고서 내용 가지고서 국민연금 이사장과의 이 일종의 말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0: 예, 어제 저녁부터 이게 좀 세계적인 이슈가 됐는데요. 우리 김성주 이사장께서 SNS에 글을 한편 올렸는데 글이 굉장히 분노의 글입니다. 뭐 제목을 굳이 뽑다면
1: 네.
0: 뽑자면 점쟁이 노릇을 집어치워라. 그러니까 신영 정권이 예측을 한 글을 보고 언제부터 당신들이 점쟁이 되냐 그런 엉터리 보고서 내지 마 하고 이제 각을 세웠는데요.
1: 예.
0: 신영 정권 입장에서는 아니 국민연금이 통계도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해서 플랜 A, 플랜 C를 만든 건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서로 설전이 오고 가는데요. 문제는 그 리밸런싱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이 얼마나 할 것이냐 한마디로 매도 폭탄을 얼마나 실어낼 것인가에 관해서 서로가 지금 시장이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도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신영 정권 입장에서는 그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계산해서 아 이게 올 하반기에 정확하게 규모까지 나왔는데요. 약 74조 정도를 시장의 국민연금이 매도 폭탄으로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데 대해서 바로 그 김성주 이사장은 무슨 소리냐. 그 숫자는 우리가 공개할 수 없지만 그 엉터리다. 뭐 이런 논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 국민연금도 그 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 사실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도 어렵다는 그 말도 맞고
1: 예.
0: 또 신영정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시뮬레이션에서 자기들이 보는 선에서 얼마를 팔 것이다 라고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가 감정적 마찰까지 빚어진 것은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김성주 이사장 입장에서는 아니 신영정권 때문에 국민연금이 마치 국민 역적이 됐다. 국민연금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한 통계도 없으면서 왜 우리가 74조를 판다고 그러냐. 74조는 절대 아니다.
1: 낭설이다.
0: 그러면 얼마냐. 그건 공개할 수 없다.
1: 네.
0: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치고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 74조 문제가 나오기 전에 한 일각에서는 240조를 팔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더랬습니다. 원래 시장은 이렇게 예측도 하고 또 전망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시장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지 서로 이렇게 다 점잖은 분들이 서로 이렇게 네.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서로 나를 세워가지고 클릭 장사하는 점쟁이다른 동해 이런 좀 상세한 표현을 쓰는 것은
1: 알겠습니다.
0: 조금 보기는 안 좋았습니다.
1: 김 선생님 말씀대로 미국의 증시 영향도 그렇고 메타나 또 마이크론도 그렇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국내로 보면은 상당히 또 호재라고 할 만한 이슈도 있었거든요. 이른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4,755조의 초대규모 투자 이런 건 또 호재로 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작 주가는 안 올라가요. 그 이유는 뭘까요?
0: 네, 지금 미국에서는 이것이 주가 폭락의 진원지다 하는 그 시각도 상당히 지금 아주 강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이클 벌이라는 유명한 공매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분이 계세요.
1: 네.
0: 주가 떨어질 때마다 공매도를 쳐서 주가 떨어진 것을 더 부추기면서 거기서 돈을 얻는 세계에서 가장 공매도를 잘하는 분이고 2007년도,

0: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위기가 온다는 것을 먼저 예측한 사람으로도 유명한데요.
1: 예, 빅쇼츠라는 영화에도 나오죠. 네.
0: 그렇습니다. 예, 그 양반이 아주 글을 아주 올렸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775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면 이게 공급 초과가 돼서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지적이 있었더랬는데 그 공급 폭탄의 하나의 신호탄이 되면 주가는 3분의 1로 떨어질 수 있다 하면서 나는 지금부터 공매도 들어간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게 모든 경제 현상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동전의 그 양면처럼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우리 4,775조를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반도체를 공급을 늘리면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되고 예. 거기서 산업 연관 효과로 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올라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맞다 틀리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예. 지금 인공지능이 잘 되고 또 메모리가 잘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계, 경제계의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 랠리가 상당히 갈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에 가격이 주가가 너무 올랐다. 그러니 이제 정권가에서는 그걸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1: 예.
0: 아무리 그 산업이 좋더라도 가격이 올랐다면 차액 실현해서 가격 조정을 한번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한국에서 4,775조를 이렇게 공급을 늘린다는 보도, 이게 뭐 당장에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 그 마이클 버리라는 이 빅쇼트 저승사자가, 아, 자기는 바로 공매도 들어간다 그러면서 마이크론 주식을 판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주식에 숏을 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자기가 삼성전자나 또는 SK하이닉스에 숏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서 바로 한국 주식을 직접 사기가 불편하니까요.
1: 예.
0: 그런데 그와 구조가 비슷한 마이크론을 치니까 이 마이크론과 구조가 비슷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SK하이닉스가 오늘 11%나 떨어지는 그러니까 대폭락 장세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1: 예.
0: 마이클 버리의 저주도 조금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러나 마이클 버리가 항상 맞았던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공매도 쳤다가 본인이 손해본 경우도
1: 알겠습니다.
0: 많은데 주가 영향은
1: 네.
0: 쭉 오늘 주가가 떨어진 게 꼭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한 6개 예. 정도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마이클 버리보다는 김대호 소장님이 한 수 더 위일 수도 있으니까요.
0: 아유과 참 말씀이십니다.
1: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받을 때 얼마 그동안 못 뛰어들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 지금이라도 삼전 닉스 들어가야 돼 이런 또 고민하실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실제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무려 뭐 5조 이상을 팔고 떠났는데요. 그 매물을 우리 개미들이 다 받아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 아직도 반도체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1: 예.
0: 분들 그 뜨거운 매수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시각이 전문가들에도 좀 엇갈린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뜨겁게 달아올 거야. 무슨 거품은 무슨 거품 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1: 네.
0: 한쪽에서는 뭐 반도체 산업은 좋지만은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좀 차익 실현하고 한 단계 그 숨 넘기고 지나가자 이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때일수록 좀 길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만 보고 가격이 떨어질 때 올라간다든지 올라가니까 빠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반도체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특히 메모리 우리가 지금 메모리 삼성전자나 SK인데 메모리 산업의 생태계
1: 예.
0: 이게 계속 수요가 받쳐줄 것이냐. 지금까지는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은 선제적으로 앞으로 1분기 후 2분기 후를 어떻게 되냐를 바라보고 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떨어졌으니까 산다 이런 자세보다는 반도체 산업의 앞으로 6개월 후 전망이 어떻다.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이 6개월 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 시기

0: 속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하나만 좀 이 이슈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 경기도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편입을 했는데 이 지역을 보니까 화성 동탄, 용인 기흥, 반도체와 관련이 있고 대체로 이 성과급 이슈가 또 작동해서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김대수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강남
0: 정확한 지적이세요.
1: 강남 집값이나 이런 경기도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 주변 인근 지역들의 이건 앞으로 이제 이 실거래를 하실 분들한테도 하나의 또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값이 잡힐까요? 조금이라도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될까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집값이 계속해서 몇 년째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잠시 소강 상태, 양도세 때문에 소강 상태를 보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동탄, 기흥 뭐 이런 쪽이 이 가격이 아주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현재 상승세가 몇 배 뭐로 더 높았거든요.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간다.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간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김대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오늘 방송 마무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배추도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9: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0: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4: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이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4: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두루 다니면서 활동하셨다.
6: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충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충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5: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7: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22도, 부산은 20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 31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성산로 따라가는 길 금화터널에서 연세대 입구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마포대로는 충정로역에서 마포대교 북단까지 지체고요. 반대쪽으로는 마포대교 북단에서 공덕 오거리 쪽으로 쪽으로 차 간격 좁힙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와 여의 상류 사이 2차로 쪽에 고장차 있고요. 고장차 지점을 앞두면서

조금 더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반포대교는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기 어렵습니다. 남단 건너와서 서초역까지 쭉 밀리고요. 동호대교는 북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속도가 내려갑니다. 청담대교도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군자교 부근 1차로에 사고 조금 전에 발생했습니다. 알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5: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위로 봉쇄됐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은 27일 만에 열린 겁니다.
6: 네, 경기장은 국회 국조특위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개방됐는데 경찰은 시위대를 한 명씩 이동 조치하면서 출입로를 확보하고 닫혔던 문을 열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7: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개표소 방문을 앞두고 일대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출입문을 막은 채 자리를 지켰고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가 울렸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기동대 등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경찰은 출입문 인근을 에워싸고 양편으로 줄지어서 위원들의 이동로를 확보했습니다.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공무집행방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8: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지 말고 자진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특위위원들이 인근에 도착한 상황에서도 일부 시위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두르고 서로 팔짱을 낀 채 출입문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들에 대한 이동 조치에 나섰고 10여 분에 걸쳐 시위대를 한 명씩 붙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출입구 앞이 비워지자 경찰은 굳게 닫혀있던 셔터를 올렸습니다. 지난달 봉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개표소 문이 열리면서 현장에서 1시간여 동안 대기하던 특위위원들도 현장 조사를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출입문을 막고 있던 시민들에 대해 강제 해산이 아닌 경찰관 공무집행법에 따라 이동 조치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5: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오늘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달 5일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려는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미는 등 가지 못하게 맞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를 앞두고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의 변호인은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맞지만 다치게 하진 않았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고발한 국민의힘 관계자를 소환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법률단장인 최지우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단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선관위가 공무상 해외 출장 제도를 악용해 사적 관광이나 휴양에 국가 예산을 유용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5: 반도체 종목의 정점 통과 우려에 미국 기술주가 급락하며 코스피가 8%가량 하락해 7,648로 내려앉았고 SK하이닉스는 14% 넘게 폭락했습니다.
6: 극심한 변동성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9: 코스피는 4.46% 급락한 7,933으로 시작했습니다. 8,000선 붕괴와 함께 가파른 급락세에 코스피 시장은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 올해 15번째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하락세는 진정되지 않았고 차익 실현 압력 확대 등으로 낙폭은 더욱 커지며 7.89% 폭락한 7,6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폭락은 미국의 IT 기업 메타가 여분의 AI 연산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단초가 됐습니다. 컴퓨팅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자극해 반도체 종목이 고점을 통과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 등이 급락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0: 엄청난 AI 데이터 센터를 쳐서 소위 말한 AI의 패권을 자기네들이 쥐겠다는 경쟁을 했었잖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없고 막 그 소위 말한 공급 부족이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9: 반도체 대형주이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9.06% 폭락한 28만 6천 원으로 SK하이닉스는 14.57% 떨어진 218만 7천 원으로 무너졌습니다. 개인이 6조 2,6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지만 외국인이 4조 4천억 원 넘게 팔았고 기관도 2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한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기계장비와 전기전자 등 업종 전반이 약세를 보이며 6.74% 떨어진 866에 마감해 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위기가 누그러졌다는 언급으로 달러 강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강달러 기조는 유지됐고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주식 순매도도 겹치면서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1,555.8원으로 다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5: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가 반도체 호황이 끝이라는 전망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낸 존 파렐리우센 OECD 한국 스웨덴 데스크 한국경제담당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곧 종료될 거란 견해에 대해 묻는 질문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지속적으로 반드시 잘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습니다. OECD는 올해 한국 국내 총생산 증가율 전망치를 한 달 전에 발표한 대로 올해엔 2.6%, 내년엔 1.9%라고 밝혔습니다.
6: 반도체 업계 호황 등에 힘입어 집값 급등세를 보였던 경기도 화성 동탄 아파트 가격이 이번 주에는 1.46% 올라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6월 다섯 번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를 보면 이번 주 동탄 집값 상승률은 1.46%로 각각 2.22%와 1.65%였던 6월 셋째 주, 넷째 주보다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 일대에선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난주보다 0.05%포인트 낮은 0.3%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는 5.11%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는데 부동산원은 역세권과 학군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전세 수요가 유입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5: OECD가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세 위주로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OECD는 회원국 평균을 보면 부동산 세수의 56%가 보유세지만 한국은 29.4%에 불과하고 대신 거래세가 50.4%를 차지한다며 부동산 과세를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세 위주로 전환해야 주거 이동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OECD는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자체는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6: 석유류 물가는 4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1: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2% 올라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5월 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며 석유류 물가가 24.7%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전체 소비자 물가를 0.93%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상승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인 2022년 7월 이후 거의 4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휘발유는 전월에 이어 23.1% 올랐고 경유는 33.7%, 등유도 23.1%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3.2% 오르며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밀어 올렸습니다. 파가 37.1% 상승했고 쌀과 국산 쇠고기, 달걀과 조기도 올랐습니다.
12: 농산물에서 파가 이번 달에 좀 크게 상승한 품목인데요.
13: 최근에 그
12: 더운 기상으로 인해 생육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11: 국제 항공료는 28.2%, 해외 단체 여행비는 24.3%가 오르며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는 3.4% 올라 두 달째 3%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과 정부 물가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6월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데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5: 지난달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3.2% 올랐는데 품목별로 보면 실제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는 이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최근에 외식 브랜드도 잇따라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4: 마트 정육 코너. 가격표를 유심히 살펴보는 소비자들이 눈에 띕니다.
15: 아니, 소고기가 10%는 더 올란 것 같아요.
14: 지난달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같은 수준입니다. 겉으로 보면 물가 부담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품목별로 보면 사정은 다릅니다. 국산 소고기는 7.5%, 돼지고기 4.5%, 달걀은 10.3%, 쌀은 11.7%나 올랐습니다. 고기와 쌀, 달걀처럼 식탁에 자주 오르는 핵심 식재료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양배추는 19.7%, 당근 13.4%, 마늘과 우유는 각각 11% 하락했습니다. 대부분 채소류의 가격은 내렸지만 지출 비중이 큰 고기와 쌀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 물가도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치킨은 일부 사이드 메뉴 가격을 인상했고 더본코리아는 11개 브랜드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11% 올렸습니다. 롯데리아도 버거 단품 가격을 평균 2.9% 인상하는 등 외식업계도 원가 부담을 이유로 잇따라 가격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걱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수급 불안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진 달걀도 물가 안정의 또 다른 변수입니다. 달걀은 재과, 제빵 물론 각종 가공식품의 주요 원료여서 먹거리 전반으로 가격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6: 원재료 가격 상승은 외식과 가공식품 가격으로 연쇄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 부담도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4: 매일 식탁에 오르는 식재료의 외식비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 부담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5: 졸전을 펼쳤던 월드컵 남아공전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홍명보 전 감독의 선수 기용은 주장 손흥민과 베테랑 이재성의 선발 제외였습니다.
6: 손흥민에 이어서 이재성도 상상도 못한 결말이라 정말 죄송하다는 첫 심경을 밝힌 가운데 팀 내 불화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7: 홍명보 감독보다 하루 늦게 동갑내기인 주장 손흥민과 함께 귀국한 이재성.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첫 심경을 전했습니다. 먼저 승리의 기쁨이 아닌 패배의 아픔을 전하게 돼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결말이라 그 어느 때보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표팀 베테랑 이재성은 체코, 멕시코와의 1, 2차전에 선발 출전했지만 마지막 남아공전엔 아예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습니다. 전방 압박을 위해선 손흥민과 함께 선발 기용이 필수적인데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중 이재성 투입을 재촉하는 이강인의 말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팀 내 불화설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0: 김종호 국민의힘 의원은 선수들 인터뷰를 둘러싸고 감독과 일부 선수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홍명보 감독은 멕시코 현지에서 이미 내부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 전혀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내부적에 같이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선수들과의 관계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0: 축구협회도 인터뷰 문제로 손흥민과 이재성이 선발에서 제외되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YTN 이던입니다.
2: 홍명보 전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에 홍전 감독과 정 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민이는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4년 정 회장과 이전 이사가 축구협회 내부 반대와 규정을 무시한 채 홍명보 감독 선임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홍 감독에 대해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기만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3: 상대팀의 혐오가 담긴 구호를 외친 배재구 야구부 선수들에게 6개월의 출전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특히 프로 진출이나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3학년 선수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2: 배재구는 대한체육회에 재심 청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4: 배재구 야구팀에서 3학년은 12명. 올해 전국대회 출전이 정지되면서 더 기량을 펼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프로야구 스카우트들이 봤을 때 올해 드래프트에서 뽑힐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많게는 2명. KBO 드래프트 조항에는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드래프트 참가나 프로 입단을 제한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단에서 배재구 선수를 뽑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 선수가 현실적인 목표로 삼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이마트배 8강과 올해 상반기 주말리그 우승으로 팀 성적을 보는 웬만한 대학에는 원서를 넣을 수 있지만 대학도 곤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배재구 선수 학부모들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징계 수위는 가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체육회 일주일 내에 해야 하는 재심 신청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 공정위는 개인의 징계 여부는 뒤로 미뤘습니다.
5: 출전 정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서 면밀한 조사와 자료를 통해서 다시 징계를 결정하기로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4: 주로 구호를 외친 선수들이 경기를 뛰지 않은 1, 2학년들이었다는 점에서 선수의 적극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도 당장 3학년생들의 프로 입단과 진학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3: 국민의힘은 배재구 야구부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두고 과도하다며 정부 여당이 나서서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극단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분명 잘못이지만 벌이 과하다며 상처를 입은 광주 학생들이나 시민들도 아이들의 장래와 꿈이 꺾이길 바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도 5.18은 우리나라를 만들어준 위대한 사건이나 청년 세대에는 결국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라며 정치권이 지나치게 성역화하면 오히려 반감이 생기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배재구 야구부원들의 5.18 조롱 구호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건 혐오와 역사 왜곡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교육 현장에서 조롱과 혐오의 언어가 일상화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현실에 국민이 개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치부터 화합과 소통할 수 있게 민주당이 더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의힘도 차별과 역사 왜곡 없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데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대규모 지방 투자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왜 우리 동네는 안 되는 것이냐고 분열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충청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보고회에서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같이 부하 뇌동에 화내면 동네가 발전하겠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에 유용한 그리고 효율적인 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준비 설득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 유인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청년에게 더 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상대적으로 낮은 2030 청년층 지지율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권 첨단 산업 발전 보고회를 마치고 돌아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단순히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7: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된 힘을 모아주시기를.
6: 특히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라 적잖은 초과 세수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재차 짚었습니다. 이를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역대급 기업 성과급과 코스피 지수, 부동산 등 자산 격차에 따른 청년 소외감을 이대로 둘 순 없다는 판단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7: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의 완화입니다.
6: 실제로 이번 주 MBS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2030 젊은 층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과 골목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을 포함한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과 청년 예산 분석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당분간 청년 민심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증거를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가 없앤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친족 특례 조항 때문에 처벌을 면했습니다. 사법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부실 수사와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커지자 결국 경찰청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8: 지난 5월 5일 광주 도심에서 길 가던 17살 여고생을 납치해 살해한 23살 장윤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장 씨가 성폭행이도로 범행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가 아닌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9: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10: 죄송합니다.
8: 광주지방검찰청은 보안수사를 통해 장 씨가 갖고 있던 성인용품이 심하게 훼손된 점과 지인들과의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 씨의 부친 A 경감이 아들이 구속된 이튿날 원룸에 들어가 핵심 증거들을 버리거나 불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장 씨의 아버지가 성인용 인형을 해체한 뒤 여러 장소에 폐기했고 장 씨의 과거 휴대전화도 훼손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 재판에서 장 씨의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용 인형 실물은 결국 경찰이 촬영한 영상 등 자료만 재판의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경찰은 인형에서 채취한 장 씨의 유전자 정보와 감식 보고서, 훼손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물을 압수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1: 촬영을 다 남겨놨어요. 네, 남겨놓고 유효적인 혹시 DNA 이런 부분도 확인 차원 유전자 감식 다 했어요. 그래서 굳이 뉴얼돌 자체에 대해서 압수할 필요성이.
8: 더욱이 장윤기의 부모에 대해선 친족이 저지른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 조항을 고려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처벌이 가로막히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이 쇄도하자 경찰청은 A경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경위와 초동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격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한정혜 의원이 형법상 범인 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변화한 시대 흐름에 맞춰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를 폐지해 강력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

0: 때문에 기온이 다소 내려갔지만 습도가 높아져 한낮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오르내렸습니다. 경기 여주와 충남 공주 등 일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이 같은 더위는 하루 정도 더 이어집니다.
1: 정체전선이 북상하기 전 금요일 낮까지는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기온이 예상되고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어 습도 높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0: 잠시 숨고르기를 한 정체전선은 내일 밤부터 다시 활성화해 북상하겠습니다. 내일 밤 제주도에 비를 뿌린 뒤 주말에는 충청 이남, 휴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주말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휴일인 일요일부터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전국적인 장맛비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뿐 아니라 호우특보 수준으로 강하고 많은 양이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홍수,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2: 5일부터 7일까지는 이 북서쪽에서부터 접근하는 기압골이 이 정체전선과 함께 이 저기압을 발달시키면서 우리나라 북쪽까지 굉장히 일시적으로 비구름대를 폭넓게 남북으로 폭넓게 발달시키는 시기가 오는데요.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0: 기상청은 장마철로 돌입한 가운데 당분간 강한 호우와 무더위가 반복해 나타나겠다며 호우 대비는 물론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며 각 지방정부에 철저한 선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7월 장마는 이례적인 데다 괴물폭우 같은 극단적 호우도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정부가 많고 임기 초인 만큼 위급 상황 대처에 소홀할 수 있다며 더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4: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에 나옵니다. 비상계엄 1년 7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윤 전 대통령 범죄 혐의에 대한 첫 번째 확정 판결입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5: 12.3 비상계엄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대형 버스와 차량이 길을 가로막았고 경호처 직원과 군 부대원까지 육탄 저지에 동원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비상계엄 관련 8개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로 계엄 이후 583일 만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경호처 직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거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6: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스크럼 훈련, 위력 춘찰 등을 하게 한 행위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5: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고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있는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그 뒤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도 내려집니다. 앞서 2심은 촉박하게 소집을 알린 것도 국무회의 참석 기회를 박탈한 거라고 보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3심이 2심 판결 선고일 3개월 안에 선고돼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규정보다 20일가량 일찍 내려지게 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들여다본 1호 사건인 만큼 2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향후 판단의 주요 가늠자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4: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서울에서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원 전 장관에게 내일 특검에 나오라는 통지서를 보냈다가 패문부제로 전달되지 않자 재차 발송을 한 건데 원 전 장관이 이에 응한다면 첫 번째 특검 조사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원 전 장관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이 김건희 씨 일가가 소유한 땅으로 바뀌며 특혜 논란이 일자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는데 특검은 당시 원 전 장관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오늘 여신

0: 그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JMS 정명석 총재 측에 이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도와 수사 과정에 지장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서 팀장급 중간 간부였던 A씨는 정 씨의 성폭행 혐의가 불거지던 지난 2022년 4월 JMS 간부들과의 화상회의에 참여해 신도들의 휴대전화 교체를 설득하는 등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간접 실무회담을 통해 일부 진전을 이루고 다음 회담을 고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 장례식 이후에 열기로 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카타르 외무부는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현지 시간 1일 카타르 도하에서 가진 간접 실무회담에서 지난달 체결한 양해각서 이행 방안을 논의하면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 대표단이 직접 만나지 않고 카타르와 파키스탄 중재자들이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셔틀 외교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미국의 만류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세를 멈추지 않으며 독자 안보 노선을 천명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와 안보를 담보로 한 무모한 홀로서기 이면에는 결국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존이라는 목표가 숨어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 7월 들어서도 레바논 남부에선 이스라엘군의 무인기 공습과 대대적인 포격이 이어졌습니다. 구급대원들까지 표적이 될 만큼 무차별적인 공세를 펼치며 미국이 중재한 단계적 철수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의 원조는 복지와 같다며 지원 거부까지 선언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협상을 추진하는 미국에 맞서 자립 안보를 명분으로 독자 노선을 선포한 겁니다.
2: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남부 레바논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헤즈볼라가 우리를 위협하는 한 끝까지 남을 겁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1: 전문가들은 국가 안위가 달린 이 무모한 도박의 진짜 배경으로 네타냐후 총리 개인의 정치적 명주를 지목합니다. 현재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극우 강경파의 지지로 간신히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전쟁을 멈추면 연정이 붕괴돼 곧바로 실각과 사법 처리 위기에 처합니다. 이 때문에 고의로 미국과의 갈등을 키워 내부 보수층을 결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홀로 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 미국의 군사 지원이 끊기면 아이언돔 등 핵심 방공망 미사일은 수개월 내에 바닥납니다. 게다가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려 무리하게 전시 경제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세금 부담과 안보 불안으로 국가 부도 사태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2: 네타냐후 총리에게 치명적입니다. 안보 전략이 실패한 데다 뛰어난 언변으로 미국 대통령들을 쥐락펴락하며 이스라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던 시대도 끝났기 때문입니다. 국제정치 분석가입니다.
1: 네타냐후는 오직 정치적 생존을 위해 조국의 안위는 물론 수십 년간 이어진 국제 질서마저 통째로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결별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도박이 지구촌 전체를 예측 불가능한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네, 오늘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립니다.
0: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문화자연유산의 등재와 또 보존을 결정하는 국제기구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4: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 네, 이제 네. 행사가 얼마 안 남아서 좀 막바지에 분주하실 텐데 오늘 먼저 출연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4: 네, 감사하고요. 오늘도 오전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걸 다 점검하는 그런 큰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3: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세계유산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4: 저희들이 보면 이제 UN이라는 정치기구죠. 그 뉴욕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는 교육, 문화, 과학의 집합체인 국제기구입니다. 네. 서로 양대축이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또 그 가운데 저희들이 이번에 여는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하는 그 위원회가 가장 큽니다. 이번에 196개국의 대표단과 함께 약 3천 명의 세계인들이 오기 때문에 국내인까지 하면은 저희 뭐 7, 8천 명이 하루에 움직인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유산을 등재하는 것을 또 집중적으로 회의를 하지만 지금까지 등재된 것에 대해서 보존을 잘했느냐 아니면 보호 여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험한 유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되는 것들이 결국 크게 아주 다국적으로 나라끼리 또 경쟁도 있고 또 나라에서 또 반대하는 나라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어렵게 진행되는 회의입니다.
0: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이 세계유산도 사실 이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그렇습니다. 것들일 텐데 우리나라의 이 세계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4: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7개가 세계유산이 있죠. 그중에 15개 문화유산이고 2개 자연유산인데 문화유산 1995년에 된 그 종묘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석굴암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 불국사라든가 조선왕릉이라든가 수원화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있는 뭐 고인돌군이라든가 또 사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운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자연유산으로서는 제주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갯벌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확장도 등재 예정입니다만은 이렇게 17개가 있습니다.
3: 지금 뭐 화면으로도 보셨다시피 방구천 암각화도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 뭐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주요 행사를 개최하긴 했었는데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번에 처음 열리는 거잖아요.
4: 그렇습니다.
3: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4: 사실 38년 만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세계유산위원회라는 것이 큰 대회인데 유네스코 가장 큰 대회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국가적인 위상이고 또 저희 나라가 또 위원국으로서 또 의장국 역할하고 네. 국가예산청의 의장국 역할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요. 역시 우리는 이번에는 이제 참여국이 아니고 이제 리드하는 그러한 의장국 역할을 하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큰 행사가 지금 19일에서부터 29일까지 그다음에 이제 사전 포럼은 13일부터 열리는 건데 그러니까 부산이 좀 북적북적해질 것 같습니다.
4: 사실 19일부터 하지만은 지금 예. 13일부터 두 개의 포럼이 또 먼저 움직입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영 프로페셔널 포럼이라 가지고 세계 청년들이 전문가들이 오는 포럼이 있고 하나는 이제 사이트 매니저 그러니까 어느 현장의 전문가 포럼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먼저 가동이 되는데
3: 네.
4: 근데 이 영 프로페셔널 포럼에는 저희들이 30명을 이제 전 세계 청년들을 해서 선발했는데 무려 5만 2천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700대 1 정도 되죠. 그 정도로 인기가 있고 오고자 하는 나라들 많고 그중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회의장이 있는데 그건 181개 회의장이 돌아갑니다. 나머지 하나를 저희 나라가 특별하게 했는데 대한민국 관을 만들었습니다.
3: 네.
4: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유무형 공연이라든가 체험학습을 계속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나머지는 뭐 시티투어부터 해가지고 전국이 사실은 저희 나라, 우리나라가 네. 17개의 세계유산이 있지만 세계유산이 그 골고루 해서 또 복합적인 유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3: 네.
4: 쉬운 한 개의 지자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 오늘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립니다. 세계유산의 보존과 미래 가치를 논의하는 권위 있는 국제회의가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리게 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부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한 기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서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조금 전 정인용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자체 조사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4: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5: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6: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7: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8: 택배입니다. 과일 배달하신 거 갖고 왔어요.
7: 과일이요? 내가 시킨 게 있었나? 아들이 시켰나?
9: 과일 배달이란 말에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A씨는 큰 의심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던 남성은 택배기사가 아니었죠.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까지 이용했고 과일 배달을 온 택배기사인 것처럼 꾸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죠.
7: 왜 이러세요? 누구세요 도대체?
8: 당신 아들이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7: 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8: 야, 이 가만두지 않겠어!
9: 남성은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피해자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뒤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죠. 범행 이유는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달랐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가해자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믿음, 이른바 망상에서 비롯된 범죄였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건을 하나의 예외적 케이스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10: 도대체 왜 그런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8: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옆집에서 저에게 살을 날린 거였어요. 그놈의 부적... 제가 이사를 갔음에도 계속 괴롭히고.
9: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 하지만 가해자에겐 너무나 확신에 찬 현실이었고 그 확신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망상이 범행의 이유가 됐을 때 법은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사건들

0: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0: 오프닝에서 짚어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살짝 각색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가해자가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던 사건인데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1: 네, 참 끔찍한 일인데요. A씨는 올해 1월경에 B씨가 살고 있던 어떤 아파트에 찾아갑니다. 당시에 B씨는 없었고 B씨의 어머니만 있었어요. 그래서 A씨는 그대로 B씨의 어머니를 폭행, 협박, 감금하면서 B씨를 기다렸고 귀가하던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죄 동기를 그 B가 내 가족을 성폭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었습니다.
0: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흥신소가 동원됐어요. 그리고 결국 그 정보로 살인사건이 발생한 건데 이런 경우 흥신소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1: 네, 요즘 흥신소, 탐정 뭐 이런 업종이 합법화됐다라는 이야기랑 섞여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합법적인 범위의 탐정이 합법인 거고 불법 행위를 하는 탐정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지금 행동도 불법이고요. 실제로 송파에서요.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업자가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불법이냐, A씨와 같은 살인의 공범이냐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마 안 될 겁니다. 보통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도로 이제 처벌이 됩니다.
0: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 충격적인 건 범행 이유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해서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면서요.
1: 네, 아까 제가 앞에서 이제 A씨는 범죄 동기를 B가 내 가족을 성폭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이게 허위였던 것으로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A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라고 판단하면서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다만 또 이제 이게 A씨의 범행 동기가 허위냐라고 하면은 그건 맞는데 A씨가 작정하고서 거짓말을 했었다라고 봐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A씨는 B씨를 살해한 직후 경찰에 자수했고요.
0: 네.
1: 모든 범죄 행위도 전부 다 인정했었습니다. 즉 망상을 진심으로 믿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0: 네.
1: 재판부에서도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해당한다. 즉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인정했거든요.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A씨의 형을 깎아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0: 비슷한 사건들이 최근에도 여러 건 있었는데요. 원주의 한 식당에서 이웃을 살해한 사건. 이 사건은 징역 12년과 치료감호가 선고됐더라고요. 앞선 사건은 징역 30년이었는데 이 사건은 망상으로 똑같이 살해했음에도 12년이 나왔거든요. 어떤 사건이었고 형량 차이는 어디서 나왔다고 보면 될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1: 네, 사건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라고 망상을 해서 살해를 했던 사건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형량이겠죠. 앞에 A씨는 성격장애, 정신질환이 있기는 한데 변별력이나 뭐 행동 통제력 이런 것들은 가능했다. 정신질환이 문제를 일으킬 수준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감형을 전혀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다고 형이 다 감면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아를 잃을 정도로 자신이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일 때 형을 이제 깎아주는 건데요. 그게 자아를 가지고 확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보다는 비난의 정도가 조금 약하다라는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이 원주식당 사건에서는 실제로 이제 피고인이요. 죽여라고 하는 환청이 들렸었다. 나는 그 환청에 따라서 죽였을 뿐이다. 라고 실제로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됐다라고 하는 점이 어느 정도 참작이 돼서 통제력이 A씨보다는 조금 더 떨어졌던 것이다. 라고 짐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치료 감호가 같이 붙었고요.
0: 네, 좀 이게 어려우니까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저 뭐 물체가 악마인 줄 알고 내가 처단을 했다. 라고 하면은 악마를 처단하는 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했으면 당연히 가만히 돼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상대방이 어떤 나에게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복수한 거다라는 거는 그렇게 알았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그런 범법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감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감시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면식도 없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 사건 역시 징역 4년 그리고 치료감호가 선고가 됐거든요. 이런 사건들에서 치료감호가 함께 나오는 이유가 뭐고 치료감호는 또 뭔지 징역형이랑 같은 건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1: 네, 사실 크게 보면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치료 감호가 선고되면 그 기간 동안 치료 감호 시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치료 감호라는 게 이제 꼭 유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제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징역형 기간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무죄인 피고인한테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굳이 따지면은 정신병원 강제 입원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 그 자체는 아닌 거죠.
0: 치료 감호를 받다 보면 정신과적 약물 치료가 들어갈 거고, 그런데 본인이 이 약물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 약 안 먹겠다, 거부할 수 있습니까?
1: 네, 있습니다. 환자가 뭐 치료를 안 받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치료 감호는 징역형처럼 뭐 몇 년을 살아야 된다 이런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최대 기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간 내에서 치료 감호 중에 종료 심사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런데 치료를 거부하게 되면은 당연히 치료가 종료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해기는 한데 이제 거부를 할 수 있기는 하다. 이론적으로는 징역 3년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을 넘겨서 치료 감호 기간에서 한 10년 정도 있을 수도 있냐,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0: 정신질환이나 망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고 재판부는 왜 그런 결정 내렸던 건지 비교 한번 해주시죠.
1: 네,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A씨 사례를 일단 들 수 있겠죠. 정신질환을 인정했지만 형을 줄이지는 않았다라는 선고가 있었고요. 다른 사례들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 모 주택가에서 이웃이 평소 자신을 욕한다라고 이제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자폐증,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이런 진단서들을 제출했고 정신질환은 인정이 됐어요. 근데도 대학교도 잘 다니고 있었고 군대도 현역 제대를 했었고 지능지수도 평균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력에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가 않았었습니다.
0: 네.
1: 네, 또 경남에서 자신에게 저주부적 나시겠습니다. 네, 또 경남에서는 이제 나에게 저주부적을 붙였다. 그리고 무속의 저주의인 무속의 저주인 살을 날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을 날렸다고 생각되는 이웃을 살해한 살인범 재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재판부는 여기서도 조현병과 같은 망상적 사고를 인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서 감형을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경우에서는 이제 심신미약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정신과 진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정신질환으로 범행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황까지 같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범행 자체는 체계적으로 이제 저지르게 되니까요. 계획을 하게 되고 실행을 하게 되고 끝나고 사건을 수습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흥신소에서 주소를 확보하고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그러다가 범행 당시에만 갑자기 자아가 망가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믿기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심신미약 주장도 이런 식이고요. 대부분 다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0: 네. 네. 지금 그러니까 말씀 주신 사례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이제 정신 질환이 범행 동기에만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참작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또 있는데요. 망상 때문에 그랬다, 죄송하다. 그래서 심지어 뭐 감형되거나 무죄돼가지고 나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무죄가 돼서 나온 케이스, 이거 몇 번 있죠?
1: 네, 2017년 이야기인데요.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딸의 사체를 훼손하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리고 무죄를 받았고요. 왜냐면은 이제 어머니에게 왜 딸을 살해했냐라고 했을 때 자신이 먼저 죽였던 애완견의 악귀가 자신의 딸에게 옮아갔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0: 네,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했던 사례죠.
1: 네, 맞습니다. 네. 정신감정의와 임상심리 전문가의 감정에서도 인정이 됐고요. 정신질환도 있고 통제력도 없었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악마를 처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지력이었다는 점도 충분히 증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기는 한데요. 치료 감호, 정신병원 감금이 같이 선고됐었습니다.
0: 네.
1: 네, 반대로 어머니를 살해했던 아들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LSD라고 하는 이제 코카인이나 필로폰의 100배쯤 강력한 마약 물질이 있어요. 그걸 흡입한 상태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죽이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을 해서 존속 살해, 살인,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다만 이제 LSD를 먹었으니까요. 마약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해서 징역 2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신질환 때문에 치료 감호가 선고됐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은 실무적인 실무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망상 범죄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법과 제도의 정비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결국은 말씀하신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들에 대한 국가 단위의 통제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가. 그래야 이런 불행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심신미약자들을 강제로 수용하고 격리해야 된다까지 나가는 것은 너무 지나칠 것이고요. 이제 비슷한 이 비유로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심신미약의 판정, 정신질환이 생겼다고 했을 때 격리 수용소에 유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상상해 보면은요, 그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만요. 모든 사람들한테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것처럼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해서 정신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런 심신미약자들에게 당하는 피해자들도 마음 한켠으로는 알거든요. 가해자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분노가 정확히 그 가해자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그때 누가 잘못했는가라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넣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2: 충성!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중부와 경북 북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오후부터는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소나기가 또 내릴 때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22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 31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릅니다. 간선도로 정체 구간 많이 줄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으로 들어가는 길 현재는 한강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막히지만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비교적 원활하게 지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4차로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구간 조심히 가셔야겠습니다. 성수대교 영동대교 다리 위에서 비교적 원활하고요. 영동대교 나와서 영동대로로 이어지는 길목들도 비교적 무난합니다. 영동대로 따라서 삼성역 지나가는 길, 하계울 쪽으로 가는 길, 저 양방향으로 원활하게 지납니다. 양재대로도 일원 지하차도에서 선안 나들목까지 그리고 길동 사거리 지나는 차량들 비교적 원활하게 통과하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중단교 부근 3차로 쪽에 고장 차한 데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진입해서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4: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개표소 문이 열린 겁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찾았습니다. 투표용지 등 내부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첫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정오쯤 현장에 도착한 위원들은 경찰 브리핑을 들으며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했고 1시간여 만에 시위대를 뚫고 개표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으로 시위대와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내부 현장 검증은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위원들은 투표함 등 보관된 물품은 별도로 열어보지 않은 채 현장을 보존하고 다시 문을 폐쇄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선 일부 투표용지 보관 장소가 샤워실이라거나 CCTV 설치 부족 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다만 특위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점검을 마친 뒤 투표지 247만 장이 그대로 보존된 거로 보인다며 공개 재검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5: 우리가 공개적으로 윤상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위원장입니다.
6: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3: 개표소 방문 전에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전국에서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7: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 그것도 잘하라고 월급 주는 거예요.
2: 윤건영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8: 근데 송파구는 유독 50%를 그대로 고수를 했어요.
2: 서범수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
8: 고수한 이유가 뭡니까? 특히 사전투표율이 낮은 이 송파구에서.
3: 국조특위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한 2차 현장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22일 결과보고서 채택 전까지 이번 사태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봉수의 27일 만에 공개된 잠실 개표소 내부에서는 투표지 247만 장이 밀봉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4: 일단 훼손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CCTV 등이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9: 굳게 닫힌 철문을 열자 투표지라고 적힌 하얀 상자가 방안 가득 쌓여 있습니다. 겉면에는 봉인 테이프가 둘러져 있고 무단 개봉을 막기 위해 군데군데 도장도 날인돼 있습니다. 시위대 저지로 한 달 가까이 발이 묶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환 투표함들입니다.
10: 손 대시면 안 됩니다. 네.
9: 투표함은 경기장 지하 잠금장치가 달린 폐쇄된 사무실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송파구 전역에 투표지 247만 장이 투표함 380개에 밀봉돼 있었는데 일단 육안으로는 무단 개봉이나 훼손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현장 그대로
2: 윤성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 위원장입니다.
6: 조사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247만 표에 달하는 유효 투표지 그리고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9: 경찰과 함께 진입한 국조특위 위원들은 투표함 관리와 보안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보관 장소가 샤워실인데다 출입구를 제외한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11: 보관되어 있는
2: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원래 이 경기장이 샤워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안에 CCTV가 없는 거고
12: 누가 저기 어떻게
2: 들어가는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지금 이 CCTV 상태에서는
9: 그런 만큼 투표함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증거 훼손이나 안전 사고 등을 우려해 일단 현장을 보존한 채 다시 문을 폐쇄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선관위 측에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는데 향후 국정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0: 부정원입니다.
1: 국조특위위원들이 방문하면서 열렸던 경기장 문은 40분 만에 다시 봉쇄됐습니다.
2: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사무실 복귀 희망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3: 낮 1시 10분쯤 철문이 올라가고 국조특위위원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봉쇄 27일 만에 대표소 진입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조사가 끝난 뒤 철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문이 개방된 시간은 단 40분. 이제는 사무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희망을 가졌던 입주 체육단체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4: 입주 체육단체 관계자입니다.
3: 개표소 봉쇄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경기장 인근 임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체육단체들의 시름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오는 9월 아시안게임이 예정된 만큼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내외 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자료를 경기장 안에서 가져올 수 없어 행정자료를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해 불편이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치진 채용이나 선수 지도자 자격시험도 무기한 연기되는 실정입니다. 행정마비가 계속되면서 수익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4: 지난달하고 비교했을 때 입주 체육단체 관계자입니다.
3: 대한체육회는 입주단체들이 다시 경기장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봉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체육산업과 선수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서울 전셋값이 올해 들어 5% 넘게 오르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지난해 5배가 넘는 수준으로 불장을 기록한 올해 매매 상승률에 육박합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최악의 전세난으로 평가되는 2021년 초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5: 서울 성동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지난달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신규 계약이 보증금 10억 9,500만 원에 체결됐습니다. 지난 4월에 9억 4천만 원의 세입자를 받았는데 두 달 만에 1억 5천여만 원이 뛰었습니다.
6: 요즘 같은 경우는 전세 물건도 굉장히 많이 없고 금액도 많이 상승해서 거래가 쉽지는 않습니다. 소유자분들께서 가격도 많이 올리시고 계시고 소유자가 좀 우위시죠.
5: 성동구의 다른 대단지 구평 전세 보증금은 지난달 13억 원까지 올라 석 달 만에 2억 원이 비싸졌습니다. 73주째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오름폭도 0.3%대를 유지하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은 상황. 5.11%인 올해 매매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려는 임차 수요는 꾸준하지만 수년간의 착공 감소로 입주 물량이 대폭 줄고 갭투자 차단과 계약갱신 증가 여파 등으로 매물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100보다 커질수록 집을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 전세 수급지수는 최악의 전세난이 있었던 지난 2021년 초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구하기가 별따기가 되자 젊은 층의 임차 수요가 매매로 이동하고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번 주 0.27% 오르며 73주째 오름세로 매매 전세의 동반 상승세가 심화하는 상황.
7: 전세 물량이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사실 전세를
4: 프리미어 매매로
7: 전환이 되는 수요도 발생을 하면서 서울 외곽 지역 중심으로 매매 가격도 오르기도 하고요.
5: 반도체 특수로 급등 중인 화성 동탄 아파트 값은 1.46% 올라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성남 수정구와 분당, 수원, 영통 등 경기 남부권 주요 지역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이란 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2: 석유류 물가는 4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8: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2% 올라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0: 5월 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며 석유류 물가가 24.7%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전체 소비자 물가를 0.93%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상승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인 2022년 7월 이후 거의 4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휘발유는 전월에 이어 23.1% 올랐고 경유는 33.7%, 등유도 23.1%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3.2% 오르며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밀어 올렸습니다. 파가 37.1% 상승했고 쌀과 국산 쇠고기, 달걀과 조기도 올랐습니다.
9: 농산물에서 파가 이번 달에 좀 크게 상승한 품목인데요. 최근에 더운 기상으로 인해 생육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0: 국제 항공료는 28.2%, 해외 단체 여행비는 24.3%가 오르며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는 3.4% 올라 두 달째 3%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과 정부 물가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6월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데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1: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증거를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없앤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친족 특례 조항 때문에 처벌을 면했습니다.
2: 사법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부실 수사와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커지자 결국 경찰청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0: 지난 5월 5일 광주 도심에서 길 가던 17살 여고생을 납치해 살해한 23살 장윤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장 씨가 성폭행 의도로 범행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가 아닌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1: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12: 죄송합니다.
10: 광주지방검찰청은 보안수사를 통해 장 씨가 갖고 있던 성인용품이 심하게 훼손된 점과 지인들과의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 씨의 부친 A 경감이 아들이 구속된 이튿날 원룸에 들어가 핵심 증거들을 버리거나 불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장 씨의 아버지가 성인용 인형을 해체한 뒤 여러 장소에 폐기했고 장 씨의 과거 휴대전화도 훼손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 재판에서 장 씨의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용 인형 실물은 결국 경찰이 촬영한 영상 등 자료만 재판의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경찰은 인형에서 채취한 장 씨의 유전자 정보와 감식 보고서, 훼손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물을 압수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3: 촬영을 다 남겨놨어요. 네, 남겨놓고
14: 경찰 관계자입니다.
13: 혹시 DNA 이런 부분도 확인 차원 유전자 같은 거 다 했어요. 그래서 굳이 뉴얼돌 자체에 대해서 압수할 필요성이.
10: 더욱이 장윤기의 부모에 대해선 친족이 저지른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조항을 고려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처벌이 가로막히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이 쇄도하자 경찰청은 A경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경위와 초동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격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1: 네, 장윤기 부친의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친족 특례를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주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5: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금 장윤기 살인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현직 경찰인 부친이 장윤기의 집에서 훼손된 리얼도를 폐기라고 또 또 전에 쓰던 휴대전화들을 또 소각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12: 일단 범행이 있고 사흘 뒤에요. 아버지가 직접 거주하고 있던 집을 방문을 한 겁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경찰 단계에서도 그 집에 보관되어 있던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어 있던 리얼도를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을 영상으로 남겨두었고 이제 DNA 같은 부분도 채취를 했지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실물 자체를 확보할 필요성은 당시 경찰은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발견한 아버지가 이 리얼도를 여러 군데에 나누어서 버렸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들을 모두 소각시켰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범행 동기라는 것은 결국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입증이 되고 밝혀야 될 부분인데 당시에 살인죄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만약 성범죄의 동기를 갖고 있는 살인이었다면 강간살인으로 훨씬 더 높은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부친인 이 경찰은 이제 그런 부분 성범죄와 연관될 우려를 좀 차단하고자 이 리얼도를 폐기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이전에 쓰던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존재의 확인이나 아니면 이전의 어떤 심리 상태 그리고 계획성 여부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까지 폐기해버린 점 사실상 경찰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비판의 대상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2: 아, 그럼 방금 말씀하신 일반 살인죄하고 강간 살인죄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12: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동일하지만요. 법정 최저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든 강간살인이든 무기징역,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건 동일하지만요. 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최저형량이 5년입니다.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강간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면 무기징역부터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 법정형의 하한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결국 범행 동기라든가 범행 수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 동기는 양형의 참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장윤기는 일종의 본인도 죽으려고 했는데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에 배치되는 어떤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라고 한다면 이 최종적인 형량도 충분히 상향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1: 네. 지금 장윤기 씨 아버지가 검찰 조사에서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부분으로 연관되는 게 우려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법적인 상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소 5년과 최소 무기징역은 정말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12: 그렇죠.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네. 정말 안타까운 그 유족의 심정을 고려할 때 정확한 범행 동기의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범행 수법, 이 범행의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요.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치의 형량을 부여하는 것은 전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 경찰이라는 신분을 감안할 때 해당 증거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여서 그런 방패막이로 삼기에는 유족의 아픔이 너무나도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 그런데 단순히 생각하면 범죄자에 관련된 핵심 증거를 훼손했거나 없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면서요?
12: 친족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타인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증거를 은폐한다거나 훼손하면 증거인멸죄로 처벌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법정형도 꽤 무겁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단서가 붙습니다. 친족 간의 증거 인멸을 한다거나 범인 도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친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도피시키면 이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들어오게 된 배경을 보자면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가족이 그 범죄자에 대해서 증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조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사항도 동일합니다. 경찰이기에 앞서
14: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친족 간 특례에 따라 부친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족 특례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을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0: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나비엔.
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듀엣토의 더 클래식.
5: 7월 2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6: 모차르트의 레퀴엠 중에서 입당송 레퀴엠 에테르남. 야닉 네제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와 리아스 베를린 실내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7월 2일 목요일 듀엣토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레퀴엠 중에서 입당송 레퀴엠 에테르남, 야닉 네제 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와 리아스 베를린 실내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0: 지난주 야닉 네제 세갱의 모차르트 레퀴엠 음반이 발매되었습니다. 야닉 네제 세갱이라고 하면 이 시간을 통해 여러 번 소개해드린 지휘자죠.
1: 네, 2012년부터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맡고 있고 2018년부터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음악 감독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베를린 필과 빈 필을 정기적으로 지휘하고 있는데 올해 빈 필의 신년 음악회를 바로 이 야닉 네제 세갱이 지휘했습니다.
0: 이 음반은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했습니다.
1: 네,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는 따로 상임 지휘자나 음악 감독을 두지 않는 악단입니다. 지금의 야닉 네제 세갱이 이끈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야닉 네제 세갱은 최근 몇 년 동안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와 계속해서 여러 음반을 녹음했죠. 베토벤 교향곡 전집, 브람스 교향곡 전집을 발표했고요. 모차르트 오페라 음반 프로젝트도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이번에 나온 음반은 모차르트의 레퀴엠인데 의외로 요즘에는 정상급 지휘자들이 이 곡의 음반을 자주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0: 예전에는 칼뱀, 카레얀, 번슈타인, 솔티 같은 지휘자들이 이 곡의 음반을 녹음했는데요.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시대악기 연주가 유행하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이 이 곡을 다루는 경우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먼 레틀이나 구스타보 두다멜 같은 지휘자는 그렇게 많은 곡을 음반으로 남겼으면서도 이 곡은 녹음하지 않았죠.
1: 그런 면은

0: 그래서 야닉네제 세갱의 이 음반이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악기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와는 달리 무겁고 장중한 예전 해석과 비슷한 연주를 들려주니까요.
1: 그가 이 곡에서 어떤 해석을 들려주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모차르트의 레퀴엠 부속가 중에서 콤프타티스, 악인들을 정죄하사, 라크리모사, 눈물의 날, 아멘. 야닉 네제 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와 리아스 펠린 실내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모차르트의 레퀴엠 부속가 중에서 악인들을 정죄하사 그리고 눈물의 날 아멘 야닝 네제 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와 리아스 베를린 실내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1: 확실히 요즘 시대악기 연주를 하는 다른 지휘자들의 해석과는 다른 느낌이죠.
0: 야닝 네제 세갱은 지금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휘자잖아요.
1: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두 곳에서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 두 곳 모두 그가 오기 직전 즈음에는 잠시 주춤했던 상황이었는데 야닝 네제 세갱이 음악감독을 맡으면서 다시 세계 최정상의 위치를 되찾게 되었죠. 그래서 그를 메트와 필라델피아를 살려낸 지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0: 그러고 보면 이 오케스트라도 축구랑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축구 선수가 훌륭해도 감독이 별로면 성과가 제대로 날 수가 없잖아요. 이 오케스트라도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또 내니까요.
1: 특히 야닝 네제 세갱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동안 잊혀졌던 미국 작곡가들을 발굴해내고 있고요. 특히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흑인 여성 작곡가 플로렌스 프라이스의 교향곡 전집은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0: 그럼 이 곡을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플로렌스 프라이스의 교향곡 1번 중 1악장 야닝 네제 세갱이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결혼 15년 차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학원 강사이고 남편은 건설회사 현장 관리직이라서 평소 출장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둘 다 일에 치여 바쁘게 살았지만 부부 사이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주말 부부처럼 지내다 보니 서로 애틋함이 더 컸죠. 게다가 언제부턴가 남편이 아이들을 유난히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갑자기 다정한 아빠로 변한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 좀 놀라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회사에서 예정보다 일찍 진급한 덕에 여유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이 바로 이런

0: 거구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느낀 그 행복은 완벽한 거짓이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슬픔에 빠져있던 어느 날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뜯어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보낸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기가 막힌데 그걸 남편이 죽은 뒤에 이런 식으로 알게 되다니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충격과 배신감을 추스를 새도 없이 더 기막힌 현실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사망을 했으니 상속인인 제가 이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은 남편의 불륜 소송을 제가 대신 치러야 한다니 모욕감과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한편으로는 저 역시 남편의 상간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슬픔도 추스르기 전인데요. 상간소장을 피고로서 받으셨어요. 사연자분 느끼셨을 배신감 엄청 크셨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남편분 사망으로 힘드셨을 텐데 외도 사실까지 알게 돼서 고통이 정말 크셨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남편은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상간녀의 남편이 남편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편은 사망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연자분이 사망한 남편의 피고 자리를 이어받아서 이거 재판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1: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일반 민사사건입니다.
0: 네.
1: 민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인 남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녀의 남편이 사연자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연자는 사망한 남편을 상속인으로서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상속인이니까 사망한 남편의 소송상의 지위도 수계를 한다는 거죠. 네,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외도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남편이 사망한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혼인관계가 사망으로 종료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사연자분도 상간녀 상대로 뭔가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이거 가능할까요?
1: 네. 이혼을 하지 않아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혼인관계가 남편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0: 네.
1: 따라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3년 이내에 제기하면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0: 네네.
1: 사연자는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에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0: 네. 근데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지금 사연자분은 상간녀가 누구인지 뭐 어떤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세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요?
1: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피고를 특정할 수 없어 소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0: 네.
1: 다만 이 경우에도 남편 휴대전화의 SNS 기록이라든지 이메일, 문자 기록, 상간녀와 연락처 또는 상간녀에게 송금한 계좌 번호 등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 통신사, 금융기관 등의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뭐 게다가 지금 소장을 받으셨으니까 그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부인이 상간녀일 테니까 이제 그 소장 통해서 어쨌거나 인적사항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적사항

0: 사항 만약에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상간자의 인적 사항 찾는 것도 그렇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하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만약에 이제 남편이 소장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어떤 방법으로 수집해야 할까요?
1: 네, 남편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 그다음 저장된 사진, SNS 게시물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0: 네.
1: 남편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숙박업소 등을 이용을 했다면
0: 네.
1: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혹시나 관련 뭐 수사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그럼 만약에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하게 된다면 사연자분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1: 실무상 상간소송에서 인용되는 위자료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본 사안에서는 혼인기간이 15년으로 장기간이고 자녀가 2명이고 남편의 사망 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0: 네.
1: 법원이 이를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사망했다고 해서 상간 소송이 바로 끝나는 거는 아닙니다. 남편의 상속인들이 피고의 지위를 이어받아서 소송이 계속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인 아내분이 남편의 소송을 수기해서 사건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연자분 입장에서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건 가능하신데요. 다만 이제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아셔야 되고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남편의 휴대전화나 뭐 SNS 금융 내역 등을 통해서 이제 파악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간소송 위자료 보통 혼인기간 부정행위 정도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는데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종이 위에 숫자 0 하나를 잘못 적었다가 하루아침에 1억 5천만 원을 날렸다면 어떨까요? 최근 한 아파트 법원 경매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17억 원을 적으려다가 실수로 0 하나를 더 붙여 172억 원을 써낸 건데요. 감정가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무려 172억 원에 사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최고가로 낙찰은 됐지만 이 낙찰자는 속이 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낙찰자는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진짜 172억 원에 살 수는 없으니 당연히 매수를 포기하고 싶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낙찰자는 법원에 미리 낸 입찰 보증금 약 1억 5천만 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입니다. 법원에 실수였으니 경매를 물려달라며 탄원서까지 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리 법 규정상 단순한 숫자 기재 실수는 경매를 취소해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파트 매수를 포기해야 하고 보증금은 그대로 법원에 몰수되는 거죠. 사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경매 시장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법원의 아날로그식 경매 시스템을 꼽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숫자를 입력하기 때문에 경고창이 뜨지만 법원 경매는 여전히 현장에 가서 종이 입찰표에 볼펜으로 직접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긴장한 상태에서 단위를 헷갈리거나 칸을 잘못 맞추는 대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안전한 전자입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까진 결국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경매장에 가신다면 내가 적은 숫자의 칸이 맞는지 0이 하나 더 붙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디오의 팝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후덥지근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면서 오전부터 중부와 경북 북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오후에는 제주에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2도, 부산은 20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 31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충청 이남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심에서는 성산 후 성산 2교에서 광화문 쪽으로 교통량 꾸준하게 이어지는데요. 크게 지체 정도는 아니고 신호를 다소 길게 받고 있고요. 반대에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은 비교적 무난하지만 성산 램프 부근에서 속도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양화로 따라 동교동 섬거리 부근 각 방향 비교적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정체도 이제는 많이 줄어들면서 강변북로의 양방향 정상속도 내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 위에서만 짧은 지체 보여집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시가지 구간으로는 꾸준하게 이동량 많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그동안 경찰은 체육단체들이 잠실계표소 붕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도 적극적인 해산 조치에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그런데 국회 출입협조 요청에는 1,000명이 넘는 경력을 동원해서 닫혔던 출입문을 개방했습니다. 표종우 기자입니다.
3: 지난달 9일 잠실계표소 앞 시위 참가자들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대치했습니다. 개표소로 쓰였던 핸드볼 경기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체육단체들을 시위대가 막아선 겁니다. 일터를 빼앗긴 체육단체는 수차례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를 호소했습니다.
4: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공권력이 투입돼야 되는 지적이라고
0: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관계자입니다.
4: 그렇게 해야만 저희도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를 특정하며 불법 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도 체육단체 진입을 위한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 조치나 강제 해산은 주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엔 경찰 수장이 직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강제력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회 국정조사특위 요청에 경찰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기동대 20여 개 부대를 포함해 대화경찰 100명, 형사 200명까지 모두 1,500명이 핸드볼 경기장에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특위위원들의 길을 터주고 문 앞에서 버티던 시위 참가자들은 강제 이동 조치했습니다. 이마저도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방문했던 시간에만 유지됐습니다. 국조특위 현장조사 뒤 위원들과 경찰이 철수하면서 개표소 앞 봉쇄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육단체가 요청했을 때와 대응에 차이가 있었던 이유에 대한 YTN의 질의에 당시와 다르게 대응한 게 아니라 매번 현장의 안전 확보 가능성을 따져 조치하고 있고 이번엔 경력을 배치하는 게 시민 안전에 낫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표정입니다.
1: 앞서 잠실계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현장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가 있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5: 20대 남성이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들어섭니다. 잠실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6: 경찰관 폭행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7: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8: 해당 경찰이 신분 밝혔는데
7: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8: 막아선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6: 신분 밝혔는데 계속 경찰관 이렇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건 뭡니까?
9: 오늘 영상 기사에 어떤 점 분해하실 예정이신가요?
5: A씨 측 변호인은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 결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지역의 지방선거 개표소였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지 못하면서 개표가 지연됐고 개표가 완료된 이후에도 일부 시위대는 재선거 등을 주장하며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봉쇄 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려던 경찰관을 선관위 직원이 위장한 것으로 의심하며 막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3명을 특정해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 여성도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참가자는 현재까지 100명을 넘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일주일 뒤인 9일에 나옵니다.
2: 비상계엄 1년 7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윤 전 대통령 범죄 혐의에 대한 첫 확정 판결입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10: 12.3 비상계엄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대형 버스와 차량이 길을 가로막았고, 경호처 직원과 군 부대원까지 육탄저지에 동원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비상계엄 관련 8개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로 계엄 이후 583일 만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경호처 직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거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7: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기
0: 윤성식
7: 위해
0: 서울고법 내란전 담당재판부 부장판사입니다.
7: 유력 경찰 등을 하게 한 행위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10: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고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있는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그 뒤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도 내려집니다. 앞서 2심은 촉박하게 소집을 알린 것도 국무회의 참석 기회를 박탈한 거라고 보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3심이 2심 판결 선고일 3개월 안에 선고돼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규정보다 20일가량 일찍 내려지게 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들여다본 1호 사건인 만큼 2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향후 판단의 주요 가늠자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2: 종합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원 전 장관에게 오는 8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소환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 전 장관에게 내일 특검에 나오라는 통지서를 보냈다가 필문 부재로 전달되지 않자 재차 발송한 건데 원 전 장관이 이에 응한다면 첫 특검 조사입니다.
1: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세척기에 쌓인 화약 찌꺼기를 제거하다 발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계자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세척 도구 등 현장 증거물 17점을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압수물 5,700여 점을 분석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1: 건물 안에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달 1일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당시 모습입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세척기 내부 탱크에 쌓인 화약 찌꺼기 등을 제거하다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폭발 전 고압 세척기 내부에 가라앉아 있는 화약 찌꺼기 등을 세척 도구로 청소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도구 중 일부는 전기가 흐르는 동합금 소재로 만들어졌고 긴 막대와 짧은 호미 등 다양한 형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 경찰은 폭발 현장에서 세척 도구와 배관 부품 등 17점을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11: 경찰은 가재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물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13: 경찰과 노동청은 그동안 3회에 걸친 합동 감식과
0: 유근실 대전경찰청 권역범죄수사대장입니다.
13: 그리고 관련자 32명을 조사했습니다.
11: 노동당국 역시 사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재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재용 대전사업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이어 사고가 난 대전사업장뿐만 아니라 부지 안에 있는 협력업체들까지 특별감독 대상을 확대해 안전관리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14: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협력업체 모두에
0: 대해서 연현석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장입니다.
11: 경찰과 노동당국은 압수물 분석과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 경남 거제시 미용실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손님과 종업원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형준 기자입니다.
15: 중절모를 쓴 80대 A씨가 미용실 앞을 서성이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미용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황급히 뛰어나옵니다. 안에서 A씨가 흉기난동을 벌인 겁니다.
16: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5: 당시 미용실엔 종업원 2명과 손님 1명이 있었습니다. 종업원 1명과 손님이 각각 배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7: 주차장이 이제 여자분인데 쓰러져서 누워 계셨고 그리고 남성분 한 분은 승격차 안에 타고 계시고
15: A씨는 미용실 안에 있다가 범행 10여 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8: 기라는 것이 있고 수갑차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경찰차 태우고 전혀 반항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 거 없었어요.
15: 경찰이 A씨가 범행 직후 무언가를 마셨다는 목격자 진술을 듣고 음동 여부를 검사하기도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명준입니다.
1: 자금난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중앙그룹의 멀티플렉스 메가박스와 업계 2위 롯데시네마의 합병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중앙그룹 배급사가 내놓는 나홍진 감독의 신작은 예정대로 15일에 개봉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9: 지난해 5월 전격 발표됐던 국내 멀티플렉스 2, 3위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 계획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롯데쇼핑은 합병 추진을 위해 맺었던 업무 협약이 지난달 30일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를 합치려던 절차도 중단된 겁니다. 그동안 투자 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했고 중앙그룹 자금 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가 법원 회생 절차 신청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합병 추진이 결국 멈춰선 거로 보입니다. 합병 무산으로 독자 생존에 나서게 된 메가박스 중앙의 계열 배급사 플러스M은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를 예정대로 15일 선보입니다. 나홍진 감독이 곡성 이후 10년 만에 내놓는 작품이자 올해 극장가 최대 기대작으로 꼽힙니다.
20: 롤러코스터 같다라는 그 말씀에
21: 나홍진 감독입니다.
20: 이렇게 미스터리가 하나씩 벗겨지는 이런 재미의 영화일 수도 있겠다.
19: 올해 깐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뒤 200여 개 나라에 선판매되며 한국 영화 사상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제작비 상당 부문을 회수했지만 수백억 원이 투입된 대작인 만큼 흥행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한편의 흥행작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뒤집을 순 없지만 그룹의 위기 속에 출격하는 호프가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일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뒤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화와 협치 정신을 여권이 앞장서서 배신했다며 강경투쟁의 뜻을 모았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22: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시작일로 못 박은 날짜는 오는 6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민생 현장에 국회 손길을 기다리는 과제가 산적하다. 지금은 일할 때 아니냐며 국회 정상화에 국민의힘도 동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23: 멈춰서 있는 7개 상임위를 국민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국민의힘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22: 오후엔 범여권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법사위가 첫 전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검찰개혁 완성 등 입법 속도전을 벼르며 여당 간사까지 일사천리로 선출했는데 제1야당을 향해선 소위 명단을 제출하라며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24: 하반기 법사위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더 나은 더 국민의 요구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22: 수적 열세 속 속수무책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준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부터 의원총회까지 내달리며 입법 복제를 성토했습니다.
25: 방탄국회 의대국제 민주당을 규탄한다!
26: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22: 또 26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까지 소환하며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저버렸다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27: 말로만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지 김대중 정신을 완전히 배신한 정당이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22: 2시간 넘는 의원 총회 끝에 국민의힘은 이대로는 원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 7곳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도장이 있으면 법사위를 내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일부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중진은 강한 투쟁에 모였습니다.
28: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21: 국민의힘 원내 운영
28: 상임위 운영에 필요할 생각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3: 다만 공소취소 특검법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응하려면 원내에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론도 있어 전면 보이콧까지 나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2: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 경쟁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로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는 첫 지역 일정으로 충북을 찾았고 정청래 전 대표는 이틀째 호남을 돌면서 지지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을 찾은 날 김민석 전 총리 역시 국회 복귀 첫 지역 일정으로 충북 청주를 선택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찾아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초강국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승부수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5: 당도 거기에 전력 투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당으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4: 당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재작년 김건희 씨 출장 조사에 나선 검찰이 김 씨 측 통지를 받고서야 조사 장소를 알았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개혁 완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개혁 의지를 선명히 드러냈습니다.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권리당원 3분의 1이 몰려있는 최대 승부처 호남을 이틀 연속 훑었습니다. 광주 5월 어머니 집을 방문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찬 회동에서 통합을 강조한 걸 두고는 당내 갈등을 키워온 세력에게 큰 일침이 됐으리라는 뼈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 송영길 의원은 보폭 넓히기에 주력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단을 내리고 거취를 정할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 연임에 따른 권력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원조 친명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 묵직합니다.
6: 대표를 연임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독점에 나가면서 그러는 것보다는 네.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당대표를 하면서
4: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순회 경선이 정청래 전 대표 고향인 충청권에서 시작하는 일정에는 아직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룰을 둘러싼 당권 주자들 간 공방은 결전의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5: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서 흥미로운 사회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이른바 전업 남편의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밖에서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남편이 안에서 살림을 도맡는 가정의 형태가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운 모습이 된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가정의 구조가 달라졌다면 우리 집 가계부를 지키는 재무설계와 보험의 틀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만약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아내 대신에 남편 이름으로만 보장을 채워둔다면 정작 아내에게 공백이 생길 때 가계부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아닌 우리 가족 형태에 딱 맞춘 커스텀 재무 설계가 필요한 시대.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정형화된 정답이 아닌 오직 우리 집만을 위한 맞춤형 재무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전업 남편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2: 와, 네, 부럽네요.
0: 그리고 뭐 요즘은 아빠 휴직, 아빠 네. 육아 휴직 이런 것도 회사에서 많이 권유를 하다
2: 맞아요,
0: 보니까
2: 네.
0: 그렇죠. 오히려 가정의 경제 주체가 아내, 엄마가 되는 게 꼭 필요하겠어요.
2: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외벌이로 뭐 다들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사망보험금도 있죠. 그거를 와이프가 아닌 저는 저 이름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와이프가 이제 막 일을 한다. 그러면 제가 아니라 당연히 와이프가 더 보장을 튼튼하게 해놔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플러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전략 자체를 아예 다르게 전략을 좀 펼치셔야 되는 거죠.
0: 그럼 애초에 네네. 아빠가 가정의 경제 주체, 그러니까 남편이 경제 주체였던 가정이라면 지금처럼 아내로 바뀌었을 땐 변경을 해야 하고.
2: 당연하죠.
0: 그렇죠. 나중에 또 바뀔 걸 대비했을 때 미리 좀 계획을 세워두는 자세가
2: 맞습니다.
0: 필요하겠어요.
3: 맞습니다.
0: 그렇죠. 우리 집만을 위한 맞춤 재무 플랜이 탐난다. 그리고 우리 집도 이렇게 가정의 경제 주체가 향후 바뀔 예정에 있다라고 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도 오늘 방송 집중해 주시고 상담 신청을 해 주셔야겠죠.
2: 네.
0: 네, 좋습니다. 오늘도요.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을 위한 문자창 열어놨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들어가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번에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 상담 문자창 열어놓고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게 뭐니 상담소 만나봅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5838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코스피 ETF로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어머니가 넣어주신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이 ETF에 더 돈을 넣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최근에는 주식 변동률이 심한 것 같아서 참아야 하는 건가?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ETF 중에 혹시 더 안전한 ETF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은 말하는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거, 개별 네. 기업을 그냥 사는 거, 우리가 그냥 직접 투자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하고 네네. ETF 펀드 투자는 간접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1: 맞아요.
0: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 간접 투자라 하면 그래도 직접 투자에 비해서 안정성이 조금은 더 확보가 된 건데 네네. 청취자님은 한 발 더 나아가. 그럼 네. 그 안에서 그 중에서 더 안전한 상품이 있겠느냐 궁금해하십니다. 요즘 문의가 참 많이 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주식을 해야 하는지 ETF를 사야 하는지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사실 투자 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도 그런 게 지금처럼 저도 뭐 투자 공부를 한 20년 넘게 하고 있고 직접 투자도 사실 10몇 년 넘게 하고 있는데 와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적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네 그 지금 보면 서킷 브레이커.

0: 상승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1: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좀 쏠림 현상이 정말 정말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 레버리지 ETF까지 나오면서 또 이런 쏠림이 더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또 계속되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연금을 깨서 섣불리 투자라고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0: 그러면은 벌써 네. 정답이 나온 걸까요? 네네. 우리 두 분 전문가는 네네. 코스피 ETF를 연금을 깨서까지는 들어가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신 거죠?
2: 네, 맞아요. 일단 뭐 단일 종목보다는 ETF가 조금 더 분산되는 거 맞습니다만 사실 대부분 뭐 ETF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까 질문 말씀하셨잖아요. 질문에서 뭐 ETF 중에서도 안전한 ETF가 있냐. 근데 사실 투자라는 게 안전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차라리 뭐냐 조금 더 분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 ETF를 한 번 더 묶은 EMP 펀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ETF 펀드를 한번 더 묶은 EMP 펀드 이거는 뭐죠?
1: 네, 이게 이제 ETF 매니지드 포트폴리오의 줄임말인데요. ETF를 펀드처럼 여러 개 담아서 운용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펀드를 이제 분산 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EMP 펀드는 이 펀드를 또 분산 투자를 하니까 초분산 투자라고 이제 이름이 불리워지는 거죠.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이 금리나 이 요즘같이 이제 주식시장 변동성이 좀 심할 때 높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2: 뭐 그렇다고 EMP 펀드가 무조건 수익을 본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손실을 날 수도 있는 투자 상품이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시고요. 다만 ETF를 고려할 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참고 정도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투자는 절대 안전한 것도 없고요. 본인 판단하에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맞습니다. 이 말이 정말 공감이 되는 게 투자라는 말에는 안전이란 말은
2: 맞아요.
0: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2: 그렇죠.
0: 거죠.
2: 그렇죠.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산은 불려야 하고 안전하게 지켜내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재무설계 전문가가 코칭해주는 이야기들을 잘 정보화시켜서 여러분들 생활에 접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 내 재무 목표 맞는 투자 그리고 방법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굿모닝 굿나이프에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나도 투자를 해보고 싶고 자산을 불려나가고 싶은데 도무지 우리 집 가게에는 여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상담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현장에서 만나 상담해 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 김현철 팀장님이 직접 사연을 읽어주신다고요?
1: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택시 운전하는 6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제가 병원을 좀 자주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보험 혜택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험을 좀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도 먹어가고 사실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 지금 보험료를 이만큼 내는 게 맞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보험 점검 한번 해서 보험료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60대 택시 운전을 하시는 남성 청취자분이시고 네. 병원에 많이 가서 보험 혜택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혜택 많이 보신 분들을 보면요.
1: 보험 좋아하죠, 참.
0: 맞아요. 네, 일단은 맞아요. 보험을 대하는 마음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고
1: 맞아요.
0: 열려 계십니다. 청취자님도 딱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자, 총보험료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내고 계실까요?
2: 네, 먼저 이제 배우자분 보험료를 빼고 이제 청취자님 혼자서만 89만 원을 내고 계셨어요.
0: 와, 진짜 많이 내고
2: 계시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배우자분 보험료를 포함하면 거의 한 150만 원 가까이 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0: 그렇군요.
1: 두 분 진짜 많이 내고 있습니다.
0: 그쵸? 이 정도면은 네네. 보험료 자체가 이제는 좀 과하다고 느껴지죠.

0: 그렇죠. 사실일 것 네네. 같은데 아까 병원에 자주 다닌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것 때문에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걸까요?
1: 네, 여쭤보니까 먼저 10년 전부터 이제 고지혈증이 있으셔서 그걸로 병원에 꾸준히 가셨던 거고요. 또 이거 말고도 뭐 자잘자잘하게 허리 아파서 아니면 손가락 골절, 어이구. 아니면 또 담 걸리셔서 이렇게 가셨는데 뭐 그렇게 큰 일로 이제 가곤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5년 이내를 보게 되면 딱 한 번 이제 교통사고로 5일을 입원한 적이 있으시고 그 외에는 대장용종 한 번 제거하셨습니다.
0: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네. 1년 이내, 3년 이내,
2: 맞아요.
0: 5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에 병원을 다니거나 질병, 질환을 진단받거나 아니면 뭐 입원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거 항상 묻잖아요.
2: 맞죠.
0: 청취자님은 5년 내에 입원 이력이 있으시고 네. 대장용종 이것도 결국에는 수술에 해당하는
2: 그렇죠.
0: 거니까 네. 수술 이력까지 있는 상황이십니다.
2: 네네.
0: 그러면요 청취자님 그동안은 이렇게나 보험을 많이 가지고 계셨으니까 네네. 혜택도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2: 일단 한 번씩 볼게요. 일단 기본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병원 갔던 거는 당연히 다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손가락 골절이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0: 네.
2: 그럼 사실 골절 진단비 받을 수 있겠고요.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으니까 입원일 딱 뭐 하루 에 몇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했으니까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아마 요 정도 수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용종 제거한 거 수술비 해당되거든요. 이러면 보통 수십만 원에서 한 100만 원 딱 그 정도 수준으로만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이거를 네. 제가 어림잡아서 지금 다 더해봤는데 네네. 200만 원이 채 안 될 것 같거든요.
2: 그렇죠.
0: 그러면은 한 달에 청취자님이 89만 원이나 보험료를 매달 내시 그동안 받은 혜택이 생각보다 일반 사람에 비해 병원을 많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1: 네.
0: 200만 원밖에 안 된다? 엄청 많이 받으신 건 또 아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간혹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고객분이 이제 용종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제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거고 또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데 확인을 해보면 기존에 이제 수술비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족한 암이나 이제 혈관 쪽에 위주로 이제 보완을 해준 케이스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없으시고 기존에 이제 가입하셨던 수술비에서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 뭐 무슨 보험 잘못 갖다 가입한 거 아니냐. 오히려 이제 되려 화를 내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는데 좀 이럴 땐 좀 난감합니다.
0: 근데 왜 화를 내시는 걸까요? 부족한 거 보완해 줬으면 잘한 것 같은데요. 제가
2: 볼 때는. 맞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지난달 아니 뭐 지난달도 아니고 어제 있었던 일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냉정하게. 그러다 보면 상담을 할 때 분명 해당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다 같이 얘기를 해서 결정을 내려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가 이래요. 나 누구는 나 용종 제거했는데 100만 원 나왔어. 라고 하면은 나도 얼마 나오지? 근데 내가 적게 받거나 못 받으면 어때요?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0: 손해 나는 것
2: 네.
0: 같고요.
2: 그래서 저희가 딱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용종 제거할 때 수술비 몇십만 원 받는 거 중요하다. 자 그런데 그걸 위해서 한 달에 보험료 최소 3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하면 사실 1년이면 36만 원, 2년이면 72만 원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몇십만 원을 받기 위해서 보험 가입하는 것보다는 혹시나 큰 목돈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게 보험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그제서야 아 이해를 하시고 아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화를 가라앉히시는 거죠.
0: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라도 오해가 좀 풀릴 수 있으면 참 다행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보통 치아보험의 경우에는 또 잘 계산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치아보험으로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가 나간다라고 한다면 1년이면 60만 원이고 이제 2년이면 120만 원 내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2년이 지나야 임플란트를 받으셨을 때 100%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소한의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2년 이후에 임플란트를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두 개 이상은 임플란트를 받아야지만 내가 낸 돈보다는 더 받게 되는 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2년 뒤가 아니라 4년 뒤에 한다? 그러면 240만 원을 내는 거니까 최소 임플란트를 3개 이상은 해야지만 이득인 거예요.
2: 그래서 이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따져야 되는데 사실 안 따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치아보험의 경우에 제 기존 고객분도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물어봐요. 치아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반대로 물어봅니다. 치아 상태가 어떠신데요? 를 먼저 물어봐요. 자 그러면 치아 상태가 지금 임플란트는 몇 년 뒤에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찾아서 해드리지만 실제로 나중에 나이가 들면 당연히 치아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0: 임플란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려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가입하지 마세요 라고 오히려 말씀드립니다.
1: 그러면 뭐 치과 치료야 뭐든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만 네네. 치아 보험에 대한 가입을 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는 이게 단순 뭐 충치 치료 이런 게 아니라 임플란트 그렇죠. 정도는 돼야지 가입을 내가 생각해볼지 맞습니다. 말지를 그렇습니다. 결정하실 네.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치아보험은 가성비가 좀 떨어지니까
0: 네, 맞습니다.
1: 정말 필요한 분들 아니고서 그냥 미리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입하는 건 권유하지 않는다.
0: 맞습니다.
1: 설명을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무조건 뭐 좋은 보험이고 보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보험 나도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서 매달 돈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김현철 팀장님, 이규범 팀장님 목소리가 흘러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상담을 위한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고민 사연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계속해서 편하게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요. 청취자님 보험 현황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2: 네. 보험료 89만 원의 보험료를 이제 납부 중이신데 보험료 대비 이제 보험 건수만 보면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셨어요. 2세대로 가입한 실손보험부터 또 택시 운전하시니까 운전자 보험이 있으셨고요. 화재보험 2건, 갱신형 암보험과 건강보험이 각각 1건씩 그리고 이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한 간편보험이 4건에서 총 10건의 보험이 있었습니다.
1: 다른 건 뭐 그냥 다 그렇다 치는데 네네. 왜 화재보험을 2개나 가지고 계셨을까? 혹시 우리 청취자님이 네. 집이 2채여서
0: 그렇죠.
1: 맞아요?
0: 맞아요. 그럼 당연히 화재보험을 2채니까 가입을 하지 일반적으로 가입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재보험 2건은 집이 2채라서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1: 뭐죠?
0: 일단 A로 가입한 곳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과 세를 주고 있는 집 두 개를 묶어서 가입을 했고요. B로 가입한 곳은 세를 주고 있는 곳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러면은 세 네. 주고 있는 그 곳은 그러니까 임대 주고 있는 그 곳은 보험이 두 개 중복가 있겠네요.
0: 두 개 중복으로 가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던 거예요.
1: 아, 모르셨던 거예요?
0: 그렇죠.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당연히 각각 한 개씩 가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가입을 하신 거죠.
1: 근데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이게 비례보상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2: 맞습니다. 이제 비례보상이 이제 되기는 하지만 중복으로는 또 가입이 또 가능해요.
1: 아, 근데 이거는 약간 네. 보험사 측면에서 중복이어서 가입해드리지 않습니다를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2: 맞습니다.
0: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2: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 다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A로 가입한 곳에는 세를 주고 있는 곳에 임대인 배상 책임이 없었고요. 또 B를 세주고 있는 집은 임대인 배상 책임이 가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B의 적립금이 들어가 있기는 했지만 건물이 좀 오래돼서 이제 임대인 배당 책임 특약이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해서 이제 B는 유지를 했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만 화재보험 한 건으로 이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0: 이 임대인 배상 책임을 조금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우리가 임대 말 그대로 내가 세를 주고 있는 집에서 혹시나 아랫집에 누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 그 입주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 뭐 물이 새거나 하는 경우보다는 실제로 노후가 돼가지고 물이 새서 아랫집에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2: 맞습니다.
0: 그런 경우에 이 임대인 배상 특약을 가입을 해놔야 아랫집에 누수가 되는 부분들도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임대인 배상 책임은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가족 일상 배상 그렇죠. 네. 책임 보험 같은 네네. 경우에는 큰 보험료 드리지 않고 이런 골치 아픈 돈 나가는 것들 보험 혜택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었다면 전혀 모를 뻔했을 사실들인데
0: 그렇죠.
1: 유병자 보험인 간편보험을 또 4건을 갖고 계신다.
0: 네네.
1: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여기에서 가장 큰 보험료 지출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0: 맞아요. 이제 간편보험을 보니까 전부 3, 2, 5로 가입이 되셨는데요. 이게 뭐 자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5년 이내에 암이나 뭐 혈관 쪽 관련된 뭐 중대 질환이 없거나 2, 그러니까 3, 2, 5 중에 5는 5년 이내 중대 질환, 중간에 있는 2는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앞에 3은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5년 이내 입원 수술이 기본이 되는데 청취자님은 교통사고를 아까 전에 입원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입원이 3년과 4년 사이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0: 325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5년을 보는 거잖아요. 5년에 비해서 2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엄청 비싸다라는 게 약간 단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4개로 가입을 했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0: 네.
1: 청취자님이 3, 4년 사이에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청취자님이 선택할 수 있었던 보험은 3, 2, 5 비싼 유병력자 보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제 아무리 굿모닝 굿나잇 전문가라고 해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0: 자,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서 깜짝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처럼 청취자님의 병력에서는 325 간편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당연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당연하다. 오인 거죠. 왜냐면은 뭐 어떡해요. 이게 사실인 걸.
0: 사실인 걸?
1: 네.
0: 정답은?
1: 아니에요.
0: 한번 옆에 잘못 잤는데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1: 그래도 그 실로폰 박스가 튼튼하네요. 부서지지 않네요.
0: 네, 그래서 이게 네.
2: 이게 이제 회사마다 인수 여건도 다르고 또 청취자님 병력에 따라서 이제 쪼개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1: 그러니까 결국에는 325가 아니어도 더 유리하게 더 저렴한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라는 거네요.
2: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암부터 볼게요. 이제 고지혈증부터 아까 교통사고로 입원, 골절 뭐 이런 거는 이제 암이랑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네, 물론 대장용종은 연관성은 있습니다.
1: 네.
2: 근데 다만 이 대장용종 제거를 한 지가 2, 3년이 이미 지났고 또 어떤 회사는 이 부담보 조건 없이도 인수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비싼 325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할게 아니라 암특약은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1: 그러니까 보험은 쪼개서 가입할 수
0: 네.
1: 있으니까 암은 똑대서
0: 네.
1: 건강한 일반체 보험으로
0: 그럼요.
1: 해라. 아, 그렇군요.
0: 325는 정말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사실 325로 하면은 심사가 편하니까 쉽게 가입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이 담당 뭐 설계사나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렇게 일반 보험으로도 저렴하게 또 가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있겠죠. 아까 절대 안 된다고 했죠.
1: 네.
0: 된다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역시 다르네요.
0: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암은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고지혈증은 혈관 쪽과 연관성이 있겠죠. 다만 또 몇몇 회사는 고지혈증까지도 일반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회사도 있단 말이에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심사를 넣었더니 물론 대장용종 때문에 부담보가 3년을 잡혔는데 어차피 혈관 쪽만 또 요건 할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보 잡히더라도 혈관 쪽을 일반 보험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1: 우리가 어떤 물건 싸게 사고 싶은 발품 많이 판다 이런 얘기하는
0: 맞아요.
1: 것처럼 보험은 손품을 어떻게 많이 파느냐에 따라서 더 저렴한 상품을 찾을 수 있는데 굿모닝 은혜프 전문가분들이 그 손품을 청취자님 대신해서 팔아주시니까 이렇게 저렴하고 보다 좋은 보장과 보험료 구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 진짜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일단 이제 간편보험이 내 건의 보험료가 64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만 일반 보험으로 변경해줘도 보험료가 30만 원 절반 이상이 줍니다. 네, 그러면 또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럼 보장도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단비도 기존과 비교해도 주지 않았고요. 또 치료비는 오히려 더 늘어났거든요. 물론 수술비 일부가 빠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1: 수술비는 혹시 필요 없으셨을까요?
0: 그렇진 않는데요. 청취자분도 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수술비와 기존에 없던 간병보험도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두 개는 일반 보험이 아니라 간편보험으로 가입해서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렸던 거죠.
1: 굉장히 길고
0: 네.
1: 꼼꼼하게 청취자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머니 처방전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일단 화재보험에서 2만 5천 원 줄였고요. 아까 간편보험에서도 34만 원 줄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갱신형 보험 두 건을 해제해서 8만 원 줄였고요. 여기 아까 부족한 수술비랑 간병보험까지 더해서 준비를 했더니 최종 89만 원에서 51만 5천 원으로 37만 5천 원 보험료를 줄였습니다. 이거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우리 보통 보험 20년 내야 되잖아요. 20년 기준으로 보면요. 9천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줄인 거죠. 그러니까 매우 처방전이 원만큼도 정말 잘 쓰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1: 보험료만 줄인 게 아니라
0: 맞아요. 네.
1: 보장은 개선하면서
0: 없던 간병도 추가됐으니까.
1: 그렇죠. 네. 불필요하게 내고 계셨던 이 돈에 대한

0: 지출을 딱 틀어 막아주신 건데요. 이제 우리 청취자님이 보험 가지고 아플 때 활용하시고 그리고 남은 이 잉여 자금으로 조금 더 탄탄한 노후 대비까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처방전이 정말 잘 쓰여졌죠. 나도 보험 점검 통해서 중복되는 게 없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또는 보험료 나도 이렇게 과하게 내고 있는데 보장 이 청취자님처럼 부족했던 건 아닌지 점검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지만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1: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2: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현철 팀장님, 이규범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실시간으로 질문 주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3770번님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인분께서 보험 일을 하시는데 저축이라고 해서 가입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종신보험이에요. 가입한 지 2년 조금 지나긴 했는데 보니까 이게 7년 납입이더라고요. 5년을 더 내드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거 잘못 오인해서 가입했습니다 하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 전문가 조언 얻고 싶습니다.
3: 일단은 상품이나 뭐 해약 상품 이런 것들을 대부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잠깐 들었을 때 우리 한때 한 2024년 요때쯤 해가지고 23년도 말부터 23년 초까지 해서 그때 단기납 종신이라고 해서 10년 시점에 뭐 130%, 133%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자 주신 게 2년 좀 지났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때 가입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 7년 납 중에 2년 내고 앞으로 5년만 내시고 그다음에 거치를 3년만 하시면 아마 그 정도 환급금은 나오실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그냥 유지해도 될 것 같은데 더 정확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해약환급금 표가 있거든요. 그 표를 보고 제가 말한 것처럼 10년 시점에 130% 이상 환급률이 나오는지를 보시고 이거를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아이고 네. 우리 김현철 팀장님 답변 주시는 거 보니까 이 추리가 탐정 같아요.
3: 제가 그래도 이쪽에서 일한 지 한 16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어떤 상품을 팔았고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제 머릿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그래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3년 전에 굉장히 핫했던 그 단기납 종신보험.
3: 맞아요.
0: 타이틀은 종신자를 달고 있지만
3: 맞아요.
0: 그거 알고도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3: 맞습니다.
0: 혹시라도 우리 3770번님 가지고 계신 그 상품 확인해보니 단기납 종신보험이 맞다면 굳이 해지해서 많은 손에 떠안지 마시고 10년 이후에 비과세 혜택까지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전문가 조언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만나볼게요. 이거는 꼭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4264번님이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실손보험 제가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네요.
4: 먼저 이제 일반 실손보험은 가입이 안 돼요.
0: 안 돼요.
4: 만약에 이제 일반 실손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거라면 약을 끊으시고 5년 정도는 지나봐야 이제 일반 심사를 한번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이제 지금 당장에 가입할 수 있는 건 이제 유병자 실손보험입니다. 근데 이제 유병자 실손보험이 일반 실손보험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단 약 처방은 안 돼요.
3: 맞아요.
0: 약 처방은 받을 수 있지만 그걸 청구할 수 없다는
4: 그렇죠.
0: 거죠.
4: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비급여 MRI나 뭐 도수치료, 뭐 주사치료는 또 안 됩니다.
0: 혜택이 되게 줄어드네요.
3: 맞아요.
4: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이 없다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뭐 가입을 할 게 아니라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기존에 제가 가입을 하고 있는 보험이 어떤 건지를 먼저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이제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단약을 하시고 약을 끊으시고 5년이 지나야지만
3: 맞아요.
0: 우리가 일반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얼른 몸을 잘 회복하셔서
3: 네네.
0: 실손보험도 가입하시고 더 이상의 그런 아픈 곳이 없게끔 우리 청취자분께
3: 맞아요.
0: 저희가 꼭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은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의 맞춤 1:1 재무 상담으로 가능하니까요.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계속해서 상담 신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가정경제주치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보험료 많이 냈으니 보장도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보험은요, 차라리 그 돈 저축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는 상품들도 있는데요. 우린 흔히 이런 보험들을 가성비 떨어지는 보험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은 아닌지,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건지 굿머니 굿라이프 전문가 상담 통해 무료로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맞춤 재무 상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d M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출했었어.
2: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정체 전선이 잠시 물러나면서 장맛비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후덥지간 하루가 되겠습니다. 곳곳에 소나기 구름 발달하면서 오전부터 중부와 경북 북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2도, 부산 20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 31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릅니다. 이번 주말에는 충청 이남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10시를 가까이 하는 만큼 도로 위로는 여유로운 공간이 많고요.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양화대교 북단 부근 1, 2차로에서 포장공사하다 보니까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지체 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으로는 원효대교와 마포대교 사이로 짧게 지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남양 주에서 구리 쪽으로 가는 게 시속 30km 구간 있고요. 여기는 짧지만 4분형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일이나 강일 통과할 때, 하남 통과할 때는 비교적 무난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8: 여야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진입해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9: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개표소 문이 열린 겁니다. 먼저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찾았습니다. 투표용지 등 내부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첫 현장조사에 나선 겁니다. 정오쯤 현장에 도착한 위원들은 경찰 브리핑을 들으며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했고 1시간여 만에 시위대를 뚫고 개표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으로 시위대와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내부 현장 검증은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위원들은 투표함 등 보관된 물품은 별도로 열어보지 않은 채 현장을 보존하고 다시 문을 폐쇄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선 일부 투표용지 보관 장소가 샤워실이라거나 CCTV 설치 부족 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다만 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점검을 마친 뒤 투표지 247만 장이 그대로 보존된 거로 보인다며 공개 재검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1: 우리가 공개적으로
12: 윤상현 특별정치부족사태 국조특위 위원장입니다.
11: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 개표소 방문 전에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전국에서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13: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 그거 잘하라고 월급 주는 거예요.
12: 윤건영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13: 게 아니라고요.
14: 근데 송파구는 유독 50%를 그대로 고수를 했어요.
12: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14: 그 고수한 이유가 뭡니까? 특히 사전투표율이 낮은 이 송파구에서.
10: 국조특위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한 2차 현장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22일 결과보고서 채택 전까지 이번 사태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8: 보신 것처럼 봉쇄 27일 만에 공개된 잠실 개표소 내부에서는 투표지 247만 장이 밀봉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9: 일단 훼손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CCTV 등이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부장원 기자입니다.
15: 굳게 닫힌 철문을 열자 투표지라고 적힌 하얀 상자가 방 안 가득 쌓여 있습니다. 겉면에는 봉인 테이프가 둘러져 있고 무단 개봉을 막기 위해 군데군데 도장도 날인돼 있습니다. 시위대 저지로 한 달 가까이 발이 묶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한 투표함들입니다.
16: 손 대시면 안 됩니다. 네.
15: 투표함은 경기장 지하 잠금장치가 달린 폐쇄된 사무실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송파구 전역에 투표지 247만 장이 투표함 380개에 밀봉돼 있었는데 일단 육안으로는 무단 개봉이나 훼손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1: 현장 그대로 보존돼
12: 윤상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 위원장입니다.
11: 그 안에는 247만 표에 달하는 유효 무효 투표지 그리고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15: 경찰과 함께 진입한 국조특위 위원들은 투표함 관리와 보안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보관 장소가 샤워실인데다 출입구를 제외한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17: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원래 이 경기장이 샤워실이에요.
12: 김영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17: 그러니까 안에 CCTV가 없는 거고
18: 누가 저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CCTV 상태에서.
15: 그런 만큼 투표함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증거 훼손이나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일단 현장을 보존한 채 다시 문을 폐쇄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선관위 측에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는데 향후 국정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8: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방문하면서 열렸던 경기장 문은 이후 40분 만에 다시 봉쇄됐습니다.
9: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사무실 복귀 희망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낮 1시 10분쯤 철문이 올라가고 국조특위 위원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봉쇄 27일 만에 개표소 진입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조사가 끝난 뒤 철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문이 개방된 시간은 단 40분. 이제는 사무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희망을 가졌던 입주 체육단체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12: 입주 체육단체 관계자입니다.
19: 개표소 봉쇄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경기장 인근 임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체육단체들의 시름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오는 9월 아시안게임이 예정된 만큼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내외 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0: 하지만 기존 자료를 경기장 안에서 가져올 수 없어 행정 자료를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해 불편이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치진 채용이나 선수 지도자 자격 시험도 무기한 연기되는 실정입니다. 행정마비가 계속되면서 수익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1: 지난달하고 비교했을 때 한 2천 정도 벌써
2: 입주 체육단체 관계자입니다.
1: 천 정도 이로써의 손해자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0: 대한체육회는 입주단체들이 다시 경기장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봉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체육산업과 선수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 5일 현장 지원 근무를 마친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를 앞두고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의 변호인은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맞지만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며 영장 청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호남권 반도체 기지 등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반발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투자를 분열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첨단 산업 분야 주요 기업들의 충청권 투자 계획이 발표된 보고회. 충남 아산을 직접 찾아 힘을 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준비된 축사회에 앞서 작심 발언부터 꺼냈습니다.
6: 축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오해라면 오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일부 지자체와 야당 등의 비판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분열적 접근은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6: 왜 우리 동네 안 나눠져?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안 된다고 화내고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죠. 그러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같이 거기 부안해 동네에서.
5: 수도권 집중 폐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포용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역 투자는 선물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을 압박했다는 일각의 기업 팔비틀기 주장도 재차 반박했습니다. 과거 관치행정 시절을 생각해 기업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할 수 있을 거라 보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6: 제가 이재명 회장님한테 압박해가지고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이런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불가능한 얘기죠.
5: 이 대통령은 보고회가 끝난 뒤엔 다시 서울로 올라와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총력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정책과 법령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라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7: 호남에 이어 충청 지역에 미래개발 청사진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내일은 경남 진주에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4: 삼성과 SK는 호남 반도체 공장 4기에 이어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도 잇따라 발표를 했는데 모두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정부는 이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삼성과 SK, 셀트리온은 모두 392조 원 규모의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140조 원을 쏟아부어 디스플레이와 HBM 팹, 패키징 공장 등을, SK는 하이닉스의 패키징 공장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에 1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 국토의 중심 충청은 앞으로
10: 이재용
9: IT
10: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9: 글로벌 허브로서 더 큰 성장을 이뤄갈 것입니다.
8: 정부는 이를 위해 맞춤형 패키지 등 총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건 바로 막대한 양의 안정적 전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 센터는 하나같이 막대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SK는 충청권의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모두 15기가와트를 순차적으로 구축하겠다고

0: 밝혔습니다. 앞서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밝힌 GS그룹과 네이버까지 합치면 모두 18.4기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력량만 4인 가구 3,300만 가구가 하루 동안 쓰는 전력과 맞먹습니다. 대형 원전 13기가 더 필요한 셈입니다.
1: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센터의 전기 사용량을 다 합하면 1기가와트입니다.
2: 유승훈 서울과기대
1: AI를
2: 미래
1: 돌리게
2: 에너지
1: 되면
2: 융합학과
1: 동일한
2: 교수입니다.
1: 검색에 대해서 한 25배에서 30배 정도 전기를 더 먹거든요.
0: 앞서 호남권 반도체 팹 4기와 충청권 반도체 거점까지 더하면 필요 전력은 더 많아집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신규 대형 원전 추가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3: 반도체 공장을 더 키운다든지
2: 김성환 기후
3: AI 데이터
2: 에너지부
3: 센터를 더 많이
2: 장관입니다.
3: 지으면 그때 시작하면 또 늦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려고 한다.
0: 반도체 생산 거점과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지는 정부가 풍부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달렸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4: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비상계엄 1년 7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윤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첫 확정 판결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12.3 비상계엄 한달 뒤인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대형 버스와 차량이 길을 가로막았고, 경호처 직원과 군 부대원까지 육탄저지에 동원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비상계엄 관련 8개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로 계엄 이후 583일 만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경호처 직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거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6: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2: 윤성식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
6: 위력 수찰 등을 하게 한
2: 부장판사입니다.
6: 행위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5: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고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있는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그뒤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도 내려집니다. 앞서 2심은 촉박하게 소집을 알린 것도 국무회의 참석 기회를 박탈한 거라고 보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3심이 2심 판결 선고일 3개월 안에 선고돼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규정보다 20일가량 일찍 내려지게 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들여다본 1호 사건인 만큼 2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향후 판단의 주요 가늠자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4: 2차 종합특검팀이 1호 기소 사건인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의혹을 첫 재판부터 법원에 잇따른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2차 종합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의혹. 윤 정부 고위 인사 4명을 기소한 지 약 3주 만에 열린 첫 재판부터 법원은 공소사실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공소장을 보면 남용된 직권이 피고인 가운데 누구의 직권인지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직권남용의 상대방,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또한 더 구체적인 특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소장의 특정 페이지와 행을 언급하며 해당 부분에 기재된 표현 가운데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짚기도 했고 피고인 사이 공모관계 또한 다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용도가 바뀐 이후 관리 주체가 어디였는가를 꼽았는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산 사용의 적법성과 직권남용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일한 구속 피고인이었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보석신문도 진행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김 전 실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최근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는 주장을 폈고 반면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아직 보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11월 말에는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4: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원 전 장관에게 오는 8일 직권 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소환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 전 장관에게 내일 특검에 나오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폐문 부재로 전달되지 않자 재차 발송한 건데 원 전 장관이 이에 응한다면 첫 특검 조사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증거를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가 없앤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현행법상 친족 특례 조항 때문에 처벌을 면했습니다. 사법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부실 수사와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커지자 결국 경찰청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8: 지난 5월 5일 광주 도심에서 길 가던 17살 여고생을 납치해 살해한 23살 장윤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장 씨가 성폭행 의도로 범행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가 아닌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9: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10: 죄송합니다.
8: 광주지방검찰청은 보안수사를 통해 장 씨가 갖고 있던 성인용품이 심하게 훼손된 점과 지인들과의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 씨의 부친 A 경감이 아들이 구속된 이튿날 원룸에 들어가 핵심 증거들을 버리거나 불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장 씨의 아버지가 성인용 인형을 해체한 뒤 여러 장소에 폐기했고 장 씨의 과거 휴대전화도 훼손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 재판에서 장 씨의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용 인형 실물은 결국 경찰이 촬영한 영상 등 자료만 재판의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경찰은 인형에서 채취한 장 씨의 유전자 정보와 감식 보고서, 훼손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물을 압수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1: 촬영을 다 남겨놨어요.
2: 경찰 관계자입니다.
11: 유효도인 혹시 DNA 이런 부분도 확인 차원 유전자 가격 다 했어요. 그래서 굳이 유효도 자체에 대해서 압수할 필요성이.
8: 더욱이 장윤기의 부모에 대해선 친족이 저지른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 조항을 고려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처벌이 가로막히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이 쇄도하자 경찰청은 A 경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경위와 초동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격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YTN 오선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서남권에 이어서 오늘은 충청권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발 청사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 충청권 창달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과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2: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그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압력 넣어서 아니면 막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죠.
3: 그럼 이런 과정
4: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 입국의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습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북북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0: 네, 연일 천문학적인 수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에도 거의 400조에 육박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5: 뭐 내용을 들여다보면 낯선 단어들은 아니에요. 뭐 반도체 패키징, 바이오, 뭐 이런 것들
6: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5: 단어들은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좀 낯설죠. 400조라는 단어가.

0: 이익 추산치가 예정치가 상당히 천문학적입니다. 지금 삼성은 올해 거의 뭐 300조를 넘어 400조까지 육박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
1: 영업이익이요.
0: 영업이익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00조에 육박할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거대 기업이 이끌고 있는 투자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게 무리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인 전 수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충청권, 지난번에 선언권 발표할 때 사실 전 국토에 대한 그 발전 계획을 거의 다 같이 발표는 했었잖아요. 충청에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영남권에는 피지컬 AI 이런 것들 같이 발표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이제 충청권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들, 그때 좀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좀 상세하게 이제 국민들에게 보고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충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저는 이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왜냐면은 참여정부 때도 세종시를 만들면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 국민들께 많이 전달이 됐었고,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많은 정부들, 저희 보수 정부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을 했다고 저희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열망이 이번 충청권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좀 폭발할 수 있기를, 꽃피울 수 있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1: 예. 전국을 돌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금 이제 내놓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향해서 이병철 회장, 고 이 회장의 도쿄 선언이 떠오른다라고 했고요. 청와대로 돌아와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박정희 정부의 중화공업 육성,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도약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지금 대통령이 그런 것을 섣불리 말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9% 넘게 하락을 했고, SK하이닉스는 15% 가까이 하락을 했죠.
3: 김용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2: 그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시청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회사는 단순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큰 스케일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하나죠. 예. 세계 4대 하이퍼스케일러 중 하나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에 관해서 경쟁이 붙으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그런 흐름이 굉장히 길게 이어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은 메타가 뭘 하겠다고 합니까? 남는 유휴 데이터 센터 자원을 다른 회사에 판매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생기면서 미국 마이크론도 주가가 10% 넘게 하락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업의 역사상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일이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있었습니다. 초고속 통신망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2000년 5월에 포춘지에는 어떻게 해서든 시스코의 주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기사가 실릴 정도였거든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기업들이 그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 하나인 라우터를 굉장히 많이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코가 이 라우터를 생산하기 시작해서 출고하기까지의 리드타임이 3개월이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하루라도 빨리 더 제품을 받기 위해서 실제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주문했습니다. 시스코는 그걸 몰랐고 나중에 닷컴 버블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그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 시스코의 교훈을 떠올려야 될 때인가? 혹은 이병철 회장이 했던 그 1983년 도쿄 선언, 삼성은 어떻게든 반도체를 만든다. 예. 이것을 떠올려야 할 때인지는 누가 가장 잘 아느냐? 기업이 알고 기업인들이 가장 잘 압니다. 본인과 주주들의 돈이 걸려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앞서 나가서 도쿄 선언을 부각시키고, 또 박정희 정부, 김대중 정부와 같이 과거에 정부 주도로 무언가 했던 사례들을 지금 회상시킬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를 한 게 비단 오늘만이 아니라 지난해 취임식 때도 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이야기의 소재로 삼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실용주의 노선을 걷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아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모든 전직 대통령은 공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지정에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을 이야기하보다는 과를 이야기

0: 과 상관없이 정말 잘했던 것, 진영과 상관없이 나라를 잘 이끌었던 사례들을 잘 벤치마킹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에서 자꾸 박정희라는 어떻게 보면은 진보 진영 대통령 입에서는 잘안 나올 것 같은 단어가 연속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나온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이 중도 실용 노선의 기조는 임기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은 앞으로 수차례 더 언급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 그리고 이 기업의 팔을 비틀었다라는 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태적인 생각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전북이 소외됐다. 이 전북 소외론을 주장한 정청래 전 대표를 의식한 듯이 부환해동하지 말라라고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보면 이제 최근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도 주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2: 지금 우리 국민들께 필요한 메시지는요. 저런 대통령의 총론이 아니고 장관급들의 강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광주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은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능하게 할수 있는 물, 전기, 사람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그러니까 하우가 어떻게 될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언론 보도에도 원전 추가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데 사실 광주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한다면은 호남권의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원전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답이 나와야 됩니다. 물 부족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댐을 몇 개를 짓겠다, 어디에 짓겠다까지는 나와야죠. 그런데 대통령의 정치적 레토릭만 계속 난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기업들의 팔을 꺾어서 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고 당내 정치용, 국내 정치용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우가 먼저 나와야 되고 대통령의 언어는 맨 나중에 뒤따라야 된다라는 점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1: 이 부환해동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겁니까?
0: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걸 겨냥한 거로 봐주실 수도 있고, 계속해서 야당에서 이런 이번 투자 계획에 대해서 관치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국가가 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기업의 규모가 아닙니다.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국내에서 사정이 연치 않을 때, 국내에서 정부가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때 인센티브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해외로 가버립니다. 해외로 가버리고 해외에서 오히려 다른 나라 정부가 우리나라로 오면 이만큼 인센티브를 줄게, 이만큼 더 많은 혜택을 줄게, 오히려 기업을 유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달 전에 뭐 국회 토론회에 왔던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그때는 국내에 지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막 이런 비판들을 하거든요. 저는 그거 자체가 SK의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도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세요, 좀 더 많은 인프라를 지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로 저는 들렸기 때문에 이제 정부보다 훨씬 더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자꾸 지역적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정청래 의원께서 전북 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치 전북이 소외된 것처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건 안 그래도 지금 야당이 지금 우리 정부의 이런 투자 계획과 이런 거 같이 함께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뭐 지역 소외론, 호남에 너무 집중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 굳이 이 지역 차별, 뭔가 소외 이런 거를 떠올릴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적절했느냐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이 그 발언이 그걸 딱 콕 집어서 이야기했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당에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발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요 얘기는 또 이제 전당대회 얘기랑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이제 그 얘기 계속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야당 중진 의원들한테 골프 회동을 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제안을 받은 걸로 알려진 두 의원은 모두 이제 영남 중진이고요. 또 개파색의 열다는 그런 이제 평가도 받고 있는데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외연 확장의 행보 이렇게 보입니까? 어떻게
2: 외연 확장도 아니고 민심 수렴도 아니고 뭔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야당 중진들에 대한 골프 회동 제안에 관해서 단독 보도한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 한 영남권 중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7일, 그러니까 5월 17일에 이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6.3 지방선거 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야당의 쓴소리를 듣고 민심을 수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이런 회동을 제안했다면 그 이후의 행동들이 그런 태도에 부합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방선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논란을 일으킨 네 가지의 지점이 있습니다. 공소 취소, 스타벅스, 황제 투표 선거 개입이에요. 그중에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은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종로구 익선동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거기 커피는 아니죠? 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이 5월

0: 21일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하면서 투표용지를 들어보이고 투표관리관 앞에서 나는 상관없으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5월 29일이에요. 그리고 선거 전날인 6월 2일에는 국무회의에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을 배석시켜놓고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 다수가 들었을 때 본인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종용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런 것이 야당 의원과 골프를 치면서 정말로 쓴소리를 듣고 민심을 수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대통령의 태도입니까? 이런 시점으로 밀어봤을 때 이 대통령이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제안했는지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예. 적어도 그것이 민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떤 자리는 아닐 것이다 라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1: 그러니까 그 두 국민의힘 의원으로 이제 알려졌죠. 근데 이제 그 제안 골프 회동 제안을 한 그 시점은 조금 이제 달랐던 것 같아요. 예.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2: 그쵸, 저는 소통 행보의 확장이라고 보고요. 네. 대통령께서는 지금 취임한 이후로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시장도 많이 가고 누구보다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소통 행보를 늘리고 계십니다. 이 와중에 야당 정치인들을 만나겠다는 게 왜 지적을 받고 나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식사를 하자고 해도 안 만나려고 하고 안 만나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장동혁 대표 말고 야당의 중진 의원들을 만나는 건 뭐 방식이 어떻게 됐든 뭐 골프가 부적절하다 그럼 다른 방식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골프라는 스포츠 자체가 아무래도 한 좀 내 4시간, 5시간 걸리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진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불만을 갖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중진 의원들이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지적하고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여야가 좀 협치하는 모습,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국민들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그냥 이거 보여주기식 쇼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저희가 야당일 때도 전 주장했던 건데 이 여야가 만나서 진보 보수 수가 만나서 국민들께 쇼처럼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그거는 쇼라도 계속해야 된다.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어하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번 행보도 만약에 야당이 그 방식이나 뭐 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식으로 어떻게 좀 소통을 할지 그런 것들을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거는 소통 행보를 하는 진정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만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런 쓴소리를 만나서 좀 하시면 어떨까. 국민들은 그런 걸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제가 좀 한 말씀을 예. 드리면 그러니까 야당에서 전면적으로 무슨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오늘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같은 경우도 한 방송에 나와서 뭐 만날 수는 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 중요한 것은 만나고 나서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더라도 그러면은 정말로 야당 의원들이 가감없이 전하는 그 민의를 수용하고 수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짚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정치가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흐뭇한 일들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것을 하고 싶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부터 만나십시오.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와만 골프라운딩 하는 것이 오해를 받기 쉽다면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전 대표 모두 모아서 같이 골프라운딩 하십시오. 그렇게는 하지 않고 지금 야당 의원의 어떤 비판은 수용하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네. 골프를 같이 치려고 하는지 저는 그건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아유, 집권여당의 지금 당권 후보들하고 골프 쳤다간 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렇게 좋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막상 골프술 일정 잡혔다는 소문나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야당은 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났는데 야당이 조언한 것을 대통령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국민들이 평가를 합니다. 국민들이 그 만남 자체가 그냥 보여주기 식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게 더 좋은 거예요. 만나고 나서도 아무 이야기를 안 들어줬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아 그래도 소통 행보했네라고 평가할까요? 아니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만 만났구나라고 국민들께서 저는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명한 국민들께 맡겨놓고 일단은 저는 만나는 그 소통의 장을 좀 펼쳐놓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달에 이제 유럽 순방 마치고 귀국할 때 비행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서 이제 골프 제안을 받았다, 회동 제안을 받았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연습을 하고 골프를 친다면 아마 그 야당 의원들하고 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통은 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사위원장이라도 나눠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소통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0: 이미 지금 단독 의결해서 예.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예. 이 법사위원장 문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얼마나 무책임하게 다수당으로서 국회에서 독선, 독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22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이 4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전 대표였죠.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 문제의 연어 술파티 관련 국회 청문회 위증으로 1심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거 언제 한 겁니까? 2024년 10월 2일 국회 청문회예요. 그때 정청래 전 대표가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사실 정청래 전 대표는 그 판결에 대해서도 이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잖아요. 최근에 그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으로서의 국정조사를 주도한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번에 또다시 법사위원장이 됐는데 그 판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무죄라는 등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명수식거래로 낙마한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경우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민주당이 응당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반납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다시 추미애 법사위원장 뽑았잖아요. 그리고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 법사위 간사도 선임해주지 않고 계속 일방통행식으로 법사위를 운영하면서 엉터리 같은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사법 시스템을 파괴시킨 것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네 명의 법사위원장의 실패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국회에서 독주, 독선을 보여주고 있는가의 핵심적인 지점인 겁니다.
1: 오늘 그래서 요 그 상임위원장 부분 관련해가지고 오늘 의총 열었었잖아요. 예.
0: 지금 현재 원구성에 이런 상태에서는 국민의힘이 협조해주기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11개 상임위는 본인들이 임의대로 뽑아놓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가져가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협조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정말로 합의형 대의기관의 그런 위치에 되돌아올 수 있게 하려면은 민주당이 먼저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으로서 손을 내미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예. 그래서 민주당은 뭐 계속 밀고 간다는 것 같아요. 11개 상임위 먼저 이제 출발한다고 선언을 했고 법사위는 오늘 또 단독으로 첫 회의를 열기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의총을 해서 강력 투쟁 계속하겠다라고 그러고 있고요.
2: 그렇죠. 저희는 법사위원장을 내줄 생각이 없고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집권 여당이 가져감으로써 모든 상임위의 법안을 폭주하려고 한다라는데 그건 사실관계가 다르죠.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모든 법안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임위원회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8개 상임위 법안이 모두 법사위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법사위에서는 체계심사, 법체계상의 이 법안이 괜찮은 건지 그리고 자구심사, 법률상 용어가 괜찮은지 원래는 기본적인 이 두 가지를 보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마지막에 김도욱 법사위원장을 기억하는데 그 당시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안도 다른 쟁점 법안 때문에 발목을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볼모 삼아서 자 이거 안 해주면 이것도 안 통과시킬 거야 하면서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막는 그런 가림막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자 민주당이 모든 법안 폭주하려고 한다 이걸 막으려면 7개의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7개의 상임위원장을 갖고 있는 그 상임위만큼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뭔가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그걸 통과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상임위원장 뭐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법사위로 법안이 가지도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을 생각했을 때 자 그러면은 패스트트랙 쓰면 되는 건 아니냐. 패스트트랙이라는 건요. 쓸 때마다 민주당도 부담이 됩니다. 국민들도 아시기 때문이죠. 아 이것도 그냥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구나 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모든 수십 개 수백 개의 법안을 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사실상 많은 법안 수십 개 수백 개의 법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면 더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저는 야당이 현실적인 생각을 해서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면서 전 그렇다면 더 주장을 하고 싶으면 더 좋은 상임위를 다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좀 더 실익을 취하는 것이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0: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2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 법사위의 법안 가결률은 5.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5%에 가까운 법안은 다른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온 것이라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막아서가 아니라 여당 법사위원장이 있는데도 그냥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야지만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다. 이 명제는 적어도 22대 국회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패스트트랙도요. 민주당은 이른바 범여권의 나머지 정당들과 같이 개헌안도 발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80명 이상을 모으는 것이 지금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원하면 패스트트랙을 발동할 수 있는 구조이고 야당 출신 법사위원장이 있어도 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사안에서 그게 어려울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그 공소 취소 특검법입니다. 그거야말로 민주당 이외의 다른 여당들의 힘을 빌릴 때 될지 안 될지가 불확실하니까 이렇게 법사위원장 지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야당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어쨌든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뭐 의원직 총사퇴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결론은 못 내고 강력하게 투쟁한다. 여기에만 이제 공감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투쟁 방식이 있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면요. 민주당 오늘 김민석 총리는 그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았습니다. 청주에 있는.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는 전북에 이어서 오늘은 광주 순천 이렇게 찾았고. 근데 오늘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은 다음 달 전당대회 순회 경선 일정 부분과 관련돼서인데 이게 일정이 정청래 전 대표 고향인 충청권에서 시작돼서 순천에서 이제 다시 끝나는 그런 일정이라 요게 좀 이제 김민석 총리 측에서 전 총리 측에서 좀 민감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왜냐면은 이 어느 지역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어느 첫 번째 경선 지역에서 약간 1등 좀 많은 득표를 얻는 사람이 그 이후에 득표에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거든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충청이 고향이고 하니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전 근데 이거는 결국 일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번 정해진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작년에 1년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자녀 임기 1년을 하기 위한 전당대회 그때도 첫 번째가 충청이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그 또 2년 전으로 또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또 충청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도전을 했을 때 충청이 첫 번째 이 순회 경선으로 갔기 때문에 상대 후보는 그런 거를 비판하고 뭐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신경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전국 순회 경선을 통한 국민참여 경선의 시작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경선 당시에 부울경에서는 선전을 하고 그런 다음에 호남 경선에 와서 거기서 예상외에 1등을 차지하면서 그러면서 다 뒤집으면서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랬던 과정, 그랬던 과거를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호남이 좀 우리 당에서 갖고 있는 중요성도 있고 결국 호남의 당원들이 선택해주는 사람이 좀 치고 나가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들도 있기 때문에 호남이 좀 일정상 앞으로 와야 되는데 호남보다 충청이 앞에 있는 거에 대한 그냥 후보들 간에 저는 신경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전준위에서는 요런 방식으로 하자고 일단 의결을 했고 이게 이제 최고위에서 결정이 되는데 거의 이제 그대로 갈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2: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제 다음 주에 징계 논의에 착수를 합니다. 당내에서는 우려와 또 신중론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는데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3: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징계여야 한다는 취지로 저는 소위 징계 절차의 개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신중해야 된다. 당의 기강 확립은 결국은 징계를 통해서 확립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4: 굳이 그 나이가 가장 젊은 순서의 세 명의 의원을 뽑았다라는 것 자체가 대표께서 이런 강량약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징계가 아니라 훈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원내 진입하게 해주신 가장 큰 원동력은 장벽 대표 아니겠습니까?
1: 징계가 아니라 훈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김용태 의원, 징계 대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장 대표가 젊은 의원들 이름을 거론한 것을 또 문제를 삼았습니다. 강량약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0: 30대 초선 의원 3명만 실명을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겁한 정치죠. 왜냐하면은
5: 송영훈 전 국민의힘
0: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은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실명 저격을 했습니까? 그리고 대한과밀래의 대표격인 이성권 의원은 비록 재선이지만 2004년 17대 국회 때 국회에 들어왔어요. 이런 정치 대선배에 대해서는 실명으로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30대 지역구 의원 3명만 콕 집어서 이야기했는데 그들 중 누구도 이 징계를 지금 두려워하지 않아요. 김용태 의원 보십시오. 징계가 훈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김재섭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실명을 거론했을 때 즉각적으로 SNS에 올려서 반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1: 윤리위가 대표의 사냥개냐.
0: 그렇죠. 방송에 나가서 그 사냥개라고 하는 표현도 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징계를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장동혁 대표의 징계 카드는 정치적으로도 또 법적으로도 유효한 유일한 수단이 되기가 어렵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리더십이 코너에 몰렸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더 드러내줄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정점식 원내대표도 들으신 것처럼 연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톱 간에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거론되는 의원들이 한 2, 30명 되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생각하는데 징계 논의 자체의 재개에 대해서는

0: 의견을 처음부터 제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은 의원들이.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강명구 의원이 받았던 그 메시지에 나와 있는 1번, 2번이 나뉘어 있잖아요. 예. 1번.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데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정당 차원에서는 그런 징계 논의를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만약에 진행을 했다면 예. 야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징계를 해야 될 정도의 반발과 좀 논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이번에 있었던
1: 더불어민주당
0: 장도혁 대표와 박민식 후보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장도혁 대표에 대한 험한 말, 비판 이런 것들 때문에 징계, 한기호 등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 등에 사실상 김용태, 김재섭, 무재준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비판한 당대표를 비판한 사람을 징계 논의하겠다. 이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도혁 대표가 지금 6.3 지방선거 이 직후에만 하더라도 거취가 상당히 불투명해 보였는데 정당 지지율이나 국정 지지율이 본인이 좀 버틸 수 있는 상황으로 흐르는 것 같으니까 좀 자신감에 취해가지고 이번까지 제가 말씀드린 당대표를 비판하는 사람은 해당행위고 징계 논의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번지수를 잘못 짚으면서 지금 역풍이 전 상당히 크게 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에 대한 징계가 실제 이루어지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권파는 징계 소청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징계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데 네. 거기서 만약에 손방망이 처벌일지라도 뭔가 징계가 정말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 거라고 저보고 오히려 저는 장도혁 대표가 지지율에 취해서 한 행동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손방망의 처벌이라도 역풍이 일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칼을 휘둘러야 된다. 칼을 휘두르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징계 수위가 가능할까요?
3: 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저 최소한이라고 하는 것은 0이 되어야죠. 지금 누구라도 함부로 징계를 하는 순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법적 후폭풍이 간단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징계 선상에 오른 분들이 저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김경진 동대문 을 당협위원장 전 국회의원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징계할 테면 해라. 나는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다투지 않겠다. 그 이야기인즉슨 네. 장동혁 지도부에서 징계가 이루어져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차피 장동혁 지도부가 바뀌고 나면은 그 징계는 다 사면될 것이고 조금의 타격도 없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 법원의 가처분으로 복귀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죠. 그리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이 됐다가 무소속으로 화려하게 국회에 복귀했어요. 이런 사례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당 차원에서는 징계가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들로서는 징계가 전화위복이 돼서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런 징계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실제로 강행됐을 때 중립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진퇴를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도 이제는 관망이 아니라 행동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말로 지금 잘 생각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예.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칼집에 있는 칼을 빼들으면서 하고 있는데 휘둘러 보려면 휘둘러 봐라 다들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다음 주 월요일 윤리위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위로 봉쇄됐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이 27일 만에 열렸습니다. 경기장은 국회 국조특위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개방이 됐는데 경찰은 시위대를 한 명씩 이동 조치하면서 출입로를 확보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개표소 방문을 앞두고 일대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출입문을 막은 채 자리를 지켰고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가 울렸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기동대 등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경찰은 출입문 인근을 에워싸고 양편으로 줄지어서 위원들의 이동로를 확보했습니다. 또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공무집행방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지 말고 자진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위위원들이 인근에 도착한 상황에서도 일부 시위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두르고 서로 팔짱을 낀 채 출입문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들에 대한 이동 조치에 나섰고 10여 분에 걸쳐 시위대를 한 명씩 붙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출입구 앞이 비워지자

0: 경찰은 굳게 닫혀있던 셔터를 올렸습니다. 지난달 봉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개표 소문이 열리면서 현장에서 1시간여 동안 대기하던 특위위원들도 현장 조사를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출입문을 막고 있던 시민들에 대해 강제 해산이 아닌 경찰관 공무집행법에 따라 이동 조치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그동안 경찰은 이 체육단체들이 잠실 개표소 봉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도 적극적인 해산 조치에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국회의 출입협조 요청에는 1,000명이 넘는 경력을 동원해 닫혔던 출입문을 개방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지난달 9일 잠실 개표소 앞 시위 참가자들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대치했습니다. 개표소로 쓰였던 핸드볼 경기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체육단체들을 시위대가 막아선 겁니다.
3: 체육계에서 잠실 개표소 불만을 일으키라고.
2: 일터를 빼앗긴 체육단체는 수차례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를 호소했습니다.
4: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공권력이 투입돼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
5: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관계자입니다.
4: 저희도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를 특정하며 불법 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도 체육단체 진입을 위한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 조치나 강제 해산은 주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엔 경찰 수장이 직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강제력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회 국정조사특위 요청에 경찰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기동대 20여 개 부대를 포함해 대화경찰 100명, 형사 200명까지 모두 1,500명이 핸드볼 경기장에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특위위원들의 길을 터주고 문 앞에서 버티던 시위 참가자들은 강제 이동 조치했습니다. 이마저도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방문했던 시간에만 유지됐습니다. 국조특위 현장조사 뒤 위원들과 경찰이 철수하면서 개표소 앞 봉쇄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육단체가 요청했을 때와 대응에 차이가 있었던 이유에 대한 YTN의 질의에 당시와 다르게 대응한 게 아니라 매번 현장의 안전 확보 가능성을 따져 조치하고 있고 이번엔 경력을 배치하는 게 시민 안전에 낫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현장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6: 20대 남성이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들어섭니다. 잠실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7: 경찰관 폭행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8: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9: 해당 경찰이 신분 밝혔는데
8: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9: 막아선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7: 신분 밝혔는데 계속 경찰관 이렇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뭡니까?
10: 오늘 영상 어떤 점 분해하실 예정이신가요?
6: A씨 측 변호인은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 결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지역의 지방선거 개표소였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지 못하면서 개표가 지연됐고 개표가 완료된 이후에도 일부 시위대는 재선거 등을 주장하며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봉쇄 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려던 경찰관을 선관위 직원이 위장한 것으로 의심하며 막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3명을 특정해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 여성도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참가자는 현재까지 100명을 넘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1: 이란 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소비자 물가가 두 달 연속 3%대의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석유류 물가는 4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8: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2% 올라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5월 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며 석유류 물가가 24.7%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전체 소비자 물가를 0.93%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상승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인 2022년 7월 이후 거의 4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휘발유는 전월에 이어 23.1% 올랐고 경유는 33.7%, 등유도 23.1%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3.2% 오르며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밀어 올렸습니다. 파가 37.1% 상승했고 쌀과 국산 쇠고기, 달걀과 조기도 올랐습니다.
12: 농산물에서 파가 이번 달에 좀 크게 상승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더운 기상으로 인해 생육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8: 국제 항공료는 28.2%, 해외 단체 여행비는 24.3%가 오르며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는 3.4% 올라 두 달째 3%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과 정부 물가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6월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데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11: 지난달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보다 3.2% 올랐습니다. 그런데 품목별로 보면 실제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는 이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외식 브랜드도 잇따라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2: 마트 정육 코너. 가격표를 유심히 살펴보는 소비자들이 눈에 띕니다.
13: 소고기가 10%는 더 올라간 것 같아요.
2: 지난달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같은 수준입니다. 겉으로 보면 물가 부담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품목별로 보면 사정은 다릅니다. 국산 소고기는 7.5%, 돼지고기 4.5%, 달걀은 10.3%, 쌀은 11.7%나 올랐습니다. 고기와 쌀, 달걀처럼 식탁에 자주 오르는 핵심 식재료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양배추는 19.7%, 당근 13.4%, 마늘과 우유는 각각 11% 하락했습니다. 대부분 채소류의 가격은 내렸지만 지출 비중이 큰 고기와 쌀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 물가도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치킨은 일부 사이드 메뉴 가격을 인상했고 더본코리아는 11개 브랜드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11% 올렸습니다. 롯데리아도 버거 단품 가격을 평균 2.9% 인상하는 등 외식업계도 원가 부담을 이유로 잇따라 가격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걱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수급 불안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진 달걀도 물가 안정의 또 다른 변수입니다. 달걀은 제과, 제빵은 물론 각종 가공식품의 주요 원료여서 먹거리 전반으로 가격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4: 원재료 가격 상승은 외식과 가공식품 가격으로 연쇄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 부담도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 매일 식탁에 오르는 식재료의 외식비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 부담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1: 서울 전셋값이 올해 들어 5% 넘게 오르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배가 넘는 수준으로 불장을 기록한 올해 매매 상승률에 육박합니다. 전세 수급지수는 최악의 전세난으로 평가되는 2021년 초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15: 서울 성동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지난달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신규 계약이 보증금 10억 9,500만 원에 체결됐습니다. 지난 4월에 9억 4천만 원의 세입자를 받았는데 두 달 만에 1억 5천여만 원이 뛰었습니다.
16: 요즘 같은 경우는 전세 물건도 굉장히 많이 없고 가격도 많이 상승해서 거래가 쉽지는 않습니다. 소유자분들께서 가격도 많이 올리시고 계시고 소유자가 좀 우위시죠.
15: 성동구의

0: 다른 대단지 국평 전세보증금은 지난달 13억 원까지 올라 석 달 만에 2억 원이 비싸졌습니다. 73주째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오름폭도 0.3%대를 유지하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은 상황. 5.11%인 올해 매매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려는 임차 수요는 꾸준하지만 수년간의 착공 감소로 입주 물량이 대폭 줄고 갭투자 차단과 계약갱신 증가 여파 등으로 매물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100보다 커질수록 집을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 전세 수급지수는 최악의 전세난이 있었던 지난 2021년 초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구하기가 별따기가 되자 젊은 층의 임차 수요가 매매로 이동하고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번 주 0.27% 오르며 73주째 오름세로 매매 전세의 동반 상승세가 심화하는 상황.
1: 전세 물량이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양지영 사실 전세를 못 찾아서 매매로 전환이 되는 수요도 발생을 하면서 서울 외곽 지역 중심으로 매매 가격도 오르기도 하고요.
0: 반도체 특수로 급등 중인 화성 동탄 아파트값은 1.46% 올라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성남 수정구와 분당, 수원, 영통 등 경기 남부권 주요 지역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세 위주로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OECD는 2년마다 펴내는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언했습니다. OECD는 회원국 평균을 보면 부동산 세수의 56%가 보유세지만 한국은 29.4%에 불과하고 대신 거래세가 50.4%를 차지한다며 부동산 과세를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세 위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한국이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한다는 내용의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 강압으로 누명을 썼다는 쿠팡 주장이 그대로 담겼는데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로비의 결과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3: 중국에 있는 강에서 잠수부가 노트북을 건져올립니다. 지난해 말 쿠팡이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 잠수부 투입 작전이 한국 국정원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는 쿠팡 주장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국정원이 CCTV가 없는 곳에서 증거물을 넘기라고 요구했고 230차례에 걸쳐 국정원 직원과 통화했다는 기록도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정원의 증거 회수 작전을 보고받았다며 국정원의 협조 요청 공문을 쿠팡 주장의 신빙성을 더하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덮기 위해 무리한 비밀 작전을 벌였다는 한국 정부의 비판이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강압에 따른 피해로 재탄생한 겁니다.
4: 정부 기관이 저에게 지시를 줬고 전 지시를 받았습니다.
3: 보고서는 한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 공세는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 언론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한국 정부가 기괴하고 위험한 작전을 강요했다며 반미 성향의 규제가 폭주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기사를 퍼나르며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 자금 지출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려왔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2: 국가정보원은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를 반박하며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 명령이나 강요를 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쿠팡 보고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해명하며 업무 협의 전반에 걸쳐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은 쿠팡이 경찰에 이미 제출한 자료 중 일부를 제공받은 것뿐이고 한국의 특정 사이버 보안업체 고용을 제안했다는

0: N쿠팡 측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닐 뿐더러 쿠팡 측이 먼저 국내 업체 소개를 요청해 일반적 정보를 공유해 줬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상대팀의 혐오가 담긴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에게 6개월 출전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특히 프로 진출이나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3학년 선수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요. 배재고는 대한체육회에 재심 청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 배재고 야구팀에서 3학년은 12명. 올해 전국대회 출전이 정지되면서 더 기량을 펼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프로야구 스카우트들이 봤을 때 올해 드래프트에서 뽑힐 가능성 있는 선수는 많게는 2명. KBO 드래프트 조항에는 학교 폭력이 아닌 경우 드래프트 참가나 프로 입단을 제한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팬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단에서 배재고 선수를 뽑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 선수가 현실적인 목표로 삼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이마트의 8강과 올해 상반기 주말리그 우승으로 팀 성적을 보는 웬만한 대학에는 원서를 넣을 수 있지만 대학도 곤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배재고 선수 학부모들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징계 수위는 가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체육회 일주일 내에 해야 하는 재심 신청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 스포츠 공정위는 개인의 징계 여부는 뒤로 미뤘습니다.
2: 출전 정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스포츠
3: 이준성 대한야구
2: 면밀한
3: 소프트볼협회
2: 조사와
3: 홍보위원입니다.
2: 자료를 통해서 다시 징계를 결정하기로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1: 주로 구호를 외친 선수들이 경기를 뛰지 않은 1, 2학년 들이었다는 점에서 선수의 적극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도 당장 3학년생들의 프로 입단과 진학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0: 월드컵 부진 책임론이 제기된 홍명보 전 감독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2년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을 두고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홍전 감독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홍명보 전 감독이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2024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가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을 결정한 과정을 홍전 감독도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홍명보의 전술은
3: 김준환
5: 무전수의
3: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5: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능력이 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해 가지고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폭넓게 보면은 저희로서는 뱀으로 보죠.
4: 그러면서 선수들에게는 강요와 협박을 동반한 고통을, 국민에게는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전 감독 재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이미 2년 전 경찰에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늑장 수사 비판에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고, 이번에 추가로 고발된 사건까지 병합해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정 회장을 포함해 주요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당시 고발장에 빠져있던 홍정 감독은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독 선임 불공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만큼 이번에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위법성과 강제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법리 관계를 따져보고 있는 경찰은 홍정 감독을 포함한 핵심 인물 소환 여부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졸전을 펼쳤던 남아공전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홍명보 감독의 선수 기용은 주장 손흥민과 베테랑 이재성의 선발 제외입니다. 손흥민에 이어 이재성도 상상도 못한 결말이라 정말 죄송하다는 첫 심경을 밝힌 가운데 팀내 불화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6: 홍명보 감독보다 하루 늦게 동갑내기인 주장 손흥민과 함께 귀국한 이재성.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첫 심경을 전했습니다. 먼저 승리의 기쁨이 아닌 패배의 아픔을 전하게 돼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0: 상상하지 못했던 결말이라 그 어느 때보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표팀 베테랑 이재성은 체코, 멕시코와의 1, 2차전에 선발 출전했지만 마지막 남아공전엔 아예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습니다. 전방 압박을 위해선 손흥민과 함께 선발 기용이 필수적인데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중 이재성 투입을 재촉하는 이강인의 말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팀 내 불화설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은 선수들 인터뷰를 둘러싸고 감독과 일부 선수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홍명보 감독은 멕시코 현지에서 이미 내부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 전혀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내부적인
2: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1: 느끼지 못하고 있고 선수들과의 관계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0: 축구협회도 인터뷰 문제로 손흥민과 이재성이 선발에서 제외되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3: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뒤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화와 협치 정신을 여권이 앞장서 배신했다며 강경투쟁의 뜻을 모았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4: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시작일로 못 박은 날짜는 오는 6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민생 현장에 국회 손길을 기다리는 과제가 산적하다. 지금은 일할 때 아니냐며 국회 정상화에 국민의힘도 동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5: 멈춰서 있는 7개 상임위를 국민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국민의힘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4: 오후엔 법여권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법사위가 첫 전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검찰개혁 완성 등 입법 속도전을 벼르며 여당 간사까지 일사천리로 선출했는데 제1야당을 향해선 소위 명단을 제출하라며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6: 하반기 법사위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더 나은
7: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6: 충실한 검찰개혁을
4: 수적 열세 속 속수무책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준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부터 의원총회까지 내달리며 입법 독재를 성토했습니다.
8: 방탄국회 의회대국제 민주당을 규탄한다!
9: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4: 또 26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까지 소환하며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저버렸다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10: 말로만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지 김대중 정신을 완전히 배신한 정당이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4: 2시간 넘는 의원 총회 끝에 국민의힘은 이대로는 원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 7곳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도장이 있으면 법사위를 내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일부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중진은 강한 투쟁에 모였습니다.
11: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은 저희가 이제
7: 김성수 국민의힘 원내 운영수석 대표 말씀을 드립니다.
4: 다만 공소취소 특검법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응하려면 원내에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론도 있어 전면 보이콧까지 나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3: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권주자들의 선명성 경쟁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로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는 첫 지역 일정으로 충북을 찾았고 정청래 전 대표는 이틀째 호남을 돌며 지지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을 찾은 날 김민석 전 총리 역시 국회 복귀 첫 지역 일정으로 충북 청주를 선택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찾아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초강국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승부수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13: 당도 거기에 전력 투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7: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13: 그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당으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12: 당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재작년 김건희 씨 출장 조사에 나선 검찰이 김 씨 측 통지를 받고서야 조사 장소를 알았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개혁 완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개혁 의지를 선명히 드러냈습니다.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권리당원 3분의 1이 몰려있는 최대 승부처 호남을 이틀 연속 훑었습니다. 광주 5월 어머니 집을 방문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찬 회동에서 통합을 강조한 걸 두고는 당내 갈등을 키워온 세력에게 큰 일침이 됐으리라는 뼈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 송영길 의원은 보폭 넓히기에 주력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단을 내리고 거취를 정할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 연임에 따른 권력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원조 친명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 묵직합니다.
14: 대표를 연임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독점에 나가면서 그런 것보다는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당대표를 하면서
12: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순회 경선이 정청래 전 대표 고향인 충청권에서 시작하는 일정에는 아직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룰을 둘러싼 당권 주자들 간 공방은 결전의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황고혜경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언급한 징계 정치 기조와 관련해 당내에서는 현역 의원 징계에 대한 우려와 반발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5선 중진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서 무소속을 돕는 것은 해당 행위가 맞는다면서도 징계로 정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대한가밀의 간사 이성권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당력을 분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실제 징계는 이루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당대표가 비판 대상으로 직접 거론한 김용태 의원은 채널A 라디오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당대표에 대한 비토가 더 커져 현 지도부 체제가 빨리 끝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걸로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반도체와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청년에게 더 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2030 청년층 지지율을 고려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5: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권 첨단 산업 발전 보고회를 마치고 돌아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단순히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16: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된 힘을 모아주시기를.
15: 특히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라 적잖은 초과 세수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재차 짚었습니다. 이를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역대급 기업 성과급과 코스피 지수, 부동산 등 자산 격차에 따른 청년 소외감을 이대로 둘 순 없다는 판단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16: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의 완화입니다.
15: 실제로 이번 주 MBS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2030 젊은층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과 골목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을 포함한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과 청년 예산 분석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당분간 청년 민심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7: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내일 낮까지는 더위 속에 소나기가 때때로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나 밤에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는데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충청 이남, 휴일인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까지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18: 남부와 충청 일부까지 첫 장맛비를 뿌린 정체전선이 잠시 내려간 도심. 구름이 햇빛을 가린 덕분에 기온이 다소 내려갔지만 습도가 높아져 한낮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오르내렸습니다. 경기 여주와 충남 공주 등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이 같은 더위는 하루 정도 더 이어집니다.
19: 정체전선이 북상하기 전 금요일 낮까지는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기온이 예상되고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어 습도 높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18: 잠시 숨고르기를 한 정체전선은 내일 밤부터 다시 활성화해 북상하겠습니다. 내일 밤 제주도에 비를 뿌린 뒤 주말에는 충청 이남, 휴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주말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휴일인 일요일부터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전국적인 장맛비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뿐 아니라 호우특보 수준으로 강하고 많은 양이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홍수,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20: 5일부터 7일까지는 이 북서쪽에서부터 접근하는 기압골이
21: 오진규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20: 저기압을 발달시키면서 우리나라 북쪽까지 굉장히 일시적으로 비구름대를 폭넓게 남북으로 폭넓게 발달시키는 시기가 오는데요.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18: 기상청은 장마철로 돌입한 가운데 당분간 강한 호우와 무더위가 반복해 나타나겠다며 호우 대비는 물론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7: 반도체 종목의 정점 통과 우려에 미국 기술주가 급락하며 우리 증시도 얼어붙은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8%가량 하락해 7,648로 내려앉았고 SK하이닉스는 14%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22: 코스피는 4.46% 급락한 7,933으로 시작했습니다. 8,000선 붕괴와 함께 가파른 급락세에 코스피 시장은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 올해 15번째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하락세는 진정되지 않았고 차익 실현 압력 확대 등으로 낙폭은 더욱 커지며 7.89% 폭락한 7,6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폭락은 미국의 IT 기업 메타가 여분의 AI 연산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단초가 됐습니다. 컴퓨팅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자극해 반도체 종목이 고점을 통과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 등이 급락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3: 엄청난 AI 데이터 센터를 져서 소위 말한 AI의 패권을 자기네들이 쥐겠다는 경쟁을 했었잖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없고 막 그 소위 말한 공급 부족이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2: 반도체 대형주이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9.06% 폭락한 28만 6천 원으로 SK하이닉스는 14.57% 떨어진 218만 7천 원으로 무너졌습니다. 개인이 6조 2,6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지만 외국인이 4조 4천억 원 넘게 팔았고 기관도 2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한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기계 장비와 전기전자 등 업종 전반이 약세를 보이며 6.74% 떨어진 866에 마감해 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위기가 누그러졌다는 언급으로 달러 강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강달러 기조는 유지됐고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주식 순매도도 겹치면서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1,555.8원으로 다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7: 자금난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중앙그룹의 멀티플렉스 메가박스와 업계 2위 롯데시네마의 합병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그룹 배급사가 내놓는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는 예정대로 15일 개봉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지난해 5월 전격 발표됐던 국내 멀티플렉스 2, 3위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 계획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롯데쇼핑은 합병 추진을 위해 맺었던 업무 협약이 지난달 30일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를 합치려던 절차도 중단된 겁니다. 그동안 투자 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했고 중앙그룹 자금 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가 법원 회생 절차 신청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합병 추진이 결국 멈춰선 거로 보입니다. 합병 무산으로 독자 생존에 나서게 된 메가박스 중앙의 계열 배급사 플러스엠은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를 예정대로 15일 선보입니다. 나홍진 감독이 곡성 이후 10년 만에 내놓는 작품이자 올해 극장가 최대 기대작으로 꼽힙니다.
24: 롤러코스터 같다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이렇게 미스터리가 하나씩 벗겨지는 이런 재미의 영화일 수도 있겠다.
0: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뒤 200여 개 나라에 선 판매되며 한국 영화 사상

0: 활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현장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 지난달 1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장 내 여러 공실에서 허용 기준인 정체량을 초과해 화약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허용량을 초과한 화약을 야외에 쌓아두는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2: 원래 한 공실에 이제
3: 사업장 내부
2: 몇 개 이상 이제
3: 관계자입니다.
2: 들어가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데 탄약구에서 하나하나씩 빼면서 하기에는 막 힘들고 불편하니까 밖에다가 이제 막 거기 적시를 하고 있는 거죠.
1: 협력업체 측은 이번 점검에서 지적받은 공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분할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물량은 업체 측 소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 이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대전 사업장은 사고 이후 신규 추진제 제조를 중단한 상태라 화약이 추가로 쌓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노동당국의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달 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세척기에서 처음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 경찰은 폭발 현장에서 세척 도구와 배관 부품 등 17점을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1: 또 현장 관계자로부터 폭발 사고 전 고압 세척기 내부에 가라앉아 있는 화약 찌꺼기 등을 청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소재로 만들어진 세척 도구가 일부 사용됐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5: 경찰과 노동청은 그동안 3회에 걸친 합동 감식과 5,700여 점에 대한
3: 경찰청 관계자입니다.
5: 그리고 관련자 32명을 조사했습니다.
1: 고용노동부는 대전 사업장과 부지 안에 있는 협력 업체들까지 특별 감독 대상을 확대해 안전관리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0: 경남 거제시 미용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8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손님과 종업원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6: 중절모를 쓴 80대 A씨가 미용실 앞을 서성이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미용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황급히 뛰어나옵니다. 안에서 A씨가 흉기 난동을 벌인 겁니다.
7: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6: 당시 미용실엔 종업원 2명과 손님 1명이 있었습니다. 종업원 1명과 손님이 각각 배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주차장에 이제 여자분이 쓰러져서 누워 계셨고 그리고 남성분 한 분은 응급차 안에 타고 계시고
6: A씨는 미용실 안에 있다가 범행 10여 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8: 기다린 듯이 있고 수갑차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경찰차 태우고 전혀 반항하든지 무엇을 하든 그런 것도 없었죠.
6: 경찰이 A씨가 범행 직후 무언가를 마셨다는 목격자 진술을 듣고 음동 여부를 검사하기도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
9: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2,300명까지 늘어나자 베네수엘라 정부가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유엔은 전염병 창궐 위험을 경고한 가운데 식량이 조율 없이 공급돼 상당량이 부패할 정도로 베네수엘라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0: 잔해 속에서 많은 시신이 수습되면서 사망자는 2,000명을 훌쩍 넘어섰고 영안실은 밀려드는 시신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도 11,000명을 넘어서 보건의료 시설들이 수용 한계치를 초과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약 5만 9천 채의 건물이 파괴됐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재민들은 공포감에 건물 대신 야외 캠프에서 지내고 있어 대피소는 과밀 상태입니다.
11: 옆집 아파트가 우리 건물 위로 무너져서 우리 집도 파손됐습니다. 여전히 너무나도 두려워서 이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진 생존자입니다.
10: 유엔은 주택과 공급망이 다 파괴된 라과이라에 한 달치 식량을 전달해 임시 급식소를 운영하며 구호와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12: 복구는 단거리 달리기 공식이 아니라 마라톤이 될 겁니다.

0: 벤수엘라 국민을 향한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합니다. 마리아넬라 곤잘레스 세계 식량기획 베네수엘라 공보관입니다.
1: 유엔 지원 창구엔 1,400톤 이상의 구호 물자가 사전 배치돼 발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 통행 관리와 출입 제한 말고는 제대로 한 게 없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부실 대응입니다. 구호 식품 공급이 조율 없이 이루어지면서 고온의 날씨에 식품의 상당량은 배분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부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은 지진 전부터 베네수엘라의 백신 접종률이 낮아 이제 홍역이나 디프테리아 같은 전염병과 모기와 벌레맥의 감염병이 창궐할 위험이 커졌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이 카타르 도하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양측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핵 문제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후속 협상에 대해 아주 좋은 회담들이 있었다며 이란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 이란의 비핵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회담들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3: 이란과의 전면전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주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실무 협상은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직접 마주하지 않고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양측을 오가며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국은 스티브 위드코프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보내 협상 토대를 마련했고 이란은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이 중재국들과 잇따라 회담했습니다. 미국의 회담 최우선 과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체계 구축이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현재 협상은 상선 운항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유가 하락 등 진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상선 운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놀라울 정도로 좋은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 항로 통제권과 60일 이후 통행료 부과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이란은 회담 중에도 승인받지 않은 외국 선박이 해협에서 좌초됐다고 전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란은 이번 회담에서 동결 자산 60억 달러 가운데 일부를 물품 구매에 사용하는 방안을 카타르와 논의했다며 동결 자산 해제를 강조했습니다. 또 레바논 휴전 이행을 위해 양해각서 위반 사항을 보고할 연락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지난주 무력 충돌에 따른 위기를 낮추기 위해 대화 국면은 유지했지만 쟁점을 놓고 이견이 여전한 만큼 고위급 회담 성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사흘 동안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이용해서 자체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정부가 지난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투자 규모만 4,700조 원이 넘는 역대급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보죠. 메가 프로젝트는 AI 중심의 산업 재편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민관 합동 프로젝트입니다.

0: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이렇게 세 축으로 한국형 AI 생태계를 지역별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남권에는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충청권은 반도체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키우고, 동남권은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다만 전력과 용수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정부는 기존 원전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농업 용수를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반도체 공정이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서남권에 있는 기존 인프라만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동남권에 대한 계획은 신규 투자 계획이 사실상 빠져 있어 특정 지역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관련 산업은 전력과 용수, 토지가 중요한 요소인데 마침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어서 이런 결정이 가능했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전국이 고른 성장 기회를 누리도록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7월 2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모차르트의 레퀴엠 중에서 입당송 레퀴엠 에테르남. 야닉 네제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와 리아스 베를린 실내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7월 2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레퀴엠 중에서 입당송 레퀴엠 에테르남, 야닉 네제 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와 리아스 베를린 실내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0: 지난주 야닉 네제 세갱의 모차르트 레퀴엠 음반이 발매되었습니다. 야닉 네제 세갱이라고 하면 이 시간을 통해 여러 번 소개해드린 지휘자죠.
1: 네, 2012년부터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맡고 있고 2018년부터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음악 감독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베를린 필과 빈 필을 정기적으로 지휘하고 있는데 올해 빈 필의 신년 음악회를 바로 이 야닉 네제 세갱이 지휘했습니다.
0: 이 음반은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했습니다.
1: 네,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는 따로 상임 지휘자나 음악 감독을 두지 않는 악단입니다. 지금의 야닉 네제 세갱이 이끈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야닉 네제 세갱은 최근 몇 년 동안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와 계속해서 여러 음반을 녹음했죠. 베토벤 교향곡 전집, 브람스 교향곡 전집을 발표했고요. 모차르트 오페라 음반 프로젝트도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이번에 나온 음반은 모차르트의 레퀴엠인데 의외로 요즘에는 정상급 지휘자들이 이 곡의 음반을 자주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0: 예전에는 칼뱀, 카레얀, 번슈타인, 솔티 같은 지휘자들이 이 곡의 음반을 녹음했는데요.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시대악기 연주가 유행하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이 이 곡을 다루는 경우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먼 레틀이나 구스타보 두다멜 같은 지휘자는 그렇게 많은 곡을 음반으로 남겼으면서도 이 곡은 녹음하지 않았죠.
1: 그런 면에서 야닉 네제 세갱의 이 음반이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악기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와는 달리 무겁고 장중한 예전 해석과 비슷한 연주를 들려주니까요.
0: 그가 이 곡에서 어떤 해석을 들려주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모차르트의 레퀴엠 부속가 중에서 콤포타티스, 악인들을 정죄하사, 라크리모사, 눈물의 날, 아멘. 야닉 네제 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와 리아스 펠린 실내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모차르트의 레퀴엠 부속가 중에서 악인들을 정죄하사 그리고 눈물의 날 아멘 야닉 네제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와 리아스 베를린 실내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1: 확실히 요즘 시대악기 연주를 하는 다른 지휘자들의 해석과는 다른 느낌이죠.
0: 이 야닉 네제세갱은 지금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휘자잖아요.
1: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두 곳에서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 두 곳 모두 그가 오기 직전 즈음에는 잠시 주춤했던 상황이었는데 야닉 네제세갱이 음악감독을 맡으면서 다시 세계 최정상의 위치를 되찾게 되었죠. 그래서 그를 메트와 필라델피아를 살려낸 지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0: 그러고 보면 이 오케스트라도 축구랑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축구 선수가 훌륭해도 감독이 별로면 성과가 제대로 날 수가 없잖아요. 이 오케스트라도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또 내니까요.
1: 특히 야닉 네제세갱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동안 잊혀졌던 미국 작곡가들을 발굴해내고 있고요. 특히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흑인 여성 작곡가 플로렌스 프라이스의 교향곡 전집은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0: 그럼 이 곡을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플로렌스 프라이스의 교향곡 1번 중 1악장 야닉 네제세갱이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네,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소했다며 앞으로 리밸런싱이 발생하더라도 시장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운영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월드컵 부진 책임론이 제기된 홍명보 전 감독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2년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을 두고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홍 전 감독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홍명보 전 감독이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2024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가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을 결정한 과정에 홍 전 감독도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홍명보의 전술은 무전술, 무전략입니다.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능력이 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해가지고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폭넓게 보면은 저희로서는 그 뱀으로 보죠.
3: 그러면서 선수들에게는 강요와 협박을 동반한 고통을, 국민에게는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감독 재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이미 2년 전 경찰에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늑장 수사 비판에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고 이번에 추가로 고발된 사건까지 병합해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정 회장을 포함해 주요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당시 고발장에 빠져있던 홍 전 감독은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독 선임 불공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만큼 이번에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위법성과 강제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법리관계를 따져보고 있는 경찰은 홍 전 감독을 포함한 핵심 인물 소환 여부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 상대팀의 혐오가 담긴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에게 6개월 출전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특히 프로 진출이나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3학년 선수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배재고는 대한체육회에 재심 청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5: 배재고 야구팀에서 3학년은 12명. 올해 전국대회 출전이 정지되면서 더 기량을 펼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프로야구 스카우트들이 봤을 때 올해 드래프트에서 뽑힐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많게는 2명. KBO 드래프트 조항에는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드래프트 참가나 프로 입단을 제한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팬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단에서 배재고 선수를 뽑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 선수가 현실적인 목표로 삼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이마트의 8강과 올해 상반기 주말리그 우승으로 팀 성적을 보는 웬만한 대학에는 원서를 넣을 수 있지만 대학도 곤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배재고 선수 학부모들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징계 수위는 가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체육회 일주일 내에 해야 하는 재심 신청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 스포츠 공정위는 개인의 징계 여부는 뒤로 미뤘습니다.
6: 출전 정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서 면밀한 조사와 자료를 통해서 다시 징계를 결정하기로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5: 주로 구호를 외친 선수들이 경기를 뛰지 않은 1, 2학년들이었다는 점에서 선수의 적극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도 당장 3학년생들의 프로 입단과 진학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2: 경기 광주시에 있는 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태움에 시달렸다고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에는 2개 수사팀 인력 10명을 비롯해서 의료팀과 법률 지원팀, 홍보와 서무 담당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20대 간호사가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인력지원센터의 고충상담 기능을 확대해 피해 간호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육 전담 간호사 제도를 전면 확대해 신규 간호사들이 불완전한 교육체계 속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비상계엄 1년 7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윤 전 대통령 범죄 혐의에 대한 첫 확정 판결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7: 12.3 비상계엄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대형 버스와 차량이 길을 가로막았고, 경호처 직원과 군 부대원까지 육탄 저지에 동원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비상계엄 관련 8개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로 계엄 이후 583일 만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경호처 직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거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8: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스크럼 훈련, 위력 순찰 등을 하게 한 행위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0: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고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있는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그뒤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도 내려집니다. 앞서 2심은 촉박하게 소집을 알린 것도 국무회의 참석 기회를 박탈한 거라고 보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3심이 2심 판결 선고일 3개월 안에 선고돼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규정보다 20일가량 일찍 내려지게 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들여다본 1호 사건인 만큼 2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향후 판단의 주요 가늠자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1: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2차 종합특검의 1호 기소 대상이 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첫 재판에서 법원이 공소장 보완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보면 남용된 직권이 피고인 중 누구의 직권인지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고 직권 남용의 상대방,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또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특검 측에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라고 기재된 부분 등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 사이 공모 관계도 다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황 전 총리 측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통화한 뒤 SNS에 정치인 체포를 선동하는 글을 올렸다는 혐의 내용에 대해 완전한 왜곡이라며 해당 통화에서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내용이 줄을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전 총리도 당시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놀라 김 전 수석과 전화했을 뿐이라며 공소장이 어떻게 구성된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오는 8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소환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 전 장관에게 내일 특검에 나오라는 통지서를 보냈다가 폐문 부재로 전달되지 않자 재차 발송한 건데 원 전 장관이 이에 응한다면 첫 특검 조사입니다.
2: 이란 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석유류 물가는 4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3: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2% 올라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5월 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며 석유류 물가가 24.7%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전체 소비자 물가를 0.93%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상승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인 2022년 7월 이후 거의 4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휘발유는 전월에 이어 23.1% 올랐고 경유는 33.7%, 등유도 23.1%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3.2% 오르며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밀어 올렸습니다. 파가 37.1% 상승했고 쌀과 국산 쇠고기, 달걀과 조기도 올랐습니다.
4: 농산물에서 파가 이번 달에 좀 크게 상승한 품목인데요. 최근에 그 더운 기상으로 인해 생육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3: 국제 항공료는 28.2%, 해외 단체 여행비는 24.3%가 오르며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는 3.4% 올라 두 달째 3%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과 정부 물가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6월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데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2: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별의 땐 고개를 들어 저 별을 바라봐.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화 속 한 장면 같아. 네가 하는 말들 다 깨진 자막 같아. 총을 빼고 겨누 넌 지금 악당 같아. 총을 빼고 겨누 넌 지금 악당 같아.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트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반도체 종목의 정점 통과 우려에 미국 기술주가 급락하며 우리 증시도 얼어붙었습니다. 코스피는 8%가량 하락해 7,648로 내려앉았고 SK하이닉스는 14% 넘게 폭락했는데요. 극심한 변동성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코스피는 4.46% 급락한 7,933으로 시작했습니다. 8,000선 붕괴와 함께 가파른 급락세에 코스피 시장은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 올해 15번째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하락세는 진정되지 않았고 차익 실현 압력 확대 등으로 낙폭은 더욱 커지며 7.89% 폭락한 7,6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폭락은 미국의 IT 기업 메타가 여분의 AI 연산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단초가 됐습니다. 컴퓨팅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자극해 반도체 종목이 고점을 통과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 등이 급락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7: 엄청난 AI 데이터 센터를 쳐서 소위 말한 AI의 패권을 자기네들이 쥐겠다는 경쟁을 했었잖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없고 막 그 소위 말하는 공급 부족이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6: 반도체 대형주이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9.06% 폭락한 28만 6천 원으로 SK하이닉스는 14.57% 떨어진 218만 7천 원으로 무너졌습니다. 개인이 6조 2,6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지만 외국인이 4조 4천억 원 넘게 팔았고 기관도 2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한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기계장비와 전기전자 등 업종 전반이 약세를 보이며 6.74% 떨어진 866에 마감해 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위기가 누그러졌다는 언급으로 달러 강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강달러 기조는 유지됐고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주식 순매도도 겹치면서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1,555.8원으로 다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5: 삼성과 SK는 호남 반도체 공장 4개에 이어 AI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도 잇따라 발표됐는데 모두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추가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정부는 추가 원전 건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삼성과 SK, 셀트리온은 모두 392조 원 규모의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140조 원을 쏟아부어 디스플레이와 HBM 팹, 패키징 공장 등을, SK는 하이닉스의 패키징 공장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에 1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 국토의 중심 충청은 앞으로 IT 소재 부품의 글로벌 허브로서 더 큰 성장을 이뤄갈 것입니다.
8: 정부는 이를 위해 맞춤형 패키지 등 총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건 바로 막대한 양의 안정적 전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 센터는 하나같이 막대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SK는 충청권의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모두 15기가와트를 순차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밝힌 GS그룹과 네이버까지 합치면 모두 18.4기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력량만 4인 가구 3,300만 가구가 하루 동안 쓰는 전력과 맞먹습니다. 대형 원전 13기가 더 필요한 셈입니다.
10: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센터의 전기 사용량을 다 합하면 1기가와트입니다. AI를 돌리게 되면 동일한 검색에 대해서 한 25배에서 30배 정도 전기를 더 먹거든요.
8: 앞서 호남권 반도체 팹 4기와 충청권 반도체 거점까지 더하면 필요 전력은 더 많아집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신규 대형 원전 추가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1: 반도체 공장을 더 키운다든지 AI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지으면 예. 그때 시작하면 또 늦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려고 한다. 예.
8: 반도체 생산 거점과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지는 정부가 풍부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달렸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기지 등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야당 등의 반발과 관련해 지역 투자를 분열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첨단 산업 분야 주요 기업들의 충청권 투자 계획이 발표된 보고회. 충남 아산을 직접 찾아 힘을 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준비된 축사에 앞서 작심 발언부터 꺼냈습니다.
12: 축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오해라면 오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일부 지자체와 야당 등의 비판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분열적 접근은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12: 왜 우리 동네 안 나눠져?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안 된다고 화내고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죠. 그러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같이 거기 부안해 동네에서.
6: 충청! 수도권 집중 폐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포용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역 투자는 선물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을 압박했다는 일각의 기업 팔비틀기 주장도 재차 반박했습니다. 과거 관치행정 시절을 생각해 기업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할 수 있을 거라 보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12: 제가 이재명 회장님한테 압박해가지고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이런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불가능한 얘기죠.
6: 이 대통령은 보고회가 끝난 뒤엔 다시 서울로 올라와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총력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정책과 법령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라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13: 호남에 이어 충청 지역의 미래 개발 청사진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오늘은 경남 진주에서 영남권 첨단 산업

0: 발전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YTN 강준호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위로 봉쇄됐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이 27일 만에 열렸습니다. 경기장은 국회 국조특위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개방됐는데 경찰은 시위대를 한 명씩 이동 조치하며 출입로를 확보하고 닫혔던 문을 열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개표소 방문을 앞두고 일대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출입문을 막은 채 자리를 지켰고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가 울렸습니다. 기동대 등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경찰은 출입문 인근을 에워싸고 양편으로 줄지어서 위원들의 이동로를 확보했습니다. 또 만약에 사태 대비해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공무집행방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지 말고 자진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특위위원들이 인근에 도착한 상황에서도 일부 시위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두르고 서로 팔짱을 낀 채 출입문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들에 대한 이동 조치에 나섰고 10여 분에 걸쳐 시위대를 한 명씩 붙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출입구 앞이 비워지자 경찰은 굳게 닫혀있던 셔터를 올렸습니다. 지난달 봉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개표소 문이 열리면서 현장에서 1시간여 동안 대기하던 특위위원들도 현장 조사를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출입문을 막고 있던 시민들에 대해 강제 예산이 아닌 경찰관 공무집행법에 따라 이동 조치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방문하면서 열렸던 경기장 문은 이후 40분 만에 다시 봉쇄됐습니다.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사무실 복귀 희망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낮 1시 10분쯤 철문이 올라가고 국조특위 위원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봉쇄 27일 만에 개표소 진입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조사가 끝난 뒤 철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문이 개방된 시간은 단 40분. 이제는 사무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희망을 가졌던 입주 체육단체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5: 이번 주 안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다는 살짝 희망을 가졌었고 또 어떻게든 끌고 나가야 되는 또 막연함이 역전했죠.
4: 개표소 봉쇄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경기장 인근 임시 사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체육단체들의 시름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오는 9월 아시안게임이 예정된 만큼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내외 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자료를 경기장 안에서 가져올 수 없어 행정자료를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해 불편이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치진 채용이나 선수 지도자 자격 시험도 무기한 연기되는 실정입니다. 행정마비가 계속되면서 수익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5: 지난달하고 비교했을 때 한 2천 정도 벌써 손해가 발생을 했고 천 정도 이로써의 손해 대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4: 대한체육회는 입주단체들이 다시 경기장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봉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체육산업과 선수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0: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와이텐 24 이어갑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진입해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시민들의 봉쇄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개표소 문이 열린 겁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봉쇄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찾았습니다. 투표용지 등 내부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첫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정오쯤 현장에 도착한 위원들은 경찰 브리핑을 들으며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했고 1시간여 만에 시위대를 뚫고 개표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으로 시위대와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내부 현장 검증은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위원들은 투표함 등 보관된 물품은 별도로 열어보지 않은 채 현장을 보존하고 다시 문을 폐쇄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선 일부 투표용지 보관 장소가 샤워실이라거나 CCTV 설치 부족 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다만 특위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점검을 마친 뒤 투표지 247만 장이 그대로 보존된 거로 보인다며 공개 재검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6: 우리가 공개적으로 재검표하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다는 말씀드리고
5: 개표소 방문 전에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전국에서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7: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 그거 잘하라고 월급 주는 거예요. 남 탓하라고 월급 받는 게 아니라고요.
8: 그런데 송파구는 유독 50%를 그대로 고수를 했어요. 그 고수한 이유가 뭡니까? 특히 사전투표율이 낮은 이 송파구에서.
5: 국조특위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한 2차 현장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22일 결과보고서 채택 전까지 이번 사태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봉쇄 27일 만에 공개된 잠실 개표소 내부에서는 투표지 247만 장이 밀봉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일단 훼손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CCTV 등이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9: 굳게 닫힌 철문을 열자 투표지라고 적힌 하얀 상자가 방안 가득 쌓여 있습니다. 겉면에는 봉인 테이프가 둘러져

0: 있고 무단 개봉을 막기 위해 군데군데 도장도 날인돼 있습니다.
1: 객수를 어떻게 확인해요?
0: 시위 대저지로 한 달 가까이 발이 묶인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 소환 투표함들입니다.
2: 손대시면 안 됩니다. 네.
0: 투표함은 경기장 지하 잠금 장치가 달린 폐쇄된 사무실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송파구 전역에 투표지 247만 장이 투표함 380개에 밀봉돼 있었는데 일단 육안으로는 무단 개봉이나 훼손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현장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247만 표에 달하는 유효 투표지 그리고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0: 경찰과 함께 진입한 국조특위위원들은 투표함 관리와 보안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보관 장소가 샤워실인데다 출입구를 제외한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4: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원래 이 경기장의 샤워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니까 안에 CCTV가 없는 거고
5: 누가 저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이 CCTV 상태에서는.
0: 그런 만큼 투표함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증거 훼손이나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일단 현장을 보존한 채 다시 문을 폐쇄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선관위 측에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는데 향후 국정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6: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현장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7: 20대 남성이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들어섭니다. 잠실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8: 경찰관 폭행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9: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10: 해당 경찰이 신분 밝혔는데
9: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10: 막아선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8: 신분 밝혔는데 계속 경찰관 이렇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건 뭡니까?
11: 오늘 영상 이상 어떤 점 포함하실 예정이신가요?
7: A씨 측 변호인은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 결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지역의 지방선거 개표소였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지 못하면서 개표가 지연됐고 개표가 완료된 이후에도 일부 시위대는 재선거 등을 주장하며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봉쇄 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려던 경찰관을 선관위 직원이 위장한 것으로 의심하며 막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3명을 특정해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 여성도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참가자는 현재까지 100명을 넘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6: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해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른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24.7% 상승한 가운데 휘발유는 23.1%, 경유는 33.7% 뛰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5월 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보다 3.2% 올랐습니다. 그런데 품목별로 보면 실제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는 이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외식 브랜드도 잇따라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2: 마트 정육 코너. 가격표를 유심히 살펴보는 소비자들이 눈에 띕니다.
13: 소고기가 10%는 더 올란 것 같아요.
12: 지난달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같은 수준입니다. 겉으로 보면 물가 부담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품목별로 보면 사정은 다릅니다. 국산 소고기는 7.5%, 돼지고기 4.5%, 달걀은 10.3%, 쌀은 11.7%나 올랐습니다. 고기와 쌀, 달걀처럼 식탁에 자주 오르는 핵심 식재료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양배추는 19.7%, 당근 13.4%,

0: 쌀과 우유는 각각 11% 하락했습니다. 대부분 채소류의 가격은 내렸지만 지출 비중이 큰 고기와 쌀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 물가도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치킨은 일부 사이드 메뉴 가격을 인상했고 더본코리아는 11개 브랜드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11% 올렸습니다. 롯데리아도 버거 단품 가격을 평균 2.9% 인상하는 등 외식업계도 원가 부담을 이유로 잇따라 가격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걱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수급 불안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진 달걀도 물가 안정의 또 다른 변수입니다. 달걀은 재과, 제빵 물론 각종 가공식품의 주요 원료여서 먹거리 전반으로 가격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 원재료 가격 상승은 외식과 가공식품 가격으로 연쇄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 부담도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0: 매일 식탁에 오르는 식재료의 외식비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 부담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 코스피가 8% 가까이 급락하며 80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7.89% 내린 7648로 거래를 마쳤는데 종가 기준 80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7648을 기록했던 지난달 11일 이후 15거래일 만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4.46% 하락한 7993으로 출발해 8000선을 내줬고 이후 낙폭을 줄이며 81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다시 하락폭을 확대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어제 오전 한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글로벌 초격차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과감한 전략으로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박정희 정부의 중화공업 육성, 김대중 정부의 IT 기술 육성에 이어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이 되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속 행사로 호남과 충청에 이어 영남권 첨단산업 비전 발전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경남 진주에서 삼성전자와 SK텔레콤, 현대차와 한화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 자동차와 조선, 우주항공과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내용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4: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24 이어갑니다. 반도체 종목의 정점 통과 우려에 미국 기술주가 급락하며 우리 증시도 얼어붙었습니다. 코스피는 8%가량 하락해 7,648로 내려앉았고 SK하이닉스는 14% 넘게 폭락했는데요. 극심한 변동성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코스피는 4.46% 급락한 7,933으로 시작했습니다. 8,000선 붕괴와 함께 가파른 급락세에 코스피 시장은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 올해 15번째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하락세는 진정되지 않았고 차익 실현 압력 확대 등으로 낙폭은 더욱 커지며 7.89% 폭락한 7,6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폭락은 미국의 IT 기업 메타가 여분의 AI 연산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단초가 됐습니다. 컴퓨팅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자극해 반도체 종목이 고점을 통과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 등이 급락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5: 엄청난 AI 데이터 센터를 쳐서 소위 말한 AI의 패권을 자기네들이 쥐겠다는 경쟁을 했었잖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없고 막 그 소위 말한 공급 부족이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4: 반도체 대형주이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9.06% 폭락한 28만 6천 원으로 SK하이닉스는 14.57% 떨어진 218만 7천 원으로 무너졌습니다. 개인이 6조 2,6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지만 외국인이 4조 4천억 원 넘게 팔았고 기관도 2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한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기계 장비와 전기 전자 등 업종 전반이 약세를 보이며 6.74% 떨어진 866에 마감해 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위기가 누그러졌다는 언급으로 달러 강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강달러 기조는 유지됐고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주식 순매도도 겹치면서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1,555.8원으로 다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3: 삼성과 SK는 호남 반도체 공장 4개에 이어 AI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도 잇따라 발표됐는데 모두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추가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정부는 추가 원전 건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삼성과 SK 셀트리온은 모두 392조 원 규모의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140조 원을 쏟아부어 디스플레이와 HBM 팹, 패키징 공장 등을 SK는 하이닉스의 패키징 공장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에 1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 국토의 중심 충청은 앞으로 IT 소재 부품의 글로벌 허브로서 더 큰 성장을 이뤄갈 것입니다.
6: 정부는 이를 위해 맞춤형 패키징

0: 패키지 등 총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건 바로 막대한 양의 안정적 전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 센터는 하나같이 막대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SK는 충청권의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모두 15기가와트를 순차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밝힌 GS그룹과 네이버까지 합치면 모두 18.4기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력량만 4인 가구 3,300만 가구가 하루 동안 쓰는 전력과 맞먹습니다. 대형 원전 13기가 더 필요한 셈입니다.
1: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센터의 전기 사용량을 다 합하면 1기가와트입니다. AI를 돌리게 되면 동일한 검색에 대해서 한 25배에서 30배 정도 전기를 더 먹거든요.
0: 앞서 호남권 반도체 팹 4기와 충청권 반도체 거점까지 더하면 필요 전력은 더 많아집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신규 대형 원전 추가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 반도체 공장을 더 키운다든지 AI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지으면 예. 그때 시작하면 또 늦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려고 한다. 예.
0: 반도체 생산 거점과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지는 정부가 풍부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달렸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3: 김정원 산업통상부 장관은 서남권 지역이 그동안 산업 발전에서 소외돼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지나 전력 확보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YTN에 출연해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대상이 호남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부 지역 균형 정책도 기업들이 서남권을 선택할 때 기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대규모 투자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시장을 노리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속도감 있게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기지 등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야당 등의 반발과 관련해 지역 투자를 분열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4: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첨단 산업 분야 주요 기업들의 충청권 투자 계획이 발표된 보고회. 충남 아산을 직접 찾아 힘을 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준비된 축사에 앞서 작심 발언부터 꺼냈습니다.
5: 축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오해라면 오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일부 지자체와 야당 등의 비판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분열적 접근은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5: 왜 우리 동네 안 나눠줘?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안 된다고 화내고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죠. 그러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같이 거기 부안해 동네에서.
4: 수도권 집중 폐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포용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역 투자는 선물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을 압박했다는 일각의 기업 팔비틀기 주장도 재차 반박했습니다. 과거 관치행정 시절을 생각해 기업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할 수 있을 거라 보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5: 제가 이재명 회장님한테 압박해가지고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이런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불가능한 얘기죠.
4: 이 대통령은 보고회가 끝난 뒤엔 다시 서울로 올라와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총력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정책과 법령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라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6: 호남에 이어 충청 지역의 미래개발 청사진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오늘은 경남 진주에서 영남권 첨단산업발전보고회를 개최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위로 봉쇄됐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이 27일 만에 열렸습니다. 경기장은 국회 국조특위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개방됐는데 경찰은 시위대를 한 명씩 이동 조치하며 출입로를 확보하고 닫혔던 문을 열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개표소 방문을 앞두고 일대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출입문을 막은 채 자리를 지켰고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가 울렸습니다. 기동대 등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경찰은 출입문 인근을 에워싸고 양편으로 줄지어서 위원들의 이동로를 확보했습니다.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공무집행방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지 말고 자진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특위위원들이 인근에 도착한 상황에서도 일부 시위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두르고 서로 팔짱을 낀 채 출입문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들에 대한 이동 조치에 나섰고 10여 분에 걸쳐 시위대를 한 명씩 붙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출입구 앞이 비워지자 경찰은 굳게 닫혀있던 셔터를 올렸습니다. 지난달 봉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개표소 문이 열리면서 현장에서 1시간여 동안 대기하던 특위위원들도 현장 조사를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출입문을 막고 있던 시민들에 대해 강제 예산이 아닌 경찰관 공무집행법에 따라 이동 조치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방문하면서 열렸던 경기장 문은 이후 40분 만에 다시 봉쇄됐습니다.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사무실 복귀 희망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낮 1시 10분쯤 철문이 올라가고 국조특위위원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봉쇄 27일 만에 개표소 진입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조사가 끝난 뒤 철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문이 개방된 시간은 단 40분. 이제는 사무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희망을 가졌던 입주 체육단체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4: 이번 주 안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다는 살짝 희망을 가졌었고 또 어떻게든 끌고 나가야 되는 또 막연함이 역전했죠.
3: 개표소 봉쇄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경기장 인근 임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체육단체들의 시름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오는 9월 아시안게임이 예정된 만큼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내외 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자료를 경기장 안에서 가져올 수 없어 행정자료를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해 불편이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치진 채용이나 선수 지도자 자격시험도 무기한 연기되는 실정입니다. 행정마비가 계속되면서 수익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4: 지난달하고 비교했을 때 한 2편 정도 벌써 손해가 발생했고 천정부 이로서의 손해 대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3: 대한체육회는 입주단체들이 다시 경기장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봉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체육산업과 선수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
8: 네, 감사합니다.
9: 언제 어디서나 내 품 안의 뉴스. 취향은 달라도 뉴스는 YTN.
1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1: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에 떴어.
10: 굿모닝 매거진 해.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진입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5: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개표소 문이 열린 겁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찾았습니다. 투표용지 등 내부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첫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정오쯤 현장에 도착한 위원들은 경찰 브리핑을 들으며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했고 1시간여 만에 시위대를 뚫고 개표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으로 시위대와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내부 현장 검증은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위원들은 투표함 등 보관된 물품은 별도로 열어보지 않은 채 현장을 보존하고 다시 문을 폐쇄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선 일부 투표용지 보관 장소가 샤워실이라거나 CCTV 설치 부족 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다만 특위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점검을 마친 뒤 투표지 247만 장이 그대로 보존된 거로 보인다며 공개 재검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7: 우리가 공개적으로 재검표하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6: 개표소 방문 전에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전국에서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8: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 그거 잘하라고 월급 주는 거예요. 남 탓하라고 월급 받는 게 아니라고요.
9: 그런데 송파구는 유독 50%를 그대로 고수를 했어요. 그 고수한 이유가 뭡니까? 특히 사전투표율이 낮은 이 송파구에서.
6: 국조특위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한 2차 현장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22일 결과보고서 채택 전까지 이번 사태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그동안 경찰은 체육단체들이 잠실 개표소 봉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도 적극적인 해산 조치에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 그런데 국회 출입 협조 요청에는 1,000명이 넘는 경력을 동원해 닫혔던 출입문을 개방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지난달 9일 잠실 개표소 앞 시위 참가자들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대치했습니다. 개표소로 쓰였던 핸드볼 경기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체육단체들을 시위대가 막아선 겁니다.
11: 체육대에서 잠깐의 개표소 불만을 일으키라고.
10: 일터를 빼앗긴 체육단체는 수차례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를 호소했습니다.
12: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공권력이 투입돼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저희도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를 특정하며 불법 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도 체육단체 진입을 위한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 조치나 강제 해산은 주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엔 경찰 수장이 직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강제력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회 국정조사특위 요청에 경찰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기동대 20여 개 부대를 포함해 대화경찰 100명, 형사 200명까지 모두 1,500명이 핸드볼 경기장에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특위위원들의 길을 터주고 문 앞에서 버티던 시위 참가자들은 강제 이동 조치했습니다. 이마저도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방문했던 시간에만 유지

0: 폐지됐습니다. 국조특위 현장 조사 뒤 위원들과 경찰이 철수하면서 개표소와 봉쇄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육단체가 요청했을 때와 대응에 차이가 있었던 이유에 대한 YTN의 질의에 당시와 다르게 대응한 게 아니라 매번 현장의 안전 확보 가능성을 따져 조치하고 있고 이번엔 경력을 배치하는 게 시민 안전에 낫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방문하면서 열렸던 경기장 문은 이후 40분 만에 다시 봉쇄됐습니다.
2: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사무실 복귀 희망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낮 1시 10분쯤 철문이 올라가고 국조특위 위원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봉쇄 27일 만에 대표소 진입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조사가 끝난 뒤 철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문이 개방된 시간은 단 40분. 이제는 사무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희망을 가졌던 입주 체육단체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4: 이번 주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다는 살짝 희망을 가졌었고 또 어떻게든 끌고 나가야 되는 또 막연한 역전했죠.
3: 개표소 봉쇄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경기장 인근 임시 사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체육단체들의 시름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오는 9월 아시안게임이 예정된 만큼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내외 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자료를 경기장 안에서 가져올 수 없어 행정자료를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해 불편이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치진 채용이나 선수 지도자 자격시험도 무기한 연기되는 실정입니다. 행정마비가 계속되면서 수익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4: 지난달하고 비교했을 때 한 2천 정도 벌써 손해가 발생을 했고 천 정도로서의 손해자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3: 대한체육회는 입주단체들이 다시 경기장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봉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체육산업과 선수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현장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5: 20대 남성이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들어섭니다. 잠실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6: 경찰관 폭행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7: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8: 해당 경찰이 신분 밝혔는데
7: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8: 막아선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6: 신분 밝혔는데 계속 경찰관 이렇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9: 오늘 영상 기사에서 어떤 점 분명하실 예정이신가요?
5: A씨 측 변호인은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 결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지역의 지방선거 개표소였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지 못하면서 개표가 지연됐고 개표가 완료된 이후에도 일부 시위대는 재선거 등을 주장하며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봉쇄 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려던 경찰관을 선관위 직원이 위장한 것으로 의심하며 막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3명을 특정해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 여성도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참가자는 현재까지 100명을 넘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반도체 종목의 정점 통과 우려에 미국 기술주가 급락하며 우리 증시도 얼어붙었습니다. 코스피가 8%가량 하락해 7,648로 내려앉았고 SK하이닉스는 14% 넘게 폭락했습니다. 극심한 변동성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코스피는 4.46% 급락한 7,933으로 시작했습니다. 8,000선 붕괴와 함께 가파른 급락세에 코스피 시장은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 올해 15번째로 매

0: 또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하락세는 진정되지 않았고 차익 실현 압력 확대 등으로 낙폭은 더욱 커지며 7.89% 폭락한 7,64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폭락은 미국의 IT 기업 메타가 여분의 AI 연산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단초가 됐습니다. 컴퓨팅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자극해 반도체 종목이 고점을 통과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 등이 급락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 엄청난 AI 데이터 센터를 쳐서 소위 말한 AI의 패권을 자기네들이 쥐겠다라는 경쟁을 했었잖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없고 막그 소위 말한 공급 부족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0: 반도체 대형주의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9.06% 폭락한 28만 6천 원으로, SK하이닉스는 14.57% 떨어진 218만 7천 원으로 무너졌습니다. 개인이 6조 2,6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지만 외국인이 4조 4천억 원 넘게 팔았고 기관도 2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한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기계 장비와 전기 전자 등 업종 전반이 약세를 보이며 6.74% 떨어진 866에 마감해 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위기가 누그러졌다는 언급으로 달러 강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강달러 기조는 유지됐고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주식 순매도도 겹치면서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1,555.8원으로 다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반도체 종목의 정점 통과 우려에 미국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얼어붙었습니다. 코스피는 8%가량 하락해 7,648로 내려앉았고 그중 SK하이닉스는 14% 넘게 폭락했습니다.
2: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3: 코스피는 4.46% 급락한 7,933으로 시작했습니다. 8,000선 붕괴와 함께 가파른 급락세에 코스피 시장은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 올해 15번째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하락세는 진정되지 않았고 차익 실현 압력 확대 등으로 낙폭은 더욱 커지며 7.89% 폭락한 7,6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폭락은 미국의 IT기업 메타가 여분의 AI 연산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단초가 됐습니다. 컴퓨팅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자극해 반도체 종목이 고점을 통과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 등이 급락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4: 엄청난 AI 데이터 센터를 쳐서
0: 소위 말한
4: AI의 패권을 자기네들이 쥐겠다는 경쟁을 했었잖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없고 막 그 소위 말한 공급 부족이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3: 반도체 대형주이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9.06% 폭락한 28만 6천 원으로 SK하이닉스는 14.57% 떨어진 218만 7천 원으로 무너졌습니다. 개인이 6조 2,6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지만 외국인이 4조 4천억 원 넘게 팔았고 기관도 2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한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기계장비와 전기전자 등 업종 전반이 약세를 보이며 6.74% 떨어진 866에 마감해 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위기가 누그러졌다는 언급으로 달러 강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강달러 기조는 유지됐고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주식 순매도도 겹치면서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1,555.8원으로 다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서울 전셋값이 올해 들어 5% 넘게 오르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배가 넘는 수준으로 불장을 기록한 올해 매매 상승률에 육박합니다.
2: 전세 수급 지수는 최악의 전세난으로 평가되는 2021년 초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5: 서울 성동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지난달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신규 계약이 보증금 10억 9,500만 원에 체결됐습니다. 지난 4월에 9억 4천만 원의 세입자를 받았는데 두 달 만에 1억 5천여만 원이 뛰었습니다.
6: 요즘 같은 경우는 전세 물건도 굉장히 많이 없고 금액도 많이 상승해서 좀 거래가 쉽지는 않습니다. 소유자분들 가격도 많이 올리시고 계시고 소유자가 좀 우위시죠.
5: 성동구의 다른 대단지 국평 전세 보증금은 지난달 13억 원까지 올라 석 달 만에 2억 원이 비싸졌습니다. 73주째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오름폭도 0.3%대를 유지하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은 상황. 5.11%인 올해 매매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려는 임차 수요는 꾸준하지만 수년간의 착공 감소로 입주 물량이 대폭 줄고 갭투자 차단과 계약갱신 증가 여파 등으로 매물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100보다 커질수록 집을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 전세 수급지수는 최악의 전세난이 있었던 지난 2021년 초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구하기가 별따기가 되자 젊은 층의 임차 수요가 매매로 이동하고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번 주 0.27% 오르며 73주째 오름세로 매매 전세의 동반 상승세가 심화하는 상황.
7: 전세 물량이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사실 전세를 못 찾아서
8: 매매로 전환이 되는 수요도
7: 발생을 하면서 서울 외곽 지역 중심으로 매매 가격도 오르기도 하고요.
5: 반도체 특수로 급등 중인 화성 동탄 아파트값은 1.46% 올라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성남 수정구와 분당, 수원, 영통 등 경기 남부권 주요 지역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위로 봉쇄됐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이 27일 만에 열렸습니다.
2: 경기장은 국회 국조특위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개방됐는데 경찰은 시위대를 한 명씩 이동시켜 출입로를 확보하고 닫혔던 문을 열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9: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개표소 방문을 앞두고 일대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출입문을 막은 채 자리를 지켰고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가 울렸습니다. 기동대 등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경찰은 출입문 인근을 에워싸고 양편으로 줄지어서 위원들의 이동로를 확보했습니다.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공무집행방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0: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지 말고 자진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특위위원들이 인근에 도착한 상황에서도 일부 시위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두르고 서로 팔짱을 낀 채 출입문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들에 대한 이동 조치에 나섰고 10여 분에 걸쳐 시위대를 한 명씩 붙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출입구 앞이 비워지자 경찰은 굳게 닫혀있던 셔터를 올렸습니다. 지난달 봉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개표소 문이 열리면서 현장에서 1시간여 동안 대기하던 특위위원들도 현장 조사를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출입문을 막고 있던 시민들에 대해 강제 해산이 아닌 경찰관 공무집행법에 따라 이동 조치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봉쇄 27일 만에 공개된 잠실 개표소 내부에서는 투표지 247만 장이 밀봉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2: 일단 훼손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CCTV 등이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1: 굳게 닫힌 철문을 열자 투표지라고 적힌 하얀 상자가 방안 가득 쌓여 있습니다. 겉면에는 봉인 테이프가 둘러져 있고 무단 개봉을 막기 위해 군데군데 도장도 날인돼 있습니다. 시위대 저지로 한 달 가까이 발이 묶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환 투표함들입니다.
12: 손 대시면 안 됩니다. 네.
11: 투표함은 경기장 지하 잠금장치가 달린 폐쇄된 사무실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송파구 전역에 투표지 247만 장이 투표함 380개에 밀봉돼 있었는데 일단 육안으로는 무단 개봉이나 훼손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3: 현장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것을
14: 윤상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위원장입니다.
13: 247만 표에 달하는 유효 무효 투표지 그리고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11: 경찰과 함께 진입한 국조특위위원들은 투표함 관리와 보안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보관 장소가 샤워실인데다 출입구를 제외한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15: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원래 이 경기장의 샤워실.
14: 김용만 민주당 의원입니다.
15: 그러니까 안에 CCTV가 없는 거고
16: 누가 저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이 CCTV.
14: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그런 만큼 투표함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증거 훼손이나 안전 사고 등을 우려해 일단 현장을 보존한 채 다시 문을 폐쇄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선관위 측에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는데 향후 국정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현장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17: 20대 남성이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들어섭니다. 잠실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18: 경찰관 폭행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19: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20: 해당 경찰이 신분 밝혔는데
19: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20: 막아선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18: 신분 밝혔는데 계속 경찰관 이렇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건 뭡니까?
21: 오늘 영상 이상은 어떤 점 고려하실 예정이신가요?
17: A씨 측 변호인은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 결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지역의 지방선거 개표소였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지 못하면서 개표가 지연됐고 개표가 완료된 이후에도 일부 시위대는 재선거 등을 주장하며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봉쇄 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려던 경찰관을 선관위 직원이 위장한 것으로 의심하며 막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3명을 특정해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 여성도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참가자는 현재까지 100명을 넘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증거를 현재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가 없앤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친족 특례 조항 때문에 처벌을 면했습니다.
2: 사법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부실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커지자 결국 경찰청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0: 지난 5월 5일 광주 도심에서 길 가던 17살 여고생을 납치해 살해한 23살 장윤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장 씨가 성폭행 의도로 범행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가 아닌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9: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22: 죄송합니다.
0: 광주지방검찰청은 보안수사를 통해 장 씨가 갖고 있던 성인용품이 심하게 훼손된 점과 지인들과의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 씨의 부친 A 경감이 아들이 구속된 이튿날 원룸에 들어가 핵심 증거들을 버리거나 불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장 씨의 아버지가 성인용 인형을 해체한 뒤 여러 장소에 폐기했고 장 씨의 과거 휴대전화도 훼손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 재판에서 장 씨의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용 인형 실물은 결국 경찰이 촬영한 영상 등 자료만 재판의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경찰은 인형에서 채취한 장 씨의 유전자 정보와 감식 보고서, 훼손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물을 압수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3: 촬영은 다 남겨놨어요. 네, 남겨놓고 유월도에 있는 혹시 DNA 이런 부분
24: 촬영 관계자입니다.
23: 유전자 같은 거 다 했어요. 그래서 굳이 유월도 자체에 대해서 압수할 필요성이...
0: 더욱이 장윤기의 부모에 대해선 친족이 저지른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 조항을 고려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처벌이 가로막히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이 쇄도하자 경찰청은 A경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경위와 초동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격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1: 상대팀의 혐오가 담긴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에게 6개월 출전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특히 프로 진출이나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3학년 선수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요.
2: 배재고는 대한체육회에 재심 청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25: 배재고 야구팀에서 3학년은 12명. 올해 전국대회 출전이 정지되면서 더 기량을 펼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프로야구 스카우트들이 봤을 때 올해 드래프트에서 뽑힐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많게는 2명. KBO 드래프트 조항에는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드래프트 참가나 프로 입단을 제한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팬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단에서 배재고 선수를 뽑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 선수가 현실적인 목표로 삼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이마트배 8강과 올해 상반기 주말리그 우승으로 팀 성적을 보는 웬만한 대학에는 원서를 넣을 수 있지만 대학도 곤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배재고 선수 학부모들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징계 수위는 가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체육회 일주일 내에 해야 하는 재심 신청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는 개인의 징계 여부는 뒤로 미뤘습니다.
3: 출전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4: 통해서 면밀한 조사와
3: 자료를 통해서 다시 징계를 결정하기로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25: 주로 구호를 외친 선수들이 경기를 뛰지 않은 1, 2학년들이었다는 점에서 선수의 적극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도 당장 3학년생들의 프로 입단과 진학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2: 국민의힘은 배재구 야구부가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걸 두고 과도하다며 정부 여당이 나서서 아이들 미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극단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분명 잘못이지만 벌이 과하다며 상처를 입은 광주 학생들이나 시민들도 아이들 장래와 꿈이 꺾이길 바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건 혐오와 역사 왜곡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교육 현장에서 조롱과 혐오의 언어가 일상화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현실에 국민이 개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군이 지정 항로를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앞두고 보안 태세를 강화하며 적들에게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6: 이란군이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와 안정은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유조선과 상선은 지정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이탈하거나 항행 규정을 무시하면 즉각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문제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모든 시도를 이란의 국가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8: 이란군은 미군과 그 동조 세력으로부터 영유권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알라이아입니다.
6: 이란군은 또 전쟁 첫날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미네이의 장례식을 앞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자국을 공격하지 말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떠한 오판도 피하라며 모든 위협과 침략에는 군이 가혹한 보복으로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메네이의 장례 일정은 오는 4일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돼 9일 마슈하드에서 안장식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전국의 보안 경비 태세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고 주요 도시 상공에는 비행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8: 장례식이 최대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지난 며칠 몇 주간 모두가 노력해왔습니다. 테헤란 대학 교수입니다.
6: 국민에게 장례식에 참석해 복수의 뜻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장으로 준비하며 내부 결집의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양측은 하메네이 장례식 이후 협상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베네수엘라를 덮친 두 차례 연쇄 강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있던 생존자가 지진 발생 8일 만인 현지 시간 2일 다국적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기적적으로 생활한 생존자는 43세의 경비원 에르난 힐입니다. 에르난 씨는 이번 지진으로 초토화한 라과이라주 해안지역 카티아라마르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7층 건물의 경비실에 매몰돼 있었습니다.

0: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오늘 낮까지는 더위 속에 소나기가 때때로 쏟아지겠습니다.
1: 오늘 오후나 밤에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는데요.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충청 이남, 휴일인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까지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남부와 충청일부까지 첫 장맛비를 뿌린 정체전선이 잠시 내려간 도심. 구름이 햇빛을 가린 덕분에 기온이 다소 내려갔지만 습도가 높아져 한낮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오르내렸습니다. 경기 여주와 충남 공주 등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이 같은 더위는 하루 정도 더 이어집니다.
3: 정체전선이 북상하기 전 금요일 낮까지는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기온이
4: 기상청
3: 예상되고
4: 예보 분석관입니다.
3: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어 습도 높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2: 잠시 숨고르기를 한 정체전선은 오늘 밤부터 다시 활성화해 북상하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에 비를 뿌린 뒤 주말에는 충청 이남, 휴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주말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휴일인 일요일부터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전국적인 장맛비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뿐 아니라 호우특보 수준으로 강하고 많은 양이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홍수,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5: 5일부터 7일까지는 이 북서쪽에서부터
4: 오진규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5: 정체전선과 함께 이 저기압을 발달시키면서 우리나라 북쪽까지 굉장히 일시적으로 비구름대를 폭넓게 남북으로 폭넓게 발달시키는 시기가 오는데요.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2: 기상청은 장마철로 돌입한 가운데 당분간 강한 호우와 무더위가 반복해 나타나겠다며 호우 대비는 물론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기지 등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야당 등의 반발과 관련해 지역 투자를 분열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1: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첨단 산업 분야 주요 기업들의 충청권 투자 계획이 발표된 보고회. 충남 아산을 직접 찾아 힘을 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준비된 축사에 앞서 작심 발언부터 꺼냈습니다.
7: 축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오해라면 오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일부 지자체와 야당 등의 비판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분열적 접근은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7: 왜 우리 동네 안 나눠져?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안 된다고 화내고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죠. 그러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같이 거기 부안의 동네에서.
6: 수도권 집중 폐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포용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역 투자는 선물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을 압박했다는 일각의 기업 팔비틀기 주장도 재차 반박했습니다. 과거 관치행정 시절을 생각해 기업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할 수 있을 거라 보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7: 제가 이재명 회장님한테 압박해가지고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이런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불가능한 얘기죠.
6: 이 대통령은 보고회가 끝난 뒤엔 다시 서울로 올라와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총력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정책과 법령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순위로 두라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8: 호남에 이어 충청 지역에 미래개발 청사진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오늘은 경남 진주에서 영남권 첨단산업발전보고회를 개최합니다. YTN 강준호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반등해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엠브레인 퍼블릭과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 조사를 한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수치로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한 건 지난 4월 넷째 주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1: 네, 정당별 지지도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20%,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2%였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9%였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운영하는 등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2%,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응답이 77%에 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M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0: 미국 의회가 한국이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한다는 내용의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 한국 정부 강압으로 누명을 썼다는 쿠팡 주장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로비의 결과로 보입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9: 중국에 있는 강에서 잠수부가 노트북을 건져올립니다. 지난해 말 쿠팡이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 잠수부 투입 작전이 한국 국정원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는 쿠팡 주장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국정원이 CCTV가 없는 곳에서 증거물을 넘기라고 요구했고 230차례에 걸쳐 국정원 직원과 통화했다는 기록도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정원의 증거 회수 작전을 보고받았다며 국정원의 협조 요청 공문을 쿠팡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덮기 위해 무리한 비밀 작전을 벌였다는 한국 정부의 비판이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강압에 따른 피해로 재탄생한 겁니다.
10: 정부 기관이 저에게 지시를 주었고 전 지시를 따랐습니다.
9: 보고서는 한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 공세는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 언론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한국 정부가 기괴하고 위험한 작전을 강요했다며 반미 성향의 규제가 폭주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기사를 퍼나르며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 자금 지출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려왔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국가정보원은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를 반박하며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 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은 쿠팡 보고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해명하며 업무 협의 전반에 걸쳐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0: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중 갈등이 첨예화하는 가운데 미국 유력 매체가 자국 방위 산업의 핵심적인 전략 광물인 텅스텐의 주요 공급원으로 강원도 영월의 상동 광산을 지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텅스텐 확보 노력의 중심에 있는 한국 광산이라는 제목의 현장 취재 기사에서 영월 상동 광산이 중국의 광물 독점을 깨뜨릴 대항마가 될 거라고 조명했습니다.
1: AI 모델 클로드의 개발사 엔트로픽이 삼성전자와 AI 칩 생산을 논의 중이라고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 매체인 디 인포메이션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자체 AI 칩 개발을 위한 초기 단계 작업을 시작했으며 잠재적인 제조 파트너인 삼성전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0: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어제 반도체가 고점을 통과했다는 우려에 미국 증시가 급락한 영향으로 우리 증시 역시 급락해 7,600대로 코스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상황은 어떨지 증시 상황 시시각각으로 전해드립니다.
1: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돼 200만 명이 넘게 가입한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오늘까지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포함하면 연 19% 적금에 가입

0: 감사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최대 10만 7천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난달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보다 3.2% 올랐는데요. 그런데 품목별로 보면 실제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는 이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최근 외식 브랜드도 잇따라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2: 마트 정육 코너. 가격표를 유심히 살펴보는 소비자들이 눈에 띕니다.
3: 아니, 소고기가 10%는 더 올란 것 같아요.
2: 지난달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같은 수준입니다. 겉으로 보면 물가 부담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품목별로 보면 사정은 다릅니다. 국산 소고기는 7.5%, 돼지고기 4.5%, 달걀은 10.3%, 쌀은 11.7%나 올랐습니다. 고기와 쌀, 달걀처럼 식탁에 자주 오르는 핵심 식재료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양배추는 19.7%, 당근 13.4%, 마늘과 우유는 각각 11% 하락했습니다. 대부분 채소류의 가격은 내렸지만 지출 비중이 큰 고기와 쌀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 물가도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치킨은 일부 사이드 메뉴 가격을 인상했고 더본코리아는 11개 브랜드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11% 올렸습니다. 롯데리아도 버거 단품 가격을 평균 2.9% 인상하는 등 외식업계도 원가 부담을 이유로 잇따라 가격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걱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수급 불안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진 달걀도 물가 안정의 또 다른 변수입니다. 달걀은 재과, 제빵은 물론 각종 가공식품의 주요 원료여서 먹거리 전반으로 가격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4: 원재료 가격 상승은 외식과 가공식품 가격으로 연쇄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세종대 경영학과
4: 결국
5: 교수입니다.
4: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 부담도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 매일 식탁에 오르는 식재료의 외식비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 부담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남 거제시 미용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8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손님과 종업원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6: 중절모를 쓴 80대 A씨가 미용실 앞을 서성이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미용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황급히 뛰어나옵니다. 안에서 A씨가 흉기 난동을 벌인 겁니다.
7: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6: 당시 미용실엔 종업원 2명과 손님 1명이 있었습니다. 종업원 1명과 손님이 각각 배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 주차장이 이제 8분인데 쓰러져서 누워 계셨고 그리고 목격자입니다. 남성 분 분은 응급차 안에 타고 계시고
6: A씨는 미용실 안에 있다가 범행 10여 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9: 기다리듯이 있고 후각차가지고 100% 나와가지고 경찰차 타고 전혀 반항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없었죠.
6: 경찰이 A씨가 범행 직후 무언가를 마셨다는 목격자 진술을 듣고 음독 여부를 검사하기도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명기입니다.
1: 어제 오후 경기 성남시 수인 분당선 임해역 앞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지하철역 구조물과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남성 운전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오작동이나 페달 오조작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 지휘부들이 오늘 구속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내란 부하 수행 등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합니다. 오후 3시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열립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국군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자신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0: 는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결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유 씨는 과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중 군에 입대하겠다고 했다가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1: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자체 조사해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사흘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두 달 전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가 범행 증거를 없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형법상 친족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에는 범인의 도주를 돕거나 숨겨주는 범인 은닉죄와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거나 훼손하는 증거인멸죄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나 피의자, 피고인의 친족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도 함께 두고 있는데요. 이를 친족 특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부모와 자녀, 배우자는 물론 형제 자매와 조부모, 손자녀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제도는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고 국가의 형벌권이 가정 안까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족이 가까운 친족을 감싸려는 행동까지 모두 형사처벌하는 건 지나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아버지가 범행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친족 특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친족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할지 아니면 공정한 사법 절차를 위해 예외를 줄여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형법상 친족 특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7월 3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스티븐 포스터의 Beautiful Dreamer, 바리톤 로버트 메릴이 부르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오 수잔나,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0: 7월 3일 금요일 듀에이터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티븐 포스터의 Beautiful Dreamer, 바리톤 로버트 메릴이 불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오 산나,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0: 1826년 7월 4일은 미국의 작곡가 스티븐 포스터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바로 포스터 탄생 200주년이 되는 날이죠. 스티븐 포스터의 노래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곡들이 많죠. 예전에 음악 교과서에도 여러 곡 있었고요.
1: 네,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작곡가입니다. 미국의 슈베르트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실제로도 슈베르트와 비슷한 점이 많죠. 가곡을 주로 작곡했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지만 많은 노력 끝에 작곡가가 됐습니다. 생전에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30대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점도 공통점이죠. 참고로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났기 2년 전에 포스터가 태어났습니다.
1: 이 포스터의 노래는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은 벌지 못했나 봐요.
0: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지금 같지 않았으니까요. 오 수산나 같은 노래는 당시 엄청나게 성공해서 출판사는 1만 달러 넘는 수익을 얻었다고 하지만 포스터는 100달러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1: 그러고 보면 이제 예전에 작곡가는 보호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포스터의 곡은 기악곡으로 편곡되어 자주 연주되는데요. 파이널리스트 하이 패치는 앵콜곡으로 포스터의 곡을 자주 연주했다고 하죠. 그가 편곡한 포스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켄터키의 집, 이사크 펄먼의 바이올린 연주고요. 이어서 금발의 제니, 데이비드 가렛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스티븐 포스터의 가곡이었습니다. 켄터키 옛집, 이작 펄먼의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금발의 제니, 데이비드 가렛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1: 스티븐 포스터는 어렸을 때 정규 음악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해 작곡가로 활동을 시작했죠. 정식으로 출판한 곡만 해도 200곡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가사도 자신이 직접 썼다고 합니다.
0: 이 포스터의 곡은 미국을 상징하는 노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와니강은 플로리다주의 주가이고요. 켄터키의 집은 켄터키주의 주가입니다.
1: 주의 주가가 있군요.
0: 주에서 부르는 노래죠. 근데 미국이 얼마나 큽니까?
1: 많죠.
0: 웬만한 주가 한 나라의 국가야.
1: 그렇죠.
0: 그러니까 주가가 또 있는 거지. 그거 아닌가 켄터키는? 켄터키 후라이크 조조네요 빠밤 이거 이게 주관 아니겠죠?
1: 그럴 리가요. 포스터는 자신의 노래가 어느 정도 성공하자 전업 음악가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성 합창단도 조직하고 공연도 다니면서 여러 노래를 발표했죠. 독학으로 독일 가곡도 공부하면서 음악 공부를 계속했고요. 의사의 딸인 제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도 벽에 부딪히죠.
0: 무슨 일이 있었나요?
1: 19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당연히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입이 줄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멀어졌고요. 결국 아내와 별거하게 되었고 1964년 뉴욕의 어느 호텔방에서 넘어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37세.
0: 안타깝네요.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Hard times come again no more. 힘든 날들은 다시 오지 않으리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곡이라고 하네요. 남북전쟁으로 지친 미국인들의 마음을 달래주었고 특히 20세기 초의 대공황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0: 이 곡을 미국 출신의 바리톤 토머스 햄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1: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어제 우리 코스피가 반도체 급락에 7.9% 폭락했습니다. 8,000선을 내주고 7,600까지 밀렸는데요. 오늘도 걱정입니다. 조금 전에 거래가 끝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이 또 한 번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반도체 쏠림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3: 부동산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화성 동탄은 지난주에도 무서울 정도의 강세를 이어갔고요. 주변 지역으로 번져나가는 정황도 역력합니다. 전세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한파에 어제 코스피가 8% 가까이 급락하며 8,0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는 9.06%, SK하이닉스는 14.57% 폭락했습니다.
3: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진입해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개표소 문이 열린 건 시민들의 봉쇄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과 충청에 이어 오늘 영남권 국민보고회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 계획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합니다.
3: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비상계엄 당시 해경지휘부가 오늘 구속갈림길에 섭니다. 이들은 전국 해경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이란군이 지정 항로를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앞두고 적들에게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3: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30도로 예년보다 높아서 습도 높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2: 네, 첫 소식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진입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3: 시민들의 봉쇄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개표소 문이 열린 겁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봉쇄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찾았습니다. 투표용지 등 내부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첫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정오쯤 현장에 도착한 위원들은 경찰 브리핑을 들으며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했고 1시간여 만에 시위대를 뚫고 개표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으로 시위대와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내부 현장 검증은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위원들은 투표함 등 보관된 물품은 별도로 열어보지 않은 채 현장을 보존하고 다시 문을 폐쇄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선 일부 투표용지 보관 장소가 샤워실이라거나 CCTV 설치 부족 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다만 특위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점검을 마친 뒤 투표지 247만 장이 그대로 보존된 거로 보인다며 공개 재검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5: 우리가 공개적으로 재검표하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다는
6: 윤상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위원장입니다.
4: 개표소 방문 전에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전국에서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7: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 그것도 잘하라고 월급 주는 거예요.
6: 윤건영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입니다.
8: 송파구는 유독 50%를 그대로 고수를 했어요.
6: 투표용지
8: 그
6: 부족 사태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입니다.
8: 이 송파구에서
3: 국조특위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한 2차 현장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22일 결과 보고서 채택 전까지 이번 사태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그동안 경찰은 체육단체들이 피해를 호소해도 적극적인 해산 조치에는 주저해왔습니다.
3: 그런데 국회 출입협조 요청에는 1,000명이 넘는 경력을 동원해 닫혔던 출입문을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지난달 9일 잠실 개표소 앞 시위 참가자들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대치했습니다. 개표소로 쓰였던 핸드볼 경기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체육단체들을 시위대가 막아선 겁니다.
10: 체육대에서 잠깐 대가서 불만을 일으키라고.
9: 일터를 빼앗긴 체육단체는 수차례 경찰에 적극적인 조치를 호소했습니다.

0: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공권력이 투입돼야 되는 지점이라고
1: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연합회 관계자입니다.
0: 저희도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를 특정하며 불법 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도 체육단체 진입을 위한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 조치나 강제 해산은 주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엔 경찰 수장이 직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강제력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회 국정조사특위 요청에 경찰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기동대 20여 개 부대를 포함해 대화경찰 100명, 형사 200명까지 모두 1,500명이 핸드볼 경기장에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특위 위원들의 길을 터주고 문 앞에서 버티던 시위 참가자들은 강제 이동 조치했습니다. 이마저도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방문했던 시간에만 유지됐습니다.
3: 국조특위 현장조사 뒤 위원들과 경찰이 철수하면서 개표소 앞 봉쇄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 경찰은 체육단체가 요청했을 때와 대응에 차이가 있었던 이유에 대한 YTN의 질의에 당시와 다르게 대응한 게 아니라 매번 현장의 안전 확보 가능성을 따져 조치하고 있고 이번엔 경력을 배치하는 게 시민 안전에 낫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윤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의 통화를 사적 청탁으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통화 내용은 이중기표로 인한 무효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무효표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이고 선관위에 요청하는 건 당연한 자신의 권리이자 임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5: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잘못된 처신을 지적하는 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선거 당일 국회 법사위원장이 선관위원장과 사적으로 통화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었던 본인의 처신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 의원은 연어 술파티 선동가를 부르고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 등 같은 음모론을 퍼뜨린 본인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부터 내려놓고 과거나 곱씹으며 자숙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4: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5: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6: 20대 남성이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들어섭니다. 잠실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7: 경찰관 폭행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8: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9: 해당 경찰이 신분 밝혔는데
8: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9: 막아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7: 신분 밝혔는데 계속 경찰관 이렇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10: 오늘 영상은 어떤 점 구매하실 예정이신가요?
6: A씨 측 변호인은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 결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지역의 지방선거 개표소였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지 못하면서 개표가 지연됐고 개표가 완료된 이후에도 일부 시위대는 재선거 등을 주장하며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봉쇄 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려던 경찰관을 선관위 직원이 위장한 것으로 의심하며 막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3명을 특정해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 여성도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참가자는 현재까지 100명을 넘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4: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코스피가 8% 가까이 폭락하면서 7,600선까지 내려앉았는데요. 이 배경엔 반도체 종목 급락이 있었습니다.
5: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오늘도 걱정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코스피는 4.46%

0: 5% 급락한 7,933으로 시작했습니다. 8,000선 붕괴와 함께 가파른 급락세에 코스피 시장은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 올해 15번째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하락세는 진정되지 않았고 차익 실현 압력 확대 등으로 낙폭은 더욱 커지며 7.89% 폭락한 7,6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폭락은 미국의 IT 기업 메타가 여분의 AI 연산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단초가 됐습니다. 컴퓨팅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자극해 반도체 종목이 고점을 통과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 등이 급락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 엄청난 AI 데이터 센터를 쳐서 소위 말한 AI의 패권을 자기네들이 쥐겠다는 경쟁을 했었잖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없고
2: 정찰진 경제평론가입니다.
1: 공급 부족이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0: 반도체 대형주이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9.06% 폭락한 28만 6천 원으로 SK하이닉스는 14.57% 떨어진 218만 7천 원으로 무너졌습니다. 개인이 6조 2,6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지만 외국인이 4조 4천억 원 넘게 팔았고 기관도 2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한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기계장비와 전기전자 등 업종 전반이 약세를 보이며 6.74% 떨어진 866에 마감해 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위기가 누그러졌다는 언급으로 달러 강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강달러 기조는 유지됐고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주식 순매도도 겹치면서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1,555.8원으로 다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3: 네, 서울의 전셋값이 올해 들어서만 5% 넘게 폭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 전세 수급 지수는 최악의 전세난으로 평가되는 2021년 초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5: 서울 성동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지난달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신규 계약이 보증금 10억 9,500만 원에 체결됐습니다. 지난 4월에 9억 4천만 원의 세입자를 받았는데 두 달 만에 1억 5천여만 원이 뛰었습니다.
6: 요즘 같은 경우는 전세 물건도 굉장히 많이 없고 금액도 많이 상승해서 좀 거래가 쉽지는 않습니다.
5: 성동구 공인중개사입니다.
6: 가격도 많이 올리시고 계시고 소유자가 좀 우위시죠.
5: 성동구의 다른 대단지 구평 전세 보증금은 지난달 13억 원까지 올라 석 달 만에 2억 원이 비싸졌습니다. 73주째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오름폭도 0.3%대를 유지하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은 상황. 5.11%인 올해 매매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려는 임차 수요는 꾸준하지만 수년간의 착공 감소로 입주 물량이 대폭 줄고 갭 투자 차단과 계약 갱신 증가 여파 등으로 매물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100보다 커질수록 집을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 전세 수급 지수는 최악의 전세난이 있었던 지난 2021년 초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구하기가 별따기가 되자 젊은 층의 임차 수요가 매매로 이동하고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번 주 0.27% 오르며 73주째 오름세로 매매 전세의 동반 상승세가 심화하는 상황.
7: 전세 물량이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사실 전세를 못 찾아서 매매로 전환이 되는 수요도 발생을 하면서 서울 외곽 지역 중심으로 매매 가격도 오르기도 하고요.
5: 반도체 특수로 급등 중인 화성 동탄 아파트 값은 1.46% 올라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성남 수정구와 분당, 수원, 영통 등 경기 남부권 주요 지역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세 위주로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4: 반도체 업계 호황 등에 힘입어 집값 급등세를 보인 경기도 화성 동탄 아파트 가격이 이번 주엔 1.46% 올라 상승폭이 소폭 둔화했습니다.
3: 국가 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해 2023년 12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0: 발표했습니다.
1: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0: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최근 고환율이 외국인의 투자자의 기계적인 주식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따른 매도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 하나오션이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설계와 건조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0: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7월 임시국회 소집까지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화와 협치 정신을 여권이 앞장서 배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2: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시작일로 못 박은 날짜는 오는 6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민생 현장에 국회 손길을 기다리는 과제가 산적하다. 지금은 일할 때 아니냐며 국회 정상화에 국민의힘도 동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3: 멈춰서 있는 7개 상임위를 국민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국민의힘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2: 오후엔 법여권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법사위가 첫 전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검찰개혁 완성 등 입법 속도전을 벼르며 여당 간사까지 일사천리로 선출했는데 제1야당을 향해선 소위 명단을 제출하라며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4: 하반기 법사위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더 나은 더 국민의힘
5: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4: 검찰개혁을
2: 수적 열세 속 속수무책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준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부터 의원총회까지 내달리며 입법 독재를 성토했습니다.
6: 방탄국회 의대국제 민주당을 규탄한다.
7: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2: 또 26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까지 소환하며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저버렸다.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8: 말로만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완전히 배신한 정당이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2: 2시간 넘는 의원 총회 끝에 국민의힘은 이대로는 원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 7곳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도장이 있으면 법사위를 내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일부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중진은 강한 투쟁에 모였습니다.
9: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은 저희가 이게 상임위 운영에 협조할 생각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5: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입니다.
10: 부족 사태 등에 대응하려면 원내에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론도 있어 전면 보이콧까지 나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0: 국민의힘은 배재고 야구부가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논란으로 6개월 출정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과도하다면서 정부 여당이 나서서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극단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분명 잘못이지만 벌이 과하다며 상처를 입은 광주 학생들이나 시민들도 아이들의 장래와 꿈이 꺾이길 바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광주 새천년 NHK 룸살롱에서 접대부를 안 치고 술판을 벌인 인물들은 아직도 5.18 정신을 정치적인 자산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다며 배재고 학생들에 적용한 작대를 오늘날 김민석, 송영길에 적용해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건 혐오와 역사 왜곡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교육 현장에서 조롱과 혐오의 언어가 일상화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현실에 국민이 개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부터 화합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민주당이 더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의힘도 차별과 역사 왜곡이 없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1: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정몽주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 오전 서울경찰청에 홍 전 감독과 정 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만희는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4년 정 회장과 이전 이사가 축구협회 내부 반대와 규정을 무시한 채 홍명보 감독 선임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증거를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없앤 것으로 드러났지만 친족 특례 조항 때문에 처벌을 면했습니다. 사법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부실 수사와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커지자 결국 경찰청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1: 지난 5월 5일 광주 도심에서 길 가던 17살 여고생을 납치해 살해한 23살 장윤기.

0: 죄송합니다.
1: 광주지방검찰청은 보안 수사를 통해 장 씨가 갖고 있던 성인용품이 심하게 훼손된 점과 지인들과의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 씨의 부친 A 경감이 아들이 구속된 이튿날 원룸에 들어가 핵심 증거들을 버리거나 불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장 씨의 아버지가 성인용 인형을 해체한 뒤 여러 장소에 폐기했고 장 씨의 과거 휴대전화도 훼손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 재판에서 장 씨의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용 인형 실물은 결국 경찰이 촬영한 영상 등 자료만 재판의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경찰은 인형에서 채취한 장 씨의 유전자 정보와 감식 보고서, 훼손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물을 압수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 촬영을 다 남겨놨어요. 네, 남겨놓고
3: 경찰 관계자입니다.
2: 혹시 DNA 이런 부분도 확인 차원 유전자 가지고 다 했어요. 그래서 굳이 뉴얼돌 자체에 대해서 압수할 필요성이.
1: 더욱이 장윤기의 부모에 대해선 친족이 저지른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 조항을 고려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처벌이 가로막히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이 쇄도하자 경찰청은 A경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경위와 초동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격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YTN 오선입니다.
4: 네, 이번엔 베네수엘라 강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지는 7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에 들어갔는데요. 건물 잔해에서 8일을 버틴 40대 경비원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5: 국제 구조대가 사투를 벌인 끝에 골든타임인 72시간을 훌쩍 넘긴 기적의 세관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강진 발생 8일 만에 40대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주 라과이라주 쇼핑센터의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던 43살 에르난 알베르토 힐 플로레스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힐 플로레스 씨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붕괴한 이 건물 잔해 약 9m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지난달 28일 음향 탐지 장비와 레이더 등을 이용해 힐 플로레스 씨의 신호를 감지한 뒤에 생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칠레를 중심으로 미국과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으로 구성된 국제 구조대가 70시간에 걸친 대규모 구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불안정한 건물 구조와 폭우, 여진으로 굴착 통로가 여러 차례 무너졌지만 구조대는 금속 구조물을 조심스럽게 절단하며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또 콘크리트 틈새로 수색용 카메라를 투입해 상태를 확인했고 호스와 주사기를 이용해 물과 전해질 음료, 의료용 수액을 공급하며 탈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칠레 구조대원은 구조작업 내내 힐 플로레스 씨와 대화를 이어갔고 힐 플로레스 씨는 잔해 속에서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이 재난 발생 뒤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은 72시간입니다. 힐 플로레스 씨는 경비 초소가 형태를 유지한 덕분에 잔해에 깔리지 않았고 내부에 공기층이 형성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진 힐 플로레스 씨를 보며 각국 구조대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얼싸안고 구조의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10살, 8살 아이들의 아버지인 힐 플로레스 씨는 구조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안정적인 상태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힐 플로레스 씨 가족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7: 남편의 생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인명 피해를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둠 속에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내입니다.
4: 네, 이런 극적인 구조와는 별개로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 계속 커지고 있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부실 대처로 국민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과 구조대의 이 노력이 국제 구조대의 노력이 베네수엘라 정부의 대응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기적적인 구조 과정에서도 베네수엘라 정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민간과 국제 구조대가 중책을 수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0: Bueno, el rescate fue liderado por el USAR Bombero Chile, pero participaron
1: 이번 구조는 칠레 USAR9 소방대가 주도했지만 저희처럼 국제 인증을 받은 팀과 그렇지 않은 다른 팀들도 참여했습니다. 칠레 구조대원입니다.
2: 지난 1일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아래 니콜라스 마두로를 대신해 집권한 델시 로드리게스는 180일 임시 대통령 임기 연장 만료를 단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인데도 휘발유 부족으로 지진 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강진 피해가 심한 베네수엘라 북부 라과이라의 구조 현장에서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는 데 필수적인 정부 소유의 굴착기가 연료 부족 탓에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과 주민들은 곡괭이와 삽, 맨손으로 콘크리트 잔해를 파헤치고 있고 구조 현장의 장비 부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와중에 지진 피해 현장에서 귀중품을 빼돌린 베네수엘라 국무원 4명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가 기능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21년간 계속된 포퓰리즘과 정권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정책으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GDP가 75% 감소했고 국민 4명 중에 1명이 외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이런 비판 속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를 압송한 이후에는 베네수엘라 정부를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존 베럿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 대사 대리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대규모 인도적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두둔했습니다. 프랜시스 도노번 미 남부사령부 사령관 역시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수십 년 동안의 투자 부족이 현 정부의 대처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란군이 지정 항로를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앞두고 보안 태세를 강화하며 적들에게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5: 이란군이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와 안정은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유조선과 상선은 지정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이탈하거나 항행 규정을 무시하면 즉각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문제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모든 시도를 이란의 국가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6: 이란군은 미군과 그 동조 세력으로부터 영유권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입니다.
5: 이란군은 또 전쟁 첫날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미네이의 장례식을 앞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자국을 공격하지 말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떠한 오판도 피하라며 모든 위협과 침략에는 군이 가혹한 보복으로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메네이의 장례 일정은 오는 4일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돼 9일 마슈하드에서 안장식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전국의 보안 경비 태세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고 주요 도시 상공에는 비행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6: 장례식이 최대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지난 며칠 몇 주간 모두가 노력해왔습니다. 테헤란
5: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국민에게 장례식에 참석해 복수의 뜻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장으로 준비하며 내부 결집의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양측은 하메네이 장례식 이후 협상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지난달 30일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를 합치려던 절차도 중단된 겁니다. 그동안 투자 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했고 중앙그룹 자금 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가 법원 회생 절차 신청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합병 추진이 결국 멈춰선 거로 보입니다. 합병 무산으로 독자 생존에 나서게 된 메가박스 중앙의 계열 배급사 플러스M은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를 예정대로 15일 선보입니다. 나홍진 감독이 곡성 이후 10년 만에 내놓는 작품이자 올해 극장가 최대 기대작으로 꼽힙니다.
1: 롤러코스터 같다라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2: 영화 호프 감독 나홍진 감독입니다.
1: 미스터리가 하나씩 벗겨지는 이런 재미의 영화일 수도 있겠다.
0: 올해 깐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뒤 200여 개 나라에 선판매되며 한국 영화 사상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제작비 상당 부문을 회수했지만 수백억 원이 투입된 대작인 만큼 흥행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한편의 흥행작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뒤집을 순 없지만 그룹의 위기 속에 출격하는 호프가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가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와!

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2.8도, 습도는 84%입니다. 잠시 후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

0: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2: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3: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2: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5: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이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5: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들어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아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6: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우진 엄마입니다. 아까 우진이 앉으라고 할 때 엄청 딱딱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애 자존감 떨어질까 봐 그래요. 이해하시죠? 우리 우진이 자존감 떨어지니 앞에 나와서 수학 문제 풀게 하지 마세요. 하지마! 안 돼! 그만! 이런 제지하는 말들은 하지 말아주세요. 무조건 우리 아이 편 들어주세요.
2: 우리 애가 상처받았다고! 트라우마라도 생기면 책임질 거예요?
1: 이게 다 선생님 때문이잖아요. 우리 애 아빠가 지금 화가 아주 많이 났어요.
3: 드라마 참교육 속 장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학부모의 문제제기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묻고 확인하고 학교에 책임을 요구해야 하죠. 문제는 그 선을 넘는 경우입니다.
4: 학부모님, 아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잘못 고소했다가 무혐의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이래요?
5: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 가능한 거 아시죠? 최종적으로 무혐의 나온들 무고도 어려운 거 아시죠?
4: 아, 무혐의요? 아, 사과하면 되죠. 아, 그게 끝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3: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법도 바뀌고 제도도 생기고 민원 대응팀이란 장치도 만들어졌죠. 하지만 현장의 체감은 여전히 다르다고 하는데요.
5: 교감 선생님, 저 병가를 좀 내고 싶은데.
6: 아직 그 학부모 민원권 해결 안 됐잖아요.
5: 제가 학생 가족 연락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6: 에이, 그 지금 병가 가면은 오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0: 최근 제주도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엔 학생 거절과의 갈등이 있었죠. 이 사건을 두고 일각에선 법을 믿고 교사에게 갑질하는 학부모 문제를 지적합니다. 법은 원래 약자를 지키기 위한 장치인데 그 법이 누군가를 압박하는 수단처럼 쓰이고 있다면 문제 아닐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입니다.
0: 오늘 주제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뭐 교권 침해 문제이기도 하고요.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부터 짚어보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1: 네, 이 사건은 특히 많은 선생님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과 갈등을 겪다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결석 학생에게 진단서를 요구하고 흡연 문제를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시작되었고 이후 학생 가족의 반복적인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부담을 누가 감당하느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교사가 상당 기간 동안 민원을 혼자 감당했고 그 중재와 병가를 요구하는 등 학교 시스템에 도움을 소소해 보았지만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교육청 조사 결과 학교가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교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0: 네, 말씀을 들어보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단순히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정도로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요.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가장 힘들다 말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학부모의 개인적 연락이라고 하거든요. 뭐 전화벨 소리나 문자 알림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분들도 꽤 많던데 요즘은 직장에서도 퇴근 후에 업무 카톡 자제 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법 개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연락은 뭐 횟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기준이 따로 없는 거죠. 그죠? 상식선에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1: 네, 딱히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 일이다 보니 바로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이해되지만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밤늦게까지 문자를 보내고 답이 늦는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연락하는 것은 정상적인 소통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부모의 연락을 피하자 학교에까지 항의 전화를 하고 폭언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사가 개인적으로 이를 감내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학교와 교육청이 중간에서 민원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0: 네,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학부모에게 아 연락이 너무 잦아요. 몇 시 이후에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요청을 그냥 대놓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도 있습니까?
1: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사도 교육활동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업 중에는 연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도의 그런 요청은 그 상식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학부모가 그런 요청 자체를 불친절하게 받아들이거나 또 오히려 민원을 더욱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교사들이 갈등을 피하려고 계속 사과하고 설명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0: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 일이다 보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확인을 하고 뭐 학교에 설명 요구하고 하는 것도 뭐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 선을 넘는 경우 이 부분이 문제인 거거든요. 학부모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뭐 아동학대라고 신고한 사례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1: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학부모가 교사에게 그 아이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특별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그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그 교원단체에서도 생활지도를 둘러싼 갈등이 형사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부 자료를 보면 최근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의 90% 이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하는 사건 상당수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0: 근데

0: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법에 엄연히 무고죄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아동학대라고 신고하거나 고소했다면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무고죄라는 이 법에 맹점이 있죠?
1: 네, 많은 분들이 허위로 신고했으면은 무고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무고죄가 성립을 하려면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한 사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고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집에 와서 선생님이 나를 괴롭혔다고 말했고 부모가 그 말을 믿고 신고했다면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부모는 당시에는 아이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허위 신고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게다가 아동학대는 아이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의심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아동학대라는 범죄의 특성상 필요한 구조이긴 하지만 학부모가 아이들을 상대하는 교사를 상대로 이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드라마 참교육 이야기 앞에서 잠시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납니다. 아 그러다 무혐의 나오면 어쩌시려고요 하니까 그 부모가 아 사과해야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법입니다. 이게 실제로도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까? 무혐의가 나와도 사과하면 그냥 끝나고 따로 법적인 책임을 안 지게 되나요?
1: 네, 안타깝지만 현실에서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교육부 통계를 봐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대부분 무혐의로 끝나지만 무고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네, 결국 신고 당시에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되고 이에 더해서 의심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아동학대라는 범죄의 특성이 무고죄 성립을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무혐의를 받는 것보다 신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교육청 조사 그리고 경찰 조사 그리고 학생과의 분리 조치 주변의 시선까지 겪고 나면 무혐의를 받아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0: 네. 특히 요즘에는 꼭 뭐 물리적으로 체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를 당했다 이런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근데 이 정서적인 학대라는 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부터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또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작동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 정서적 아동학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한 가지 기준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생활지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모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생활지도는 원칙적으로 교육활동의 범위 안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크지만 특정 학생만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인격을 부정하는 행동이라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 정도 지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불안감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필요한 생활 지도까지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0: 네, 다시 앞선 제주 교사 사망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사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학생 가족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학교 측 책임은 혹시 없을지 궁금하거든요.
1: 네, 그 단순히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 가족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민원 내용 자체에 반복적인 협박이나 모욕 같은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책임은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알려진 사실만으로 학교 관계자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교육청 조사에서도 학교의 민원 대응 그리고 교사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행정적 징계상 책임이나 민사상 보호 의무 위반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최근 충남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앞서 이야기한 문제들과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1: 네, 이 사건도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0: 학생에게 스스로 버린 쓰레기를 직접 줍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고 단체 사진을 찍을 장소를 알아봐달라는 교사의 부탁을 받고 학생이 교사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교사가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모두 정당한 생활 지도로 판단돼서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충남의 초등학교 사례에서는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이 난 이후에 그 교권보호위원회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학부모가 다시 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현재는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1: 학부모 측에서는요. 아니 내가 보장된 법적 절차를 밟은 것뿐인데 이걸 왜 문제 삼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법적 절차에 허점이 있어서 악용되고 있다면 또는 뭐 무리하게 뭐 반복적인 고소나 진정을 하고 있다면은 이건 결국에는 법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0: 네, 맞습니다. 그 일정 부분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네, 물론 아동학대는 그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심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라는 현재 원칙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그 무분별한 신고와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홍이삭의 내 사랑 내 곁에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앞으로 오전 중에 중부와 경북 북부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오늘 제주와 전남 남부부터 장맛비가 시작이 돼서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7도를 가리키고 있고, 한낮에는 30도가 예상이 됩니다. 출근길 곳곳에 교통량 빠르게 늘어나는데요. 올림픽대로에는 고장차도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하남 쪽으로 가는 길,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는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한강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 현재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요. 뒤쪽으로 여의하륜 아두목부터 시속 10km 안팎으로 정체가 심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 반대편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이 빗길에 무엇보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7: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8: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9: All about news. YTN News FM.
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가 개표소 봉쇄 시위로 한 달 가까이 막혀있던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국조특위는 어제 오후 1시 10분쯤 경찰과 함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부로 진입해 투표지 247만 장의 보관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하 사무실 두 곳에서 15분가량 투표함을 확인하고 CCTV 출입문 통제 여부 등도 점검한 뒤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에 투표용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방문한 가운데 경찰이 기동대 등 경력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경력 1,500명가량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출입문 앞을 막고 있던 시위 참가자들을 이동 조치하고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목을 확보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어제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 5일 현장 지원 근무를 마친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를 앞두고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의 변호인은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맞지만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며 영장 청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관위원장과의 통화를 사적 청탁으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통화 내용은 이중기표로 인한 무효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민원전화 의혹 제기에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잘못된 처신을 지적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선거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선관위원장과 사적으로 통화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었던 본인의 처신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속 행사로 호남과 충청에 이어 영남권 첨단산업 비전발전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경남 진주에서 삼성전자와 SK텔레콤, 현대차와 한화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 자동차와 조선, 우주항공과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내용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AI 관련 반도체 업종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이틀 연속 이어진 가운데 업종 간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594.83포인트, 1.14% 오른 52,900.07의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는 0.01포인트 오른 7,483.24의 보합 마감했습니다. 미국 상장 30개 주요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4% 하락했고 이틀간 낙폭은 11%를 웃돌았습니다. 미국 고용이 기대에 못 미치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후퇴해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을 촉발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40원에 마감했습니다.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14.9원 급락한 1,540원에 마감했습니다. 1,547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6월 고용보고서에 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5만 7천 명 증가했지만 시장 전망치인 11만 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5.18 조롱구호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건 혐오와 역사 왜곡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교육 현장에서 조롱과 혐오의 언어가 일상화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현실에 국민이 개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 대회에서 배재구 야구부가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논란으로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과도하다며 정부 여당이 나서서 아이들 미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극단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분명 잘못이지만 벌이 과하다며 상처를 입은 광주 학생들이나 시민들도 아이들 장래와 꿈이 꺾이길 바라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나 밤에는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30도로 예년보다 높아 습도 높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2.8도, 습도는 84%입니다.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1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12: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4: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고를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15: 뉴스 명당.
1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창성철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올림픽공원에서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드디어 어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문이 열렸습니다. 국조특위 위원들이 현장 검증했기 때문인데요. 한 달 가까이 묵힌 진실을 보기엔 시간도 노력도 준비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27일을 기다리고 40분 만에 마친 현장 검증. 과연 그 안에서는 어떠한 진실이 있었는지, 뭘 확인하고 왔는지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도파민 터지는 본격 정치 토크, 여의도 숙녀 캠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보기 내재합니다. 뉴스 왔당. 뉴스 명당의 뉴스 특보. 오늘 대타로 나와주신 감사합니다. 쏙쏙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죄송해요.
1: 아니에요.
0: 오늘도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1: 어제 제가 밤 11시까지 타 방송사에서 라디오 하고 왔는데 네. 대표님 부르신다기에 당장 달려왔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역시 의리의 정윤경.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잠실 개표소 열렸다입니다.
0: 네, 27일 동안 시위대가 막아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잠실 개표소에 네. 어제 국정조사 특위가 처음으로 들어갔네요.
1: 네, 그렇습니다. 27일 동안 막혀 있었거든요. 네. 그동안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건데요. 네. 조사단은 개표소 지하 보관실 에서 약 40분 동안 투표함 그리고 보관 상태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에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두 개의 개표가 좀 늦어지면서 봉쇄 시위가 시작이 됐는데 네. 국조특위가 개표소 안을 직접 확인한 건 어제가 처음입니다.
0: 개표소 들어가는 과정이 좀 쉽지 않았다고요? 네. 뭐 아수라장? 이런 표현도 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경찰이랑 시위대가 좀 정면으로 맞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 그게 말이 되나? 그 경찰의 공권력이 그쵸? 이렇게 그 합법적인 시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1: 시위 집회 시위라고 볼 수가 없는 네, 거죠.
0: 그냥 봉쇄하고 막는 거잖아요.
1: 네, 그래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국조특위가 개표소에 온다 이런 소식이 좀 알려지니까요. 네. 아침부터 시위대가 경기장 입구를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네. 부정선거, 재선거 이런 구호도 들렸고요. 일부는 인간대를 만들어서 좀 출입구를 막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경찰이 좀 길을 열었는데 네. 기동대 1,200명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갈 통로를 확인을 했고 입구를 막고 버티던 시위 참가자들을 한 사람씩 네. 좀 떼어내면서 입구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영장 가져와라, 판사 데려와라 이런 항의가 좀 쏟아졌고요. 결국에 경찰을 밀치면서 저항한 인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60대 남성 한 명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고요. 이렇게 1시간 넘는 대치 끝에 이 국정조사 특위는 개표소 안으로 들어가서 투표함이 투표지 보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0: 좋습니다. 어렵게 들어갔는데 네. 안에서는 투표함과 투표지 얼마나 남아 있었던 건지
1: 네.
0: 또 그 자리에서 선관위로 옮기기로 한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그 자리에서 지금 생각보다 규모가 좀 상당했다. 이렇게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표소 안에는 투표함 무려 380여 개 그리고 투표지 247만 장이 그대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0: 네.
1: 이 투표지 분류기, 개표 장비도 당시 상태 그대로 좀 남아있었던 상황이라고 하고요. 다만 국정조사특위는 투표함 자체는 열어보진 않았고 보관 상태랑 출입 통제 상황만 좀 확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0: 네.
1: 결국에 관심은 이걸 다시 청사로 가져올 거냐 말 거냐였어요.
0: 네.
1: 그런데 결론은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이견차가 좀 컸던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사실 체육관보다 보안이 좀 더 나은 선관위 청사로 좀 빨리 옮겨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옮기면 또 다른 의혹을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맞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선관위도 빨리 좀 청사로 옮겨야 한다 이런 입장을 좀 피력했는데요.
0: 네.
1: 그런데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0: 뭐예요?
1: 선관위 청사에 영어유치원이랑 또 산후조리원이 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혹시 이동하는 과정에 시위대랑 충돌이 빚어지면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전한 걸로 전해집니다.
0: 아이고 그렇군요. 어떻게 해결될지
1: 네.
0: 현장에서 방문하신 현장을 방문하신 선관위 국조특위위원 박주민 국민의힘

0: 의원 모시고 조금 있다가 명당 인터뷰에서 얘기 나눠볼게요.
1: 박수민 의원입니다.
0: 박수민 의원.
1: 네.
0: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1: 두 번째 뉴스는 호남 특혜론 정면 반박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충청권을 찾아 메가
1: 네.
0: 프로젝트 구상을 직접 또 설명했어요.
1: 네.
0: 최근 야권에서는 호남만 챙기는 거 아니야? 또 기업의 투자를 압박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
1: 네,
0: 나왔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정면으로 반박했다고요?
1: 네,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 두 가지였는데요.
0: 뭐예요?
1: 먼저, 지역 투자는 선물을 나눠주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0: 네.
1: 최근 야권에서 호남만 특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하니까, 한 지역만 키우는 게 아니라, 비수도권 전체를 함께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고요.
0: 네.
1: 또 하나는 기업 압박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겁니다. 야권에서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정부가 압박하는 거 아니냐,
0: 그렇죠.
1: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은 요즘 같은 시대에 압력을 넣는다고 기업이 움직이겠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사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을 좀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기업이 여기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0: 그렇죠.
1: 했습니다.
0: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긴 맞죠.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해명에 나선 것도 그만큼 여야의 시각차가 좀 크기 때문인 것 같은데, 우리 정 기자님이 여야 입장 직접 들어보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각각 의원 한 명씩 인터뷰를 좀 했는데
0: 네.
1: AI 전문가인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취재해봤습니다.
0: 네.
1: 일단 맞부딪치는 지점 크게 두 가지로 꼽혔습니다. 먼저는 기업이 정말 자율적으로 투자를 한게 맞냐
0: 예.
1: 이걸 두고 부딪혔는데 임문영 의원은 정부가 이제 기업의 팔을 비트는 시대 이미 끝났다. 이재명 대통령이랑 좀 비슷한 논리죠. 그런 걸 주장을 했고 정부는 투자 환경 만들어줄 뿐이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기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기업이 경제성을 따져서 계획을 짜고 또 결론을 내린다 이런 얘기였고요.
0: 네.
1: 반면에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공장 입지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검토를
0: 그렇죠.
1: 한다.
0: 맞아요.
1: 그런데 몇달 만에 수백조 원의 투자 계획이 나온 건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렵다. 과연 정부의 영향력 없었던 거 맞냐 이런 식으로 뭐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0: 네.
1: 두 번째는 호남이 과연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적합하냐 이걸 두고 좀 맞부딪혔는데요. 임문영 의원은 수와 전력 문제, 기술과 추가 투자로 충분히 해결을 할수 있고 AI 시대에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이 오히려 경쟁력이 될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전력을 24시간 또 안정적으로 돌려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호남 같은 경우에는 가뭄에 굉장히 취약하고 전력도 과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냐. 현재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냐 이렇게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0: 그렇죠. 이런 것들 다뭐 문제점 따져보고 더
1: 네.
0: 좋은 방안 만들어보고 그러는 것이 또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1: 네.
0: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보고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직접 참석했죠.
1: 네.
0: 어떤 청사진 내놨습니까?
1: 핵심은 삼성이 충청권을 AI 시대 핵심 부품 생산 기지로 키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삼성은 이제 충남과 세종에 140조 원을 투자를
0: 겨우
1: 해서
0: 140조밖에 투자 안 한다고요? 예? 이게 말이
1: 일단
0: 돼요?
1: 디스플레이 그리고 AI 반도체, 배터리 같은 미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0: 네.
1: 밝혔고요. 이걸 통해서 일자리도 무려 25만 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좀 내놨습니다.
0: 네.
1: 이재용 회장 어떤 얘기를 했냐면 AI 시대의 승패는 AI를 움직이는 소재와 부품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충청을 IT 소재 부품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여기에
0: 네.
1: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0: 네.
1: 1983년 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이 도쿄에서 반도체 진출을 선언했던 역사적인 순간이 떠오른다. 이렇게 기대감을 좀 내비쳤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게 투자의 과잉 인플레가 돼가지고 140조 하면 좀 적은 금액 같아요. 그렇죠? 호남에 뭐한 900여 조 투자하고 총뭐 4,700억? 4,700조 이렇게
1: 네.
0: 투자한다니까 140조는 푼돈 같다.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세 번째 뉴스는 반쪽짜리 국회입니다.
0: 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받아들일 수
1: 네.
0: 없다라고 하면서 보이콧 하면서 또 강경 대응 선언했어요.
1: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짜놓은 판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걸 좀 공고히 얘기한 건데요.
0: 진짜로요? 정말로 안 들어갈까요?
1: 한계 상임위원장 자리 가져갔고요. 나머지 일곱 자리는 국민의힘 몫으로 좀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원구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남은 일곱 개 상임위원장도 받지 않고 상임위 운영에도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0: 근데 본인들이 협조하지 않아도 네. 뭐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고
1: 맞아요.
0: 150석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법안을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게 투쟁의 유효한 수단인지 좀 헷갈리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린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강경 투쟁으로 의견을 모으긴 했는데
0: 네.
1: 당 내에선 어디까지 버틸지 이걸 두고 좀 미묘한 신경전이 오갔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가 좀 열렸었는데요. 취재를 좀 해보면 대부분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짠 원구성 이걸 인정할 수 없다. 국회를 전면 보이콧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좀 같이 했습니다. 다만 의견이 좀 갈렸던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곱 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우리가 받을 것인가 이걸 좀 두고 의견이 갈렸던 것 같은데
0: 네.
1: 일부 중진 의원들은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좀 맡아서 국회 안에서 정부 여당을 견제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좀 실리를 챙기자 이런 얘기죠.
0: 네.
1: 이런 주장을 했는데 반면에 이진숙 의원을 포함한 좀 강경파들은 일곱 개를 받는 순간 우리가 민주당의 원구성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넘기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거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맞섰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0: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거부할 수 있냐고요. 그냥 상임위원장 자리 7자리 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여간 이런 가운데 후반기 법사위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는데
1: 네.
0: 시작부터 반쪽짜리 회의였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했기 때문인데요.
0: 네.
1: 어제 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진보당의 손솔 의원만이 참석을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 한 명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0: 네.
1: 민주당 이 상태로 법사위 계속 운영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법안의 속도도 내겠다 이런 방침도 확인을 했습니다. 서영구 법사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형사소송법 같은 검찰개혁법안 상정하겠다고 했고요.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손보는 법안도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당연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간 거 혹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법안 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원구성 인정할 수 없다. 앞으로도 법사위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0: 제가 예측 하나 할게요.
1: 어떤 예측이죠?
0: 다음 주에
1: 네.
0: 국민의힘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시죠.
1: 네.
0: 네.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마지막 뉴스는 당권 레이스 본격화입니다.
0: 좋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 달 반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1: 네.
0: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 어제 어디로 갔습니까?
1: 호남으로 갔습니다.
0: 호남이에요?
1: 네.
0: 또 호남이에요?
1: 네. 어제 전북에 이어서 전남 광주를 찾았고요. 5.18 단체인 5월 어머니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0: 오.
1: 그렇다면 정전 대표가 왜 또 호남을 찾았냐 이거 좀
0: 네.
1: 궁금하실
0: 궁금해요.
1: 텐데 민주당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호남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0: 그렇죠. 네.
1: 당대표 결정짓는 최대 승부처라고 봐도 이제 무방한데
0: 네.
1: 사실 이번 전당대 회는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전당대회거든요. 그래서 호남 표심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해졌다.
0: 그렇죠.
1: 그래서 정 전 대표가 이곳을 찾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0: 네.
1: 장외 여론전도 펼쳤습니다.
0: 어떤
1: 얘기를 했냐면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이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찬을 좀 같이 했잖아요.
0: 네.
1: 이걸 두고는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통 지지층의 향수를 좀 자극한 메시지다
0: 왜요?
1: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이게 뭔 말일까?
1: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순 없다.
0: 뿌리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고 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봐야 될까요?
1: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0: 네.
1: 그러니까 친명과 친문은 뿌리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0: 이것도 좀 갈라치기로 해석될 수 있겠군요.
1: 그래서 전통 지지층 향수를 자극한 메시지다. 이렇게 정치권에선 해석하고 있습니다.
0: 알았어요.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반면 김민석 전 총리는 호남이 아니라 충북 청주를 찾았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행보가 정청래 대표와는 조금 달라요.
1: 핵심은요. 내가 이재명 정부의 이제 호흡을 맞출 적임자다.
0: 오.
1: 이걸 좀 내세웠다고 보시면 되는데
0: 네.
1: 왜냐하면 이 메가 프로젝트를 좀 전면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대통령과의 호흡을 좀 강조했다는 건데 김민석 전 총리도 장외 메시지도 함께 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검찰개혁 다시 꺼내들면서 총선 승리 그리고 연속 집권이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길이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 만들겠다. 이렇게 선명성을 좀 부각했습니다.
0: 그렇군요. 역시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0: 이 이야기도 잠시 후 여의도 숙녀캠프에서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기자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화요일 봬요.
1: 네. 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와!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5: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9: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비싸니까
1: 예.
0: 계란은 안올것 같고
1: 예.
0: 토마토 투척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걱정도 저희
1: 맞아요.
0: 내부에서는 버스에서는 했는데
1: 네.
0: 다행히 그래도 이제 경찰이 부드럽게 진입로를 열어줬고
1: 예.
0: 또 마지막에 조금 거기에 이제 저항하시는 분들이 소수는 있었는데 그래도 길을 잘 열어주셔서
1: 네.
0: 저희가 버스에서 1시간 대기는 했습니다만 예,
1: 대기하셨어요?
0: 그의 진입로 확보 때까지 근데
1: 네.
0: 커다란 뭐 물리적 충돌이나
1: 네.
0: 뭐 갈등은 없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욕설은 많이 없었어요?
0: 예, 그거 좀 예, 등
1: 네.
0: 뒤로 많이 들었습니다.
1: 많이 들었어요? 의원님을 향해서 직접 그러신
0: 저
1: 역설 아니면
0: 저보다는 이제 저 민주당 의원님들이 조금
1: 아,
0: 곤욕을 치렀다
1: 네.
0: 이거 봐야죠.
1: 현장 가기까지 뭐 태극기 있고 성조기 있고 뭐 이스라엘기 있고 막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까?
0: 네. 약간 이스라엘기까지는 없는데 성조기는
1: 네.
0: 확실히
1: 성조기
0: 있고,
1: 확실히
0: 예,
1: 있어요.
0: 그 약간 이제 우파
1: 네.
0: 쪽 집회니까
1: 네.
0: 아무래도 그렇죠.
1: 어수선해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거기 아니면 차분하게 좀 시위하고 본인의 의견을 내보이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0: 그거는 이제 각자 평가가 다를 건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는 이 올림픽 공원이라는 새로운 집회 장소가 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근데
1: 네.
0: 공원의 집회는 상당히 장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1: 그래요?
0: 보니까
1: 네.
0: 공원이라는 분위기 자체가 조금 차분성이 있고 공간이 넓잖아요. 예,
1: 네.
0: 그래서 경찰 대기 공간도 충분하고 또 집회하시는 분들도 그 핸드볼 경기장 주변을 이렇게 동심원으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1: 네.
0: 공간이 좀 넓어요. 예, 그래서 좀 저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의견 표출
1: 방식?
0: 공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제 현장 다녀오시면서 내부로 들어가서 40분 정도 현장 점검 진행하셨잖아요. 언론에 보도가 좀 나긴 했지만 어떤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셨습니까?
0: 일단 투표 용지와 그 물품들,
1: 네.
0: 그뭐 투표록서부터 해서 투표 상황표라든지 그것들이 잘 보존되고 있느냐, 요 확인이 제일 중요하죠.
1: 네.
0: 잘 보존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투표용지가 공급이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사건인데 저희가 국조를 해보니까 그내 상황실 체계가 무력화된 잃어버린 5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그 투표가 진행 중인데 개표가 시작된
1: 맞아요.
0: 엉망진창도 있고
1: 맞아요.
0: 근데
1: 네.
0: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오염돼서 묻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집약된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또 민주당이 이번에는 좀 자세를 바꿔줘서 특검을 수용해서
1: 네.
0: 특검이 이제 곧 발동을 해야 하고 특검
1: 아,
0: 발동하면
1: 수용하기로 했어요?
0: 예 당론으로 하겠다고
1: 오,
0: 밝혔어요. 예,
1: 네.
0: 그
1: 잘
0: 이후에
1: 됐네요.
0: 이제 근데 이제 발표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니까
1: 네.
0: 예, 저희가 긴장하는데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갈 때까지
1: 네.
0: 증거를 보존하자
1: 네.
0: 하는 좀 현장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럼 그 현장에 그냥 보니까 투표함 뭐 투표지 이렇게 보관만 돼 있던데 선관위 직원이나 관련된 직원이 거기서 좀 확인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0: 아, 그거는 지금 가능하지도
1: 아,
0: 않고, 예,
1: 불가능해요?
0: 적절하지도 않아
1: 그냥 그대로
0: 보이는
1: 두는
0: 게,
1: 거네요,
0: 그냥
1: 그냥 그
0: 두는 게
1: 자리에.
0: 지금 선거의 무결성이 좀 깨졌잖아요. 예,
1: 네.
0: 그리고 선관위의 신뢰성도 추락했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가 이제 거기에 접근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검이 빨리 가서 증거를 챙겨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 다음 7일 날
0: 예.
1: 중앙선관위 서울시 선관위 현장 조사 예정이신데
0: 네.
1: 여기는 어떤 목적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0: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국조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송파구에서 그 허둥지둥 대응한 게 13명이에요. 그날에, 6월 3일에. 근데 그 시간에 서울선관위, 중앙선관위, 그리고 행정안전부 상황실까지 먹통이었어요.
1: 먹통이었어요.
0: 예, YTN 기자분이 중앙선관위에 오후 5시경, 즉, 투표 마감 1시간 전에 전화를 걸고 안 거예요. 예.
1: 몰랐던 거네요, 그럼
0: 몰랐던 거예요.
1: 한마디로.
0: 깜깜 먹통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실 체계가 먹통이 됐던 건지
1: 확인해야 되겠네요.
0: 확인해야죠.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낮은 곳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으니 본투표 때 대비를 하라.
1: 그렇죠.
0: 라는 업무 연락이 5월 달에 중앙선관위에서 나갔어요.
1: 네.
0: 그러니까 송파구 같은 경우는 그걸 받고서 대비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그리고 투표용지 축소 50%로 하한선을 낮추고 그 의사결정이 저희가 기록을 받아보면

0: 보면 심도 있는 토론도 없었어요. 시뮬레이션도 없었고 사무총장 정결로 해가지고 굉장히 허술하게 처리됐는데 이런 과정들 확인 안할 수가 없죠.
1: 확인 가능해요. 근데 이게 국조라는 게 현실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강제적인 조사권, 수사권이 없으니까 선관위에서 뭐 협조를 잘안 하고 담당자 또 자리 비우고 안 나오고 그러면은 한계가 많잖아요.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 그 디테일까지는 몰라도 아, 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특정하고 그게 특검으로 넘어갈 거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래서 아니 11시 34분에 송파구에 선관위 접수가 됐어요.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근데 그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고 5시간 동안 허둥지둥 되다가 결국은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까지 대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5시간 동안 어떻게 됐느냐, 왜 보고도 안 하고 됐느냐 하는 거는 그 수사로 가야 돼요.
1: 그러면 국조특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의혹을 갖고 살펴볼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지금
0: 그
1: 후보님 말씀하신.
0: 부분인데 그게 가능한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그 올해 선관위가 쓰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 모르겠어요. 얼마요?
0: 꽤 큰데 8천억이 넘습니다.
1: 8천억이요?
0: 8천억이 넘고 올해 가장 중요한 선관위 이벤트가 뭘까요?
1: 지방선거.
0: 지방선거죠. 그런데 투표용지가 전달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가능한 그 구조적인 조직 구조와 업무 체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들 하나씩 지금 저희가 분석해서 제도 개혁은 국회가 해야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담당자와 실무자들의 어떤 직무유기라든지 뭐 그런 건또 수사까지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제가 들어도 지금 상당히 황당하고 기분
0: 황당합니다.
1: 나쁜데 제대로 밝혀주셔야 됩니다, 의원님.
0: 그 진짜 허탈한 게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송파구에서 대사건이 터졌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42,747표가 남았어요. 투표용지가.
1: 송파구 전체적으로.
0: 근데 그게 어떤 분량이냐 하면 당일 투표하신 분들의 한18% 되고 한 26개 투표소를 커버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1: 그러네요.
0: 근데 그게 남았다니까요, 결국은. 근데
1: 배분이 잘안 되고.
0: 그게 어떻게 사전 배분도 실패하고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사후 배분도 안 됐는지.
1: 아니, 부족해요. 오전에 뭐 이렇게 좀 얘기했다고 하면 좀 빨리 투표용지 더 보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0: 그게 상식인데
1: 그걸 안 했다.
0: 그 상식이 작동을 안한 거예요. 5시간 동안.
1: 밝혀주세요, 의원님. 누구 책임인지.
0: 알겠습니다.
1: 안 밝히시면 우리 박수민 의원님 책임입니다.
0: 책임질게요.
1: 알겠습니다.
0: 책임지겠습니다.
1: 아, 특히 또 공분을 샀던 사안 중 하나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해외 출장 때 배우자 동행하면서 수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그렇게 얘기하던데 선관위에서 다 충당했다. 이건데 일단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은 국고 반납, 사회 환원 이런 방법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약속을 지킬까요?
0: 뭐 본인이 이제 그 국회 와서 한 얘기니까 저는 지켜질 거로 보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 대한민국 선관위 체계가 3.15 부정선거에서 교훈으로 탄생한 체계인데 제가 요번에 국정조사하면서 약간 현기증이 나요.
1: 왜요? 뭐가요?
0: 그러니까 1960년대에 살고 있는 듯한 선관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선관위원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고 사무처가 알아서 일을 하고
1: 맞아요, 사무처.
0: 선관위원들은 몰입도가 극히 낮고
1: 그렇죠.
0: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생각보다 높게 답하시던데 선관위원들께 중앙선관위원들께 평소에 한 달에 하시는 업무량이 100이라고 치면 선관위에 투입하시는 게 얼마냐? 지금 뭐한 15%? 20%? 아마 요즘 아마 업무량이 높아져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선거가 일단 행정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근데 그 품질이라는 게 약간 자유당 때 아닌가?
1: 아직도?
0: 저는 그런 그 현타가 오고
1: 그래요?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관위원을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유성 출장이라는 게 있고 선관위가 이제 가족 채용 그런 걸로 굉장히 질타를 받았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땐 또 없었어.
1: 그래요?
0: 23년, 24년에 거의 없다가 24년 말에 다시 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님이 외유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긴장, 이완 이런 게 보이잖아요. 약간 패턴이.
1: 그러네요.
0: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확실히 제도적 개혁을 해내야 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1: 선관위원장이 막 뭔가 보고받으려고 하고 문제점 지적하려고 그러면 저기 좀 외국 가서 선거 관리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상황 좀 점검하고 오시죠. 좀 저희가 해외 일정 준비해놨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0: 있네요. 선관위 직원들이.
1: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해외 출장을 가서라도 네. 외유성을 가서라도 대한민국 선거 관리의 품질이 높아진다면 100번 가셔라. 네. 안 높아지잖아요.
0: 근데 일정들이 보면 네. 그런 일정들이 아니라 그냥 휴가 개념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1: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저희가 질타하는 외유성 출장으로 보이죠. 네. 보이고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선거 관리가 지금 국민들이 만족하고 투명하고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열기가 얼마나 셉니까?
0: 그러니까요.
1: 네, 그거를 잘 소화해내는 그 진화의 과정, 개혁의 과정이 들어가면 네. 전 뭘 안 하고 싶어요.
0: 근데 네, 의원님의 그게 없어요. 그런 생각이 네.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동의하고 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1: 아, 요번에 제가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 지점이 그건데.
0: 오, 그래요?
1: 예, 솔직히 말해서 네. 지금까지 선관위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대한 게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제가 행안위에서 다 겪었고. 그래서 표현을 조금 모호하게 하면 비호해 왔다고 저는 봐요. 네. 근데 요번에는 드디어 민주당도 예, 아, 이 더 이상 우리가 엄호할 수 없다. 선관위에 온정적일 수 없다라는 기본 방침은 택한 것 같아요.
0: 오, 그렇군요.
1: 예,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뀐 거와 몸이 바뀌는 거 여기에 시차가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바짝 챙기겠습니다.
0: 그 위철한 위원과 관련해서는 네.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던데요. 뭐 네. 책임지라고 했더니 그만두는 게 책임지는 게 아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네. 현장에서 직접 얘기 좀 나눠보시니까 네. 좀 어때요? 그분의 책임의 강도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 지금 그 각급 선관위에서 이제 사무처 이번에 사무총장의 전결 권한이 너무 크고 위원들은 상대적으로 거수기고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상임이잖아요. 출퇴근을 한단 말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비상임이고 그렇죠. 회의 있을 때 오고 그렇죠. 그게 상임위원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상임위원은 다른 위원들하고 달라요. 네. 책임이 큽니다.
0: 더 크죠.
1: 예. 네. 근데 제가 관찰하기에는 그 상임위원조차 업무에 깊이 못 들어갔다. 예, 투표용지가 50%로 축소 하향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깊은 토론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네. 행정연구원 보고서에서 출발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것이 지금 투표율이라는 게 계속 바뀌어오고 최근에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그 시뮬레이션 출퇴근하는 상임위원은 더 했어야죠.
0: 그렇죠.
1: 근데 지금 답변으로는 뭐 보고받고 깊이 개입 못했다 이런 거예요.
0: 그러면 사무처 직원들이 뭘 알겠어. 우리가 제일 전문가인데 우리가 알아서 하고 그냥 대강 보고하자. 이런 분위기도 선관위에는 있는 것 같아요.
1: 아, 뿌리 깊죠.
0: 뿌리 깊어요.
1: 네. 뿌리 깊죠.
0: 저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주인은 네. 우리. 네. 이럴 것 같아요.
1: 아, 비상임이고 네. 대부분 판사님들이시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학자들이시고. 그리고 현장에 이제 디테일 행정 서비스의 디테일은 여기서 많이 겪어봤고 그러니까 경험과 정보의 격차가 있죠.
0: 네.
1: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럼 뭐 거수기 체계로 세워놨어라도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0: 그 의원님도 지역구 의원이시잖아요.
1: 네.
0: 지역구에 또 선관위 직원이 상당히 좀 무섭잖아요.
1: 좀 껄끄럽죠.
0: 네. 혹시 뭐 이렇게 선관위 직원들이 사무실이나 네. 의원님이나 아니면 보좌진들에게 좀 살살 좀 해주시고 좀 이런 로비나 네. 얘기한 적은 없어요?
1: 요번에는 지금 분위기상 없고요.
0: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네요.
1: 예, 제가 근데 작년에 네. 이제 저는 이제 부정선거가 아니라 선거관리 부실은 이제 약간 저희가 우리 제조물품 만들면 불량률 체크하듯이 그 불량률 체크를 해야 된다.
0: 네.
1: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 법안이라고 했는데 그걸 냈던 적이 있어요.
0: 네.
1: 근데 그럴 때는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렇게 너무 깊이 하실 이유 없다. 우리를 믿어달라. 좋은 면에서.
0: 조금 좀 신경 쓰이시죠. 괜히 뭐 이거 선거법 위반됐어요 하면서 검찰이나 경찰로 넘기면은 골치 네. 아프니까.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보좌진으로 있을 때 그런 경우 많이 했거든요.
1: 저도 인간 박수민이기 때문에 저희 보좌진도 가끔 얘기해요. 의원님
0: 네.
1: 좀 너무 세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근데 이번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엄격하게 이번에. 하셔야 됩니다.
1: 아, 이번에는 네, 네. 전 뭐 네, 하여튼 저의 개인의 뭐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0: 네. 특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1: 네.
0: 특검 추천 을 누가 하느냐 놓고 민주당과 상당히 좀 논란이
1: 네.
0: 있잖아요.
1: 네.
0: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추천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 저 국민 여러분, 요 포인트를 관찰해 주셔야 돼요.
0: 어떤 포인트입니까?
1: 저희는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유는 네. 민주당이 지금 태세를 바꿔주셨잖아요. 선관위에 대한 온정적인 스탠스를 버리고 네. 지금 특검까지 동의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그 선관위 지금 노태학 위원장은 사퇴하고 직무대행하시는 게 위철한 상임위원이세요. 대통령이 보내신 추천한 맞아요. 위원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꼬리를 잘라주셔야 돼요.
0: 아...
1: 예.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에서 온정적이고 비호한 분위기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한테 맡겨주셔야 네. 선명성이 생기고 그래야 의혹이 해소되고 정권의 부담도 없습니다.
0: 괜히 근데 부정선거론자를 특검으로 추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러한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1: 저희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0: 알겠습니다.
1: 절 믿어주십시오.
0: 그 장동현 대표가요 네. 재선거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1: 네네.
0: 선거 소청 직접 변론도 하겠다 그러고
1: 네네.
0: 이 재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1: 아 그거는 이제 또 재선거의 공익이라는 별도의 관점이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0: 그거는 차치하고
1: 예.
0: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1: 저는 조금 예.
0: 뭐 이미 임기도 조금. 시작됐잖아요 단체로.
1: 뭐 그거보다는 지금 저희가 재선거를 하게 되면 투표하신 분들의 참정권이 다시 훼손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0: 네.
1: 다시 해야 되니까
0: 네.
1: 비용 문제도 크고 그래서 그거는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성을 미쳤는지 측정해야 되는데
0: 네.
1: 저는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습니다.
0: 네. 그 이번 선관위 사태가
1: 네.
0: 최종적으로 선관위가 어떤 쪽으로 좀 개혁되고 쇄신돼야 되고 결론이 나야 되는지 해체 수준 뭐 헌법을 바꿔서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전 투표 뭐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1: 지금 이제 선관위 개혁 이거는 이제 디폴트 값인데
0: 네.
1: 지금 뭐 개헌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또 선관위가 이제 행정부나 정부와 분리돼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 자체는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예. 네, 근데 이거는 해체란 표현도 좋고 싹 다 재건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지금 그 앵커님, 대한민국의 선관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0: 모르겠습니다.
1: 2만 5천 명 가까이 돼요.
0: 선관위 직원이요?
1: 아니요, 아니요.
0: 위원?
1: 선관 위원.
0: 아, 각 지역별로 동별로도 있고 막 그렇죠.
1: 중앙,
0: 맞아요.
1: 시군,
0: 맞아요.
1: 그 시도,
0: 네.
1: 구시군, 네. 읍면동까지.
0: 네.
1: 그들이 그래서 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0: 네.
1: 그리고 선관위 전국의 선관위 직원은 3,400명
0: 네.
1: 정도예요.
0: 네.
1: 그래서 선관위 직원 한 명이 선관위원 7, 8명을 네. 모시는 체계예요. 이게 이제 자유당 때 그 각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선관위를 해서
0: 네.
1: 독립성, 중립성에 방점을 둔 건데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가 연락이 잘 안 돼요.
0: 네.
1: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상황실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0: 그러네요.
1: 네. 그래서 옥상옥이 아니라 옥상옥. 네 개의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데 유기적 작동이 안 돼서 행정 서비스가 안 되고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선관위 직원들은 지금 그 위원들만 모시고 있고 막상 행정 서비스에는 취약하고 그래서 13명이 허둥대다가 송파구에서 이 대사건이 터진 겁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0: 네.
1: 이 2026년 기준 그리고 이 한 100년 갈 수 있는 체계로 재건축해야 된다.
0: 네. 관련된 법안도 의원님 뭐 개인적으로 좀 준비하시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1: 선관위법 전면 개정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오,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의원님
1: 예.
0: 정조심 원내대표가
1: 예.
0: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노태학 선관위원장 통화 두고 선관위 유착 의혹도 제기했던데
1: 네.
0: 이거 뭐 좀 의혹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1: 그건 또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0: 뭐예요?
1: 선관위가 되게 예민한 존재라서
0: 네.
1: 국회의원들 정치인은 당일날 투표 마감 전까지 선관위에 연락을 한다고? 그렇게 편한 사이였어?
0: 네.
1: 그거 깜짝 놀랐어요.
0: 네.
1: 전 진짜 되게 조심하거든요.
0: 네.
1: 강남 선관위, 중앙 선관위 사고가 터지고 나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도
0: 네.
1: 개표 중단해라
0: 네.
1: 뭐 이런 걸로 연락은 했어요.
0: 네.
1: 근데 그 전에 아침 9시에 전화했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편한 사이였어?
0: 그렇죠. 그거는 좀.
1: 네. 우리 앵커님도 계셔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0: 네.
1: 선관위 전화할 때 되게 예민해요.
0: 맞아요.
1: 네. 꼬투리 잡히거나 이게 외압 시비도 걸릴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편하게 전화하고 전화 받자마자 또 중앙선관위원장이 사무총장한테 얘기해서 그 민원이 일사천리로
0: 네.
1: 진행이 되고 하는 거 보면서
0: 문제는 있다?
1: 이거 문제 있다.
0: 아.
1: 문제 제기 안 할 수가 없죠.
0: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 네.
0: 원님 골프 치세요?
1: 쳤는데 제가 국회 들어와 갖고는 거의 잘 못했죠.

0: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박수민호님 골프 한번 칩시면서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친다 안 친다?
1: 저는 그냥 물 한 잔 주세요. 할 얘기 많으니까 물 한 잔만 주시면 되고요.
0: 네.
1: 저는 골프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0: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자세히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0: 다음번에 또 모시고
1: 네.
0: 여러 가지 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셨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네, 저는 잠시 후에 여의도 숙녀 캠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팔굽혀펴기 한 20번 하고 돌아올게요.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고정 해주세요. 어디 가지 마십시오. 곧 뵙겠습니다.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0: 태양씨입니다.
1: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2: 한 모금 같은 소리 하네.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1: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중북부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는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종일 내륙을 중심으로 갑작스레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제주도는 오전부터 전남 남부는 늦은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또 일요일에는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22.7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30도까지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출근길 정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시간 고장차 소식도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데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고요. 뒤쪽으로 방화대교 부근부터 한남대교 부근을 지날 때까지 길게 밀리고 있고 강건너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다시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로 정체 서행입니다. 내부순환도 오늘 성산대교 쪽으로 비교적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기름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주춤하고 있고 뒤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는 월릉에서 묵동 사이로 양방향 비슷한 구간에서 밀립니다. 이밖에 분당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25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4: 예.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도파민 터지는 각종 이슈들, 일주일 내내 이어졌던 여야 대표의 사퇴에 관련된 논란들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세이브예요, 세이브. 네.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0: 저 89회 폐기하는 거 봤죠?
2: 아우. 네? 잘하시던데요.
0: 30개 바로 하잖아요, 저. 다음에는 공중부양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김한 기자님.
3: 네, 안녕하세요.
0: 아이는 잘.
3: 아, 아침마다 힘드네요. 애가 학교로 가야 되니까. 아, 네.
0: 예. 그래도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같이 지내세요. 아, 저는 그게 네. 되게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더라고요.
3: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0: 맞아.
3: 있다 보면.
0: 그 네. 나이 때는 막 일도 해야 되고 네.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저녁 자리도 있고 그래서 힘들긴 한데 많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보다 많이 보내시잖아요.
3: 네.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0: 부럽습니다. 아유. 세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움 말린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런데 라고 작가님이 써오셨어요. 어제 제가 청와대 만찬 다녀온 원내대표단 거의 대변인 맡고 있는 이주희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대단히 대단히 아주 그냥 조심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뭐 드셨어요? 그랬더니 음식도 얘기를 못해.
3: 왜 그럴까? 음식은 다 이미 공개가 됐는데.
0: 아, 그것도 얘기를 못하고.
3: 저 그 뭐 대통령 만남이나 만찬 같은 거 들어가면 풀단의 기자 중에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음식 뭐 나오는지 반찬까지 다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서 그건 다 공개가 되는
0: 음식도
3: 건데.
0: 음식도 공개 안 해서 제가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물어봤더니 다 맛있었어요 이러고 허브티가 뭐 맛있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4: 에스모 방송에 네. 이 시간 라디오를 출연하려고 가다가 네. 그 인터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분은 누구신데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을 처음 듣는다. 에이. 그래서 제가 그 라디오를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의원님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청취자는 되게 답답해요. 에이. 그냥 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중간중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아, 누군지를.
0: 그러네요. 죄송해요.
4: 그래서 유튜브를 켜서 돌려서 봤죠. 그래서 이주희 의원이라는 분이 있어서 에이. 제가 찾아봤죠. 네. 몇 년생이고 뭐 하시던 분이고.
0: 그러니까 어우
4: 차분하더라.
0: 되게 조심하시더라고요. 그 몇 시간 동안 만났어요. 근데 그것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강소연 변호사님.
2: 뭐 기억나는 키워드 언급도 네. 전혀 말씀 안 하시대요.
0: 네,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2: 전혀. 노코멘트. 네. 뭐 선물도.
0: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2: 네? 제 생각에는 네. 뭐 무슨 그런 뭐 대통령께서 뭐 집합시켜놓고 얼차를 주셨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0: 아니에요. 예. 네. 진짜.
2: 예. 네, 원래
0: 난 대통령 들은 얘기가 있는데.
2: 대통령님의 스타일이 네. 그렇게 그 막 뭐 이렇게 윤. 모시처럼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화기애애하다가 이제 쓱 한 마디씩 네. 이렇게 농담 던지시듯이 그렇게 하시지 뭐 이렇게 멀찰해 주듯이 그건 네. 아닌 것으로 예.
0: 못 믿겠어요. 김한 기자님 취재 좀 하셨어요 그 만찬?
3: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했다라고 해요. 뭐 그 말들
0: 사이에 라고 얘기했죠. 네. 서면 브리핑으로.
3: 네, 화기애애. 그러니까 뭐 실제 이제 잡히는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도 네. 아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뭐 어떤 우리가 뭐 유튜브 댓글창에서 보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0: 원내 대표단 만찬. 네.
3: 와, 그러니까 뭐 만지. 그것도 역시 이제 대통령의 만남의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조 안에서 다 설명하고 풀이가 돼야 되는 거지 네. 그 선을 넘기는 사실 당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어제 만남의 메시지는 그게 이제 실제로는 무슨 얘기가 오갔건 전국적으로는 이제 그만하자 이제 좀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당내 단합이라든지 화합의 메시지가 내는 게 그 만남의 이제 연출 목적이기 아니, 때문에.
0: 저는 지금 원내대표상 만찬 네. 얘기하고 있는데 왜요?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오찬을 얘기하면
3: 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조화에서 움직여줘야죠. 예를 들면 당은. 그러니까.
0: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만찬을 하고 나서 어제 정책조정회의 하면서 세게 뭐 입법안 이렇게 드라이브 하겠다라고 완전 공포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쵸. 대단히 좀 대통령에게 혼나지 않았을까.
4: 그 청와대라는 데가 그런 데잖아요 사실은.
0: 계속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럼요. 왜 이런 거 제대로 처리 안 하고 말이야. 분위기 왜 안 잡고.
4: 정무비서관실에 쫙 올라가죠. 네. 그러면 분명히 어떤 걸 짚었을 거고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가감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일 것이고.
0: 네. 군기집합 같은. 있다라는 느낌.
4: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 장면에서 화기애, 저는 화기애란 단어 나오면 아 분위기 안 좋구나라고. 아, 그 단어는 그렇게 맞아요. 역설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0: 맞아요. 네. 선물 받았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얘기도 안 하고.
3: 아니, 대통령실이 그 기조는 있었죠. 그러니까 당이 실제로 이제 선거 끝나고 선거 결과에 부응해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대통령실에서 많이 이제 답답함을 토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것도 예를 들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한 방향성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답답함만 토로했었는데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제가 오늘 오면서는 이제 다른 방송에 김민석 전 총리 나온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김민석 전 총리도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 정도 대통령실의 방향성이 그 만남을 기점으로 해서 전달이 된 거겠죠.
0: 네. 그 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강수영 변호사님 네. 필리버스터 좀 제안하고 뭐 본회의장 안에 50명, 60명이 안 앉아 있으면 그냥 자동 정지시켜버리는 국회법 개정안이라든지 아니면 패스트트랙 기간을 좀 단축시키겠다든지 이런 룰을 바꾸겠다. 그냥 강행 처리해서라도 바꾸겠다. 이게 운영위도 다 통과되고 법사위 통과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게 맞아요, 근데?
2: 저는 그게? 사실 두려운 마음이 커요.
0: 그래요?
2: 그게 왜냐하면 속은 시원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러저러 뭐 무조건 발목 잡기 하고 국정 발목 잡기 입법 발목 잡기 하니까 법사위도 가져가야 되고 그런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처리를 해서 빨리빨리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0: 근데 이걸 네. 룰이잖아요. 규칙이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2: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책임이 더 커지거든요. 민주당에. 민주당이 입법을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그 반작용이나 반발이 되는 것들이 곱하기 3, 4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룰에 의해서 입법을 하면. 바뀌어진 룰에 의해서 하면. 그래서 잘하면 다행인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불안한 거죠. 예, 그래서 양날의 검이다 이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리는데 네. 양날의 검을 기술적으로 잘 휘두를 수 있나? 네. 그러니까 바뀐 당대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윤희석 대변인님 네. 이런 룰, 규칙 이런 것들은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법 규칙 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민주주의 아닌 것 같아요.
4: 권력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사고가 없어서 네. 민주당에 계신 많은 의원분들이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이 뭐 330을 걸리기 때문에 이게 베스트냐 얘기하시는데 그거 여야 합의 처리할 때 그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합의 처리해서 330일 걸려서 가는 걸로 지정한 어떤 정신이 있잖아요.
0: 그렇죠. 취지, 정신.
4: 그렇죠. 있죠. 분명히. 그럼 그때 그 법을 통과시켰던 여야 의원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겠느냐. 네. 그게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여야 합의로 그것을 줄인다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그렇죠. 단독으로 한다는 거고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제안을 가한다는 거는 저는 기함을 했어요. 네. 그게 뭐 5분의 1이 안 앉아 있으면 그 60명 이상 본회의장이 없으면 이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바로 종료시킨다는 얘기인데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만 이거 듣는 사람 없더라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신은?
0: 그치.
4: 도대체 뭘 근거로 민주자를 앞에 달고 있는 당에서 그런 일을 하느냐. 150명, 160명, 170명 되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걸 지적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게 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0: 김항 기자님, 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잖아요.
3: 그렇죠.
0: 그런데 이거를 방해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제한 규정을 두는 게 맞습니까?
3: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데 민주당 입장이 이런 것 같아요. 국회가 여러 사회기관 중에 공적기관 중에 신뢰도가 제일 낮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한다.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필리버스터를 이제 말하자면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게 그런 평가의 어떤 기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 개정을 해도 크게 여론에 무리가 없다. 뭐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윤석 대변인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이제 의회 정치에서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냐. 그럼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 지지층들은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더 넓혀도 국회는 워낙 일을 못하는 이미지가 있고 필리버스터를 바라보는 관점들이나 사람들의 시각이 이제 좀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중추수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한 건데 뭐 그거 자체가 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가면 저는 이제 제도의 취지에는 반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그런 생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24시간이면 뭐 이렇게 의결로 그렇죠 뭐 중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24시간 늦는다고 뭐 세상 큰일 납니까? 그러니까 저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맞지 않나.
4: 뭐 언제부터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몇 시간을 못 참아서 그러냐는 말이에요.
2: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필립 포스터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출석 인원이 막 의원이 별로 없는데 그냥 빈 공간에서 그냥 막 이야기되고 그 장면이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걸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는 야당에게는 또 정치적 책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당이 밀어붙이는데 야당이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면서 안 오고 막 관심도 없고.
4: 야당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꼭 그 제도 때문에 여당만 피해 보고 있고 야당이 다 유리하고 이렇게 부도는 저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4: 그러니까 부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2: 예,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꼭 그걸 그렇게 바꿔야 되느냐.
4: 그렇죠.
2: 네.
0: 알았어요. 이 얘기는 그냥 여기서 하고 좀 우리 얘기를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 겸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청래 대표 얘기해 볼게요. 그 만찬 후에 정청래 대표가 SNS에 오찬 후구나 SNS에 두 분 만남과 메시지가 정문일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멸칭 난무하며 갈등을 키워온 일부 세력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강 변호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 네?
0: 네. 나네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네? 누구
2: 근데
0: 이제
2: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유이재명 얘기하는구나. 네.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네, 그 유이재명 왜냐하면 일부 세력에게 네. 그러니까 세력들이 세력. 아니라 세력에게니까 네. 하나를 지칭하는 거고 네. 멸칭은 무엇인지 바로 직관적으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뭐 저는 방송에서 그걸 지칭한 적은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이거 틀린 말이 아니긴 한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멸칭 때문에 당내 갈등이 일어난 것처럼 자꾸 왜곡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합당 논의 때부터 당내의 그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토론이 좀 격화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일방 발표 하셨을 때부터 그때 무슨 뭐 멸칭이 난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본질을 멸칭 하나로 이제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 정도에 좀 지나치고 예의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좀 너무 호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걸 이 취지로 비판하려면 사실 김민석 총리에 대한 멸칭을 뉴스공장에서의 독자들이 채팅방이나 딴지 게시판에서 오래전부터 써왔어요. 그리고 견제해왔죠. 그건 뭐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네. 우리끼리 그러지 말자. 뭐 이렇게 갔으면 메시지가 좀 좋았을 텐데 네. 자신을 비판하는 쪽에만 요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0: 김한 기자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정철 대표 좀 약간 뭐 자기 성찰이나 냉정한 현실 판단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계속 워딩을 쌓아가면 좋을 텐데 사실 이제 이게 맞나? 이건 좀 자기 성찰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얘기들을 기자들도 많이 하거든요.
0: 그래요?
3: 그리고 이제 뭐 멸칭을 이제 하며 갈등을 키워온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의 그러면 책임은 없는가? 예를 들면 1년 넘게 당대표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면 사실 이제 어쨌든 어렵게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 민주당의 가장 이제 지금 원로 정치인들이 만나는 자리가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화기애애라는 게 뭐 윤석 대변인은 분위기 나빴구나라고 판단하셨지만 사실 이제 그런 방향에 그 메시지를 내줘야 이게 이제 정리가 한 달락 마무리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약간 본인만의 해석 투쟁을 곁들여서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쌓여서 갈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법 자체가 약간 갈등의 언어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0: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뭐 별로 문제 아니에요. 다 잘 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어떤 이슈를 끌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근데 이미 이중적인 포지션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왜 반명입니까? 제가 국정운영 뒷받침 잘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과 이런 사이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본인 SNS나 지지자들의 움직임은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사이의 괴리에서 말하자면. 판단들이 엇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장면들을 이렇게 쌓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계속 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0: 윤희석 대변인님, 네. 그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께서 AI 메가 프로젝트 이거 투자 계획 발표하고 나서 전북 가서 여러분 서럽죠? 여러분 소외당했죠? 제가 대표되면 다 바로잡을게요.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이라든지 성공을 위해서 호흡 맞추는 건 아니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4: 당연하죠. 한국말을
0: 근데 왜
4: 아는 분들은 네. 대통령이 여러분들 소외시켰으니까 제가 그 소외된 부분을 참작해서 시정하겠다. 네. 뭐 이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대통령하고 대립하고 또 세운 거니까.
1: 그러니까요.
4: 이분의 어떤 정신 상태는 굉장히 일단 강고하다. 현직 대통령 뭐 임기 엄청 많이 남은 대통령한테 하기야 뭐 두 달 임기 시작하고 두 달도 안 됐을 때 당선됐잖아요. 6월 4일 취임이고 이분은 8월 2일에 됐으니까 그때부터 줄곧 당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가도에 뭔가 기분 나쁘게 방해를 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분의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학생운동도 가장 과격하게 했고 항상 뭐 타도 뭐 투쟁 뭐 이런 정치 인생을 쭉 살아오신 분이라 이재명 대통령 또는 이재명 대통령과 뜻이 같은 분들 향한 그 투쟁 의지는 뭐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활활 불타오르고 있지 않을까. 네. 결과는 나올 겁니다. 분명히 당선자가 나올 거고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기기 어렵다고 다들 예상하죠. 그럼 그 다음에.

0: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민주당이 오늘 뭐 어떤 칼럼에도 나왔지만 10년 단위로 분열하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96년, 2006년, 2016년, 올해 2026년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번 분열 양상이 제일 클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겠네요. 진영 그 대형 스피커들도 있고 서로 감정적으로 정말 엑셀레이터 돼가는 것 같아요. 네.
0: 결승전 같아요.
2: 근데 뭐 제가 그래도 뭐 그런 쪽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온도는 많이 낮아졌어요. 실제로 대통령 만나고
1: 만난
2: 나서
1: 이후에?
2: 네, 만난
1: 서로
2: 이후에
1: 자제하는
2: 네, 서로 온도는 굉장히 낮아졌고 그러니까 그런 빅스피커들이라고 해요. 쇼츠로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장면만 보는데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이렇게 김이 빠진 건 있는 것 같아요.
1: 강 변호사님.
3: 네.
1: 이제 초반이잖아요. 지금 아직 출마 선언하기 전에 막 몸풀기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랑 김민석 총리랑 어때요? 초반 분위기?
3: 지금은 정청래 대표의 설 자리가 너무 없어지고 거의
1: 아니 정청래 대표를 계속 비판해와서 그렇게 일부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3: 아니요. 지금 흐름 자체가 왜 그러냐면 선명성을 내세워서 항상 이제 표를 모아왔던 캐릭터인데 그 선명성을 내세울 수 있는 장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1: 그래요?
3: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도 나만 할 수 있어. 내가 제일 확실해. 뭐 그러다 그냥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래버리니까 선명성이 없어지고 1인 1표제 흔들지 마라. 당권 주권주의 나만이 할 수 있다. 근데 1인 1표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완하자는 얘기지.
1: 네.
3: 그러니까 선명성 또 없어지고. 그리고 뭐 민주당 역대 네 분의 대통령 모두 공이 나는 좋아하고 지지하는 정통 민주당의 적통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어요. 서로 적대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심지어는 최고위원 내지는 당대표 출마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정청래 대표와 러닝메이트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하나도 선명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껏 지금 나오는 게 보안수사권 폐지는 나는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속도전. 김민석 총리 자꾸 늦춘다. 뭐 그런 이야기. 뭐 1인 1표제 가중치 두는 문제 가지고 그거 뭐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어거지로 지금 이제 선명성을 만들고 있어서 앞으로 이 한 달 동안의 시간을 차별점을 두려면 정책적 아젠다를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 이때까지 정치했던 배경을 봤을 때 그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 그 부분이
1: 고립당하고 있다.
3: 그렇죠.
1: 봐도 돼요?
3: 현역 의원들도 갈수록 고립시키는 분위기이고
1: 최민희 의원은 그래도 편 드는 SNS 올렸던데
2: 제가 어저께 정청래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현역 의원과 만났는데
1: 누구예요?
2: 이따 말씀드릴게요. 만났는데 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라고 물었더니. 제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해서 깜짝 놀랐어요.
1: 어떤?
2: 순리대로 가야지. 대통령 손 들어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계속 뭐 여러 방송에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얘기해왔던 지금의 시기성.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뭐 이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당내 선거는 저는 세 가지라고 보는데 세력 이슈 인물이라고 보는데 이슈 얘기는 지금 강 변호사님이 하셨으니까 세력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만나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 기반이 되는 게 이른바 친문이 배후에 있다. 친문이 세력화되어 있다. 이런 이제 전제였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 같지 않고 고민정 의원이나 윤건영 의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결정적일 텐데 그것도 지금 보면 정청래 의원한테 별로 우호적인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그래서 당에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 한 얘기가 인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 했는데 굳이 또 할 필요가 있냐 그 인물이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당내 선거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기반이 지금 다 뭐 말하자면 흔들리거나 와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게 정청래 대표가 뭘 더 특별히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시기는 원래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립이 제일 높은 시기인데 그리고 대통령한테도 2년차 3년차가 제일 중요한 때인데 거기에 반기를 든다 이거는 이제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1: 윤희석 대변인님 그 지금 김어준 씨가 프랑스가 있잖아요. 지금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곧 빵집도 개업을 한대요. 그게 일생일대의 하나의 또 희망?
0: 그런 걸 좋아하나 보죠 그분이?
1: 네, 빵집 하는 게 옛날부터 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럼 처음부터 그걸 하시죠.
1: 이미 돈 벌어가지고 이제 투자하고 이런 것.
0: 그럼 결론은 김어준 씨 방송이 열광을 하던 지지자분들의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분들은 뭐가 됩니까? 빵집 차려준 거예요?
1: 거기 또 성지순례 할 텐데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김어준 씨가 그래도 든든한 배경, 후견인이었잖아요. 지금 이 중요한 상황에서 프랑스 갔단 말이야. 지금 공백이 돼 있어. 정청래 대표는 대단히 충격을 받았을까요? 혹시 김어준 씨가 나에게 발을 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0: 이미 발을 뺐다고 봐야죠.
1: 뺐다고 봐야 돼요?
0: 예.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발을 잡는다고 해서 네. 올 수 있는 김어준 씨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사이도 아니잖아요.
1: 네.
0: 주종 관계 비슷하더라고요.
2: 아,
0: 그 김어준 씨가 더 위라고 보고 그 게시판 보고 세상을 안다면서요. 정청래 대표가. 그리고 거기 나가서 김어준 씨를 향해서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고 김어준 씨가 들어주는 입장.
1: 네.
0: 그런 상황이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 벌어지니까 당대표 포함해서 저는 최근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거기 가가지고 삼성전자 SK 그러니까요. 하이닉스 얘기한 걸 보고 또 기함을 했어요.
1: 네.
0: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정권 차원에서 뭐 공식적으로는 좀 그럴 수는 있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다는 신호를 줘야지 지금 막 김어준 씨하고 정청래 뭐 유시민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고 있다 이런 뭐 멸칭 비슷한 거 쓰면서 공격하다가 청와대 정책실장 거기 나가는 그럼 그분이 정치한다는 얘기냐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생각되고 대통령이 그럼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나 김어준 씨를 포섭했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또 신호가 혼선이 되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많이 힘들어진 게 맞고
1: 그래요?
0: 제가 자꾸 운동권 얘기해서 좀 그런데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젊은 시절의 생각을 지금까지 체화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분들이 몇몇 남아있는 분들 중에 제일 센 분이 정청래 유시민 두 분이라고 봐요. 이 두 분의 조합은 깨질 수가 없을 겁니다. 사이가 좋든 나쁘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선에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1: 네.
0: 제가 아까 그 이후를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세력이 줄어들고 뭐 현역 의원들도 아예 대통령 따라줘야지 정치인이 좀 좋아해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만 지나봐도 바로 총선 국면인데 그때는 또 누굴 중심으로 뭉칠까요? 지금 뭐 현역 의원 한 분이 정청래 의원하고 가까운데 아 그래도 순리대로 가야지 했던 분들이 또 순리 얘기하면서 정청래 의원과 같이 행동을 같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우리가 뭐 비명행사에서 많이 봤잖아요. 어차피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력을 이번에 저는 뭐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크게 작동하겠구나 그렇게 그 세력의 크기를 가늠해 봤어요.
1: 강수영 변호사님.
3: 네.
1: 구도나 이슈를 지금 뭐 주도해 나가지 못하고 세력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외부에서 전적으로 믿었던 김어준 씨도 지금 약간 발을 빼고 프랑스로 간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아 내가 나가봤자 진짜 안 되겠구나. 접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3: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3: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시종일관 무조건 출마한다고 계속 얘기해 왔었는데 가장 치명타는 고민정 최고위원 출마일 겁니다. 완전 기반이 이제 흔들리는 거니까요.
1: 네. 친문 세력이랑 그렇게 뭐 가깝지 않다.
3: 그렇죠.
1: 나를 밀어주지 않는다. 그런 그러니까, 이미지를 준다.
3: 친문이라고 인정도 못 받고 있다. 사실상.
1: 근데 제가 봤을 때 정청래 전 대표가 상당히 이제 이번 주 초부터 고립당하고 새가 좀 약해지고 그런 거는 강수영 변호사님이 지난주에 정청래 대표에게 보안사건 문제 관련해서 질타를 하셔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3: 아니 그게
1: 그래서 원흉이에요 원흉.
3: 아니 제가 원흉이다. 그래요?
1: 원흉.
3: 그래도 제가 또 영광등도. 아니 근데 그거는 정청래 대표께서 그 불만을 가지실 부분이 아닌 것 같은 게 그건 본인이 또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돼요.
1: 네.
3: 보안사건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뭔지 본인이 진단을 스스로 하고
1: 네.
3: 마치 지금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만난 다음에 외연 확장 메시지를 처음 냈어요.
1: 네.
3: 정청래 대표 SNS에. 그런 식으로 자신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방향을 또 수정하고 대통령께서 나는 국정운영 2년 차에 이렇게 할 거야라는 방향 제시했는데 나는 당원들 속으로 들어갈 건데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나도 지난 1년간 좀 방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던 것 같다. 그래서 포지션을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시니까 비판을 받는 거고 못할 것 같으면 나와봤자 승부가 안 되니까 뭐 출마 안 하는 게 오히려 본인을 위해서도 지혜로울 수도 있는 거고 진영 내부의 싸움을 격화시키지 않는 측면에서도 좋은 거고
1: 네.
3: 뭐 그렇게 평가되는 거지 개인에 대한 어떤 혐오나 그건 아니거든요.
1: 네. 예. 어제 제가 이제 윤희석 대변인님이 저거 꼭 가라고 그래서 상가집을 다녀왔는데 그 거기서 의원분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중에 한 분이 국민의힘 분인데 이번에도 정청래 대표가 될 것 같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의 권리당원 70% 아니냐. 대의원 70% 합쳐서 1인 1표에 대해서 권리당원들이 그냥 일반 국민들과 지지층이 생각하는 거랑은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 자신들의 권리를 이렇게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당원의 표심이 다를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한 기자님.

0: 근데 제가 뭐 계속 얘기하는 게 저도 민주당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워낙 모수가 크잖아요. 투표율이 관건이긴 한데 그렇죠. 실제로 이게 인기투표 성격인 거예요. 우리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의 가까운 사람들도 투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 포션이 있죠. 예를 들면 정청래 저는 여전히 정청래 시간 불출마 그러니까 남아있다라고 보는
1: 저도요.
0: 근데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공을 들이는 지역 전북 같은 데서는 상당히 발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연제들 완전히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어쨌든 조직된 당원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가 이제 그 상당한 득표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2: 그렇죠.
0: 네, 그리고 당연하죠.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30%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럼 거기서는 김민석 후보가 이겨요.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의원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당원에서 압도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만 놓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훨씬 더 선명해 보이고 강성 지지층에 어필이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피로감이 계속 쌓여가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당이 깨지겠다. 당이 네. 힘들어지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인 1투표제가 오히려 유리하지 않다. 정청래 대표 이런 생각이고 만약에 대의원이 20표를 갖고 있었으면 이거는 사실 정청래 대표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천도 많이 줬고 지금 아, 지방선거나 이런
2: 오히려?
0: 데서.
2: 오히려?
0: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포섭할 수 있는데 그러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사실 뭐 정청래 의원은 나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지 않고 민주당에서도 아 그게 작용을 하긴 할 텐데 투표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네 이런 정도지 뭐 그것 때문에 이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저도 승패보다도 염려되는 지점이 있는데 뭐예요? 1인 1표제 1인 1표제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권리당원들의 하여금 본인들의 권리가 지금 침해되고 있습니다.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권리당원의 그 의사를 지키는 건 바로 접니다. 또 이렇게 계속 좀 뭐랄까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 측이. 그렇게 되면 나한테 권리당원들이 표를 많이 찍어주겠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한번 파열음이 크게 날 가능성이 있냐면 다음 주에 이제 전준위에서 그 가중치를 어디에 어떻게 둘 건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뭐 영남이 됐든 20대 청년이 됐든 뭐 강원이 됐든 당원 수가 극히 부족한 쪽을 좀 가중치를 좀 주자. 네, 네.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전부 다 그런 논의가 생산적으로 좀 돼야 되는데 어 그건 1인 1표제 본질에 반한다.
2: 그러겠죠.
3: 네. 네, 이거 어디 가중치를 두냐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당원당규 개정하면서 전준위 심의 거치고 당무위 의결 거쳐서 가중치 줄 수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당원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중치 두는 거를 갖다 1인 1표제 흔드는 걸로 간주를 하고 전현희 의원, 김남희 의원 뭐 그런 얘기 했다고 막 밤새도록 문자 폭탄 맞게 만들고 저는 이게 당을 완전히 갈갈이 찢어놓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네. 정세리 대표께서 권리당원 표를 흡수하겠다고 또 피해자 집단 만들고 가해자 집단 만들어서 내가 지켜드릴게요. 그런 메커니즘을 자꾸 당내에 쓰시니까 저는 이 상처를 어떻게 봉합하실 건지 진짜 묻고 싶어요.
2: 알겠습니다. 네. PD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청래 대표에게 하는 편지 2라고 해서 쇼츠로 다시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부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가지고 김민석 후보 한번 얘기 좀 나눠보고 국민의힘 얘기 나눠볼게요. 좋아요 땡겨주세요. 아 대변인님 보고 시키라고? 에이 제가 할게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4부로 돌아옵니다.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5: 네, 4부 여의도 숙녘 캠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님, 네. 지난주에 대단히 화제됐던 게 유시민 씨가 김어준 씨 방송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한 거잖아요.
6: 네.
5: 혹시 뒷얘기 뭐 좀 취재하신 게 있어요?
6: 상당 부분이 편집이 됐다는
5: 진짜요?
6: 거예요. 유시민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뭐 그 방송에서도 계속 김어준 씨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나가도 되겠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7: 네.
6: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자기 세계 안에서 완결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편집이 되는 바람에 뭐 예를 들면 재건축론이라든지 네. 뭐 촉법, 뭐 용역 이런 얘기들만 이제 남게 됐다.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편집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얘기는 이 말하자면 이거 이 플랫폼을 가진 사람과 출연자의 말하자면 톤이 좀 달랐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유시민 씨가 네. 어쨌든 자기 얘기를 완결적으로 하는 그 방송에서도 김어준 씨가 계속 본인 채널을 그렇죠. 하셔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5: 그러면은 유시민 씨는 계속 참전을 세게 적극적으로 하겠다.
8: 혼자서라도 플랫폼 만들 것 같고 저는 이제 예견됐던 게 그 녹화 방송이었잖아요. 생방이 아니라
5: 네.
8: 녹화를 하고 나서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난다는 소식이 짠 나왔잖아요.
5: 네.
8: 그때부터 와 이거 편집 엄청 하겠다.
5: 그래요.
8: 메시지가 안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결 구도가 아니고 뭐 문 전 대통령도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아이고 국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메시지가 전혀 지금 선명성하고는 다르게 갔잖아요. 근데 문 전 대통령도 그렇게 메시지를 내는데 예를 들어서 막 강성 일변도의 목소리를 막 다스베이더에서 한다.
5: 네.
8: 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지잖아요.
5: 네.
8: 그러니 편집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저는 김어준 씨가 그래서 그 변곡점이 그거 같아요. 문 전 대통령도 이렇게 정청래식 정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 그것만으로도 기존의 메시지 그대로 유지했다가는 이 월드의 세계관이 흔들리니까
6: 그 방송에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제일 많이 현재 시점에서 알고 있는 게 탁현민 비서관인데
5: 네, 네,
6: 그
5: 네.
6: 유시민 장관 전에 작가 전에 탁현민 비서관이 혼자 나온 거잖아요.
5: 네.
6: 근데 여기가 계속 시종일관 했던 얘기가 친문은 없다 이제. 나밖에 없다 친문은.
5: 네.
6: 누가 친문이냐 도대체. 우리 민주당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자락을 깔고 이제 그게 거의 그대로 나갔어요. 저는 보면서 이게 탁현민 비서관의 말이랑 유시민 작가의 말도 톤이 다르다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5: 네.
6: 근데 어쨌든 뭐 저도 편집본을 본 거니까 근데 이제 현장 분위기에서는 보면 현장에서도 그러면 약간 의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5: 윤희석 대변인님
9: 네.
5: 저렇게 편집도 하고 김어준 씨 이렇게 좀 프랑스 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좀 불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 셋은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아니에요?
9: 글쎄요. 그분의 성정상
5: 네.
9: 그럴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임기 초반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당 대표가 될 그런 의도를

0: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며.
1: 아니 그때는 이제 유시민 뭐 김어준 뭐 최욱 내 편이 있으니까 든든해. 이 사람들이 권리당은 완전히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0: 사람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사람이 다르다.
0: 예. 우리가 생각하듯이 세계관이 다르니까 네. 우리가 보는 세계관과 네.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는 게 대통령을 지키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하면서 선명성을 강조하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민주 진보 진영에서 만든 정부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유시민 씨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꾸짖잖아요. 유시민 씨는
1: 네.
0: 그 기조를 쭉 유지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출마를 안 한다면
1: 네.
0: 정청래라는 분은 정치권에서 이제 끝나는 그치? 거죠. 그걸 원하지는 않을
1: 비주류로서 이렇게 좀 자기 비주류의 수장이 돼서
0: 누가 있어야 수장이 되죠.
1: 권리당
0: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예. 강승 변호사님.
2: 네.
1: 저 김민석 총리 당 복귀 첫 공식 일정으로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있는 충북 청주 찾아가지고 막 대통령의 뭐 메가 프로젝트 이거 막 자기 뒷받침하겠다라고. 대단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요. 정청래 네. 대표는 약간 나의 대통령이 좀 잘못된 길 가면 내가 좀 바로잡고 우리 권리당원 여러분 내가 당신들 편이야 이런 것 같고
2: 네.
1: 이 두 분이 명확하게 지금 어떤 이 전당대회 임하는 노선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총리.
2: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총리가 SK하이닉스 공장도 방문하고 하면서 대통령과 나는 발맞춘 행보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첫 일성으로 이제 잘 뭐 보여주시는 것 같고 전략적으로 그게 제일 맞다고
1: 맞아요?
2: 봐요. 제일 맞다고 보고
1: 정청래 너무 아부만 하는 거 아니에요?
2: 아부.
1: 네.
2: 아 근데 지금은 여당 대표니까요. 여당 대표가 그러면 뭐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런가요?
2: 예, 지금까지 방향을 달리해왔던 정청래 대표 때문에
1: 네.
2: 당원들 마음이 또 굉장히 괴로운 분도 많으니까
1: 네.
2: 그걸 여당 대표로서 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리스크 관리를. 그래서 그렇게 불가피한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계속 이제 호남에 공을 들이는 그것과 이제 좀 차별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1: 네.
2: 지금부터는 제가 우려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1: 뭡니까?
2: 이제 지금은 초반이니까 이렇게 가는데 좀 지나서 또 평택을처럼 서로 과거 막 다 파헤집어가지고
1: 그러겠죠.
2: 뭐 2000년대 초반에 후단협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칼럼을 쓰고 뭐 정동영계에 있으면서 이런 행동했니 저런 행동했니 상가집을 갔니 안 갔니 이런 거 가지고 막 지저분하게 오고 하면 온라인 세상에서 굉장히 저는 그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그 지지를 상당히 접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 싸우다가 바깥에 있는 외피를 다 걷어내는 거거든요. 전당대회 위기겠다고 그렇게 갔다가는.
1: 네.
2: 그래서 저는 계속 누차 제안을 드리는데 좀 누군가가 좀 나서가지고
1: 네.
2: 그 전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하는 후보들이 뭐 이렇게 뭐 선언, 선서 이런 걸 또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주요 국회 상임위 18개 상임위 분야별로 내가 당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선결해서 할 입법 과제 나는 원하는 게 이거다. 교육 이거 뭐 외교 이거 국방 이거 어쩌고 쫙 그렇게 해서 서로 그거 가지고 좀 이야기 되게끔
1: 네.
2: 그리고 그건 뉴미디어의 책임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싸움 부시는데 뉴미디어가 큰 영향을 미쳤다면
1: 강수영 변호사님이 많이 부시는
2: 아니요 책임 저는 비판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구도에 대해서는 뉴미디어에서 그 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당대표들 초보들끼리 우리 당에 나갈 방향과 노선으로 경쟁하게끔
1: 네.
2: 그 판을 깔아줘 그게 조회수는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조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제 뉴미디어가. 뭐 우리는 그냥 유튜브인데 언론도 아니야. 또 그럴 때는 또 그런 식으로 딱 빼는 경향이 있어요. 어떨 때는 또 우리도 언론이야. 그랬다가 어떨 때는 또 우린 뉴미디어인 걸. 그러니까 그렇게 책임을 방기하면 안 됩니다.
1: 안 된다니까. 네. 싸우고 갈등 불러일으켜 우리가 이슈 아이템이 있지. 그렇게 아름답게 하면은 우리 그럼 뭘 가지고 해요.
2: 아니 네? YTN하고는 다르죠. 뉴미디어는 또.
1: 네. 네. 아니 두 분이 싸우셔라.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 네. 윤희석 대변인 네. 김민석 후보 좀 비판적으로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다 그냥 정청래 대표 비판은 다 하고 김민석 총리 비판은 좀 안 한 것 같아서.
0: 김민석 의원도 사실 80년대 신문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좀 나이가 있으셔야 좀 아실 수는 있겠는데 엄청나게 학생운동 하시던 분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될 뻔도 했고.
1: 그렇죠.
0: 예. 그러다가 이제 96년에 돼서 2000년까지 하고 2002년 그 황금 시절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거의 뭐 민주당 내에서는 야 40 되기 전에 대통령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1: 대통령이었어,
0: 예. 저 대학 다닐 때요. 김민석 지금 전 총리의 뭐 고등학교 동문들이 저보 김민석 대통령 만들기 뭐 거기 들어가자면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권력 의지가 젊을 때부터 크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 이후부터는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무려 18년 동안 국회에서 없었고 민주당에도 없었고 이런 분이 갑자기 24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너무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는 굉장히 생경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저 두 분이 결합을 했을까. 그래서 결국 수석 최고위원이 되죠. 그 전에 수석 최고위원이 정청래였어요. 지금 그 두 분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네. 또는 이재명 대통령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도 김민석이라는 존재가 갖는 특이함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김민석이라는 분이 갑자기 뭐 추미애 대표가 받아줘서 민주당에 다시 복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뭐 3선하고 4선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게 됐고 뭐 네. 경기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이재명 정부의 뭐 노선을 자기가 뒷받침하겠다는 게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저도 그냥 총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냐. 그럼 한성숙 총리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한성숙 총리가 관두고 전당대회 나오는 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연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그걸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전통 민주당원들이 갖고 있는 김민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반감을 네. 과연 희석시킬 수 있겠느냐. 그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저는 봐요.
1: 그래서 호흡 맞추는 모습 보여주면.
0: 그러니까 그 호흡을 왜 맞추냐는 것에 대해서부터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1: 그렇게 깊이 생각할까요? 이번에 권리당원이랑
0: 2002년을 민주당 어떻게 잊어요? 민주당원들이?
1: 잊지 말라고 지금 잊어요?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2: 근데 뭐 추미애 또 도지사 됐잖아요. 추미애 의원도. 네. 그 탄핵에 앞장섰던 분 아닙니까? 노무현 탄핵에 네. 앞장서서. 솔직히 민주당 아니었으면 탄핵이 통과되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걸 당시에. 기억하면 네, 그거 네. 2002년 후단협 그거를 기억을 못할 거예요. 본인은 후단협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후단협보다 더 했잖아요.
2: 그러니까 뭐 정몽준 캠프로 넘어갔다는 것 때문에 야인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됐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그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안 되거나 이랬으면 더 뭐 아예 정계야 훨씬도 못했겠죠.
0: 아, 유회창 당선이었으면.
2: 네, 그렇죠.
1: 네. 김한 기자님 네. 초반에 이제 우리 김민석 총리. 비판적으로 볼 대목은 없습니까?
3: 지금 말씀하신
1: 아부만에서 집권여당 당대표가 되겠다는 게 맞습니까?
3: 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게 이제 민주당 계속 선거 내내 발목을 잡겠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어쨌든 네. 그 후단협 사태라고 하는 건 몇 가지 꼽으라면 손에 꼽히는 상징적인 사건인데 그렇죠. 이 후단협 사태의 주역이었다가 본인은 어쨌든 후단협 소속은 아니었지만 선도 탈당을 해서 이제 정몽준 의원을 지지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인 포인트가 될 거고 저는 이제 그거가 판단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근데 이제 어쨌든 김민석 후보는 본인과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한성숙 총리 정도의 유대성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김민석 의원이 2022년도에 대선 패배하고 그러니까 중진으로 불리는 의원들 중에 처음으로 이재명을 중심으로 그래도 당을 수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뭐 그런 이제 본인의 최근 서사를 김민석 의원은 강조를 할 거고 그 이 민주당 전통적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지금도 어디 갈 때마다 기자들이 그걸 물어봐요. 후단협. 그래서 결국엔 본인은 이제 후단협 소속은 아니었다는 얘기까지도 했고 그때 후에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를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했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꼬리표가 되겠죠.
1: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출마 선언을 할 때라든지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계속 물어볼 거거든. 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국민의힘 원구성 관련해서 계속 강경투쟁 규탄 이어가고 있어요. 민주당 7개 상임위 그래도 국민의힘 당신들 가져 이러고 있는데 안 들어간다 막 이런 강경한 목소리가 더 커 보이거든요. 언제까지 이럴까요?
0: 글쎄요. 그건 뭐 원내 분위기를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뭐 민주당이 다 상임위원장 가져갔던 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쵸? 저희가 있죠? 그 시절을 한번 또 겪어봤잖아요. 네.
1: 물론 민주당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0: 민주당 부담스럽죠. 네. 그때도 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18개 다 가져가면은 정말로 국회 운영은 다 민주당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0: 법안 통과나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지금 뭐 필리버스터 룰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가 안 되거나 국민들이 네. 원하는 것들이 입법이 안 되면 이거 뭐 민주당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네. 제발 좀 가져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적어도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게 되면 7분은 좋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거를 대놓고 아, 나 받아야 되니까 그냥 다 받읍시다 이럴 수도.

0: 없는 거고
1: 근데 어제 보니까 얘기예요. 뭐 네. 국민의힘 상임위원장단 명단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이미 내부적으로 야, 다음 주 정도는 좀 들어가자 뭐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0: 21대 국회 때처럼 18개를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경우는 없을 걸로 봅니다만은 이제 이 과정에서 뭐 투쟁 지점이 한두 개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 가져가는데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공소시효 안 한다고 선언하면 뭐 다 가져가서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 네. 말을 못하냐. 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어떤 각을 하나 세울 수는 있어 보여요.
1: 민주당이 어쨌든 국민의힘의 그 활로를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뭐 부실 선관위 부실 선거관리 그 특검을 그래 국민의힘이 추천하고 당신들 일곱 개 받고 들어와라. 뭐 이렇게 좀 협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2: 그러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감해요. 네. 그걸 다 가져간다고 해서 민주당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걸 그렇죠. 뭐 무조건 뭐 시원하게 뭐 말만 시원하게 하면 다 좋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 양날의 검으로 다 돌아온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고 특검 관련해서도 야당이 추천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특검의 목표는 이제 특검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 부실 선거를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야 이건. 그러니까 이건 막아야 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단언컨대 이 부실 선거하고 대통령하고는 연결 지을 수가 없어요. 네. 뭐 대통령을 처벌시키거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이런 것들 정도는 야당한테 넘겨주고 좀 대승적으로 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선명한 어떤 뭐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 그럼 황교안 같은 사람이 특검에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막 네. 아니 황교안 씨가 들어간들 네. 그게 무슨 그분이 어떤 조화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을 갖다가 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오히려
1: 황교안
2: 그분을
1: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겁내지 말고 네. 내줄 수 있는 거는 내주면서 이렇게 취할 걸 취해야 되는데 뭐 한 톨도 뭐 하여튼 양보하면 안 돼. 네. 이런 방향으로는 저는 국정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여기서 끝내고 네. 골프 얘기 좀 한번 마지막으로 5분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월 달에 그리고 영남 중진에 6월 달에 골프 치면서 여러 가지 얘기나 합시다 라고 했다라고 해요. 그 영남 중진은 누군지 아직 파악 안 해보셨어요? 지피는 분은
0: 뭐 키가 있죠?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 그 잘하시는 거라고 보세요? 그런 제안을
0: 대통령의 어떤 직분과 행보 바람직한 행보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상황이 네. 이럴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뭐라도 좀 야당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할 만한 어떤 전 작업 같은 게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
1: 국민의힘 없잖아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장정혁 대표나 정정식 원내대표랑 먼저 만나고 대화해야지 왜 다른 의원들 만나자고 하냐 이거 국민의힘 뭐 분열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막 하잖아요.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면 대통령께서 많은 사람들 얘기 듣는 건 좋다라고 봐야 돼요?
0: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대화가 통하고 네. 또 본인과의 대화를 통한 어떤 합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을 찾을 거 아닙니까? 네. 장 대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봐도. 그럼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 정도는 충분히 그런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 또 갖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한병도 원내대표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러네. 되니까 네. 그거보다는 당직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네. 상당히 생각이 유연하고 네. 또 당에 묵직하게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을 선택을 했겠죠.
1: 제 방송 중이라든지 사적으로 윤석 대변인에게 얘기를 안 했는데 대단히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분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0: 네.
1: 윤석 대변인님을 다음에는 같이 보자고 그러더라고.
0: 전려?
3: 네.
0: 무슨 소리지? 왜 갑자기 왜 그래? 저보고 민주당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막 엄청.
1: 그래서 아니 그런 좀 민주당이나 네. 뭐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좀 만나서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러면은 만나실 생각이 있으신지.
0: 만나서 제가 쓴소리 많이 해야죠. 오. 이렇게 국정운영하면 어렵다. 네. 그런 얘기 해야죠.
1: 강 변호사님 대통령 네. 잘하시는 겁니까?
2: 예, 네,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게 조선일보에서 보도 처음 나오고.
1: 그러니까.
2: 그 이 과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하고 골프를 친다는 거야? 배신하냐? 배신? 또 이런 거를 노리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거를 흘렸다.
2: 그럼? 네. 왜냐하면 그 5월 중순에 만난 신상범 의원 같은 경우 5월 중순

0: 뭐 6월 중순, 네. 뭐 최근 뭐 이렇게 이제 시기들이 있던데 5월 중순은 뭐 공소 취소 뭐 하니 많이 특검법 통과하니 많이 이것 때문에 5월 초부터 해가지고 여진이 남아 있을 때였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여권 일각이 특히 이제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그 거래설을 믿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자꾸 보수 인사 쓰고 저쪽으로 끌어가는 게 다 그거 다 거래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고소 취소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검찰계가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
1: 그런 공격에 빌미를 줬겠네.
0: 그렇죠. 그렇죠. 그런 프레임으로 저는 이걸 던졌다고 봐요. 네.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하고 골프를 칠 수가 있어. 그런데 네. 요즘에 그 성숙된 그래도 그 정치 고관여층들은 국민의힘 의원하고 만났다는 것만으로 무슨 배신자로 막 끌거나 그러지 않아요.
1: 알겠습니다.
0: 국정원한테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1: 김한 기자님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2: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만 좀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원래 골프를 쳤었니?
1: 그러니까.
2: 골프 치는 거 알았니?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좀 생소하긴 하죠. 예.
1: 그렇죠. 예.
3: 아니, 성남시장한테 갔잖아요.
2: 아, 그러니까 뭐 그랬는데 최근에 기억이 없어갖고.
1: 그래도 잘하시는 거라고 봐야 돼요? 네. 평가는?
2: 뭐 만남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텐데 말한 대로 이제 조선일보가 이거를 왜 듣고 이제 썼느냐 이런 부분들에서는 일종의 프레임 걸기는 있는 것 같아요.
1: 전당대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 가는지 모르고 여러분들 얘기 듣느라고 끝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좋은 주말 보내세요.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6: 나비엔.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네, 당원 동지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뉴바 안녕.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0: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YTN FM.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부는 전남 남부는 늦은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150mm 이상, 전남 남부에 최고 80mm가 예상이 됩니다. 장맛비가 오며 종이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광주와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시구간에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양진하드못 부근 하위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이 뒤쪽으로 양진하드못 이전 판교 부근부터 정체가 이어집니다. 반대편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만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북부간선 도로가 월릉에서 묵동 사이로 양방향 비슷한 구간 정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동부간선도로도 성수동 쪽으로는 창동교 부근 다시 월릉교부터 성동교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도 창동교 부근에서 잠깐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Radio.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속 행사로 호남과 충남에 이어 영남권 첨단 산업 비전 발전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경남 진주에서 삼성전자와 SK텔레콤, 현대차와 한화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 자동차와 조선, 우주항공과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내용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글로벌 초격차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과감한 전략으로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김대중 정부의 IT 기술 육성에 이어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이 되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덮친 두 차례의 연쇄 강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있던 생존자가 지진 발생 8일 만인 현지 시간 2일 다국적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기적적으로 생환한 생존자는 43세의 경비원 에르난 힐입니다. 에르난 씨는 이번 지진으로 초토화한 라과이라주 해안지역 카타라마르에서 자신이 근무하던